그럼 우변에도 얘가 추가돼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요두 번째 등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지고 있었던 원래 우변식에다가 이식만큼 추가돼야 되는데 우변식 보세요. k-1에 2에 k 플러스 1 들어갔고 플러스 2 들어갔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구나? 가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가 너무 쉽죠? 그럼 가에다가 이식 넣었을 때 나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나식은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이거 두개 더하면 끝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가식 일단 옆에다가 한쪽에 써놓고 이따 계산해야 되니까 나식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 그냥 두개 더한 거니까 그두개 더한 식으로 그대로 쓸게요. 네. k-1 곱하기 2에 k 플러스 1 더하기 2에다가 가식 그대로 쓰자.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가 나에 알맞은 식을 fk, gk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fk고요. 이게 gk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f3 빼기 g2의 값을 구할 건데 제가 일부러 세로로 쓰겠습니다. f3은 대입해 보니까 4 곱하기 2의 4제곱이네요. 네. 그래서 64. G2의 값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할 거네요. 2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2의 3제곱이니까 8 플러스 2. 2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2의 3제곱이네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3제곱. 8, 3, 24. 그럼 얘까지 포함하면 34가 되겠네요.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G2를 F3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네, 32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56번이야말로 완전 그냥 단순 계산으로 엄청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나식을 사실상 원래는 얘는 2에 k 플러스 1로 묶어달라고 보여준 거기는 한데 그냥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도 등식골이어서 편합니다. 네, 제시되어 있는 이 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 것인데 똑같죠? 1일 때 보여주고. 근데 1일 땐 대입하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박스형 문제에서도요. 계산 결과니까 그냥 줘버려요. 네, 단순 계산이어서. 근데 어디를 뚫어놨냐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임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한테 양변에 똑같은 식을 더해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형태로 식을 변형해서 성립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비교해보자. 얘랑 얘랑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 K-1까지는 똑같아요. 이 K-1까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까지는 같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이 추가된 건가 하고 따져볼 거예요. 여기에 성립한다라고 가정했다고 했는데 원래 거에는 2의 k제곱까지 들어가 있었어. 원래 2의 k제곱으로 그럼 얘를 쪼개주자. 그래서 이걸 쪼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쪼갤 거다? 얘는 2의 k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k제곱을 앞으로 꺼내고요. 곱하기 2k 플러스 1 쓰시고 곱하기 2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2 이렇게 써줘도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곱한 거예요? 2k 플러스 1에다가 2만큼 곱한 게 똑같은 거죠. 즉, 가에 들어갈 식은 뭐가 된다? 아, 4k 더하기 2가 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됐죠? 네. 등식의 양변에 4K 플러스 2를 곱해준 건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얘랑 같이 섞어서 넣는 바람에 잘안 보이게끔 감춰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 들어갈 식은 더 쉬워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동식이니까, 등식. 그러면 K 플러스 2, K 플러스 4 해가지고 K 플러스 K. 왜냐면 이게 2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K에다가 K 플러스 1만큼 곱해준 거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구역까지는 서로 같은 식.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k 플러스 1 곱하기 4k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것이 2k 더하기 1 곱하기 나랑 똑같단 얘기죠. 아, 그럼 요식을 한번 정리해 보자. k 플러스 1에다가 4k 플러스 2를 곱한 게 남아있는 식 2k 플러스 1 곱하기

나라는 식인데 얘는 다시 쓰면은 2 곱하기 2k 플러스 1로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식이 나오네요. 나는 2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겠구나. 왜냐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2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가식도 찾았고 나식도 찾았어요. 가식은 4k 플러스 2였고 나식은 2k 더하기 2가 된 거였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찾으라고 했는지 봅시다. 가나에 알맞는 식을 FK, GK라고 했을 때 F3 더하기 G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FX가 아니고 FK죠? FK는 요거 가. 나는 이게 GK였으니까 F3의 값은 여기다 3 대입한 거니까 4, 3, 12에다가 2 더한 14가 될 거고 얘는 14에다가 여기다 4 대입한 거니까 5, 2, 10이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14랑 10. 두개 더해서 정답은 얼마다? 네. 24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7번까지도 그냥 위아래 식 비교해가지고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58번을 볼 건데요. 58번도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해서 오늘은 58번까지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8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4n 제곱 플러스 7이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1일 때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그냥 바로 보여줬고요. 당연히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k번째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서 증명을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FK식이 문제 조건에서 뭐였는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FK식을 한쪽에다가 쓸게요. FK가 n 대신에 k로만 바꾸면 되니까 3에 4k제곱 플러스 7로 놓은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k 플러스 1번째로 돼 있다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 3에 4에 k 대신에 k 플러스 1로 바꿔서 식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보세요. 얘가 얘였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여기만 계산 따로 진행을 해보면 3의 4제곱을 곱할 거니까 3에 4k 더하기 4인데 4로 묶어서 k 플러스 1로 쓸수 있고 7 곱하기 하고서는 뭘로 할 거예요? 3의 4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3의 4제곱 곱하기 7. 네.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걸 비교해보면 이거, 이거 같고요. 그죠? 끝에 있는 7, 7 같으니까 중간에 생긴 항만큼 빼주면 되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가 바로 보입니다. 가에 들어갈 숫자는 7입니다라는 게 바로 나와요. 진짜 쉽죠? 거기에다가 3의 4제곱에 FK 똑같고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7로 묶어낸 거니까 나에 들어갈 식은요.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요 7로 묶어낸 거니까 바로 분배, 분배해서 위에 식두 개의 한 덩어리 묶어지잖아요. 그래서 가나를 다 찾았어요. 가에 들어갈 말은 7이고요. 나에 들어갈 말은 81에다가 1 뺐으니까 80입니다. 근데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각각 a, b로 둔다고 했으니까 두 식을 곱하면 되겠죠. 네, 두식 곱하면 정답 얼마입니까? 87에 56 해서 560이 되는 겁니다. 엄청 쉽죠. 네. 그래서 이제 58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하고 관련된 파트는요, 첫 번째 항, 그리고 k번째 항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 항을 보여드리면 되는 문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9번부터 남은 수학적 귀납법 문제 나누고, 그러고 서술형 완성하기 몇 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내신만점 인류학사상 성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1강, 2강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대단해요. 우리 1강과 2강 굉장히 그치 많은 내용들이 막 집약적으로 있는 강의였는데도 너무 멋있게 잘 해내고 3강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3강 역시나 그렇지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황, 이정약용. 이제 한국의 유교 사상가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이황과 이는요,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조선의 성리학자들이시죠. 성리학 사상가이고요. 정약용은 조선의 실학 사상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구도 자체가 성리학과 실학이야. 아, 이황과 이의 사상도 우리가 역시나 수능에서는 항상 갑과 을로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수능에서도 단독 문항으로도 종종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사상가예요. 자, 내신에서 이황 이 정약용이 우리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럼 진짜로 바짝 긴장해야 하는 시험인 거야. 자, 이황 이 정약용이 세 사상가 다 단독 문항으로 물론 출제가 될 거고요. 또 이황 이 조합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요. 이황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정약용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약용이 이황 또는 이를 이렇게 비판하는 구도, 혹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비판하는 구도, 혹은 차이점을 묻는 문항이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같이 이황, 이, 정약용의 사상 꼼꼼하게 정리하고요. 그들의 입장의 차이점과 공통점까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은 그렇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조선의 성리학 사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강에서 공부했었던 주희의 성리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이황도 당연히 다 인정합니다. 어떤 거 있었어? 그렇죠. 하나의 천리가 만물에게 나누어져서 부여됐어. 이일 분수. 아,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같지만 기가 다르다. 이동기 이. 인원리 기는 재료로서 이와기는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섞일 수 없어. 이기불상잡.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사물에서는 이기불상리 서로 헤어지거나 이별할 수 없죠. 이 밖에도 심통성정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 성발위정 그 성이 발한 것이 감정이다. 기억나지 얘들아? 그리고 그 성리학에서 어때? 감정은 사단과 칠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황도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요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이황의 성리학 사상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황의 이기론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황의 이기론을 친구들이랑 공부하다 보면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해. 근데 요 말만 들어도 막 쫄아, 쫄아. 쫄면 안 되는데 너무 그 한자어만 봐도 친구들이 막 이렇게 알러지 반응 막 일으켜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주 찬란한 비유를 들 거예요. 쌤 흉보지 말고 알겠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듣는 비유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황을 딱 떠올리면 항상 이 노래를 머릿속에서 그렇지 불러야 돼. 빠밤빰 치치 그렇지 빠밤빰 치치 권투 선수의 글러브 낀두 손을 생각하면서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 그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여. 이게 나와야 돼. 자 천천히 보자. 이기론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글러브로 표현했어. 아, 한마디로 하나는 이, 하나는 기로 설명을 하시려나 보다. 맞아요. 얘들아 잘 보자. 이, 기,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를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자, 이는 뭐였니? 이는 일단 그렇지, 천리였어. 천리. 자, 성리학에서 이 천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인의예 지혜 사덕으로서 순선무악한 거야. 하늘은 언제나 선한 걸 우리한테 주잖아. 맹자의 성선설의 영향을 다 받아서 성리학도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 하늘이 부여한 이 천리는 순선무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 반짝반짝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다. 반면에 이 기는 어땠지?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었어. 기억나지, 얘들아? 자, 인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구는 맑은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됐지만, 누구는 탁한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아, 성인과 일반적인 사람의 차이는 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기는 어때? 맑고 흐림, 맑고 탁함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는요,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 자, 이황은 따라서 잘 보자. 순선무악한 이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요 기질, 요 기보다 어떻다? 귀하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은 난 이쪽 글러브가 이쁘다. 아, 난 순선무악한 요게 이쁘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다시 해보자. 빠밤밤 취취, 빠밤밤 취취. 그중에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로서 순선무악해. 마치 전쟁터에서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는 장군과 같은 거야. 얘들아, 전쟁이 났어. 그럼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발하지. 자, 장군인 이가 발하면 요 기는 어때?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쫄병과 같아. 쫄병인 기는 내 장군님하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가 발하면 기는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얘들아, 때로는 쫄병이 발이 빨라. 그래서 기가 먼저 휙 하고 발할 때가 있어. 기가 발하면 어때? 장군인 이는요, 반드시 그 위에 올라타서 뜨그덕뜨그덕 따라잡아서 올라타서 내가 기를 이끌어 줄게 라고 이가 기를 올라타야 한다 라고 이황 선생님은 생각했다는 거야. 해보자. 빠밤밤 취취. 이도 발할 수 있고 빠밤밤 취취. 기도 발할 수 있어. 이가 발하면 기는 따라가는 거야. 이발 기수. 그런데 쫄병인 기가 먼저 발해버리면 장군님인 이가 올라타서 이끌어줘야 해. 기이발 이승. 다 했네. 우리 이황의 사상들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이황은요. 이와 기가 둘다 그렇지 발할 수 있다. 이와 기는 둘 다다 발할 수 있다. 이와기는 서로서로 다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기 호발설을 주장했어요. 자, 결국은 기는 물론이고요. 이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뿐만 아니라 이도 운동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구나. 자, 그러면서 이가 발하면 기는 어떻게 해야 해? 따라가야 한다. 이가 발하면 기가 따르고 이발 기수.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올라타야 한다. 얘들아, 이 승이라고 하는 건 탑승, 승차, 승마 할때그 승이죠. 올라탄다는 거야. 기가 발하면 장군인 이가 기를 올라타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얘들아, 기억하지? 이황은요, 순수한 원리적 개념인 이 천리는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현상적 개념인 기는요, 상대적으로 비천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이것을 이존기비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고 해서 이귀기천이라고도 불러요. 여기는 이귀기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존기비, 이귀기천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장군은 그런 의미에서 이로 비유된다면 졸병은 기로 비유가 된다라고까지 이황은 설명했다는 것들 떠올려보면서 장군이 이가 말하면 쫄병인 기는 따라가고 이발 기수, 쫄병인 기가 말하면 장군이 올라타야 한다라고 하는 기발 이승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이황은요, 4단과 7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일단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4단이 뭐니? 자, 이제 나와야 돼. 4단이 뭐니? 요 4단은 1강, 2강, 그리고 지금 3강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 4단은 맹자가 이야기했던 측수사시. 그렇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이야. 너무 잘했어. 그런데 지난 2강에서 주희는 성리학자로서 이 4단을 마음 중에서도 감정, 즉 정으로서 해석했다. 우리 이런 거 공부했었죠? 자, 4단은 감정이었어. 자, 기억나니? 주희는 감정, 즉 정에는 4단과 7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단은 축수사시의 감정으로서 순선무악한 것이고 7정은 희, 노, 애, 구, 애, 오, 욕으로서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4단 그리고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의 7정에 대해서 이황은 과연 어떻게 설명했을지 지금부터 좀 차근히 살펴볼게요. 얘들아, 기억하지? 이황도 성리학자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솔하고 포괄한다라고 하는 심통성정 받아들였어요. 게다가 이 성이 발해서 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발위정도 당연히 다 인정하죠. 자, 그런데 그 감정이 4단 또는 7정이었잖아. 그러니까 4단과 7정이 각각 무엇이 발해서 드러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황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거죠. 이황은 기본적으로 빠밤밤 취취, 빠밤밤 취취, 이와기는 둘다 발한다. 그렇죠. 이기 호발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발도 가능하고요. 기발도 가능했어. 얘들아, 순선무악한 원리인 이가 발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러난 감정은 어때? 순선무악한 감정이겠다. 그래서 아하,
사단이 바로 이발기수한 감정이다라고 이황은 해석했다는 것알수 있죠? 사단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축수사시의 순선무악한 감정이다. 순선무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도덕감정이라고도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기가 발했어. 얘들아, 기가 발하면, 그렇죠. 장군인 이가 길을 올라타야 되죠? 기발 이승해야 해. 이렇게 순선무악한 이가 발한 감정이 사단인 것과 달리, 가선과악한 기가 발한 이런 감정은 어때? 그렇지. 가선과악한 감정이겠다. 얘들아,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 우리 그렇지. 질정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질정은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한 선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일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단의 연원은 이발기수이고 칠정의 연원은 기발이승으로서 사단과 칠정은 각각 연원이 어떻다? 다르다라고 구별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마치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고 이와 기의 구별을 이황이 강조한 것처럼 사단과 칠정의 연원에 대해서도 각각 이발기수와 기발이승으로 그 연원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죠? 이황은 주희에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 즉, 이기불상잡이라고 하는 주장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사단과 칠정의 원천이 각각 어때? 하나는 이발기수, 하나는 기발이승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아까부터 구별해서 봐야 한다라고 보았을까? 왜 자꾸 이렇게 구별하시라고 봤을까? 그렇지. 이황은 이런 순선무악한 부분을 잘 지키려고, 순선무악한 그 도덕 원리의 순수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별을 강조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황은 기본적으로 도덕 원리인 이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확보하고자 계속해서 이발과 기발로 사단과 칠정의 연원도 구분하였습니다. 그는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각 이발과 기발로 다르다고 보면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했죠. 계속해서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기준과 인간의 욕망을 혼동하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순선무악한 부분과 가선과악한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황은 성리학자로서 어떠한 수양 방법을 강조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수양법을 이황도 다 강조합니다. 얘들아, 우리 성리학 공부할 때 이미 거경 궁리 중요한 수양법 공부했잖아. 항상 경건한 자세에 거하면서 궁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세요 라고 하는 수양을 강조합니다. 얘들아, 궁리라고 하는 수양에 대해서 성리학자들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세요 라고 해석하죠. 하지만 양명학, 지난 시간에 2강에서 공부했었던 왕수인 양명학은 궁리라고 하는 수양을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양명학에서 왕수인이 말하는 이치는 양지였기 때문에 그 양지인 본성을 잘 발휘하면 그게 이미 궁리이지 사물에게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뜻 자체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하지만 궁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 그 워딩 자체는 성리학에서도 양명학에서도 수양의 모습으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하죠.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황도 성리학 사상가로서 궁리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리학자답게 그 궁리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경건함에 거하는 거경과 궁리가 함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수양에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자세, 경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자, 경의 자세는요. 우리 유학자들이 다 강조할 법한 수양의 자세야. 특히 성리학에서 많이 강조가 돼요. 우리 성리학자들은 경건한 그 경의 자세를 통해서 성을 이루어야 한다.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수양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성실함이야. 얘들아, 성실하고 진실함이야. 우리 하늘은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잖아. 이렇게 하늘의 도인 그 성, 그 성으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도인 그 경건함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얘들아, 빠밤빰, 치치. 우리 이왕하면 언제나 그 부금이 깔려야 된다 그랬지. 빠밤빰, 치치를 떠올리면서, 아, 일주일에 한 번. 챔피언 벨트를 꿈꾸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훈련하는 권투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권투 선수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간다.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의 대표적인 경의 실천을 보겠습니다. 주일무적 마음을 한 군데로 딱 집중해서 무적 잡념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거야. 정제엄숙 정제 몸가짐과 옷차림 딱 그렇지 바르게 하고요. 엄숙한 태도를 유지해서 경건하게 그렇죠. 궁리하는 모습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상성성 그러려면 졸면 안 되겠지. 상성성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면서 경의 자세로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가 이황을 공부하면서 제시가 되었지만 이황

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수양의 기본적인 자세들 같은 경우는 이황과 이이가 모두 다 인정할 법한 성리학의 기본적인 수양 방법이었는데요. 특별히 이황 선생님이 이런 많은 이야기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기셨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이 선생님의 또 성리학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황이 빠밤밤 치치 빠밤밤 치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이기오발설을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이이는요, 이와 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 얘들아, 이와 기에 대해서 이이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이를 보면 이번에는 요런 그림을 떠올리면 너무 좋겠다. 난해한 그림인데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나? 그래, 맞았어. 딱 깍지낀 요두 손을 생각하면 좋아요. 자, 하나의 손이 이라면 요 하나의 손을 기. 요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수 있겠다. 쌤, 잠깐만요. 깍지낀 두 손으로 이와 기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러면요. 일단 이도 바라고 기도 바라는 이기호발은 불가능하겠네요. 이거 둘다 말할 순 없겠네요. 교통정리가 필요하겠네요. 너무 좋아. 지금 촉이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맞아. 이인은요,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라고 하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대해서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반대했어. 자, 그러면서 잘 보자. 이와 기가 어때? 깍지낀 두 손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다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기본적으로 발하려면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태가 있으려면 재료여야 되겠네. 이는 원리, 기는 재료, 기억나지? 근데 원리는 눈에 안 보여. 형태가 없어. 반면에 재료, 클레이, 기는 형태가 있었어. 재료가 있어야지 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움직임이 있으려면 그렇지.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재료인 기만 바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기가 바라면 가성각한 이런 기가 바랬기 때문에 순선무악한 원리인 이가 올라타서 이끌어줘야 되겠다. 아, 기가 바라면 이가 올라타는 그한 가지 경우만 이는 인정했다는 거구나. 기가 바라면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인정했다는 거구나. 이걸 이이에 뭐라고 불러? 옳지. 너무 잘한다. 기발, 이승, 일도서이라고 불러. 알겠지? 어렵잖아. 쫄거 하나도 없어? 천천히 보자. 이이는 기본적으로 이발 자체는 가능해, 불가능해? 노. 이거 불가능한 거야. 오직 뭐만 바라는 거야? 그렇죠. 기만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인은 자신의 입장을 너무너무 유명한 요런 문장을 표현했습니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봐봐.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바라는 것이다. 너무 유명한 이의 문장이고요. 이 문장 자체가 동그라미 1, 2, 3, 4, 5 선지로도 맨날 나와.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맨날 나오거든. 반드시 가져가세요. 잘 보자. 바라는 건 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는 바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는 뭐니? 원리잖아. 원리이기 때문에, 바라게 하는 원리, 바라게 하는 까닭은 될수 있지만, 바라진 못해. 바라는 건 기야. 기는 바라는 것이고, 이는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통해서 기발이신 일도서를 이는 강조했어요.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는 그한 가지 경우만 옳다. 즉, 잘 봐봐. 이와 기는 둘다 운동성을 가진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는, 그렇죠. 높하고 반대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황은 어때? 네. 예스라고 보지. 근데 이는 아니야. 이 중에서 오직 기만 운동성을 가져. 이는 바랄 수 없어. 즉, 이는 운동성과 능동성을 가질 수 없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황과 이의 차이점 정말 중요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야기했어요. 자, 이는 원리, 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원리인 이는 형태가 없어. 형 이상이야. 반면에 재료인 기는 형태가 있어. 형 이하야.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이는 두루두루 형태가 없기 때문에 통할 수 있지만 형태가 있는 기는 그 형태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된다라고 하는 이통기국론을 주장했구나. 이와 기에 대한 이의 아주 특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이는 원리로서 두루두루 통하지만 기는 재료로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국한된 자기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에 국한된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통기국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요, 물과 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그릇은 각자의 형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형태에 딱 국한되어 있지? 하지만 물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담길 수 있어. 그럼 물은 이일까, 기일까? 그렇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원리인 이가 되겠다. 그릇은? 그렇지. 형태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통기국을 설명하는 이의 비유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바리승 1도서를 이야기했던 이의는 4당과 7정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설명했을까? 얘들아, 천천히 보자. 다시 한번 이의를 떠올리면 깍지낀 두 손이 떠올라야 돼. 기도하는 이 깍지낀 두 손이 떠올라야 돼. 기도하는 손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애초에 이발과 기발은 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황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어. 이이가 보기에는. 교통정리 아까 우리 이미 끝났죠? 어허, 움직임이 있으려면 형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이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기만 움직일 수 있어. 기만 발할 수 있어. 그러면 이가 올라타는 그 한 가지 경우만 인정할 수 있다고 이이는 이야기하면서, 좋아요. 기발 이승 일도서를 주장하잖아? 그러면 애초에 이이가 보기에는 이발은 nope, 불가능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기만 바라고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해. 얘들아, 기는요, 이 이가 보기에도 맑음과 탁함, 맑음과 흐림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는 어때? 선과악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선과악의 가능성이 있는 기가 발해서 드러난 감정이니까, 아, 일단 그 감정은, 아,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겠다.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감정 우리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칠정이라고 공부했죠? 칠정은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한 그런 일반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쌤, 그러면 4단은요? 4단은 어떻게? 이황은요, 이가 발하고 기가 딸은 이발 기수한 감정이 4단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그럼 이이는요, 이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4단을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리한 질문이야? 자, 그럼 4단에 대해서 이이는 어떻게 설명하지? 옳지. 봐봐. 기발 이승한 감정이 7정이었어. 기발 이승에서 드러난 감정이 7정이야? 그런데 7정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지? 그러니까 7정 안에는 선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이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선한 부분만 쭉 모아서, 엑기스처럼 선한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아,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 거구나? 아, 그걸 7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 거구나? 이 7정은 죄송해요. 4단? 4단? 4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봐봐. 7정 중에서 선한 측면만을 모아서 4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4단은 그렇지, 여전히 축수사시의 감정으로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의 감정으로서 순선무악한 감정이야. 아, 이것은 순선무악한? 그렇죠. 도덕감정이다라고 하는 해석, 여전히 이이에게서도 가능한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해보자. 쫄지마. 어렵지 않아? 마치 계란 중에서 노란 부분만 쭉 모아서 우리가 노른자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별칭을 붙여준 것처럼 감정은 7정밖에 없어. 그런데 그 7정 중에서 선한 부분만을 쫙 모아서 4단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야. 그러면 천천히 보자. 결국은 7정도 기발이승한 감정이고요. 4단도 결국은 기발이승한 감정이야. 게다가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그렇지, 7정이 4단을 무엇하고 있는 거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너무 유명한 이의 핵심 사상. 7정은 4단을 포함한다. 7, 포, 4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죠. 쌤, 아까 전에요, 쌤이요. 이의가 보기에는 감정은 7정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쌤, 근데 여기 4단도 있는데 왜 감정이 7정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리해. 아까 쌤이 쑥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걸 캐치했지? 자, 이 입장에서 보면 감정은 결국 7정밖에 없는 거야. 왜? 감정은 7정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7정밖에 라고 말하는 순간 그 7정 안에 이미 4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로 계란 후라이를 한 개 먹었어. 나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계란 후라이였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계란 후라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계란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미 노른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나 오늘 아침 식사로 계란도 하나 먹고 노른자도 하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잖아. 그것처럼, 아, 감정은 7정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이에게서 성립할 수 있어. 왜? 우리가 7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7정 안에는 이미 4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정리해보자. 이이는

오늘 별도의 별칭으로 지칭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이의 입장들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수양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는 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천리로서 순수무악한 것으로서 이미 다 부여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이 자체는 동일한 거야. 그런데 누구는 왜 성인이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해? 그렇지, 기가 달라서잖아. 기가 맑고 탁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잖아. 결국 기질이 달라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의 본연인 그 선을 잘 실현하려면 기질을 잘 바로잡는 수양이 필요하다.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교정하는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질의 교정, 교기질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이황 공부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경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수양을 역시 강조합니다. 자,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죠. 이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적인 불완전성은 기의 불완전성과 가변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기질을 바로잡으면 이의 본연인 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는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는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과 관련된 개혁을 주장했어. 특별히 개혁 중에서도요, 시기에 잘 맞는, 그 타이밍에 잘 맞는 개혁을 경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인은 사회 경장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후대에 실학 사상이 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받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 사상 같이 한번 공부했어요. 이황과 이이의 입장에서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어. 이황의, 그렇죠, 이기후 발설, 그리고 사당과 칠정의 연원을 각각 이발 기수와 기발 이승으로 구별한 이황. 반면에 이이는요, 그렇죠, 기발이승 일도설만을 주장하면서 칠정과 사단의 연원을 똑같이 다 기발이승으로 보았다는 것, 그리고 이이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포함관계로 보았다는 것까지도 차이점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겠지. 공통점 어떤 게 있어? 그렇지, 둘다 성리학 사상가이기 때문에 주희가 이야기했었던 성리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황도 이이도 다 인정한다는 것 공통점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예경의 실학사상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실학도 유학인 거 알고 있었니? 그치. 실학도 결국 유교사상입니다. 친구들이요, 선생님, 실학은 왠지 유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해야. 실학도 결국 유학사상, 유교사상이기 때문에, 아, 누구나 수양을 통해서 성인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 정약용도 인정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정약용은 실학사상과 답게 그 성리학자들의 입장을 좀 비판했어. 자, 얘들아 생각해봐. 실학사상가니까 성리학에 비판할 점을 좀 비판했을 거 아니야. 특별히 정약용은 실학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성리학의 성진리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성리학자들의 성진리는 뭐야? 그 본성의 진한 그 이해 측면. 본연지성, 그게 바로 천리이다. 그 인간의 본성이 천리이다라는 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본성이 천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성리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천리는 뭐야? 인간의 도덕생활의 이치와 법칙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본성이 천리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인 이치와 법칙, 입법이라는 거야. 천리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이치와 법칙으로서 실체잖아. 그러니까 이걸 더 어려운 말로 입법적 실체, 요렇게도 바꿀 수 있겠다. 즉, 성리학자들은 본성이 천리이고, 그 천리가 도덕적 이치며 법칙이고, 그것이 결국 입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본성이 도덕적 입법이며 본성이 입법적 실체라고 보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정약용은 성진리를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정약용이 보기에 본성은 천리가 아니야. 본성은 도덕적인 입법이 아니야. 정약용이 보기에 본성은 입법적 실체가 아니야. 너무 중요해. 수능에서 지금 계속 핫하게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 출제하실 때는 평가원의 기출 문항들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출제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 있는 요소로 내신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본성이 천리가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본성이 도덕적 입법도 아니고요. 입법적 실체도 아니다라고 보았어. 쌤, 그럼 정약용은 본성이 뭐라고 본 건데요? 좋은 질문.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기호라고 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기호는 뭐니? 너네 기호식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내가 좋아해서 먹는 걸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 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쏠림, 이런 걸 기호라고 부르는데,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 즉 기호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아, 인간의 본성은 선으로 자꾸만 쏠리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경향 이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일장을 성 기호설이라고 불러요. 자, 그는 기호를 크게 둘로 구분했어.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로 구분했는데요. 얘들아, 쫄지 마, 쫄지 마. 별거 아니야.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되게 멋진 사상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내 것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먼저 형구부터 볼게. 형구는 쉽게 말하면 육체의 모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아,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기호가 있다는 거죠.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하며, 향기는 좋아하고, 구리구리한 악취는 싫어하는 육체의 기호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하, 생존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육체는 인간만 갖고 있을까?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을까? 그래,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기호예요. 이건 도덕과는 관련이 없어. 어떤 도덕적인 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얘들아, 하지만 이런 형구의 기호가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말할 순 없는 거야. 그치? 이게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니야? 하지만 형구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면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쉽다라고 정약용은 표현하기도 했어요. 다시 해봐. 가져가.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또 혼자 웃을 일이 있을 거야. 다시 해보자. 형구의 기호는 육체의 기호야.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은 그 자체가 악은 아니야. 하지만 형구의 기호에 따라서 살면 선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쉬워. 그치? 육체의 기호니까. 반면에 영지의 기호는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호야. 이게 중요하겠다, 얘들아. 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호가 영지의 기호야. 이 영지의 기호는 아까 나온 것처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이건 결국 뭐야? 아, 나 선이 좋아. 나 선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도덕적 욕구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는, 그렇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야. 정약용은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지의 기호를 선천적으로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영지의 기호를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러한 영지의 기호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본성이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약용은 이 영지의 기호를 어려운 말로 본연지성이라고도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는 도덕적인 욕구잖아. 그래서 어떤 도덕 생활과 관련되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도의지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부여해주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반면에 형구의 기호는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구나. 어렵게 내신 문제 출제하실 때는요, 정약용의 기호를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본연지성, 도의지성, 천명지성으로 표현하시든지, 형구의 기호를 기질지성으로 표현하시든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구나. 쫄거 없이 정약용 문제 풀다가 기질지성 나오면, 아, 이거 형구의 기호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정약용 문제 풀다가 본연지성, 도의지성, 천명지성이란 말 나오면 쫄지 말고, 아, 이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의 기호,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본성으로서의 기호라고 하는 것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정약용이 성기호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영지의 기호를, 어때? 그렇지? 본연지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기호를 본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했다는 걸 공부했어요. 근데 얘들아,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다는 것과 실제 구체적인 현실에서 내가 선을 선택해서 선을 실천한다는 건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 정약용은 그것에 대해서 자주지권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자주지권은 쉽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저울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이 선과 악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 주인 된

그러한 권형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정약용의 입장을 우리는 자주지권이라고 불러요.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천천히 보자. 자주지권은 권형이다라고 정약용은 설명했거든요. 이 권형은 쉽게 이야기하면 저울 혹은 저울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다시 한번 해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선과 악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실천할지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21세기 언어로 바꾸면 이 자주지권은 마치 자유의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어. 천천히 보자.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은 존재야. 이것도 역시 하늘이 부여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지권은 역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블라블라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야. 블라블라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하지만 자주지권 자체가 본성은 아니야. 본성은 기호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 그게 바로 본성이었고요. 자주지권은 선천적으로 그냥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형이었어요. 얘들아,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약용의 면모를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정약용은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명백한 욕구, 즉 기호가 마음속에 본성으로서 이미 떡하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주지권을 발휘해서 굳이 악행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과오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이 선을 선택해서 실천하면 그 선은 그 선을 행한 사람의 공로가 되지만 인간이 악을 선택해서 실천하면 그 악은 그 악을 선택하고 실천한 그 사람의 분명한 과오, 분명한 잘못이 된다라고 정약용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약용은요, 덕에 대해서도 성리학 사상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얘들아, 성리학과 실학, 성리학과 정약용의 차이점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보자. 일단 덕하면 인의 예지의 사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성리학자들은 이 사덕, 인의 예지의 사덕이 어때? 천리로서 본성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정약용은 달리기, 여러분 한번 달리기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 처음 시작점이 이미 있고 마지막 결승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는 비유인데요. 달리기의 처음 시작점을 우리가 4단이라고만 생각해보자. 정약용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시비지심의 4단은 모든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했어. 그런데 4단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누군가는 그 4단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포기, 나 그렇게 안 할래 하고 4단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어. 4단을 어때? 그렇지, 확충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 4단을 실천하고 확충하는데 성공해. 끝까지 달려. 그렇게 4단을 실천하고 확충하는데 성공한 사람만이 인의 예지의 사덕을 후천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정약용은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약용은 4단은 사덕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라고 해석했다는 것들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정약용은 성리학과 달리 인의 예지라고 하는 덕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즉 4단을 확충하는 실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일상생활에서 4단을 확충함으로써 인의 예지의 4덕이 형성,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4단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선한 마음인 건 인정해. 그런 의미에서 4단은 선천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약용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단 자체가 본성은 아니었어요. 그럼 본성은 뭐였지? 좋아요. 어디까지나 기호였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과 정약용의 입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4단이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건 성리학과 정약용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의 예지의 사덕에 대한 관점은 달랐죠? 성리학자들 주희, 이황, 이익에 있어서 사덕은요, 어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천리로서의 본성이었어. 하지만 정약용은 아니야. 인의 예지의 사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야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세요. 공통점, 둘다다 4단은 선천적인 것으로 내재하는 것이며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사상가답게 인간의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합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존도 할수 있고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도 살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그도 실학사상가인 정약용도 유교사상가이기 때문에 악한 욕구, 즉 인욕, 또 사욕과 같은 악한 욕구는 분명하게 제거할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유교사상가 드립니다. 성의 본연과 기질의 차이가 있듯이 정의는 7정과 4단, 4단과 7정에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단과 7정을 구분하고 있어? 사람의 한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 까닭에 두 가지가 서로 발하여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 것입니다. 서로 발하는 것이고 보면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수 있고 서로 소용되는 것이고 보면 서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로 그 속에 있으므로 실로 혼합하여 말할 수도 있고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여 말해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말이 좀 꼬아져 있지만 결국 이 사상가는 4단과 7정의 연원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이와 기는 둘다 발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기의 분별을 나는 조금 더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기는 둘다 발할 수 있다.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이황이 되겠네요. 성의 본연과 기질의 관계로 4단과 7정을 볼수 있습니다. 본연의 이에 기가 순응한 것은 기가 이의 명령을 들음으로 그 중한 것이 이에 있어 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본연의 이에 기가 따르지 않는 것은 이의 명령을 듣는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그 중한 것이 기에 있어 축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봐봐. 하지만 이는 작용함이 없으니 서로 발용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뭐야? 이 발은 높. 이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직 뭐만 바란다? 기만 바란다. 기가 바라고 이가 타는 한 가지 경우만 인정될 수 있다. 기발이승 일도설. 그렇죠. 이이가 되겠네요. 이황과 이의 입장입니다. A는 이황이 예, 이이가 아니요. B는 이황이 예, C는요. 그렇죠. 이이가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단과 7정은 성에서 발동해 드러난 것인가? 얘들아 보자. 4단과 7정은 둘다 감정이죠. 성발위정. 성에서 발동하면 감정으로 드러나죠. 성발위정,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기본 구구단이죠. 둘다 네라고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네요. 본연의 성을 회복하고 기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둘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순선무악한 본연의 성은 회복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잘 변화시킬 수 있다. 가능하다. 수양하면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질의 차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둘다 당연히 인정하겠습니다. 이와 기는 각각 발하는 주체가 될수 있는가? 네, 이황이 보기에는요. 이발 오케이, 기발 오케이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와 기는 둘다 발할 수 있다.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이는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존재하는가?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이가 존재할 뿐이 자체는 발할 수 없는가? 아니요. 이황이 보기에는요. 이는요.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이 자체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가 움직이는 근거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네요. 기는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가? 얘들아, 기가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면 어때? 선한 사람인 거지.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때로는 기가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악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악한 모습으로, 악한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요. 그렇죠. 7번의 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아까 이황과 이이였죠? 갑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연지성이 사람과 만물 모두에게 같다면 소의 발은 둔하여 붓을 잡아 글씨를 쓸수 없고, 소의 입술은 말을 하여 문체를 이룰 수 없으나, 그 눈은 오히려 흑백을 분간할 수 있고, 그 귀는 또한 소리의 시끄럽고 고요함을 분간할 수 있으니, 시험 삼아 소에게 문자를 가르친다면, 어찌 머리를 끄덕이며 의사를 나타내지 않겠는가? 결론은 뭐야? 사람과 만물이 동일한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성리학은 본연지성이 천리고, 천리는 사람과 모든 만물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치? 본연이란 성이 아니라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좋고 싫음의 기호이다. 결국 성 기호설을 이야기하면서 성리학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정약용이 이황 이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덕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이치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보자. 유교에서 덕은 뭐야? 인의 예지의 사덕을 떠올려야 돼. 인의 예지는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이치? 천리? 인의 예지의 사덕이 천리라고 보는 건 오히려 성리학자들 입장이지. 정약용은 인의 예지의 사덕이 천리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서 얻어지는 인간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인의예지의 덕이 천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 정약용의 입장이 아닙니다. 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지. 자, 이황과 이인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인의예지의 사덕이 천리로서, 본성으로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정약용은 nope. 인의예지의 덕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확충함으로써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 선을 좋아하는 경향에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죠. 따라서 블라블라단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왜 간과하십니까? 라고 정약용이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에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지를 바로잡아. 본연의 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건 오히려 성리학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지. 기질,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잘 바로잡고 잘 교정해서 그 본래의 성의 순수모학함을 잘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이지 간과, 즉 가볍게 여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본성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지, 이렇게 비판할 수 없지,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주어진 본성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 이황과 이희 인정할 법한 내용이죠. 이황과 이희가 보기에 인간이 이렇게 부여받은 본성은 인의 예지의 사덕으로서 순수모학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황 이희가 오히려 강조할 법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약용은 성직리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늘이 부여한 천리,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어떤 도덕적인 입법, 인간의 본성은 천리이다.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치, 얘들아?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이러한 진술은 정약용 입장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늘이 부여한 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입장은 오히려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이죠. 성리학자들은 하늘이 부여한 천리인 인의 예지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5번은 이황과 이이가 강조할 법한 내용으로서 적당한 답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8번의 답은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만만치 않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해냈습니다. 차분하게 복습하시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팁들 완전하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수능 기출의미를 10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히려 좋아입니다. 자, 이 문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오늘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해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경험이든 뭐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좀 안 좋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경험일지라도 뭔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든 안 좋든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저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멘탈이 좀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렸어. 그러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좋아.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미분 단원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나아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도 오히려 좋다. 내가 더 도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번 시간 첫 번째 문제는 45번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 겁니다. 4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fx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함수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fx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일단 fx가 몇 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n차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fx를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xn제곱 플러스 무언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f'x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 텐데 f'x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nx n-1제곱 플러스 무언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정보를 활용해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을 한번 활용해 볼 텐데 여기다가 x 곱하기 f'x 대신에 nx n-1제곱 플러스 무언가를 여기다 살짝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nx n제곱 플러스 뒤에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빼기 3배의 f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x n제곱 플러스 무언가. 뒤에는 뭔지 또 이번에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모르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런데 이 식이 우변이 2x제곱 마이너스 8x와 똑같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좌변에서 일단 지금 딱 보이는 이 형태에서 차수가 가장 큰 것은 nx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n제곱이 일단 눈에 들어와요. 그쵸? 근데 일단 여기에서도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차수가 제일 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게 지워지는 경우 아닌 경우로 경우를 좀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경우를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이 n이 진짜로 우변에서의 차수가 제일 큰 2랑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이 정말로 2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n이 3 이상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어떻게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이 n이 2보다 더 크거나 같지만 이렇게 지워져서 우변에는 결국에 2x제곱만 남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n이 정말로 2였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만큼은 2x제곱이고 이만큼은 마이너스 3x제곱이에요. 그럼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좌변이.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n이 2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n이 3 이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n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우변에서 2x제곱이 가장 차수가 큰 경우기 때문에 좌변에서도 n이 지금 3 이상인 경우니까 이두 개가 만나서 사라져야지만

우변이랑 일단 같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만나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 n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앞에 계수로서 n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나서 사라지려면 n이 정확히 3이어야 되는 거죠. 3. 아, 그래서 n이 3 이상인 경우는 정확히 n이 3인 경우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찾고 난 다음에 fx를 이제는 직접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fx가 3차였구나, 3차. 그래서 x세제곱,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제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진짜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여기 주어진 이 식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저기에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x를 곱한 거, 즉, 3x세제곱 플러스 2ax제곱 플러스 bx. 여기에서, 여기다 3배를 해서 뺀 거, 마이너스 3x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마이너스 3bx 마이너스 3c. 이게 결국에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은 2x제곱 마이너스 8x. 자, 이게 항등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3x세제곱 3x세제곱 날라가고 2ax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이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x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ax제곱. 그다음에 bx와 마이너스 3bx 만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bx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남는 게 마이너스 3c. 아, 요게 2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를 전부 다 찾을 수 있겠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인 거니까 b는 4가 되고 c는 0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찾는 fx는 여기다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였구나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1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f1 한번 구해주시면 1 빼기 2 더하기 4 해서 3이 답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되셨죠? 요렇게 45번 문제를 풀면 되는데, 결국에 이 45번 문제에서 하셔야 될 것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차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차수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n차로 설정을 해서, xn제곱으로 출발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주어진 식을 활용해서, n이 얼마인가, 얼마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요렇게 45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다항함수일 때는 차수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자, 요렇게 45번 문제의 첫 번째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4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도 한번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이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y는 fx가. 그쵸. 그러면 여기가 얼만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를 제가 A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접하는 저 점의 X좌표를. 요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FX식을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면서 X는 A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니까 FX가 X 빼기 A의 제곱. 요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함수 GX는 x 빼기 3에다가 f 프라임 x를 곱한 함수다. 그럼 우리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자. f 프라임 x. 이거 미분할 수 있나요? 이거 우리 개념 설명할 때 같이 했었는데, 자, 어떤 함수? 자, 요거 미분한 거 우리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요거 미분 어떻게 했었냐면은, 마치 x n제곱 미분할 때처럼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괄호 안에 거를 미분한 a를 한번더 곱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활용해 본다면, 이거 미분하면, 마치 x제곱 미분하는 것처럼, 2가

하나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데 여기서 괄호 안에 거를 미분한 1을 또 곱해줘야 돼요. 근데 1은 곱하나 많아져. 그래서 결국에 이게 f'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아, 요게 f'x다. 그러면 우리 gx가 결국에 어떤 함수였던 거냐면은 gx는 x 플러스 3에다가 이만큼을 곱한 거니까 2를 그냥 앞에다 빼주고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a. 아, 요게 gx구나. 되셨죠? 자, 근데 gx가 y는 gx라는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gx도 지금 2차 함수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근데 이 그래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y는 gx라는 함수는 일단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가 보이냐면 3,0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3을 넣었을 때딱 0이 되니까 일단 3,0을 지난다. 근데 y는 gx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요 점을 지나면 요 점을 y축에 대칭이동시킨 마이너스 3,0도 gx가 지나야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마이너스 3이구나라는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었구나 라는 것을 y축의 대칭이다라는 거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gx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였던 거예요. y축의 대칭인 함수. 그럼 결국에 f0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f0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f0은 a제곱이니까 결국에 9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fx가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함수식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gx가 y축의 대칭이라는 것을 통해서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46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 빼기 a의 제곱 미분한 거, 그것까지 이 문제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4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7번도 문제를 보면 두 다항함수 fx, gx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0은 4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f0이 4라는 정보를 알려줬고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이 식에다가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야 돼요? 0을 대입하고 싶어야 돼요. 왜냐면 요 정보를 활용하려면 이 x자리에 0을 대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f0,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0을 대입해보면 플러스 g0. 이게 얼마란 소리냐? 우변에다가도 0을 대입해보면 1이다. 요걸 만족한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f0은 4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4니까 g0은 얼마가 될까? g0. 이 값이 4니까. 이 값이 4니까 g0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아, 그래서 g0이 마이너스 3이라는 정보를 하나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냐면 f'0 더하기 g'0을 구하고 싶다. 이 문제에서 이게 질문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미분을 해보자. 그럼 요거를 미분을 하려면 일단 앞에 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미분할 때는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x 플러스 1과 fx가 곱해져 있죠. 그럼 곱의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하면 1이고 뒤에 거는 그대로. 요렇게 될 거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게 지금 요거 미분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한번 미분해보자.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 거는 그대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g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게 지금 좌변을 미분한 상태야. 그 다음에 우변도 미분을 해주시면 3x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f'0 더하기 g'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도 x자리에 0을 대입하고 싶어야 돼요. 그쵸? 그럼 0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f0 더하기, 여기다 0 넣어보면 f'0 빼기 g0 플러스 g'0. 이게 9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끝났죠? F0은 4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G0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아까 전에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G0은 플러스 3이에요. 요만큼. 요만큼은 플러스 3입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 F'0과 G'0을 각각 구할 순 없지만, 둘의 합은 구할 수 있다. 이 둘의 합은. 둘의 합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지금 7이니까, 주황색 두개 더해서 2여야지 총 더했을 때 9가 되겠죠. 아,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의 답은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0을 대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문제의 질문인 F'0과 G'0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0을 또 대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와 물어보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가 주시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 47번, 유형 세 번째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새로운 유형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을 정리하고 가보면, 일단 첫 번째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 이 y는 fx 위에 어떤 점 a, fa, a, fa.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일단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노란색 직선. 이게 바로 이 a, fa에서의 접선이 되거든요. 근데 저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미분계수 개념 했을 때 배웠던 거.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생각을 해보면, A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아, 그래서 일단 저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F'A야.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직선은 A, FA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되느냐? y는 기울기가 f'a이면서 a, fa를 지나는 직선. 요게 바로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 이 점을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접점. 아, 그래서 접점이 a, fa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수 있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의 좌표만 알면 구할 수 있겠다. 접점의 x좌표만 알면 기울기는 a에서의 미분계수고 a, fa를 지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접점을 이렇게 바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접점이 바로 주어지지 않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뭐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접점을 모르면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접점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접점을 설정을 하자. 접점을 뭐 t, ft라고 설정을 하자. 일단 접점은 반드시 곡선 위의 점이니까 t, ft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접점이 t, ft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계수, 즉 f't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뭐 별이라고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f't가 별이 되는, f't가 별이 되는 t를 찾아주면 돼요. 이건 t에 대한 방정식일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t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렇게 t를 찾아서, 찾은 다음에, 아,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이 f't에 x 빼기 t 플러스 ft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선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점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접점을 설정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곡선 밖의 한 점. 곡선 밖의 한 점. 곡선 밖의 한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지금 일단 그림상 접선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두개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림상으로 어쨌든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 곡선 밖의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접점을 모르니까 설정을 하면 된다. 접점을 모르니까 설정하자. 이번에도 접점을 t,ft로 설정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 접점만 설정해 놓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은 우리 t를 정확히 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접선이 이 곡선 밖에 한점뭐 a,b라고 한다면 이 a,b가 이 직선을 지난다를 활용하시면 t 값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t를 구한 다음에 다시 집어 넣으시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핵심은 뭐냐면은 접점을 모르면 설정하자. 접점을 모르면 설정.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그 점이 곡선 위의 점인지 곡선 밖의 점인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곡선 위의 점이면 이제 그 점에서 접점이 되는 거고 곡선 밖의 점이면 접점을 따로 설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 요게 접선의 방정식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다. 그래서 결국에 접점을 모르면 설정을 하는 거 요게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4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y좌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선 위의 점이잖아요. 밖의 점이 아니라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이 점이 바로 접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선 접점을 그냥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만 찾아주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1에서의 미분 개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개수 구하려면 일단 우리 미분을 해야 돼. 그래서 y 프라임을 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3x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에서의 미분 개수 구해야 되니까 1을 살짝 대입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1에서의 미분 계수인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찾는 접선의 기울기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1 더하기 2. 아, 요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그쵸? 근데 여기에서 접선의 y좌표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y좌표 구하는 방법 뭐죠?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값.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값 구해주면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정리해보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 y좌표는 5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물어보면 이게 바로 접점이다라는 거. 요렇게 48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주어지는 경우가 가장 쉬운 경우고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곡선 밖의 점을 지난다. 이러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4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9번은 비슷하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위의 점 3,0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이 접선을 진짜로 구해 봐야 될 텐데 구하는 방법은 일단 기울기를 찾자. 기울기는 미분을 해야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 요게 도함수일 텐데, 3에서의 미분 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 그쵸? 그럼 3을 살짝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7 빼기 30
플러스 6.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계산하면 3이죠, 3. 그래서 기울기가 3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이면서 3,0을 지나야 되니까 이게 바로 접선이 될 거죠. 접선의 방정식. 즉 3x-9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5,a를 지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 접선이. 그러면 5,a를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a는 5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15 빼기 9니까 6이다. 이런 식으로 a를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아까랑 똑같아.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게 접점이 되는 거고 이게 접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x좌표에서의 x값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래서 미분에서 3을 대입한 것이 바로 기울기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49번 했으니까 50번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50번은 이 주어진 곡선 위의 점, 이번에도 곡선 위의 점, 0,2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X좌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도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Y'을 구해보는 겁니다. Y'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될 거니까 기울기는 0을 살짝 대입해보면 2.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접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점 A를 지난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점 A를 지나니까 X 플러스 2.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의 X좌표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X좌표 구하는 방법은 Y에다 0 넣었을 때 X값이니까 Y에다 0 넣었을 때 X값 구해보시면 2분의 1X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4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에 그 접선, 그냥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지 그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구하는 방식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50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1번은 한번 보시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1이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요 극한값이 3이다라는 것을 딱 봤을 때 두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바로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값이 수렴한다라는 거.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간다를 활용한다면 fa가 1이다라는 첫 번째 정보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fa가 1이다. 요 첫 번째 정보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긴 꼴이 딱 어떤 꼴이냐면 미분계수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A가 3이다. 이 좌변이 의미하는 것이 딱 F'A를 의미하기 때문에 F'A가 3이다. 라는 두 가지 정보를 이 극한값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쵸? 자, 그랬을 때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y좌표이 4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는 f'a일 건데 f'a 우리 여기에서 구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다. 3.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날 거니까 x 빼기 a 더하기 FA일 건데 FA 우리 여기 1인 거 구해놨었다. 그렇죠?

근데 이 접선의 y좌편이 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y좌편이라는 거는 x에다 0 넣었을 때 y 값. x에다 0 살짝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4라는 소리. 그쵸? 그러면 a 값이 나오겠다.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a 값을 우리가 구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f1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지?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아직 안쓴 정보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다라는 정보를 아직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세제곱으로 시작을 할 테고, 그다음에 f0이 0이니까 상수는 없을 건데, 이 뒤에 를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낸 정보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다시 여기다 살짝 넣어보면 f 마이너스 1이 1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면 a랑 b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미분을 해 놓습니다. 미분을. 도함수를 구해 놓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두 정보만 활용해 주시면 되니까 f-1을 먼저 구해 볼게요. f-1을 구해 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1이다. 요식 첫 번째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요거 요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해보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3이다. 요렇게 두 번째 식이 나와요. 그럼 요두개 연립하면 ab가 나오겠죠. 그쵸? 자, 요두 식을 어떻게 해줄까? 요두 식을 더해주시면 a가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2 빼기 a가 4가 된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b 값은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어디든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1 빼기 b가, 여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1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다 했다. f1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fx가 요거였는데 우리가 찾은 ab를 한번 대입해 주시면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요게 fx이기 때문에 마지막 1만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1만 대입을 해주면 1 빼기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5다. 요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51번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주어진 극한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두 가지 정보. FA가 1이라는 거랑 F'A가 3이라는 거. 이두개 정보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이게 접점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워서 구해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알아낸 요두 정보를 통해서 함수식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함수식을 설정한 다음에 A랑 B를 찾아내는 거다. 연립을 해가지고. 되셨죠? 이런 식으로 51번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 이 미분 단원에서도 이제 극한, 함수의 극한 값의 계산, 앞에서 배웠던 내용 계속해서 활용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이제 또 재밌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한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또 대수 수업, 대수, 아, 수학 원 수업, 내용 수업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진짜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계속 활용이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활용되고, 막 거듭제곱근 배울 때, 뭐 지수법칙 활용되고, 뭐 인수분해도 활용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배운 내용들이 계속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수학에선 계속 앞에 내용이 활용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빈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5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은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위의 점. 이번에도 위의 점이죠? 이게 접점이란 소리. 그럼 거기에서의 접선이, 일단 접선을 구하자.

있어요. 이게 이 접선이 이 곡선에도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접점을 모르잖아요. 접점을 모르잖아요. 여기에서의 접점은 1,2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점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는 접점은 모르면 설정하자. 기억나시죠? 접점은 모르면 설정하자. 그래서 접점을 X좌표를 T라고 설정합니다. 그럼 Y좌표는 뭐가 될까? Y좌표는 당연히 이 곡선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T 4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접점이 제가 Y좌표를 이 곡선 위에 있다라는 걸 활용해서 X 값에 T를 여기다 대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접점은 이게 접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의 점이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접점을, Y좌표를 이 직선의 Y 값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 T 4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A랑 여기다 x자리에 t를 대입한 거,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y는 x 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보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x좌표가 t일 때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t를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y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다음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의 1에서의 미분 계수가 t에서의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하기 위해서 y는 x 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를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미분을 해보자. 4x 3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t에서의 미분 계수 4t 3제곱 플러스 3이 이게 접선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t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4t 3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t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럼 t가 얼마지?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t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찾은 것을 여기다 대입만 살짝 하면 우리가 찾는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4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접점이 모르면 설정해라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접점을 모르면 접점을 설정을 하자라는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53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3번 문제에 보면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1,f1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도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기울기는 F'1일 거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F'X를 구해봐야 되겠죠?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돼요. 맞죠? 그러면 F'1을 구해보자. 1에서의 미분 계수는 1 살짝 대입해보면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면서 1,f1을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f1이 얼마지? f1을 구해보는 거예요. 1 대입해보시면 1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1,1 플러스 a를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1 더하기 1 플러스 a.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a. 이게 바로 접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은 y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a, 0. 이게 바로 점 p였던 거고, y축과 만나는 점은 x에다 0을 넣었을 때 y좌표는 x에다 0을 넣었을 때 y값. 그쵸?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PQ의 길이가 6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양수 A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A, 여기가 전 P인 거고요. Q는 0,A, 여기가 전 Q인 거예요. 그쵸? 근데 PQ의 길이가 6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요 길이가 똑같고 직각삼각형인 거 보이시죠? 길이 B가 1대1대 루트이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 요 길이가 A이기 때문에 A가 양수라서 요 길이가 A니까 이 6은 A루트이다. A루트 2가 6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6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니까 3루트 2가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53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54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4번. 뭔가 그림이 나오고 문제가 길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러한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곡선 위에 두 점, 0,2. 일단 0,2 여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B는 2,FE. 에서의 접선을 각각 L과 M이라고 하자. 이걸 접점으로 하는 접선 하나 L, 이걸 접점으로 하는 접선 하나 M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L을 먼저 구해봅니다. L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0에서의 미분계수다. 맞죠? 0,2가 접점이니까. 하면 f'x를 일단 구해봐야 될 거고, f'x는 어떻게 될까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이게 f'x야. 그러면 f'0은 얼마예요? f'0. a가 되겠죠, a.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l의 기울기. 그럼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a면서 0,2를 지나야 되니까 ax 플러스 2. 이게 직선 L이다. 괜찮죠? 그 다음에 직선 M은 기울기가 F'2가 될 거예요. F'2. 그럼 F'2도 구해보자. F'2 구해보면 12 빼기 10이니까 2 플러스 A. 이게 직선 M의 기울기다. 그럼 M이라는 직선은 Y는 기울기가 2 플러스 A이면서 2,FE를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2에다가 플러스 FE를 둬야 되는데 FE가 얼마일까? FE. 저 함수 식에다가 빠르게 대입을 해봅시다. 8 빼기 10 플러스 2A 플러스 2. 계산해보시면 2A예요, 2A. FE가 2A다. 그래서 뒤에다가 2A를 더해주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두 직선 L과 M이 만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직선이 만나는 점 실제로 찾아보려면, 이거 지울게요. 실제로 찾아보려면, 얘네 둘이 같다를 이용하면 X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교점에 X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2랑 요 식이 같다. 2 플러스 A의 X 빼기 2 플러스 2A. 이게 같다라는 식을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풀어볼 텐데, 이 우변 살짝 정리를 해보면, X에다가 2 플러스 A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 요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2A인데, 2A랑 만나서 없어지죠. 그래서 뒤에 따라 붙는 게 마이너스 4만 요렇게 따라 붙어요. 여기에서 또 보면, 얘네 둘이 같다인 상황인데, AX 만나서 사라지겠죠? 그럼 사라지면 여기에는 EX만 남을 거예요, 우변에는.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왼쪽으로 살짝 넘겨보면 6. 6이 EX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될까? 3이 되겠죠? 아, L과

M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3이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3을 여기다 살짝 넣어봤을 때 Y값 3을 X자리에 살짝 넣어봤을 때이 Y값이 0이 되어야지만 X축 위에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모두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3a 플러스 2가 0이어야 된다. 또는 여기다 넣었을 때 0이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에서는 60 곱하기 절대값 f1을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f1을 일단 구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f1을 구해보자. f2는 f2 우리 아까 전에 구해놨는데 2a라고 구해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3분의 4인 상황. 근데 60에다가 절대값 f2를 곱해야 되니까 60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계산해 주시면 80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만나는 점의 x좌표 찾은 다음에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y좌표도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a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54번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중간에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서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55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5번 문제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x 플러스 2 곱하기 fx로 설정을 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y는 fx 위의 점 3,2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4일 때. 자, 여러분들 또 여기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쭉 읽고 나면 정보를 딱 써놓으셔야 돼요. 어떤 정보를 써놔야 되냐면 y는 fx 위의 점. 위의 점이라는 것은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한다라는 거니까 F3이 2다라는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써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게 접점이잖아요? F'3이 4다라는 정보를 또 하나 알려준 거예요. 아, 요 정보를 알려준 거네? 라고 또 써놔야 돼요. 써 놓으셨죠? 근데 G'3을 구하래. 근데 gx는 요거야. 그럼 이거를 미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g'x는 곱한 것에 미분하면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여기다 그냥 3을 넣은 값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3을 넣어보자. g'3은 f3 더하기 5f'3. 응? 근데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여기다 다 구해놨다. 그쵸? 그래서 2 더하기 20 하니까 20이다. 이렇게 답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렇게 써놨더니 G'3 구하라 그래서 미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입을 했더니 우리가 아는 정보로 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55번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5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6번 문제는 자, 지금 보면 A 값이 0과 6 사이에 있는 실수 A인 상황인데요.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3차 함수인데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딱 눈에 보여. 0, A, 6인 거 눈에 보이시죠? 0, A, 6.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 1인 상황입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너무 예쁘게 그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y축은 안 그렸지만 원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원점이겠죠. x좌표가 0이고 y좌표도 0인 점. 요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 두 갠데 그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접선 하나는 보인다. 뭐가 보여요? 이게 접점인 거. 요거 하나가 보이죠? 왜냐면 이 원점이 바로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저기 하나가 보일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을 접하는 직선. 저는 요 정도가 보여요. 이런 접선이 또 하나 있겠죠. 접점이 요쯤에 있는.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요 1번 접선은 기울기가 0에서의 미분계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 노란색 점 자체가 접점일 거기 때문에. 0,0 자체가 접점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해. 이거를 미분을 해주면 세개 미분했을 때는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로. 첫 번째 그대로, 두 번째 미분, 세 번째 그대로. 세 번째 것만 미분, 나머지 그대로. 이게 바로 도함수가 되거든요. 여기다 0을 살짝 대입하는 거야. 0을 살짝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가 6A가 됩니다. 보셨나요? 아, 그래서 이 노랑, 아, 이 1번 동그라미 직선의 기울기는 6A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6A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이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거는 접점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접점을 설정해야 된다. 접점을 모르니까 설정을 하자. t, t에 t 빼기 a 곱하기 t 빼기 6.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기울기가 바로 여기다 t를 대입한 거. t에 t 빼기 a에 t 빼기 6 더하기 t에 t 빼기 6 더하기 t에 t 빼기 a.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t 더하기 t에 t 빼기 a 곱하기 t 빼기 6.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 0,0을 지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0,0을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됩니다. 0,1을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니까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0이 되고요. 좌변은 여기다 0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t에 t 빼기 a에 t 빼기 6 마이너스 t제곱에 t 빼기 6 마이너스 t제곱에 t 빼기 a 플러스 t에 t 빼기 a에 t 빼기 6. 자, 조금 길지만 간단히 됩니다. 요렇게 두 개가 사라지게 돼요. 그쵸? 그럼 남는 것은 정리해보면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t제곱에 2t 빼기 a 빼기 6은 0. 요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t 값이 0 또는 2분의 a 플러스 6이 돼버리는데, 접점의 x좌표가 0은 아닐 거잖아요. 2번 동그라미는. 그래서 이게 바로 t값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접점의 x좌표였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2번 동그라미의 기울기는 이 t값을 다시 한번 y'에 대입했을 때,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대입해 주시면 2분의 6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a 빼기 6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6 빼기 a. 요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거 정리해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사라지게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a 빼기 6의 제곱이 돼버려요. 이게 2번 동그라미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6a에다가 마이너스 4의 a 빼기 6의 제곱을 곱해주면 될 거고요. 이거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a의 a 빼기 6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언제 최소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만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a 값이 0과 6 사이일 때니까 요만큼만 쳐다보셔야 되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곱해져 있어. 그럼 사실 이게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값이 최소일 때는 이 분홍색 밑줄 친게 최대일 때 최소가 되겠죠. 이 전체는.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때를 찾아

영역, 여기에 있는 영역.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 이 친구는 N에 A라고 하는 거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 다시 말하면 B의 여사건하고의 곱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지? 집합으로 하면 교집합. 자, 또, 요 빨간색은 어떻게 돼요? 요 주황색은? N, A라고 하는 것과, 아이고, A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디? 그렇지. B라고 하는 거에 곱사건, 동시에 만족하는 사건. 됐니?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다? 이 친구가 되는 거다. 이게 확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확률은 요거를 다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ns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학적 확률의 뜻에 의하여. pa는 뭐가 되는 거니? p의 a 곱 b의 여사건 더하기 p의 a 곱 b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냐? 조건부 확률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지죠. 참고로 조건부 확률에서 주로 나온다. 흔히 개념의 이름으로는 뭐 베이지 정리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되기는 하는데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산식을 이용한 문제를 풀 때도 이거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A차 집합 B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그냥 A차 집합 B. 그리고 집합의 관계로 우리는 A에 어떻게 표현돼요? 요거는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얘에 대한 거는 요 노란색 영역이잖아. A에서 B를 뺀 거는 노란색이야. 그러면 얘는 A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하고의 교집합 부분이랑 의미가 똑같잖아요.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배웠어. 그치? 근데 이 차집합의 성질이 경우의 수나 아니면 확률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P에 A 교 B의 여집합 뭐 사건 다 똑같고요. 요렇게 했을 때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이용해서 바꿔야 돼. 알겠니? 어떻게? A에서 A라고 하는 확률에서 뭘 빼는 거야? P의 A 곱 B를 빼는 거야. 요렇게 분리를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이거를 차집합의 성질이라는 거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그냥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들 뭐 바뀌는 게 없다. 알겠지? 진짜 경우의 수에 대한 해결을 하거나 확률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셔야 빠르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뭐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다시 말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부분 23번, 4번, 5번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문제 첫 줄에 있는 독립이나 배반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된다. 검산 자체도 필요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요 초반의 단원에서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또두 번째가 여사건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단순 계산일 때에는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형태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식을 좀 다방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A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사건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이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확률이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요거 두개 중에 하나를 옮기면요. PA는 1-P의 A의 여사건 이렇게 되는 거야. 혹은 P의 A의 여사건은 1-P의 A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미 경우의 수에서 했잖아. 어떻게? N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뺐다고요? 그렇지. 표본 공간 NS에서 뭘 빼야 돼? NA, A의 여사건을 이렇게 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여사건이라는 거를 이용을 했다고요. 맞지? 똑같아. 그래서 확률에서도 우리가 뭔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사건은 단순 계산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의 흐름에 있어서 내가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 많이 활용되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가 뭐 문제들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유형편 할 때에는 또좀 쉬운 것들이 쭉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풀어내고 오히려 내가 이거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계산이긴 하나, 뭐 얼마 차이 안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런 것들 연습하는 게 이제 고3 2학기 때 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모라고 하죠. 실전 모의고사. 그런 걸왜 풀까요? 우리가 기출문제 다 풀고 연계교재도 다 풀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막 풀어요. 그럼 그때는 새로운 문제를 알기 위해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사실. 새로운 문제 나오겠죠. 그중에 어려운 문제 나와가지고 체크하고 오답 정리하고 내가 배울 게 있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전 모의고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더 맞출 수 있냐. 이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타임을 딱 걸어놨을 때 실수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풀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계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쪽 파트 할 때도 좀 최대한 빠르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봅니다. 26학년도 9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모의평가죠. 24번으로 나왔네요. A와 B의 확률이 6분의 1로 나왔고요. 그리고 얘 봐봐. A의 여사건에 곱 B. 그리고 얘가 4분의 1이다. 이렇게만 딱 보잖아요. 이거는 3점짜리기는 한데, 이 점은 당연히 아니야. 왜 그럴까? 아니, 보는 대로 딱 계산이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잖아요. 직관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아, 그 문제는 조금, 그 회차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와 B가 이제 6분의 5라고 했고, 요것만 먼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야? 집합으로 먼저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확률로 먼저 계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집합으로 보게 되면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의미하는 바가 B 차집합 A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역을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도 괜찮습니다. A가 여기에 있겠고 B가 여기에 있겠구나. 근데 B 차집합 A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야 여기. 이 확률이 얼마라는 거니? 4분의 1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어? 그리고 A와 B가 얼마래요? 6분의 5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전체가 6분의 5라는 얘기잖아. 그러니 6분의 5에서 뭘 빼줘야? 4분의 1을 빼줘야 뭐가 나오는 거야? 온전한 A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2분의 10이 될 거고, 빼기 얼마? 3이다. 그래서 얘는 12분의 7이 될 거야. 이게 뭐야? PA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이 A 사건의 여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빼야 돼? 1에서 빼주면 되겠다. 결국 원하는 거는 12분의 5 이렇게 될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집합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해도 괜찮고요. 그럼 우리가 확률로 덧셈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쭉 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아까 한 거대로. B차 집합 A라고 하는 건 집합에서나 쓰는 거고요. 우리가 덧셈 정리를 쓸 때는 이렇게 안 쓴다고. 어떻게 쓴다고? P의 B 빼기 P의 A 곱 B. 얘가 얼마더라? 4분의 1이더라. 괜찮아? 그러면 이게 어떤 거의 일부로 보여야 돼? P의 A합 B를 하게 되면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곱 B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일부. 얘가 요거겠구나.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거 완전히 그냥 계산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얼마? 6분의 5가 될 거고, PA는 몰라요. 그리고 얘는 4분의 1에 대한 거야. 4분의 1. 했어? 그러니까 요 뒤는 뭐 똑같겠죠? PA라고 하는 것은 6분의 5에서 4분의 1을 이렇게 뺀 겁니다. 뒤에 있는 계산 과정은 똑같겠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충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값으로 찾아내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그두 번째 방법은 계산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형할 수 있을 만큼 변형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문제에서 필요한 걸 찾아내는 거죠. 됐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1번 이렇게 해결하고요. 2번. 첫 줄을 잘 읽어야 돼. 문제를 꼼꼼히 읽으라는 건요, 문제에 빠짐없이 필요한

조건들을 다 써라 이런 얘기잖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필요 없는 조건은 수학 문제에 없다. 실제 그래요. 수학 문제에서 괜히 뭔가 추가되는 조건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넣어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조건을 다시 봐. 그럼 조건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얻어지는 겁니다. 두 사건의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요. 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곱사건에 대한 건 0이겠구나. 괜찮아? 자, A와 B가 3분의 1이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봐줘야 될 거는 이 오른쪽 거야. PA와 PA의 여사건으로 이제 관계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한 문자로 정리하면 돼요. 1 빼기 뭐라고 할까? 그렇지. PA로 해보자. 왜 그러냐면,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PB잖아요. 그리고 A와 B가 나왔잖아.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나오면 A와 B라고 하는 데에서 A를 그냥 빼버리기만 하면 B가 나오잖아. 굳이 이 PA를 1 빼기 PA의 여사건으로 바꿔가지고 A의 여사건 구한 다음에 A의 여사건을 다시 또 1에서 빼가지고 PA를 구하는 작업을 하지 말고 애초에 그냥 PA를 구하자. 그럼 여기 있는 거 PA가 될 거고요. 더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처리를 하게 되면 2의 P의 A가 될 거고요. 요거 넘겨고 넘겼어. 그럼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자, PA는 얼마예요, 그러면?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 전체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게 되면 요게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12분의 1이 나오거든요. 이게 PB야. 정답은 12분의 1이 되겠죠. 괜찮아?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 여기가 이제 A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B가 있어.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거.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잖아. 이 바깥에. 바깥에. 그러면 PA 더하기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내가 X라고 한번 해보자. 됐니?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X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하는 거야.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a를 제외한, 그러니까 여기가 그 a에 대한 확률이었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이 a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요 전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요 b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두 개를 더해가지고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잘 봐.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여야 돼? 그냥 1이어야 돼요, 1. 이렇게.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요거 더해서 전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서 x하고 x 더하기 2분의 1이네. 나눠져 있네. 그럼 요거 두개 더했을 때 전체 확률이 돼야 되니까 2x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구나? 1이구나. 그럼 2x는 얼마? 2분의 1이니까 x는 얼마구나? 4분의 1이구나. 요렇게 접근을 해도 심플하게 끝나죠. 괜찮아? 굳이 뭐 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으로 가볼게요.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요. A와 B에 대한 확률이 1이랍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하지. 그지?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아무것도 없단 얘기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P의 A의 여사건이 EPA라고 했다. 그러면 봐봐. P의 A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서 빼요? 1에서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EPA야. 그럼 이거 넘겨요. 3p의 a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의 a는 얼마예요? 3분의 1. 됐어? 그럼 p의 a가 3분의 1이면 요거랑 뭐랑 더했을 때? 배반이라고 했잖아. 합이랑 이렇게 그냥 정리해도 되겠죠? 얘를 이렇게 써도 돼. 그래서 얼마? 얘는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요거 얼마? 3분의 2겠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분의 2다. 됐어? 또, 어떻게 할수 있겠니? 여기 있는 게 A와 B가 이제 전체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A의 여사건에 대한 거를 이렇게 1 빼기 PA라고 했었는데, 그냥 여기를 A와 B라고 놔도 괜찮겠지. 그지? 그러면 P의 A와 B 빼기 P의 A는 EPA.

A가 되더라. 근데 뭐 똑같아요. P의 A 앞이 있는 3P의 A가 될 거야.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에 대한 거는 당연히 PA 더하기 PB가 될 거니까 3분의 1에다가 3분의 2 더하면 요거 1이 되겠구나. 뭐 요거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식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거를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첫 번째 걸로 다 대부분 풀었겠지만 혹시나 또 이거를 뭐 활용해서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다.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였고요.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 나왔고 얘도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또 했잖아요. 이런 유형들은 대부분 이렇게 배반 사건을 주거나 아니면 독립을 줘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거의 출제가 됩니다. A 앞 B가 4분의 3이래요. 그러면 얘도 그냥 딱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PA 더하기 P, B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지. 맞아? 얘는 PA 여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PA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P의 A의 여사건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1 빼기 얼마예요? 6분의 5야. 그러니까 6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응? 그럼 PA가 6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1에다가 더하기 PB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넘겨볼까? 그럼 12로 통분이 되겠네. 요거는 9가 되나요? 3곱하니까 9. 빼기 요거 하면 2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12분의 7인데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지? 뭘 구하래요? 뒤에 여사건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또뭘 해줘야 돼? 1에서 12분의 7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12분의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은 단순 계산으로서 쭉 진행을 하는 건데, 요런 데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뭐 다른 데에서 틀릴 건 아니에요. 요거 틀리면 좀 문제가 있지. 그지? 선생님이 해설 강의 할 때도요, 보통 요 단계에서 틀린다? 그럼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의외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쉬운 문제를 그렇게 다 맞추진 못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막 희망하는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은 경쟁자가 고안해서 또 이렇게 축소가 되겠지만 마치 조건부 확률처럼. 그 외의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또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있긴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끝까지만 일단 가보세요, 한번. 기출분석하고, 그 다음에 연계교재 나오면 부지런히 풀고, 그리고 교과서 개념 같은 거 한번 쭉 읽어보고, 그렇게만 해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 등급대가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의 그 최저 등급이 있다면, 사실 국어와 영어, 요번 26학년도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느꼈겠지만, 국어하고 영어보다 어쩌면 수학이 되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안정적이라기보다는요, 변수가 크게 없는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그때그때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내가 난이도를 엄청나게 높게 하면 당연히 이거는 너무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어왔던 기출문제들과 연계교재들과 이러한 적당한 난이도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개념도 채우고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뭔가 비례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성적과 이렇게 비례적으로 갈수 있다고요. 그러면 최저를 고민할 때 수학을 넣는 게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 근데 이제 고3 때 보면 대부분 수학을 최저에서 고려하다가 빼버려요. 왜? 아,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봤냐?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수학이라는 학문을, 수학이라는 교과목을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충분한 투자와, 충분한 학습량을 가지고 해봤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내신에, 시험에 막 떠밀려가지고 어찌저찌 어찌저찌 해왔는데, 고3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수학은 더 공부하기가 힘들어, 공부량이 많어, 이렇게 해서 미루고 실제 도전하지 않아서, 안된게 아닐지.

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편견일 수 있거든. 예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수학이 좋았던 이유는 이게 공부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 공부한 만큼 조금 정직하게 약간 올라가는 게 느낌이 온다. 다른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막 암기를 해요. 암기했는데 안 나와. 모르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그냥 암기를 계속 해야 돼. 응? 그리고 막 뭔가 글 해석 이런 게 저는 어려웠어요. 영어 어려웠어. 근데 수학은 유형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을 깊이 있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응? 어쨌든 이런 쉬운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5번으로 가봅시다. 5번. 얘도 배반이야. 배반이 많이 나오죠? 독립이 여기 지금 안 나오긴 하는데 독립도 많이 나옵니다. 조건 확률도 많이 나오고요.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라. 그럼 PA 합 B는 6분의 5 그리고 P의 A의 여사건의 확률은 4분의 3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만 해볼까요? 여기에 전체 집합 혹은 이제 사건이라고 하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겠고 A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B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A의 여사건이 A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표현하고 있는 건 얼마야? 4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합쳤을 때 6분의 5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어디에서 빼면 되겠다. 6분의 5에서 4분의 1을 빼줘버리면 되겠구나. 괜찮지? 그러면 12로 통분을 해야 되겠죠? 12로 통분하면 요거는 10에서 3을 이렇게 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2분의 7이 될 거야. 직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확인을 한 거고요. 만약에 식으로 푼다. 그럼 PA 더하기 PB는 얼마? 6분의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A의 여사건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1 빼기 P의 A 4분의 3 됐죠? 그러니까 PA를 준 거야. PA는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1차 방정식. PA는 4분의 1인데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P의 B는 똑같이 6분의 5에서 얼마를 빼는 거다? 4분의 1을 이렇게 빼주는 거다. 괜찮겠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처리하면 12분의 7 똑같이 나올 거고요. 괜찮아? 배반 사건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이렇게. 곱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그냥 1차 방정식으로 해서 뭐 하나 이렇게 조건 이런 거 말고 뭐 다른 게 추가가 되더라도 단순하게 그렇게 항을 분리를 해놓으면 대입해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지? 만약에 이제 이걸 못 봤어. 그러면 이 밑에 것만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전개가 어떻게 돼요? PA. A와 P는.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곱 P 뭐 이렇게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걸 파악만 해놓으면 요거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첫 줄에 그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꼼꼼하게 읽고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차집합의 성질에 대한 걸로 나옵니다. 자, PA 곱 B의 여사건은 9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보이면, 이게 보이면, 이게 보이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냐? 첫 번째는요, P의 A 곱 B에 대한 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가 PA가 된다는 얘기야. 아까 설명한 것대로. 되셨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 활용이 된다고 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부 확률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뒤에서 개념으로도 다시 한번 볼 건데 P의 A 곱 B라고 하는 거를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P의 A로 나눠주는 거야. 뭐가 P의 B 바 A라고 하는 게. 그치? 그러면 이 PA를 뭘로 대신해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과정에 의하면 P의 A 곱 B의 여사건 더하기 P의 A 곱 B로 분리해서 쓸수 있더라. 그지?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확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요게 조건부 확률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됐나? P의 A, P라고 하지 말고요. A 차집합 B의 영역의 확률이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직관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지 아니면 뭔가 계산을 했을 때딱 떨어지게끔 나오는 거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빨리빨리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문제를 좀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기서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해보자. P의 A에서. 그죠? 뭘 빼는 거랑 똑같아? P의 A 곱 B를 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 뭐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됐니? 그러면 얘가 9분의 1이기 때문에 PB의 여사건을 이용해서 뭘또 구할 수 있어요? PB를 구할 수 있어. 요거 얼마야? 18분의 7이니까 11.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러면 내가 식만 썼는데도 보이죠? 뭐가? 뭐가 보여? 밑에 게 보이지. 왜? 얘하고 더하면. P에 A에 요거 먼저 써. PB. 그리고 여기 PA에 있던 거에 여기 뒤에 뭐가 있었어요? 빼기가 있었지? P에 A고 B.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 했니? 9분의 1이라고 했죠? 그리고 더하는 거야. 여기 더하기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18분의 11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얘가 얼마? 18분의. 여기는 두 배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고 요거 더하면 13이 될 겁니다. 이게 뭐야? A합 B에 대한 무슨 정리니까? 덧셈 정리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요 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 관계식으로 먼저 떠올려야 이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라고요. 이거는 요 조건부 확률에서도 엄청 쓰이지만 단순 계산할 때에도 지금 이 문제처럼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기억을 꼭 해둬야 돼.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또 다르게 접근을 한다. 그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여기에 이제 표본 공간. A하고 B에 대한 걸 그냥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A고 B의 여사건에 대한 영역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디? 여기지.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A 차집합 B 집합으로 따졌을 때. 차집합의 성질. 맞아? 그럼 요게 얼마야? 요게. 9분의 1이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B의 여사건이 18분의 7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 그러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니? 18분의 7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거를 제외한 진짜 나머지, 바깥에 있는 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바깥은? 여기 18분의 7에서. 뭘 빼면 될까? 요거 빼면 되지 않아? 그지? 요거는 A, 순수 A라고 할게요. 요 순수 A의 영역이 9분의 1인데, B를 제외한 나머지가 18분의 7이래요. 그럼 나는 A까지 포함해서 요걸 뺀 나머지를 구하려면 18분의 7에서 9분의 1을 빼면 되잖아. 그게 얼만데? 18분의 2니까 1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뭘까? 얘가. 얘가 P의 A합 B가 되는 거죠. 아니, A합 B의 나머지. 이렇게. 여사건.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수 요 색깔만 칠한 거, 흰색으로 칠한 거.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어디에서 뺀 거다? 1에서 뺀 거지. 그러니까 1에서 18분의 5를 빼게 되면 18분의 얼마가 돼요? 1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두 번째는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첫 번째 거는
A 곱 B의 여사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요 뒤에

있는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요. PA에서 이걸 뺀 걸로 정리를 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뒤에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문제로도 자주 풀 거기 때문에 익숙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할 때에 좀 적용을 바로바로 해봐야 되겠죠. 참고로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이거의 의미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어떻게요? A라고 하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에서는 A하고 누군가하고 겹치는 거, 그거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반대와 또 겹치는 거, 그게 결국은 A를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요거를 베이즈 정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지? 개념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은,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은 아니라. 근데 나와요. 어? 뭘로 나와? 곱셈 정리하고 조건부 확률의 그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가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해봤고요. 자, 7번으로 한번 가보자. 7번이 조금 첫 번째 줄이 낯설죠?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요것 때문에 조금 의외로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23, 4, 5야. 25번. 두 사건 AB에 대하여 A와 B의 여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랍니다. 그럼 A와 B의 여사건에 대한 배반 사건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진 않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A와 B의 배반은 이런 거 아니니?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지? 근데 A하고 B의 여사건이 배반이다? 그럼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개의 집합의 관계로 가능한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외울 건 외워두고 나중에 다른 문제 풀때 적용할 수 있는 거 적용하시면 돼요. 자, 두 개의 집합의 그냥 단순한 관계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거대로. A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겠다. 일부가 교집합으로 존재하는 게 있겠죠. 괜찮아? 자, 또 A라고 하는 게 뭐를 포함할 수도 있겠니? B를 포함할 수 있겠다. 또 B라고 하는 게 뭐를 포함할 수 있겠죠? A를 포함할 수도 있겠구나. 됐어? 자, 그럼 각각에 대한 걸로 우리가 한번 가능성을 파악을 해보자. 첫 번째, 요거. A하고 B하고 여사건이라고, A하고 B하고 배반 사건인 상태잖아. 그러면 B를 제외한 나머지하고 A하고는요, 배반 사건이 아니죠, 당연히. 왜? B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 포함하고 있으니까? A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A와 B의 여사건이 배반이 아니야. 두 번째는, 이렇게 겹치는 게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A가 있어요. 그리고 B의 여사건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B의 여사건. 요걸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럼 여기도 여기 이렇게 겹치지 않니?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A하고 B의 여사건하고 배반이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볼까? A라고 하는 게 지금 B를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얘가 얘하고 뭐 똑같을 수도 있겠고. 그지? 자, 그럼 어쨌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관계가 이런데, B의 여집합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럼 B의 여집합은 이렇게잖아. 맞아?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A가 포함이 되는 거지, 일부가. 됐어?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뭐 이거 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A하고 B가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집합도 요거야. 근데 B의 여집합은 요 반대되는 거고요. A는 요 안에 있는 거잖아. 아, 얘는 돼. A하고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다. 뭐 여사건이라고 할게요. 배반 사건이니까. A하고 B의 여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괜찮아? 자, 요거는 A가 여기 있고요. B라고 하는 게더큰 거잖아. 그럼 B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가 되겠지? 그럼 요것도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얘도 A와 B의 여사건이 배반 사건 맞다. 그러면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두 가지가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한 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A라고 하는 건 어디에 포함이 되고 있다? B에 포함이 되고 있다. 요렇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일 때와 여기서 표현하는 A와

뒤에 여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라는 건 어떤 거야? 똑같은 표현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외워두시면 조금 편합니다. 조금 외워두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이것과 유사한 게 나오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어? B의 여사건이랑 A하고 배반이래.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 상태는 어떨까? 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걸 그냥 이 집합에 대한 상태로 파악을 해두면 훨씬 더 문제를 풀때 편하게 풀수 있겠죠. 이해됐니? 그렇게 해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A하고 B하고의 곱사건이죠? 겹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부분 집합으로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곱 B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작은 걸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 포함 상태일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랑 똑같아요? 그냥 PA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요거는 이제 PA가 될 건데 이 PA가 얼마더라? 5분의 1이더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 PA 더하기 PB. PB까지 더했을 때 10분의 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통분하면 10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0분의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를 합쳤을 때 10분의 7이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P의 A의 여사건의 곱의 B래요. 그럼 요걸 이제 풀때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차집합에 대한 걸 확률로 꺼내도 된다고 했죠. 꺼내봐. 그럼 PB에서 뭘 빼면 되겠니? P의 A 곱 B를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괜찮아? 그러면 요거는 다시 말하면 PB에서 뭐를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PA를 빼는 거하고 똑같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구하라고 하는 건 요거구나. 그러면 10분의 5에서 뭐를 빼면 돼? 10분의 2를 빼면 되겠지. 정리하면 10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할수 있겠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판단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A와 B의 여사건이 배반사건일 때는 요렇게 되는데 B하고 A의 여사건하고 배반일 때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문자만 바뀐 거잖아. 그지? 문자만 바뀐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는 A라고 하는 게 뭐를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B를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서 또 파생되는 거는 뭐야? P에 A 곱 B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고요? P, B랑 똑같다고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풀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결국은 배반 사건이랑 그다음에 독립이랑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배반과 독립의 개념이 섞여 있는 거는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사건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집합까지 확장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제 8번부터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유형 2번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사건의 독립. 지금 앞쪽에 있는 이 유형들은요, 단순 계산에 대한 겁니다. 연산에 대한 거. 거기에 주목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문제를 조금 풀기 전에 개념 설명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은 쉽게 나오면 표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표를 이제 직접 만드는 것까지. 요게 이제 쉽게 나오는 거. 그리고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얘도 경우의 수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A에 대한 것들 중에서 A와 B의 곱사건을 구하라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그냥 그 사건들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지 이걸 구하고 그 안에서 계산하는 거는

어려워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3점짜리로 출제가 될 거고요. 앞부분에서 출제가 될 거고. 문장을 해석해가지고 출제가 된다? 그럼 얘는 4점짜리가 될수 있으나 얘는 엄밀히 따지면 조건부 확률이라기보다는 경우의 수, 수학적 확률, 그쪽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기본적인 계산은 이렇게 되죠. P에 B바 A. 그럼 얘는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확률로 바로 계산을 해도 괜찮고요. 원래 수학적 확률의 뜻이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 친구는 이렇게 됩니다. N에 S분의 N. A가 분모에 오고, 그리고 위에는 뭐가 와요? NS분의 N에 A 곱 B가 이렇게 옵니다. 수학적 확률의 뜻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NS를 약분을 하게 되면 요거는 NA분의 뭐가 돼요? NA 곱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뭐다? 요거랑 똑같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건부 확률도 확률의 계산이 아니라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뭐 풀다 보면은 문제 끝에 만약에 확률이라고 단어가 안 적혀 있으면 내가 지금 이거 경우의 수 단원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객관식이 확률로 나오지 않으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지필고사, 내신. 내신은 단답형이라고 딱 했을 때 답을 써야 되잖아요. 직접 끝까지.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확률을 구하라고 분명히 문제에서 했는데 경우의 수에 딱 끝난 친구가 있어. 그럼 나중에 채점할 때 이제 선생님, 저 경우의 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럼 부분 점수만 받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경우의 수로 바꿔서 푼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렇게. PA라고 하는 게 아까 설명을 했지만 A와 B의 곱사건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A와 B가 아닌 것의 곱사건. 그래서 요두 개가 더해진 게 PA를 의미하더라. 그러면 얘가 분모에 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오는 거야? PA고 B가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A라고 하는 사건인데 그 A가 A고 B에 대한 것도 있겠고 A고 B가 아닌 것도 있겠다. 이건 뭐야? 내가 지각을 했는데 도보로 지각을 한거 있고요. 자전거로 지각을 한게 있겠죠. 만약에 내가 등교하는데 도보 아니면 자전거밖에 없다고 해봐. 그럼 내가 지각했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거는 도보로 지각과 자전거로 지각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지각했을 때 도보로 지각했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개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게 만약에 도보로 지각을 한 거야. 근데 지각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는 도보로 지각한 게 있겠고 또 뭘로 지각한 게 있어? 자전거. A라는 건 지각인데 지각했는데 도보고 도보가 아닌 거니까 자전거로 지각한 거야. 그래서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면 얘가 이제 베이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온다. 실제로.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얘는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시점으로 따졌을 때. 결과에 대한 게 일반적으로 A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원인은 A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B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진 원인이 있겠고 B가 아닌 걸로 이루어진 원인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베이즈 정리. 대표적으로 이걸 이용한 확률 문제입니다.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뭐 어렵게 나오면 이 문장 해석에 대한 건데 요거까지 하면 충분히 정리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곱셈 정리가 나옵니다. 이 곱셈 정리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죠. P에 B바 A가 PA분의 PA 곱 B잖아. 그럼 이런 거야. PA 곱 B는 뭐라고 표현해요? PA와 곱하기 P의 B바 A더라.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A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걸 구한 다음에 곱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나오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것. 요거를 A와,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걸로 나눠서 계산을 해도 충분하더라.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제비뽑기 하거나, 이런 거. 게임 같은 거할때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곱셈정리에 대한 거는 뒤에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또볼 거니까. P의 A바비는 PA라고 합니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개념 설명을 안한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여기 나온 거야. P의 A와 B는 원래 우리가 배운 거대로 하면 P의 B분의 P의 A 곱 B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뭐래? P, A래. 자, 그러면 P의 A 곱 B가 P, A 곱 P,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 뭐라고 외웠지? 독립이다. 근데 여기까지 안 가셔야 돼요. 의미가. 왜 그러냐? 이거의 의미는요, 이런 거야. 얘 앞에 거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A의 사건의 경우의 수, 확률이 되는 거잖아. 얘는 그냥 전체에서 A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두 개가 얼마로 똑같대요? 2분의 1이래. 아, 그럼 얘는 요두개 같다는 건 B가 A에 영향을 줄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친구는 PA가 얼마라는 거고요. 그냥 2분의 1이라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PA 곱 B가 5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PA 곱하기 PB가 얼마더라? 5분의 1이더라. 그럼 여기다가 PA 값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PB가 얼마 나와요? 2가 넘어갈 거니까 5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맞니? 그리고 나서 A와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건 이제 덧셈 정리로 가는 거죠. 어떻게? P의 A와 B는 PA 더하기 PB 빼기 뭐에? PA 곱 P. 이런 식으로. 괜찮니?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게 되면 얘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PB를 구하게 되면 아까 5분의 2였잖아. 그리고 요거 얼마예요? 5분의 1이잖아. 그럼 요거 다 통분해야 되겠지? 10분의 요건 얼마?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 빼기 요거 10으로 통분하면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친구는 10분의 얼마가 될까요? 9에서 2를 뺄 거니까 10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 한 줄도 없잖아. 독립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선 독립이라고 바로 판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걸 통해 PB를 구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뒤에 있는 건 덧셈정리 앞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뻔한 건 PA 곱 B는 뭐다? PA 곱하기 PB다. 이거부터 쓰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그냥 하도 이걸 많이 봤으니까 이게 나오면은 독립이다라고 보고 갈 건데 개념적으로 보면 그냥 독립의 의미는 이런 식적으로 식으로서 명제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가 아니라 A와 B라고 하는 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지? 그럼 거기에 주목을 해서 문제를 그냥 해석만 해도 훨씬 뒤에 있는 풀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또 빨라지기도 하니까. 생각보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못하는 친구도 많아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A와 B가 이제 독립이더라 라는 걸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A와 B 중에 어떤 거 하나에 여사건을 붙여요. 그러면 그래도 걔는 A와 B라고 하는 게 독립이다라는 거를 결론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여사건이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두 개가 독립이다라고 해도 결국은 A하고 B하고가 독립이다라는 뜻과 똑같아. 그렇잖아,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식을 봤을 때 조금 헷갈리게끔 다른 형태로 표현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보고 내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그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풀이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제 확률 처음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개념도 설명 많이 했고, 쉬운 문제들도 되게 그냥 여러 가지 풀이법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쉬운 문제들은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개인적인 방법들, 그리고 내가 빨리빨리 풀었던 것들, 경험에 의해서 누적된 그런 실력들 있죠? 그걸 믿고 그냥 가셔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 내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굳이 생각 안 해도 되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건드리는 건데, 포인트는 실수 없이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연산에 대한 거 다음 시간까지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 연습을 좀 충분히 해서 여기는 절대 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제 확률 새로운 단원이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서 퀴즈 하나씩 갖고 왔거든요. 그 퀴즈 풀어서 다음 시간에 갖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음먹고 수학 공부를 하려고 딱 책을 펴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한 문제씩만 푼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쉬는 시간 뭐 한 5번이다라고 하면 이미 5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게 만약에 풀다가 안 풀렸어. 그러면 그 문제가 수업이 시작하더라도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어쩌면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머리도 식히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친구들이랑 뭐 수다도 떨 수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시간이 있거든. 그래서 그러한 작은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쉬는 시간 또는 아침에 자습 시간이라던가 뭐 점심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조금 모아가면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랬고 제가 했던 방법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는 좀 시끄럽잖아요. 점심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귀를 막아야 돼. 그래서 영어 듣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반 친구들한테도 항상 저희 반 학생들한테 점심 빨리 먹고 와서 같이 영어 듣기 하자. 우리 반이 점심을 늦게 먹는 날이면 영어 듣기 하고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의 영어 공부를 따로 하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좀 자투리 시간들 많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또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들 연결해서 해볼 건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면 그 한 문항에서 선생님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비가 된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그려보고 많이 생각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은 왜 저렇게 빨리 풀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쉽게 풀지? 선생님은 밥만 먹고 하는 게 수학 공부하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 다른 공부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만큼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어쨌든 유형적으로 하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최댓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에 x-3분의 4파이가 있고 사인에 x-6분의 11파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지. 자, 얘네들이 각이 같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의 각을 기준으로 다른 각을 표현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나는 만약에 x-3분의 4파이를 기준을 둘 거야. 얘를 t라고 한번 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세타라고 둘게요. 자, 세타라고 한번 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6분의 11파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자? x-3분의 4파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요, 얼마냐면 6분의 8파이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어. 얼마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6분의 3파이 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세타 마이너스 약분하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fx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선생님 이제 y는 이라고 쓴다면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플러스 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꼭 선생님 x 빼기 3분의 4파이를 세타로 둬야 되나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만약에 x-6분의 11파이를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세타 1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x-3분의 4파이를 x-6분의 11파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분의 8파이야. 맞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 6분의 3파이 해주면 돼. 그러면 이만큼을 우리가 세타 1이라고 뒀고요. 얘네들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 사인 제곱에 세타 1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의 각을 가지고 다른 각을 표현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본다면, 자, 사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고칠 수 있죠. 근데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뭐와 같습니까? 코사인 세타와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쓰는 게 좋아?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쓰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K를 해준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1 플러스 K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k로 쓸수 있을 거고, 코사인이 지금 그냥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코사인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부분을 완전제곱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저는 요거를 여러분한테 인수분해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t로 묶어내면 t 플러스 1 더하기 1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0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어떤 값이 나와 있는 거야? y는 1 플러스 k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최고 차이의 계수 음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게 되어서 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얼마까지를 사용을 할 거냐면 1까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있는 상황이냐면 1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최댓값은 어디서 나타날 거냐면 마이너스 1과 0의 가장 중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댓값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1일 때가 최소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어서 최소값은 k-1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값이 1이래. 즉, k-1이 1이래. k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 2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두번 치환한 거야. 각을 한번 치환하고 코사인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치환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범위 확인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다시 한번 좀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9번 문제,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 한번 해결해 봤고요.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40번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3x 빼기 4y 더하기 25래. 그런데 이거 완전 반전이야. 원점과 점 A 0,-1에 대하여 각 POA를 세타라고 할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P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상황인 거야. 그쵸? 자, P를 찾아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얘를 Y눈으로 고쳐서 대입을 해.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고쳐가지고서는 X와 Y의 값을 찾아내면 되겠지. 근데 이게 다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자주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좀 기억하고 갑시다. 자, 이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어. 마이너스 6,8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어.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요, 마이너스 6,8이고요. 반지름이 5예요. 그런데 여기 접선이 하나 있어서 3x 빼기 4y 더하기 25는 0이라는 접선이 있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지냐면 이렇게 생겨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5가 0이라면 나는 누가 궁금한 거냐면 여기 있는 접점이 궁금한 거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8입니다. 자, 접점의 가장 큰 특징을 알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계산이 편하다는 거야. 여기에서 접점까지는 반드시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얘의 기울기를 잠깐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기울기는 4y 반대로 넘기고 4로 나누면 4분의 3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을 직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주황색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그런데 이 주황색 직선은 마이너스 6,8을 지납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빼기 빼기 6 더하기 8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나뭐 찾는 게 목표냐면 P의 좌표를 찾는 게 목표거든. P는 주황색과 하얀색의 교점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양변에 3을 한번 곱해보면 3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4 더하기 8이라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계산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요거를 잘못 계산했다. 그쵸? 자, 3을 곱하면 3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4에 38, 24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4? 여기도 3 곱하면 24. 그래서 얘는 3y는 마이너스 4x라는 직선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4x 더하기 3y는 0이라는 직선과 3x 빼기 4y 더하기 25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계산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3배하면 12x 더하기 9y는 0입니다. 여기는 4배해야 되겠지. 12x 마이너스 16y 플러스 100이 0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25y 빼기 100은 0이는 100이죠. 따라서 y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y에다 4를 넣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4로 나누면 x의 값이 얼마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반전이냐면 p의 값을 우리가 찾았거든. 얼마라고 찾았냐면 마이너스 3,4라고 찾았는데 이 그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왜? 나는 각 POA가 궁금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면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P라는 i는 마이너스 3,4예요. 그러니까 어디 위에 있는,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하는 점입니다. 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잖아.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4가 있어요. 동경을 나타내면 얘 반지름의 길이 얼마 됩니까? 5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어떠한 동경이 하나 생겼어. 그런데 A라는 아이가 0, 마이너스 1이래. A가 있어서 0,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POA의 각을 얘를 세타라고 둔 거야.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는 데서 출발을 해야 돼. 나는 얘를 동경으로 그으면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다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랑 세타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겠어? 2분의 3파이가 된다라는 건 알겠지? 아, 물론 세타랑 알파를 더하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2n파이로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궁금하고요. 내가 아는 데서 출발하면 사인 알파는 뭐가 됩니까? r분의 y 좌표야. 그 다음, 코사인 알파는요, r분의 x 좌표죠. 탄젠트는 필요할 때 씁시다. 자, 그런데 나는 사인 세타가 궁금해. 그러면 사인의 세타는 뭐가 됩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2n파이는 있으나 마나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 알파로 바뀌고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를 예각이라고 간주하면 얘는 반대로 올라오니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야. 아니, 3사분면이야. 그죠? 3사분면에서 사인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니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서 5분의 3이라고 쓸수 있게 되고, 자, 코사인 세타도 찾아보래요. 그럼 얘는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인데,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몇 사분면이야? 얘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3사분면. 3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집니다. 근데 사인 알파가 5분의 4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야. 이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아, 사인 알파가 5분의 4고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다. 그래서 5분의 3이고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이 잘 해서 마무리하시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이 그래프가 중요한 줄 알았어. 접선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쵸? 그리고 항상 문제는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는 걸 가지고 얘를 알파로 놓은 다음에 세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충분히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삼각함수의 성질 자체는 여러분이 좀 자유자재로 구구단하듯이 사인의 2분의 3파이 풀마 알파에 대한 것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또 4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데요. 제가 왜 웃냐면, 와, 1억이나? 1억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로그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될한 가지 요소가 또 뭐냐면, 로그는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은 로그가 나오면 무조건 밑 조건, 진수 조건부터 적어놓고 시작하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밑은 상수, 이거 뭐죠? 상용 로그라 가지고 밑은 쓰지 않았어. 이미 밑이 10인 거야. 그럼 진수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x가 진수예요.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로 나누면 사인 x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3은 진수 조건 만족해.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코사인 x 반대로 하면 코사인 x가 1보다 작아지면 돼요. 그러면 사인 x는 0보다 작고 코사인 x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범위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야. 그럼 여러분이 사인 x 입장에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사인 x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릴 건데 0보다 작아야 된대. 파이에서부터 얼마까지가 되는 거야? 파이에서부터 x가 2파이까지가 가능한 거죠.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1보다 작대. 그러면 0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2파이는 원래 안 들어갔으니까 x가 0은 아니어야 되는데 둘다 만족하려면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구나라는 건 알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파이보다는 x가 크고 2파이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만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 로그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계산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자, 앞에 곱해진 2는 진수의 지수로 올리고요. 얘는 로그 로그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루트 2 제곱하면 2에 사인 제곱 x가 될 것이고, 얘는 3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3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되는구나. 이제 좀 간단해졌죠?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라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는 두 배의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고 1을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니죠? 자, 얘가 2가 넘어가네요. 죄송해요. 자, 우리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넘어갔어요.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2가 넘어가서 하면 더하기 1은 0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바로 인수분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T로 치환하지 마시고. 자, 두 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에 코사인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코사인 x가 얼마가 되면 돼요? 2분의 1이 되거나 코사인 x가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돼요. 근데 이미 우리 아까 코사인 x는 1보다 작아야 되니 이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럼 코사인 x가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작기만 하면 돼. 어떤 범위에서?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사용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을 할 거야. 그쵸? 자, 그런데 누가 기준인 거냐면 2분의 1이 기준인 거야. 여기에 2분의 1이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니죠? 2분의 1이니까 얘만 찾아내면 돼. 얘만. 2분의 1이 되면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특수각을 바로 알고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될 것이고요. 특수각을 잘 모른다라는 친구들은 요 값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3분의 파이죠. 그러면 요거는 기억합시다. 얘는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여기는 2파이입니다. 그럼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반대로 오면 얘는 3분의 얼마가 되죠? 5파이가 되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3분의 5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2분의 1과 만나야 돼. 작은 게 아니라 2분의 1과 만나는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은 이렇게 딱 3분의 5파이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41번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로그가 함께 등장했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로그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야 되는 거 뭡니까? 밑조건, 진수조건. 특히나 진수조건. 잘 확인하시고요. 그 조건 하에서 방정식 계산하는 거 충분히 여러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41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4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구간에서 사인 3x와 코사인 2x가 같아져야 된대. 이거 어떻게 해요? 모든 해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내가 삼각 함수의 성질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 자, 이거는요, 여러분, 그래프를 꼼꼼하게 잘 그려주셔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성을 가지는데, 앞으로 기억하세요.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가 대칭성을 가지냐면, 최대값을 가지게 하는 x값이나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걸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좀더 디테일하게 잘 그려주시면 좋은데, 무슨 얘기냐? 사인 3x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함수의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2파이를 얼마로 나눠줘? 3으로 나눠주죠.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주기는 반으로 나누고 한번더 반으로 나눠줘라.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죠. 한번더 반으로 나누면 얼마부터 여러분 그려주는 게 필요해? 6분의 파이서부터 순서대로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2파이를 2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그럼 파이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반으로 나누면 4분의 파이죠. 자, 얘네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주기가 좀 더 짧은 아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문제 풀 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 3x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가 2파이까지잖아. 그러면 3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몇 개가 들어갈 거냐면 3개의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3개의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6분의 파이부터 가자 그랬어.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은 6분의 3파이죠. 얘가 2분의 파인 거야. 그 다음에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댓값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최소값 하나 나타내놓고, 우리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런 게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세 개가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3분의 2파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파이가 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분의 2파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3분의 4파이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2파이까지 그려야 되네요.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3분의 2파이고, 아, 3분의 2파이잖아. 그럼 3분의 얼마가 될 거야? 3분의 2파이에다 2를 곱하면, 죄송해요. 3분의 4파이가 여기에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래서 3분의 4파이. 하나, 둘, 셋, 넷. 3분의 6파이, 즉, 2파이가 돼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사인 함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더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자, 이제 우리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주기가 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3분의 2파이죠? 그럼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6파이라서 여기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딱 파이가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 여기에 딱 얼마가 있는 모습이야? 2파이가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파이랑 0이랑 가장 가운데. 자,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 파이랑 0의 가장 가운데는 2분의 파이가 있어요. 그럼 얘랑 얘의 가운데 4분의 파이가 있었겠지.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내려왔다가 2분의 파이일 때 똑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서 파이일 때는 다시 얼마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이렇게 1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다시 보면은 어디에서 파이와 2파이의 가장 중간이 얼마가 있어? 2분의 3파이가 있지. 봐.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인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2분의 3파이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건, 둘다 지금 공이 2분의 파이일 때가 뭐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최소값을 가집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도 공통적으로 여기서는 얼마에서? 하나는 2분의 3파이에서 최댓값, 하나는 2분의 3파이에서 최소값을 가지니 얘네들은 다 대칭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는 찾아버렸어.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해의 값의 합을 찾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봐봐. 얘네들이 공통으로 2분의 파이에서는 무조건 만나요. 맞죠? 자, 이제 봐봐. 여기에서 x가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x가 하나 나오는데 얘네들은 얼마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져?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면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파인 거야.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얼마랑 같아져요? 파이랑 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x3이 하나 나타나고 여기서 x4가 하나 나타나는데 얘는 얼마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럼 x3 더하기 x4를 2로 나누면 2분의 3파이. 그래서 x3 더하기 x4는 얼마가 된다? 3파이가 됩니다. 모든 해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얘네들 더하고 2분의 파이까지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얘네들 더하면 4파이야. 4파이에 2분의 파이를 더하면 2분의 9파이가 되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칭성이 매우 중요해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요, 이렇게 최소값이나 최댓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에서 양쪽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해의 합을 물어볼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래프 그릴 때 얘네들의 교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기가 더 작은 아이를 기준으로 딱딱딱딱 우리가 주기를 반에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후에

어떻게 하면 돼? 다른 아이를 앉히면 충분히 교점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모습이 나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점이라는 건, 실근 모든 해의 합이라는 건 교점이라는 애기고,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42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부 등식에 대한 얘기 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나 여러분이 잘 보면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x의 값일 때 방정식은 뭐를 갖는다라고 했냐면 정수해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인의 n분의 2파이 x와 코사인의 n분의 2파이 x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야. 자, 얘네들은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둘다 주기가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멋있게 풀 필요 전혀 없다 그랬어요. 배운 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선 두 개가 만나야 되니 주기부터 확인해 보자. 그러면 둘다 공이 2파이를 얼마로 나눠? n분의 2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얼마인 상황이냐면 주기가 n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팁으로 하나만 더 알고 가세요. 얘네들이 지금 주기가 같은 상황이잖아. 그럴 때 원래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선생님이 주기를 반으로 나누고 반에 반으로 한번더 나누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주기가 같을 때 얘네 둘 사이의 그래프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그 반에 반으로 나눈 걸한번더 반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봐봐. n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죠? 2분의 n이죠. 얘를 반으로 나누면 4분의 n이죠. 한번더 반으로 나누면 8분의 n이라서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왜 그래요?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아이는요. 언제 만나냐면 이 주기가 있었을 때 얘네들이 주기가 같으면요. 주기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했을 때 만날 수밖에 없거든. 진짠지 볼게요. 8분의 n 대입해 볼게요. 사인에 n분의 2파이 8분의 n이야. 사인에 4분의 파이라서 얘가 2분의 루트입니다. 맞죠? 코사인도 같은 방법. 코사인에 n분의 2파이 곱하기 8분의 n이잖아. 그러면 코사인에 4분의 파이가 되어서 2분의 루트 2가 되겠대. 두개 같아져요. 그래서 8분의 n일 때 만나는 거거든. 가장 처음으로 양수인 곳에서 만나거든. 그게 어디서 생긴다고요? 자, 주기를 반으로 나누고, 걔를 다시 반으로 나누고, 걔를 다시 반으로 나눈 곳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걸 활용하면 이제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8분의 n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8분의 n이 있죠? 8분의 2n이니까 4분의 n이 있을 거고, 8분의 3n이 있을 거야. 그럼 8분의 4n이라 2분의 n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기가 있었어. 여기가 n입니다. 얘가 주기의 반이고, 얘가 주기의 반의 반이잖아.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어떻게 그려주면 좋으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사인부터 먼저 그린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어디로 내려올까요? 아이고, 여기까지 좀 많이 갈게요. 자,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갈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갈 거야. 그죠? 그 다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8분의 n일 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어디에서 또 만날 거야? 여기서 또 만날 겁니다. 여기서 만날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되고, 얘네들이 이제 주기가 n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거야. 자, 그런데 정수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우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해가 8분의 n인 거야. 그럼 두 번째 해는 8분의 4에다가 8분의 1을 더하면 8분의 5n이었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n이니까 얘는 8분의 9n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n이니까 8분의 13n이 되는 거야. 얘네들끼리 계속 n만큼씩 늘어날 거고, 얘네들끼리 계속 n만큼씩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8분의 17n이 될 거고, 8분의 8을 더하면 21n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8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8분의 25n. 이런 식으로 쭉갈 거야. 근데 얘네들이 정수해를 가져야 된대. 그럼 n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10 이하의 자연수래. n은 8일 수밖에 없잖아. 아, n은 8이야.
그러면 얘네다가

3을 대입하면 얘는 1이야. 얘는 얼마? 5, 9, 13, 17, 21, 25. 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얘네들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 여러분 보니까 다 얼마예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합이야.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부모는 2로 계산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첫 항이 1, 끝 항이 25.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가 된다? 26이 되고 약분한다. 13이죠. 7 곱하기 13을 하면 정답은 91이 됩니다. 선생님, 저 아직 등차수열 모르는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른다. 그럼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 1이랑 25랑 더하는 거야. 얼마죠? 26. 5랑 21이랑 더해도 26. 9랑 17이랑 더해도 26이야. 그럼 13 혼자 남아있지. 그죠? 자, 그래서 26이 3개고 13을 더해도 되고요. 이렇게 양끝값의 합들이 딱딱딱딱 같을 때 홀수 개면 13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을 곱해줘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덧셈을 하는 방법까지 한번더 정리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잘 활용해서 문제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더좀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4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건데요. 왜냐면 평행이동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불편해요. 우선은 마이너스 4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정의된 fx라는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그때 fx의 절대값이 1이 되게 하는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 fx도 힘든데 걔를 절대값을 하고 걔가 1이 되게 하는 x 값들을 다 찾아가지고 곱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고 4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fx가 사인의 2분의 1에 x 더하기 3분의 파이예요. 그럼 얘는 원래 y는 사인의 2분의 1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렇게 한 그래프를 0보다 크거나 같고 4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그린 다음에, 정의역에 속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아, 얘는 y축 대칭을 시키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절대값을 한후 y는 1과 만나는 점들을 찾아서 곱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0보다 크거나 같고 4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누가 기준이라고? 사인 2분의 1x가 기준입니다. 그럼 뭐부터 잡자? 주기부터 잡자. 주기는 원래 사인 함수가 2파이가 주기인데 2분의 1로 나누면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4파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걸 좀잘 그려드릴게요. 원래는 여기에 y축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어차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기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댓값과 최소값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주기가 4파이입니다. 그럼 여기에 0이 있을 거예요. 0 밑에다가 쓸게요. 자, 여기에 4파이가 있을 거예요. 4파이가 있을 거야. 그럼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2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반으로 나누면 파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래. 그러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3분의 5파이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 3분의 8파이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11파이가 되어서 그래프가 좀더 필요한 이렇게 생긴 모습까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얼마로 딱 끝난 거예요? 4파이로 끝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는 안 써. 뭐를 써야 되냐면 y축을 만들어내야 돼. x가 0인 게 기준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0이 어디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냐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y축을 잡아.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제 그래프는 뭐냐면 얘인 거야, 얘. 이렇게 와서. 자, 당연히 여러분 잘 봐. 얘는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계속 대칭성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딱 끝날 거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생겨지겠죠? 이렇게 생겨져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하나 더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다행인 게 있어. 여러분이 잘 보면 얘를 가지고 절대값을 취하래요. 그럼 절대값을 취하면 얘네들은 그대로입니다. 얘네들은 그대로야. 자,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지면 이렇게 생겨져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런데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1이랑 만난대. 1이랑 만난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재밌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3분의 2파이야. 얘는 얼마예요? 3분의 8파이야. 그럼 얘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8파이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짝수개, 플러스가 될 거고요. 3분의 2파이가 2개 있어. 그러면 9분의 4의 파이 제곱이고, 3분의 8파이가 2개가 곱해지면 9분의 8의 제곱 64고, 파이의 제곱이니까 파이의 4제곱인 거야. 그래서 9, 9, 81일 거고요. 4 곱하기 64 하면 얼마가 됩니까? 256이죠. 그리고 파이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단답형으로 나오면 뭐 P분의 Q라고 놓고 얘네들을 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 자체를 평행이동시키면 그래프 그릴 때 오히려 힘들어요. 선생님, 뭐를 움직여버렸습니까? 여기에 있는 기준점들을 움직이면 훨씬 더 계산할 때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칭성까지 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44번 문항이었고요. 평행이동에 대한 사인 함수의 그래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절대값까지도 잘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어떤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k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될것 같은데, 얘는 사인과 사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바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사인 x를 얼마로 두고, t로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치환했을 때는 치환한 값이 이렇게 생겨짐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하는 t가 얼마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아, 얘네들이 0과의 관계인데 큰 애가 없어야 돼. 어디서? 여기서.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y는 k가 기준이야. 기준이면서 t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t에 t 마이너스 1 더하기 k잖아. 그러면 여기에 0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1이 하나 있을 거야.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생기는데 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그래프가 누구랑 만나면 안 되냐면 x축보다 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값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줘야 돼. 얘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k이고, 자,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란 말이야. 0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삼각함수에서는요, 그래서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제곱식 물어보거나 판별식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45번 문제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들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이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 중에서 서술형으로 주어진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원 모양의 종이를 한 현 AB를 접은 선으로 하여 접어 올렸더니 호 AB가 점 O를 지나는데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접어 올린 도형에서 O를 포함하는 호 AB와 점 O를 포함하지 않은 호 BA로 둘러싸인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2파이 더하기 3루트 3일 때각 AOB가 A파이고요. 선분 OA가 R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그림을 볼게요. 자, 얘를 접었어요. 근데 얘가 뭐인 거야? 중심인 거야.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디도 중심이게요? 얘를 접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반지름인 거야. 맞죠?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접었으니까 여기는 수직이 됐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OA를 R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2분의 R이 됩니다. 헉, 어디서 많이 봤네? R, 2분의 R. 2대 1. 그러면 루트 3. 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R이 될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각이 얼마가 되죠? 3분의 파이.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파이가 된다. 문제에서 각 AOB를 물어봤어요. 각 AOB는 얼마가 되죠? 3분의 2파이가 되어서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아냈냐면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하나 바로 알아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넓이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는 데서 출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의 입장에서 출발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두개 반으로 접었지.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누구랑 누구랑 넓이가 같은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아이랑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똑같아, 넓이가.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서 두배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누구 안에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 안에 들어있어. 이 부채꼴에서 뭐를 빼버리면 돼?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첫 번째.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원이 하나 있었어. 나는 원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었어. 여기에서 똑같은 거두 개를 뺄 거야. 두 개의 저렇게 생긴 아이를 뺄 건데, 걔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인 부채꼴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그죠? 거기서 뭐를 뺄 거야? 삼각형을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여기가 2분의 R이었고, 여기는 그럼 뭐예요? 2분의 루트 3 R이 두 개니까, 루트 3 R.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 2파이 더하기 3루트 3이 나올 거야. 자, 얘는 뭐예요? 파이 R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두 배.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R 곱하기 2분의 R인 거야. 이렇게 하면, 얘는 파이 R 제곱이고요. 얘네들은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3분의 2 R 제곱 파이가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R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었으니까 하나하나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2분의 루트 3 R 제곱이야. 얘가 2파이 더하기 3 루트 3입니다. 뭘 비교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는 3분의 R 제곱이 2였잖아? 그럼 R 제곱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 6. 따라서 OA의 길이는 루트 6이 된다. 여기서도 우리 봅시다. 2분의 루트 3 R 제곱이 3루트 3이야. 루트 3 사라지죠? R 제곱이 6.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면 내가 잘못 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R이 루트 6이고요. A의 값이 얼마다? 3분의 2인 걸 알아낸 거야. 자, 이렇게 그려서 해결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나는 내가 구하려는 가장 큰 아이를 기준으로 거기서 내가 뭘 빼야 되지? 그럼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빼주는데 얘는 부채꼴, 내가 아는 데서 삼각형으로 빼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2대 1대 루트 3일 때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A와 R을 곱하래요. 그러면 3분의 2 루트 6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어요? 이 도형 자체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도형이고요. 서술형으로 내기 딱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원이 나왔을 때 중심과 반지름 잘 활용

해서 중심에서부터 항상 이렇게 다 그어보는 거야. 그 반으로 나눴대. 그러면 항상 여기는 어떻게 돼? 직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2대 1대 루트 3 되는 거는 r이야. 얘가 2분의 r이야. 얘가 2분의 루트 3 r이네. 요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 되는 이러한 특수각을 가진 삼각형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4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우리 서술형 문제들 해결할 거고요. 그리고 변별력 만드는 1등급 문제로 가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오늘은 고득점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건부 확률 지난 시간에 문항들 좀 풀어봤는데 어땠나요? 그래도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에 있는 고득점 문제들보다는 조금 수월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할 건 케이스 분류하시고 그 케이스마다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신 다음에 그거에 따라 식을 구성하면 쉽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특히나 지난 시간 마지막에 풀었던 40번 있죠. 그 40번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중요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하여 적어도 3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6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역시나 경우의 수 파트에서 중요했던 6건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습 철저하게 하셨어야 됐고요. 자,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꿈은 요거예요. 사회학과.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며 내일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의 설계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 전반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단순하게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이 현상의 이면,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요, 그 현상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 아니면 표면적인 모습 이런 것만 보고 사람들이 딱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그냥 부여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되게 새로운, 그리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에도 그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이면이 드러날 수 있게끔, 그 이면에 무언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항들을 구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학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한 것들을 조사할 때는 통계적인 게 다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수학적인 그 응용, 실생활 응용 파트는 대부분 다 확률과 통계 파트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공대 쪽, 공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미적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회학과 관련 친구들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4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소제목 보시면 곱셈 정리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 제목에 적혀 있는 걸로 내가 막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연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요. 내가 알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순하게 계산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일부러 막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데에서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야. 두 사건의 AB에 대하여 다음이 나왔습니다.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나왔다는 건 A의 사건에 대한 확률이 아주 쉽게 나왔다는 거죠. PA 값 얼마야? 4분의 1이죠. 이렇게. 그 다음, PA 바 B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P의 B분의 P의 A 곱 B가 되겠죠? 얘가 얼마라는 거니?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 친구도 그냥 한번 내가 필요한 거대로 써볼게요. PA분의 PA 곱 B야. 물론 이걸 보자마자 좀 빠르게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A의 곱 B의 여사건이더라. 맞습니까? 이 결과가 얼마래요? 2래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죠? 분모에 똑같이 얼마가 있죠? P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 PA를 곱해주면 좀 편할 거 아니야? 곱해. 얘는 PA 곱 P. 더하기 4의 P의 A 곱 B의 여.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P의 A가 될 겁니다. 근데 PA 값이 여기 나왔잖아요.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라고 할까요? 그냥 바로 2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얘에 대한 의미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했는데 뭐였죠? A에서 B를 뺀 집합의 확률이잖아. 맞니? 그럼 얘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P에 A에서 뭘 빼요? 그렇지. PA 곱 B를 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4를 곱한다고요. 다시 해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여기 B가 있잖아요. 그럼 A에서 A차 B가 되잖아요. 우리 차집합의 성질 배웠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걸 뺐어. 그러면 이만큼의 영역이라고요. 이거의 확률이 이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확률을 계산하려면 A라는 전체 확률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어딜 빼줘야 된다고요? 얘를 빼줘야 된다고요. 따라서 PA에서 P의 A 곱 B를 빼주자. 이게 곧 여기에 대한 확률이더라. 그럼 이제 눈에 좀 보여야 돼. 아,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PA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구나? A 곱 B가 나오겠구나. 됐나요? 해보자. PA 곱하기 4를 한대요. 그냥 1이겠다. 그럼 PA 곱 B 앞에 있는 게 있고요. 더하기 1을 하고요. 빼기 4에 얼마를 하면 돼? 그렇지. P에 A 곱 B를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입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3에 P에 A 곱 B를 했다는 건 얘를 이쪽으로 넘겼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없애주고요. 3 넘겨요. 따라서 P에 A 곱 B는 얼마야? 6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PB를 구하래요, PB. 어떤 걸로 구하면 될까요? 문제 힌트 다 나와 있잖아. 여기. 요거 아까 안 썼잖아요, 한 번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넣는다. 6분의 1, PB는 3분의 1입니다. 자리 바꿈하면 되겠죠? PB는 얼마? 3분의 1분의 6분의 1이니까요.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식을 전개하면서 최대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야. 우리 일반적인 다항식에 연산하듯이.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분명히 넣을 수 있는 식의 구조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계산만 잘 해주면 돼. 실수하지 않게끔. 됐을까요? 좋습니다. 40.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위에 있는 그 소제목 보지 마시고요. 그냥 문항을 해석하려고 해보세요. 시험 땐 어떤 힌트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에 대한 과정,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혼자 가요. 그럼 그 시험장에서 내가 말했던 그런 어떤 풀이의 아이디어, 풀이의 과정, 이런 건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적용하는 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이 문제에서 이걸 적용해야 되고, 이 문제의 이 풀이 과정에서 얘를 써야 되는데, 그 때를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석을 해내야 돼. 어떠한 단원명, 어떠한 단원, 그 소단원, 이런 것들 힌트로 생각하지 말고요. 어느 전시회 입장권의 현장 판매량과 온라인 판매량의 비는 4대 6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된 입장권 중에 할인을 받아 판매된 입장권의 비율이 40%다. 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 한것 같죠? 현장 판매와 구분해서 써요. 그 다음 뭐야? 온라인 판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될 것 같고요. 얘가 4대 6이라고 했으니 확률적으로 10분의 4가 될 거고요. 10분의 6입니다. 그냥 약분해서 쓸까요? 5분의 2, 5분의 얼마? 3이 되겠구나. 일단. 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된 입장권 중에 온라인이야, 온라인. 할인을 받아 판매된 입장권의 비율이 40%랍니다. 그러니 요 뒤에 와야 될건뭘 적어야 되겠어요? 할인을 받는 거야. 자, 그 할인의 비율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대요? 10분의 4니까 5분의 2라고 할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할인을 안 해. 이것도 적어야 되겠죠? 분명히 이걸 관련해서 질문할 거라고요. 얘를 그냥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계산하게끔 안 나와요. 그럼 얼마야 얘는? 할인을 안 받는 건 5분의 3이겠다. 둘중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돼요, 문제에 따라. 근데 판매된 전체 입장권 중에 판매된 전체 입장권은 현장 판매였을 수도 있고 온라인 판매였을 수도 있겠죠. 그들에 대한 판매된 입장권의 비율이 몇 퍼센트래요? 30%래요. 아, 그러면 얘가 일단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구나. 할인을 받아서 한 게. 괜찮아? 그러면 여기 현장 판매일 때 내가 할인을 받을 확률을 임의로 P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1-P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현장 판매 곱하기 P가 될 거고요.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가 될 거예요. 괜찮지? 이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죠, 당연히. 5분의 2P 더하기 25분의 6을 합니다. 얘가 얼마 나와야 돼요? 30%니까 10분의 3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방정식 푸는 거야.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자, 일단은 얼마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5분의 2p. 그 다음에 10분의 3. 빼기 25분의 6이더라. 50을 그냥 곱하자. 알겠지? 50 곱하면 20.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 15 빼기 요거 2니까 12 이렇게. 그럼 P는 20분의 얼마?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 여기가 20분의 3이야. 그럼 여기는요? 20분의 17이지 뭐. 다 구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판매된 전체 입장권 중에 전체 입장권 중에 임의로 택한 한 장이 할인을 받지 않고 현장 판매된 입장권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의 조건에 대한 거는 할인을 받지 않고 현장 판매된 입장권이어야 돼. 그건 어떻게 돼요? 여기 현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 뭐야? 할인을 받지 않았어야 돼. 요두 개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5분의 2에 곱하기. 얘는 얼마예요? 20분의 17이야. 아,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구나. 그럼 처리하면 얼마요? 50분의 17이라고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할인에 대한 것과 할인이 아닌 것, 그 다음에 현장과 온라인 판매, 이분법적인 요소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을 떠올리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리고 표로 구성을 할수 있는데, 굳이 내가 막 표로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순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요 부분, 얘가 가장 큰 힌트였습니다. 판매된 전체 입장권 중에 할인을 받아 판매된 입장권의 비율. 이걸 통해 내가 현장 판매의 할인율을 구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비율이 막 복잡하게 나오고 뭐 두 가지의 형태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체계만 잘 잡아놔. 헷갈리지 않게 구성만 딱 잡아놔요. 그럼 쉬워. 정말 쉬워. 퍼즐보다 더 쉬워요. 몇 피스짜리죠? 한 3,000피스? 막 이런 거는 진짜 선생님은 옛날에 1,000피스였나? 그거 하다가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퍼즐보다 쉽다. 자, 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도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출제도 많이 됐었고. 자, 어느 전염병 진단 키트는 검사자가 실제로 양성일 때 진단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90%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 이제 아기들이 독감을 자주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이 걸렸어.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독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 이렇게 코에다가 넣잖아요. 정말 별로인 거. 그럼 그걸 넣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독감에 걸렸는데, 독감이라고 딱 나오는 게 있겠고. 그죠?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겠어? 독감이 아닌데 독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독감인데 독감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독감이 아닌데 독감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야. 실제로 독감이라고 한번 해보자. 진단 결과가 독감으로 나올 확률이 90%래요. 괜찮아? 자,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는 아니야. 근데 진단 결과가 아닌 걸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설명한 건 이런 거예요. 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보여주는 확률을 표현한 거야. 양성. 여기다 쓸게요. 실제. 그리고 진단. 결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실제 양성이었는데, 진단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10분의 9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음성인데, 음성으로 결과가 나와. 이건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10분의 8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양성인데 얘가 양성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뭘로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음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런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10분의 1이라는 거고요. 음성인데 양성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다. 아니, 독감 안 걸렸는데 독감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가 10분의 2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한번 읽어보자. 전체 검사자 중에 실제로 양성인 사람의 비율이 60%래요. 그러면 실제 양성인 사람의 비율이 10분의 6이야. 음성인 사람의 비율은 얼마? 10분의 4예요. 약분해서 쓰면 5분의 3, 얘는 5분의 2가 되겠죠. 자, 전체 검사자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진단 결과가 양성이랍니다. 얘는 결과구나. 그럼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원인이 두 가지가 있죠. 양성을 양성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음성을 양성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인을 정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거,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한 거. 그럼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야. 해보자. 첫 번째, 5분의 3 곱하기 정확하게 양성으로 하는 거 10분의 9가 있겠고요. 더하기 음성이야. 음성인데 잘못한 거야. 곱하기 얼마? 10분의 2가 되는 경우. 됐습니까? 이거 분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뭐래요? 이 검사자가 실제로 양성이었을 확률은 얘를 묻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위에 올리자.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9. 다 뭐가 돼요? 아주 좋아. 약분대. 정리하면 27 더하기 얼마예요? 4 분의 27이겠다. 31분의 얼마예요? 27.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실제로 선생님도 그 경험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 열이 너무 많이 나고요. 너무 아프고 이건 누가 봐도 독감이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독감이.

수시로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치? 그럼 한번 했을 때는 양성이었는데 좀 시간 지나면 또 음성이 되고 아니면 반대로 음성이었는데 또 갑자기 양성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키트가 100%는 아니니까 뭐든 그럴 수 있다. 44번으로 갑니다. 별표 하시고요.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이유는 해석이 정말 어려웠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걸좀 다르게 해석했으면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했지만 내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걸 구별하지 않았다면 틀렸을 거야.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3일 동안 매일 제자리 멀리뛰기를 포함한 5개의 종목 중에 한 개를 임의로 택하여 모의시험을 실시한대요. 아, 체대를 준비한 친구인가 봐. 5개의 각 종목들에 대하여 같은 종목을 N번째 모의시험을 실시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체육시험 말고 진짜 우리 모의평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모의평가를 봤을 때, 그때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합격할 확률이 얼마래요? 4분의 1이래요. 알겠어? 두 번을 했어요. 모의평가를 두번 봤어. 그러면 확률이 몇 번으로 올라간대요? 얼마로? 4분의 2로 올라간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을 했대. 그러면 확률이 얼마로 올라간대요? 4분의 3이 된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이걸 빠뜨린 친구들은 아마 틀렸을 거야.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같은 종목이에요. 같은 종목. 그냥 적당하게 종목들별로 내가 첫 번째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같은 종목을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처음에는 축구했다가 두 번째는 배구했다가 세 번째는 야구했다가 이렇게 하면 각각의 확률이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나? 그건 아니야. 그러니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축구, 그다음 축구를 했어요. 뭐 이거 지금 제자리 멀리뛰기 너무 말이 기니까. 축구, 축구를 했어. 그럼 첫 번째는 4분의 1이야. 두 번째 축구할 때는 얼마? 4분의 2야. 자, 그 다음에 야구를 했어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합격할 확률? 4분의 세 번째 때 했더라도 축구를 두번 하고 야구를 처음 한 거죠. 그럼 얘에 대한 건 확률 얼마야? 4분의 1이야. 근데 이걸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요 n 값을 다르게 입력해서 했다면 틀렸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좀더더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단어들을 놓치면 절대 안 돼. 해볼까요? 자, 이제 문제야, 본격적으로. 첫째 날, 제자리 멀리뛰기를 선택하여 모의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이었대요. 이거 슬프게도 이건 불합격으로 끝난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3일 동안이니까 두 번째 시험이 있고, 세 번째 시험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이미 실패했어. 근데 이때 본 종목이 뭐냐면, 제자리 멀리뛰기거든요. 이 제자리 멀리뛰기의 종목을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요? A. 자, 근데 이 3일 동안 모의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 횟수가 2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어떻게 돼야 돼? 두 번을 합격해야 돼. 맞아요? 자, 단. 이미 합격한 종목도 다시 선택할 수 있고요. N은 3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야. 두 번째와 세 번째 때 합격을 할 확률로,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런 거지. 첫 번째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다. 그럼 두 번째는 제자리 멀리뛰기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 맞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때요? 제자리 멀리뛰기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두 번째에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아닌 경우에 세 번째에 그 제자리 멀리뛰기가 아닌 다른 종목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B를 보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B도 아니고 제자리 멀리뛰기 A도 아닌 나머지를 보는 경우도 있겠다고. 상황 이해돼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케이스 분류가 먼저입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좀더 크게 할게요. 왜냐면 여기 밑으로 다 적을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는데 A였는데 얘는 실패를 했다고 했어. 괜찮지? 그럼 두 번째 보는 과목에 대한 걸 먼저 선택을 해보자. 여기 A를 봤고요. 여기 동그라미예요. 합격했단 얘기야. 자, 또 A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은 거니까. 그지?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일 수도 있어. 근데 나머지도 어떻게 돼야 돼? 합격해야 돼. 왜? 두번 합격해야 된다니까? 지금 X가 한번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두 개여야 돼요, 무조건.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걸로 시작한 거는 이렇게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 A가 아닌 게 있겠지. 됐어? A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A가 아닌 것.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면, B라고 한번 해보자.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거 B일 때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뒤가 이제 중요한데, 어떤 걸로 또 합격할 수 있죠? 제자리 멀리뛰기도 가능해. A일 때 합격하는 것도 있겠고, B일 때 합격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B가 아닌 것으로 합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다섯 개로 구분을 할 겁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됐어요? 첫 번째 것만 잘 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요. 한번 해볼게. 제자리 멀리뛰기 한번 봤죠? 그럼 이때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번 선택을 해야 되잖아. 종목 선택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제자리 멀리뛰기 선택했으니까 5분의 1일 거고, 그리고 얘 제자리 멀리뛰기를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합격 확률이 얼마냐면 두 번째 모의 시험이야. 같은 종목에 대한 두 번째. 왜? 첫 번째 받고 두 번째였기 때문에. 그러니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2였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첫 번째 라인으로 간다고 했죠. 요세 번째 한번 보자. 5분의 1이어야 돼요. 여전히 나는 A를 선택했어. 제자리 멀리뛰기. 그런 다음, 여기에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몇 번째 합격이에요? 세 번째 합격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시행이야. 그지?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그러니까 얼마로 늘어나? 4분의 3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요두 개가 연달아 이어져야 되겠죠?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색깔 다르게 할게요. 그냥 구별하기 위해. 됐니? 얘도 한번 해보자. 요 앞엔 똑같겠지? 5분의 1. 4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잘 봐. 나머지로 합격한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에 대한 건 5분의, 제자리 멀리뛰기가 5분의 1이었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뭐라고 하면 돼? 4라고 하면 돼. 맞니? 그리고 얘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을 첫 번째 시행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합격할 확률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지. 이렇게. 맞습니까? 이제 느낌이 좀 오나? 요거. A가 아닌 것이라고 했죠. 그럼 그 A가 아닌 것에 특별히 내가 B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 B라고 가정한 건이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에 대한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4가 되는 거야. A가 아닌 것으로 취급해서. 괜찮니? 자, 그런 다음 A가 아닌 것이었으니까 얘는 첫 번째 시행이에요. 얘는 합격할 확률 당연히 얼마예요? 4분의 1이야. 자,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해.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로 다시 돌아간 거야. 그럼 제자리 멀리뛰기는 얼마가 돼야죠? 5분의 1이 돼야 돼. 그런 다음 뭘로 가야 돼요? 합격할 확률이 중요한 거야. 얼마로 늘어나요? 첫 번째 실패했지만 어쨌든 그거 한번 했고, 세 번째 때 다시 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2로 늘어나야 돼. 이렇게. 얘는 똑같지 뭐. 처음엔 똑같아. 요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B였는데 B로 간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합격할 확률이 달라지니까. 됐어? 그럼 5분의 4에 4분의 1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가 어쨌든 선택이 된 거지. 그럼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 뒤에 오는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아까 제자리 멀리뛰기를 특정해서 한 것처럼 이 5분의 1은 이 앞에 종목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야. 그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였잖아. 얼마? 4분의 2가 돼야지. 두 번째 시행으로 합격을 한 거니까. 자, 요거. 앞은 똑같아. 이렇게 똑같고요. 곱하기. B가 아닌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그 안에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제가 이걸 구별을 했잖아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따로 써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돼. 5분의 얼마로 할까? 제자리 멀리뛰기 빼고 두 번째 했던 거 빼고 몇 가지야? 5분의 3이야.

그 다음 첫 번째 시행이죠, 얘가. 그러니까 얘는 확률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이지. 됐을까요? 계산해볼까? 20, 20이에요. 400. 6이고요. 400, 8이고요. 400, 8이고요. 400, 8. 412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요거 24거든요. 24에 6 더할 거니까 30이야. 30에 42가 될 거니까 42를 4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약분해야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예요, 요거? 200분의 얼마가 나올까? 200분의 21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문제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근데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긴 했다. 문항 자체가. 그래서 요두 번째 줄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이런 유형의 형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해석이 잘안 됐어. 그럼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읽어가면서, 아,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왔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구가 나오거나 비슷한 형태의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적용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형태로 되게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해석 자체가. 그래서 낯설었겠지만 이걸 기억해두면 분명히 이걸 활용한 어떤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각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특히나 요세 번, 이두 번째 라인에서. A가 아닌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A, 그 다음 B, 그 다음 B가 아닌 것. 요 B가 아닌 것에는 당연히 A는 일단 여기에 됐기 때문에 이걸 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좀 세밀하게 각각에 대한 케이스들을 좀 분류해가는 작업이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44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 듣고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해. 왜? 아니,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거 이해하는 게뭐 시험의 평가인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무차 말하지만 깨끗한 A4 용지, 백지에다가 다 쓰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문항을 이해를 했죠. 그럼 그 문항에 대한 조건들부터 쓰는 거야. A4 용지 딱 피고요. 문제 보지도 않아. 문제 보지 않고 그냥 문제부터 내가 기억한 조건들 쭉 쓰고 그걸 통해 답을 유추하는 과정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정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까먹지도 않아요. 45번으로 갑니다. 두 사건 A와 B가, 자, 이제 조금씩 조건들이 추가가 돼요. 이런 조건들이. 독립이래. 독립일 때 기억하셔야 될건 PA 곱하기 PB가 PA 곱 B다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일 때는요, A와 B가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의미는 PA. A와 B는 PA란 얘기고, P에 B와 A는 뭐란 얘기예요? P, B란 얘기야. 알겠니?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조건. AB가 독립이면 나머지 세 개에 대한 관계도 다 독립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A, B 여사건. 또는 A의 여사건에 B. 또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얘들이 다 독립이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문제를 좀 심플하게 바꿀 수 있어. 자, 이걸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PA는 PB와 A라고 합니다. 그럼 PB와 A가 그냥 PB라고 보여야 돼. 독립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야? 아, PA는 PB구나. 그죠? 첫 번째 거 간단하겠지. 두 번째, 얘는 그대로 놓아봐, 일단. P에 B의 여사건이고요. 더하기. 이두 개도 뭐가 된다고요? 독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만 써야 돼. P에. A의 여사건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암산으로도 됐나? 왜요? 얘 여사건이죠? 1 빼기 PB야. 얘도 뭐야? 1 빼기 PA야. 3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이두 개가 어떻다고 했지?
똑같다고 했잖아.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2x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넘겨. 2x 넘겨요. 2에서 3분의 2뺄 거야. 3분의 4가 되겠지. 넘겨. x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얘가 PA가 되고 뭐도 된다? PB가 된다. 괜찮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볼까? 또 나왔네? 자주 나오죠? 요거 어떻게 된다고요? P에 B에서 P에 A 곱 B를 빼면 되는데 얘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간단하게 바뀌잖아요. 뭐야? P에 A 곱하기 P B더라. 근데 이두 개가 또 같아. 그러니까 그냥 요거 하나 넣으면 되겠죠. 3분의 2. 자, 3분의 2에서 저거 제곱한 겁니다. 그냥. 9분의 4를 빼면 되겠다. 따라서 9분의 얼마예요? 6에서 4뺄 거니까 9분의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일 때, 아니면 배반일 때, 이런 조건 나오면 땡큐야. 왜냐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활용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45번까지 했고요. 46번으로 갑니다. 얘는 온전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이걸 겁먹으시면 안 돼요. 특히나 독립과 종속에선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탐구나, 그러니까 사회 파트나 아니면 과학 파트들 선지들 적어놓고 외우잖아요. 문제에서 똑같은 의미들로 나온 선지들 막 적어놓고 외우잖아. 아니면 뭐 동그라미 이건 맞고 이건 X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에서 다른 문제집 포함해서 많이 나왔다. 교과서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면 기출문제들을 풀었더니 되게 많이 나왔다. 그럼 거기에 나온 문구들을 다한 곳에다가 적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 절대 안 틀려요. 정말. 유일하게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선지형으로,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합답형으로 나오는 거는 요 파트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구들이 다양하게 나오면, 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노트 하나 정해가지고요, 다 적어 놓으세요. 일원화를 하는 거야. 하나만 봐도 딱 정리가 되게끔. 자, 문제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얘와 얘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PA가 0이 아니고요. 뭐도 아니라는 거야? 1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확률의 기본 성질을 배우면 이렇게 배워요. PA는 0부터 1까지더라. 이게 기본 성질에 나오는 거거든요. 등호가 원래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요. 그 말은 0이어도 안 되고요. 1이어도 안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도? PB도. 아, 그럼 이걸 이용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일단 기억 보겠습니다. PA와 B가 0이래요. 자, 기억.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보자. 분모가 0일 리는 없죠, 당연히. 그럼 뭐야? P에 A 곱 B가 0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곱사건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야. 이런 걸 우린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뒤에 거 한번 적어볼까? 얘가 나타내는 건 무슨 뜻이야? PA와 PB의 여사건의 곱사건이 다음과 같이 곱하기로 연결이 된대요. 요걸 그냥 B라고 놔봐. A 곱 B가 PA 곱하기 PB야.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A와 B의 여사건이 뭐가 된다는 얘기구나? 독립이란 얘기구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건 A와 B의 여사건으로 봐도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A와 B가 독립이구나. 다시 말하면, 얘일 때, 얘이면 A와 B가 독립이야. 아니면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이야. 아니면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이야.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해야 돼.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 자, 이렇다.

그렇다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독립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돼요? PA와 PB를 곱한 결과가 얘와 같아야 되겠지. 그쵸? 이렇게 같으면 독립이고요. 다르면 뭐가 되는 거야? 종속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0이라고 했거든요. 얘하고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PA 곱하기 PB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하죠? 0과 1 사이에 존재해. 자, 잘 보세요. 0과 1 사이에 존재하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 뭐가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니은,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자. 니은에 대한 건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일단 적어 볼게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P의 B바 A도 PB가 돼야 되고요. 가장 흔하게 하는 거. P의 A 곱 B가 뭐랑 똑같더라? P의 A와 P의 B의 곱과 똑같더라.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 봐봐. P의 A 바 B의 여사건, 그리고 P의 A 여사건 바 B라고 했는데, 자.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이 뒤에 게 맞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A의 여사건, 아이고, A의 바 B의 여사건이야. 그럼 요거 뭐가 돼야 돼? 이걸 만족하는 상태라면 얘는 PA예요. 그다음 뒤에 있는 건 PA, A의 여사건 바 B라고 했어. 요걸 만족하는 상태라면 얘도 뭐가 돼야 돼? PA, A의 여사건이 돼야 돼. 어? 두 개를 더한 결과 값이 1이라고 했네. 두개 더한 결과 값이 1 맞죠? 왜? 여사건에 대한 기본 성질이잖아. A에 대한 확률과 A가 아닌 것에 대한 확률을 더하면 1이 되더라. 정답. 니은, 정답. 디귿,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면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안 적을게요. 디귿도 밑에 있는 거랑 똑같다. 자, 그럼 디귿에 대한 거 해석을 해볼까? A합 B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P의 A합 B의 여사건은 우리 덧셈 정리로 한번 해보자. 그럼 뭐가 돼? P의 A 더하기 P의 B의 여사건 빼기 P의 A 곱 B의 여사건이죠? 근데 독립이라고 했어. 그러니 얘는 P의 A 곱하기 B의 여사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A 바 B의 여사건이고요. 곱하기 P의 B가 될 거고, 더하기, P의 B의 여사건이 되더라. 자, 그러면, 독립이면이라는 걸 만족을 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어떻게? PA. 그리고 여기 있는 건 PB.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뭐예요? 1-PB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PB로 묶어요. PB. 그럼 여기 있는 거 PA. 빼기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얼마? 1.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위에 있는 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뭔가 이 형태가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것도 요걸로 한번 묶어볼까? P의 B의 여사건으로 묶어요. 여기 있는 걸. 그럼 뭐가 돼? 1-P의 A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뭐가 남아있죠? 더하기 PA가 남아있더라. 됐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요식 자체를 이렇게 바꿉니다. 1 빼기 P의 A니까 P의 A의 여사건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PB의 여사건과 PA의 여사건 더하기 PA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지금 A의 여사건이나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이 친구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걸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요거랑 맞춰주기 위해서는 PA의 여사건이니까 요 B의 여사건을 아닌 걸로 바꿔줘야 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 친구는 1-P의 B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 P의 A의 여사건 더하기 P의 A라고 하면 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전개해요. 그럼 얘는 P의 A의 여사건 빼기 P의

B에 P에 A에 여사건이고요. 더하기 요거랑 이렇게 PA 됐을까요?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 A의 여사건의 확률, A에 대한 확률 두개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따라서 1 빼기 요거 처리하면 P에 B 그 다음에 얘는 뭐야? P에 A에 여사건이구나. 됐어요? 뭔가 느낌이 좀 똑같지 않나? 봐봐요. 얘는 요걸 순서를 좀 바꿔. 1 빼기 PA를 해야 PA의 여사건이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꺼내. 마이너스 PB. 그리고 PA의 여사건. 그리고 요거를 요로 가. 1. 얘와 얘가 똑같죠? 독립이면으로 시작해서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그두 개가 결국 같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왼쪽에 있는 걸 차근차근히 쭉 정리하다 보면 오른쪽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자체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으니 최대한 둘다 간단한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그 둘을 맞춰 보는 겁니다.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어쨌든 두 개의 결과는 같더라. 그러니까 디귿도 어때? 정답이죠. 여기도 정답. 그래서 참인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니은과 디귿이 참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니은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풀려야 돼. 단순하게 독립이라는 조건만 딱 파악을 하면 A에 대한 것과 B의 여사건에 대한 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도 그냥 뒤에 거 무시하고 각각이 따로따로 나온다. 그래서 니은 정도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 디귿 같은 경우가 사실 항상 기역 니은 디귿의 형태를 보면 디귿이 어려운 걸로 나와요. 그럼 이 디귿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결하냐? 위에 있는 조건들을 좀 추가해서 그걸 통해 해석하는 문항이 있고요. 그게 대부분 어떤 형태에서 나와? 어떤 과목에서? 그렇죠. 미적분 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2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 파트에서 어떤 그 함수에 대한 조건들을 이제 합답형의 형태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 조건 해석하는 거. 그럼 기역 이거 이거다. 니은 이거 이거다. 디귿 이거 이거다. 그럼 이제 거기서 참거짓을 따져야 되는데 기역과 니은 중에 만약에 참에 대한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결합해서 디귿이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근데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는 그게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단독으로 디귿 하나만 봐도 돼. 독립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조건만 만족을 했을 때 이식이 되는지를 보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독립이라는 걸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이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답형 문제를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문제집 많이 갖고 있는 친구도 넘기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풀어갈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요 독립과 종속 파트에서는 꼭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선지들 쫙 적어서, 이거는 동그라미, 이건 X, 그리고 그게 되는 그 근거들에 대한 걸 정말 증명하듯이. 사실 이것도 증명의 일부예요. 이게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 참인 것을 결국 보인 거잖아. 이 디귿이 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증명이랑 똑같다고요. 유도하는 과정.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필기를 해놓고요. 만약에 거기에 사용된 어떤 식의 변화에 대한 스킬 같은 게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그런 것만 좀 따로 메모를 또 해두면 이런 다양한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6번까지 문제를 좀 해결해 봤고요. 고난도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길게 걸려도 한 문제를 좀 끊임없이 붙잡고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들어요. 내가 그 고민하는 시간 중에 실력이 드는 거야. 아시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역시나 약간 난이도 높은 퀴즈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가니까 문제 푸셔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 강의는 앞에 제목이 내신 만점이라고 붙여져 있어서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능 특강을 1회 독한 학생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내신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 1회 독을 복습하거나 간에 혼자 해도 돼요. 예, 혼자 열심히 내신 대비를 하셔도 되고 혼자 수능 특강 반복을 해도 되지만 이 강의를 활용할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때는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량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끝냈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분량도 어느 정도 하다 말 수도 있고. 물론 안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50분 강의입니다. 여러분 좀 빠른 속도로 듣게 되면 한 3, 40분 만에 한 강의 내용들을 한 중단원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문제에 적용까지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강의 끝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씩 복습하시는 거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입니다. 이 압축 강의는 모두 16강으로 되어 있고 중단원 모두 16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시간에 중단원 하나씩 정리할 것이고 오늘 이번 시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서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비교하는 문제, 내신 문제 100% 출제되겠지.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 기억나요? 보편성이 나타난다,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또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등등. 그리고 관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몇 문제씩 내신에서는 출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의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양적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능 대비할 때는 이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만 가지고 출제되진 않아요. 예, 사례로서 출제를 하게 되고 양적 연구를 하는 실제 사례, 사회조사과정 사례, 질적 연구를 하는 실제 사회조사과정 사례가 주어지면서 자료 수집 방법도 연구 윤리도 등등의 개념들이 모두 섞인 형태로 고난도로 출제가 되는데 아마 내신에도 그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그 고난도 문제는 여기 공사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진짜 내신 대비 맞춤형, 그래서 양적 연구가 무엇인지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 양적 연구 과정과 질적 연구 과정, 그리고 그 특징들,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이 사회문화 현상을 수량화, 이 양이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죠. 계량화 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양적 연구의 특징 그리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질적 연구는 행위 동기, 어떤 사회문화 현상의 동기, 그리고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뭐 성적, 등수, 이런 것들이 양적 연구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아, 얘가 성적이 이렇구나, 국어를 이만큼 봤구나, 라고 하는 건 국어 시간에 집중했겠네, 수학을 잘했겠네, 라고 하는 학교생활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양적 연구라고 한다면, 뒤에 선생님이 얘는 발표를 어떻게 하고, 얘는 친구 관계가 어떻고, 막 이렇게 서술해주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질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 공통점이에요. 결론적으로 과학적 연구다.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법칙을 발견하는 양적 연구만 과학적 연구처럼 느껴지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거든. 근데 이 양적 연구만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입니다. 이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객관적으로, 즉 현실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걸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해도 막 연구자가 주관을 개입해 갖고 막 그렇게 연구를 하면 그 연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어? 그걸 누가 보겠어? 따라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현실에 존재하는 각종 다양한 자료들, 그걸 경험적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탐구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둘다 모두 과학적 연구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이번 시간에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 순서대로 보고 다 각각 문제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보시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 그리고 차이점, 뭐 장단점 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가볼 거예요. 보시면 양적 연구하고 나와 있고, 양적 연구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자연 현상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 연구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전제야. 자연 현상의 연구를 어떻게 하는데요? 자연 현상 연구할 때 관찰하지. 그리고요, 실험하고요. 그다음에 비교, 또 측정. 관찰, 실험, 비교, 측정 등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현상 연구하는 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다르지 않아. 방법적으로 하나로 통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한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선지에는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론적 일원론. 그러면 기본 입장, 여기서 한 내용이 거의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봐.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도 뭐 한다? 측정합니다. 측정. 그러니까 양적 연구지. 그래서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죠. 계량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사회문화 현상도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계적 분석이 뭔지는 사례를 통해서 양적 연구 과정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암튼, 측정하고, 계량화하고,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적 연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요. 과학적 연구, 현실에 존재하는 관찰 가능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일반화하거나 일반화 또는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 여러분,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개별 사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법칙인 거잖아. 그래서 법칙 발견, 그것을 바로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 키워드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은 여러분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제를 선정하는데 저는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학교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학업성

치가 높을 것 같아. 즉, 다시 말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나 만족하는 정도랑 학업 성취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주제로 정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이게 주제 선정입니다. 어떤 연구이든지 주제를 선정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회 문제 탐구 또는 뭐 이런 수업들 들어보잖아요. 이런 거 들을 때 여러분 연구 주제 정할 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뭐 하냐면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설정. 가설이 뭐냐면 잠정적인 결론이야. 잠정적인 결론이고 여기 보시면 가설은 반드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인? 원인이 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편의상. 영향을 주는 변인.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변인을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증 가능하도록 설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도 가설을 한번 세워볼까? 가설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인이 되는 변인, 얘를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걸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선지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독립변인 찾아라, 종속변인 찾아라. 엄청 많이 나오지. 우리 연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정한다. 다시 말하면 둘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걸 바로 정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가 높아지면 얘는 낮아질 거야. 둘이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부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 상관관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됐죠? 그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연구 주제 선정하고 가설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연구 설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설계가 뭐냐면 연구 계획 세우는 거야, 이제. 주제도 세웠고, 가설도, 잠정적인 결론도 미리 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할지 세부 실행 계획들을 짭니다. 여기 세부 실행 계획 있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으로 할까? 언제 할까? 뭐 이런 내용들을 짠다는 거야. 그게 세부 실행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적 연구에서 특징은 바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즉 뭐냐면 여기 학교생활 만족도라고 했어.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눠보는 거지.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관계 만족도. 그게 만족도. 지수를 만드는 거야. 만족도 지수. 또 교사 또는 학교 만족도 지수. 이렇게 두 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설문 문항을 만드는 거지.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있다. 뭐 또는 뭐 그래서 1, 3, 5,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점수를 또는 속마음을 터놓고 학교 생활에 고민을 할 친구가 있다. 뭐 그다음에 교실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없다. 누구 불편한 친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족도 지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또 교사 학교 만족도 지수도 만드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편안하다. 담임 선생님이 잘해준다. 또는 학교 과목 선생님들이 어떻다. 뭐 이런 거. 1, 3, 5 이렇게 해서 점수를. 급식이 맛있다. 체육시설이 좋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만드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학교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걸 교우관계 만족도 지수, 교사 학교 만족도 지수 이렇게 두 개로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학업 성취는 중간고사 평균 성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도 구체화시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거. 이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연구가 양적 연구니까. 그래서 학교생활 만족하는 정도? 그리고 학업 성취? 이런 거 매우 추상적인데 이걸 바로 다 수량화로 표시를 한 겁니다. 됐나요? 네. 이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양적 연구에서 진짜 특징적인 것일 수 있는 거야. 주제 세웠어요. 잠정적인 결론 먼저 했어요. 그리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비롯해서 연구 계획도 딱 짰어요.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그렇지. 자료 수집하러 가야지.

그래서 무슨 자료를 수집한다? 양적 자료 수집해야지. 그래서 뭐 여기 교우관계 만족도 지수 측정하고, 그다음에 교사 학교 관련된 만족도 지수 측정하고, 중간고사 평균 성적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험적 자료라고 돼 있죠. 여기가 양적 자료가 있으니까. 경험적 자료는 뭐냐면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경험적 자료라고 합니다. 현실에 존재, 관찰 가능한 자료. 이렇게 질문지로 다 던져가지고, 교우관계 만족도 지수 평균 내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거?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질문지법, 실험법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질문지 던져서, 너 고민을 나는 친구가 있니? 몇 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지를 주는 거죠. 교육학계 만족도 지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질문지를 통해서 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주제 선정했어?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결론, 가설 세웠어요. 연구 계획 짰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하러 간 겁니다. 자료 수집해서 이렇게 막 질문지를 이제 막 이렇게 걷어놨어요. 그거 그냥 놔두면 의미 없는 거지. 그치? 걔를 어떻게 해야 돼? 분석해야 돼. 걔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한다고? 통계적 분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워볼게. 그래서 여기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제 통계적 분석 기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교우관계 만족도 지수 5점이 가장 높다고 했죠? 높은 애, 중간 이내, 평균 1점 이내, 평균 1점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업 성취 정도를 봤어. 학업 성취를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애가 상, 얘가 중, 하야. 오. 이게 바로 통계적 분석입니다. 높은 애가 학업 성취도 높게 나타났네. 이거예요. 또 하나 더. 이게 1번 교우관계. 두 번째. 학교 생활 만족도를 교사, 학교 시설, 학교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하고 학업 성취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교사, 학교, 요 만족도가 높은 애, 중간 이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 짜서 보니까 학업 성취 정도가, 얘가 제일 높고, 얘가 중이고, 얘가 하예요. 이렇게 됐어. 이게 바로 통계적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변인 간의 관계, 독립 변인을 우리 두 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둘 간의 관계들을 살펴봤어. 내가 어떻게 짰어요? 높아질수록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볼게요. 가설 검증이야. 가설 검증이 뭐야? 수집된 분석 결과하고 가설하고 둘이 대비해 보는 거지. 이게 가설이었죠. 그렇죠? 이게 분석 결과였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가 높을 거야. 학교생활 만족도가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취가 높네. 얘를 뭐라고 해? 얘가 수용된 거야. 그런데 얘는 뭐야? 못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높은 게 아니죠? 중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요.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이거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지? 이걸 기각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생활 만족도를 이렇게 두 개로 구체화시켰을 때 교우관계랑은 굉장히 밀접했는데 이거랑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가설은 뭐될 수도 있고 수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각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도출이야. 어때? 괜찮아? 그렇죠. 할수 있죠.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 다 해봤어. 이제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에는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 연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 사회권별로 국가마다 이 역사와 전통이 달라. 그러면 국가들마다 얼마나 사람들 간에, 부부들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걸 알아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한국 부부들하고, 일본 부부들하고, 그 다음에 미국 부부들하고, 어떤 부부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양적 연구 할수 있어? 하기 되게 어렵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몇번 하는지. 미국 사람은 평균 10번 하더라. 한국 사람은 평균 2번 하더라. 미국이 훨씬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 것만 연구하게 된다는 거야. 그걸 바로 피상적 연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 뭔가 양적으로 표현해서 적합하지 않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도 여러분의 성적을 보면, 아, 얘가 지각도 안 하고, 결석 횟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학교 진짜 성실한 애구나.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구나. 그런 건알수 있지만, 뭔 몰라? 얘가 교우 관계는 어떤지, 얘 성격은 어떤지, 얘가 예민한지, 아니면 털털한지,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그렇지.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의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다 했어.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적 연구만 했지만 양적 연구와 관련된 거 한번 적용해 볼게.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것인데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 가볼게. 저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청소년의 노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초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일단 맞네요. 설문조사. 뭐? 질문지법 한 거야. 일단 질문지법 했기 때문에 아, 양적 연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벌써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지만 이를 통해서 학교 급에 따른 초, 중, 고에 따른 혐오 표현 문제의 심각성의 인식 정도, 혐오 대상별 혐오 표현의 가해 정도를 분석하고 다시 말하면 뭐야? 변인과 변인의 관계를 분석했잖아. 뭐에 따라서? 학교 급별. 초, 중, 고등학교 별로 해서 이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또 하나, 가해 정도. 그래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도출했기 때문에 아, 양적 연구구나. 여기 질문지법도 알수 있고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은 그치, 피상적 연구가 될수 있고 그리고 심층적 이해, 행위 동기 내면에 대한 그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게 바로 질적 연구입니다. 아직 정리 안 했지만 딱 보면 알수 있어요. 가볼게. 저는 혐오 표현을 경험한 대학생 10명을 일반적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적 연구. 에세이를 분석해서 혐오 표현을 겪은 상황과 혐오 표현을 접할 때 지닌 생각들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이 혐오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의미를 이 혐오 표현을 당했거나 한 사람들이 어떠한 내면의 의식을, 의미를 구성하는지, 그러니까 행위자의 주관적 생활 세계를 막 살펴보고 있는 거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봤다. 이 인터뷰가 면접법이거든. 아, 그래서 질적 연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 하나만 더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갑이 활용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연구 방법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아, 양적 연구 아니면 질적 연구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수능은 이런 방식으로 안 나옵니다만 학교 시험은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전낼것 같아요. 이렇게 내고 또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사회 조사 과정 문제로도 내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갑은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제죠. 그래서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장애인의 여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이게 어떤 변인이네. 독립변인이겠죠. 그쵸? 얘가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속 변인이네요. 그래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아, 이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이후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명 맞네. 뭐 했어? 설문조사했다. 이게 질문지법 썼네. 그래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도가 삶의 만족도와 여기가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갔네.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었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치? 1번.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어통어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한다. 맞아? 그렇지. 계량화된 이거

키워두고 양적 연구, 통계 분석 이것도 키워두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에 보시면 이건 아직 안 했는데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해석한다. 이거 여러분 질적 연구예요. 이거 질적 연구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연구 대상이 갖는 주관적 의미의 해석을 중시한다. 이것도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행위 동기, 행위 이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출 동기, 가출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연구 대상, 그 가출 청소년이 갖는 이 가출한 이후의 주관적 생활세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질적 연구입니다. 여기 또 현상의 이면에 담긴 행위 동기의 파악을 중시한다. 이거 다 질적 연구예요. 그리고요. 사회문화현상을 자연현상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오, 양적연구는 뭐였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이었잖아. 그래서 자연현상 연구할 때 관찰실험 비교하듯이 사회문화현상 연구할 때도 관찰실험 비교 측정 등의 그 연구 방법을 같이 쓴다. 일원론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연구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질적 연구고요. 이걸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와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손짓들입니다. 손짓들이 벌써 등장을 했어요.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이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가 되면 질적 연구는 되게 쉽거든. 그러면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사회문화현상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연구 방법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왜? 둘이 다르니까. 그래서 방법론적 뭐라고 말해요?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 해서 꼭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 입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은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사회문화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이게 즉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에 대해서 양적으로 연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양적으로 연구하면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일수록 가출 정도가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들의 몇 퍼센트는 경제적으로 상층이고 중층이고 하층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 가출을 했을 때는 그 각각의 그 가출 청소년들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주관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냥 것만 보는 거야. 경제 수준이 뭐 높을수록 또는 낮을수록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야. 그 청소년이 왜 가출을 하게 되었는지 그 행위 대상의 주관적 생활세계 이게 연구자가 주관에 개입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출한 청소년의 그 주관적 생활세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표시한 것이고요. 연구 목적은 행위자의 그래서 여기 행위자의 가출 청소년의 이 가출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 행위 동기 등에 대해서 어떻게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 과정이 나오겠습니다. 자, 연구 과정 볼 건데요. 연구 과정은 양적 연구 과정이 일단 기본이야. 양적 연구 과정을 옆에다 한번 우리 써보자. 1번 뭐였어? 주제. 그쵸? 2번 뭐였어요? 2번 가설을 세웠죠. 그쵸? 가설 이렇게. 3번 뭐 했어요? 3번 연구 설계했죠. 연구 설계가 연구 계획 짜는 거. 그런데 뭐 여기서 여기 가설 세운 거 추상적이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 맞죠? 그리고 또 세부 계획 짜야지. 누굴 대상으로 할지 언제 할지 자료 수집 방법은 무엇으로 할지 계획 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하고 자료 수집하고. 다섯 번째 뭐하고 자료 분석하고 이걸 통계적 분석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분석한

거랑 가설이랑 맞는지 맞춰보는 거야. 그걸 뭐라고요? 가설 검증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뭐야? 결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빠지면, 여기, 가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양쪽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빠지면, 바로 나머지가 바로 질적 연구의 순서가 돼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의 가

주제 선정했고 주제 선정했습니다. 질적 연구는 가설 세울 필요 없으니까 뭐? 계획자, 세부 실행 계획자로 여기 있죠. 연구 설계에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러 가는 거야? 자료 수집하러 가는 거야. 자료 수집하러. 그래서 가출 청소년 한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야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로 뭐냐면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 등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비공식적 자료. 비공식적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 공식적 자료가 뭐겠어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된 책. 또는 뭔가 과정을 거쳐서 나온 논문.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 남은 신문 기사. 또는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다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할 때는 공식적인 자료도 봐요.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자료, 뭐냐면 낙서, 일기 이런 것들도 살펴본다는 거야. 그래야 내면의 심층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중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가 막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찾아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은데 하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직관적 통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거나 참여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 가출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적 이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입적 이해의 기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에 가출 청소년이 있고 그 아이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녹음하고 막 적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그립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직감적 통찰을 통해서 바로 해석하잖아. 그래서 자료 수집과 여긴 분석이라고 안 하고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물론 녹음해놓고 막 적어놓은 내용을 나중에 와서 다시 해석하기도 하지만 얘기하는 중에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결론 도출하고 나왔죠. 행위자의 그렇지. 가출 청소년의. 제가 일부러 이거 행위자를 표시해 놓은 게 주관적 세계 뭐냐면 연구자가 주관적인 거 아니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연구자가 주관을 개입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과학적 연구가 될수 없어. 연구자는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갖는 의미, 세계가 갖는 의미,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얘가 초점이 돼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단점은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내면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전체 일반화시킬 수 있어? 그러기가 어렵지. 그래서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그리고 양적 연구랑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거지. 그래서 이게 주관적 연구라는 말이 아니라 주관 개입의 여지는 어디서도 높아? 여기서도 높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개념을 살펴보았고 여러분 여기 선지들 나온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모아봤어요. 양적 연구지, 질적 연구지 여러분 멈춤하고 한번 써볼까? 예. 네. 써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여기.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크다. 뭐야? 그렇지, 지금 말했지. 질적 연구예요. 그다음에 연구 대상자가 가지는 가출 청소년이 가지는 그 주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 질적 연구죠.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한다. 이거는? 그렇지, 모두지. 여러분, 지금 경험적 자료는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양적 연구에서 한번 볼까요? 양적 연구에서 여기 수집한 자료, 여기 아까 사례 생각나?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학업 성취가 어떠한지 질문지 막 이렇게 걷었잖아. 그게 현실에 존재하는 자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도 이 가출 청소년과 막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적었어요. 그 내용들이 바로 다 뭐야? 현실에 존재하는 자료들이야. 그래서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한다. 그럼 모두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주관적 되게

0: 강조했네. 어디서?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질적 연구지? 이것도 모두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모두예요?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뭐냐면 앞에서 봤던 것도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친구 관계에 만족하고 이거 주관적 인식이잖아. 그거 우리 질문지법 통해서 알아봤잖아. 그쵸? 그래서 양적 연구도 알아볼 수 있다고 봐. 근데 질적 연구 당연히 주관적으로 가출 동기 이런 거 알아보는데 그 주관적 생활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모두예요. 둘다 모두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그쵸?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모두예요.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볼게요. 이제 연구 절차가 나왔지. 그치? 연구 절차 하고 나왔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1단계 연구 주제 선정한다. 여기 단계가 들어갔네. 가설 검증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어? 가설을 설정하는 거. 아, 양적 연구겠구나. 그러면 연구 설계할 때 여기서 뭐 해?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하겠네.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자료 수집하죠. 양적 연구 과정이 나타나 있네. 기본부터 정말 차근차근 다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본 문제, 그리고 수능형으로 나오는 어려운 문제까지 진짜 여러 문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디서 이루어져? 2단계에서 이루어진, 아니, 3단계에서, 2단계래.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갈게요. 기억은, 가설은 변인 간의 관계를, 그렇지. 논리적으로 설정한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뭘 써? 이 양적 연구지. 그렇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다음 가볼게요. 니은은 자료의 수집 및 해석, 아니야. 예. 양적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고요. 다음 가볼게요. 가설이 기각되면 결론이 도출이 이루어질 수 없어? 아니지. 기각되면 뭔가 연구를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설이 자료 분석 결과와 맞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앞서서 봤던 것처럼 학교 생활 중에서 교우관계 만족도는 학업 성취도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또는 교사나 학교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 유형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유형이 출제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과정 순서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과거에 수능 시험이 아주 과거에는 이런 문제 유형 나왔는데 최근에는 막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 조금 더 까다로워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에 대해서 연구 방법 A, B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양적 연구고 하나는 질적 연구겠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여러분 여기 볼게요.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야. 이게 바로 뭐야? 변인과 변인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양적 연구인 걸 알아야 돼. 앞에 피해 경험이 이게 뭐겠어? 독립변인이에요. 가해 행위,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쭉 보면 힌트 하나 더 줍니다. 뭐냐면 설문조사,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질문지법 썼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양적 연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다음 여기 가볼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이며 경험이었는지 여기 있네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다. 면접법 한 거죠. 그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심층적 이해. 바로 뭐야? 질적 연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 비교하는 것인데 일부러 선지를 8개나 붙여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선지들을 쭉 붙여서 한 문제로 정리하려고. 해볼까? 예. A는 감정이입적 이해를 해요? 아니지, 그치? 통계 분석이 바로 양적 연구에서 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감정이입적 이해, 직관적 통찰을 하는 거지? 그렇지. 둘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의 조작주정이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거 어디? 여기에서지. 그렇지. 따라서 A에서는 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둘 중에서 같이 개입의 가능성,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건 맞아요. 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볼게. A는 B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연구 대상자, 행위자,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바로 얘지. 그렇지? 여기 심층적 이해도 여기 딱 나왔어. 이게 문제를 틀렸고요. B는 A에 비해서 계량화가 어려운 연구 영역에 대한 계량화가 어려운 게 있어요. 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내면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걸로 해야지. 그치? 그래서 적합성이 높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현상의 기술. 어? 기술이 뭐야? 기술이 뭐냐면 묘사입니다. 묘사. 설명은 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기술을 중시한다라고 하면 질적 연구예요. 이게 묘사. 상황에 대한. 상황 맥락 속에서. 그래서 B는 이라고 하는 6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정확한 측정, 측정 뭐지? 반대로 바뀌었고요.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을 행위자의 동기와 가치와 엄격히 분리할 수 있다. 어디에서? 양적 연구에서 그렇죠. 가치랑 이런 것들을 엄격히 분리해서 수량화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여기에서. 둘이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았고, 다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는 이제 거의 이제 수능형 문제처럼 나온 거죠. 정말 여러 문제 낼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제는 똑같아요. 문제 유형만 다른 거니까 이 안에 한번 내용만 분석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풀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서 보시면 통계 분석을 통해서, 통계 분석 계속 강조한 내용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양적 연구가 되는 것이고. 제가 아주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건 어때? 모두. 그거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만 쓴 얘가 틀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두개쓴 갑과 병이 맞는 거죠. 모두 다 2점입니다. 따라서 을이, 아, 나머지 두 개를 맞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 양적 연구가 A구나. B가 질적 연구구나. 이렇게 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특징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 아주 중요한 거. 다음 한번 가서 볼게요. 5번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아, 5번. 아, 네. 이게 4번 문제인데, 우리 수능 실전 문제에 있는. 갑의 연구 과정 일부를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면 정말 여러 가지.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출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계기, 당당한 위치에 서기, 내적으로 성장한다,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뭐예요? 연구 결과? 하고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중이 되겠죠. 그쵸? 가장 끝이 되겠죠. 다음에. 동그라미 시두개 고등학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을 직접 만나서 심층 인터뷰하여 뭐 했대? 자료 수집했네요. 따라서 나는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봤대. 그 다음에 갑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어떠한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르바이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다가 더 먼저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볼게요. 갑은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을 통한 내적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환경과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청소년 노동 정책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가 맨 뒤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들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은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제안한 거야. 따라서 아 가보다 라가 더 다음 순서가 되겠구나. 그쵸? 그리고 제일 앞은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봐봐. 뭐? 이렇게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다가 가장 처음.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한 나. 그 다음에 여기 연구 결과 어떻고 그 다음에 정책을 제안했다. 이런 순서로 하셔야지 맞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문제는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한번 가서 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보고 양적 연구했는지 질적 연구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이 마지막 문제가 바로 여기 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제 수능형 문제들은 이와 같이 실제 연구 사례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 사례를 분석해서 문제로 출제되는 것인데, 여기 선지들을 보면 자료 분석 단계 이후에 이루어진다, 독립변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외에도 자료 수집 방법이나 또는 가치 중립, 가치 개입 이런 선지까지 다 어우러지면 일단은 전체적인 걸 놓고 풀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여기 앞에 가볼게. 갑은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아동의 사회성 경계, 아, 사회, 아,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한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주제네요. 네. 관련 논문을 분석했어. 이게 뭐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보는 거거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걸 바로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다시. 원래 여러분 막 책이나 논문부터 살펴보잖아.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담은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 활동이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모두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대요. 그럼 가설은 어떻게 되겠어? 토의 활동이 니은 그림책을 이용한 토의 활동이 뭐냐면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친사회적 행동. 가설이 두 개가 되겠지. 친사회적 행동, 토의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개를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왜냐면 여기 종속변인이 두 개가 되니까. 독립변인은 토의 활동, 이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 활동 이거 하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NC에 소재한 P초등학교 5학년 A학급과 B학급의 아동 4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이 22명은 그림책을 활동한 토의 활동을 22명, A학급은 이 토의 활동을 시킨 거야. 그리고 B학급은 시키지 않은 거야.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실험법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 측정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 경청, 뭐 이런 거 7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 또 친사회적, 여기 보면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회적 행동, 요걸 측정하기 위해서 도움 주기, 나누기, 막 이렇게 된 검사 도구를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리을인데, 여러분 이거 분석해 보세요.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 능력,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한 거야? 구체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뭐가, 아, 개념에 조작적 정의가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A, B학급의 의사소통 능력 검사 결과에 변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대요. 그런데 친사회적 행동 검사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대. 토의 활동해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종속변인 첫 번째는 수용이 됐는데. 그런데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대. 그러면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문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럼 기억 한번 가서 볼게요. 기억은 뭐냐면 관련 논문들 분석하는 거 보니까 연구를 막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그렇지, 선행 연구 검토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니은은 이거 독립변인이죠. 그렇죠. 토의 활동 맞고요. 그다음에 리을을 통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미음은 디귿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지. 가설은 여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쭉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해봤는데 여러분 정리 잘 되셨나요? 네. 오늘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는 기본을 탄탄히 다졌다고 생각하시고 네 번째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자료 수집 방법 해볼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내신 만점 승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2단원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볼 내용은 바로 효소입니다. 자, 효소와 관련된 출제 시그널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효소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래프에서 반응열이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효소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에는 그래프 해석을 누가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그래프화되어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온도라든지 pH라든지 기질 농도라든지 저해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그래프 해석이 핵심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래프는 무엇이 핵심이에요? 먼저 축을 확인하는 거. X축의 값이 무엇이고 Y축의 값이 무엇이며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다양한 그래프들을 오늘 많이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때 어떠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개념 줌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효소의 기능과 특성입니다. 자, 효소는 반응물인 기질과 결합을 해요. 아,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기질과 결합해서 무엇을 낮춰줌으로써 물질 대사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냐면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반응물이 넘어야 하는 에너지산, 에너지 장벽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에는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나와 있어요. 아, 물질 대사는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있는데,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발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아, 그래서 이 물질 대사하면 여러분들 합동흡 분리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고요. 합성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흡열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분해되는 반응은 이화작용이고 발열반응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화작용은 발열반응이다.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을 보니까 당연히 반응물이 높아요. 왜냐? 이화작용은 분해가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더 고분자고 생성물이 더 저분자다. 고분자인 애가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 에너지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활성화 에너지, 쌤은 EA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A가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효소가 없을 때는 요 에너지 장벽이 크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장벽,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 높아. 그럼 반응이 잘 못 일어나겠죠? 하지만 효소가 존재하게 된다면, 효소가 있을 때는 요 에너지 장벽의 크기를 낮춰줘서 반응이 더 빠르게

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효소의 역할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디귿에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반응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이 반응열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 전후에 반응열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래서 효소는 반응열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효소의 특성이긴 한데 이 그래프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쌤이 여기에다가 주의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아, 반응열은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발열 반응 봤으니까 흡열 반응, 동화작용의 흡열 반응을 한번 봐보자. 선생님, 동화작용은 뭐라 그랬어? 합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겠죠. 맞아요. 저분자, 고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치가 큰 애가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이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이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효소가 있게 되면 이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니까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니은만큼이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서 딱 보면 왠지 요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처럼 생겼거든요. 동화작용, 흡열 반응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라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니까 반응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했으니까 요 디귿이 반응열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반응열은 효소에 의해서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반응열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효소의 기능을 나타내주는 그래프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효소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의 특성을 보게 된다면 효소는 우선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효소의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라는 용어도 기억을 해 주시고, 이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을 때만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와 기질이 만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 효소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반응물이 기질이 생성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효소하고 기질, 효소의 활성 부위하고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아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질이 입체 구조가 맞는 애만, 활성 부위하고 맞는 애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골라서 반응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예시로는 스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이 스쿠레이스는요, 여기 이렇게 그 활성 부위에 설탕하고는 결합할 수 있지만 엿당하고는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얘는 육각형, 육각형인데 여긴 하나는 육각형 자리, 하나는 오각형 자리예요. 설탕만 육각형, 오각형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얘네들이 맞을 때 얘네들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물이 첨가되면서 얘네들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기질 특이성을 우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효소는 반응이 끝난 다음에 생성물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효소는 재사용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효소의 종류를 보도록 할 건데, 요 스쿠레이스라는 효소는 설탕을 분해하잖아요. 그치?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데, 물을 첨가해서 분해한다라고 해서 얘를 가수분해 효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효소의 종류 중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구나. 이 그림으로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엿당하고 설탕, 포도당, 과당, 우리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탄수화물의 종류에서 종류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단당류였고, 엿당, 설탕, 젖당, 이당류였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냥 다 잊어먹고 여기 내용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좀더 재밌을 거예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 또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더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특성, 효소의 특성을 기질 특이성과 반응, 효소는

반은 끝난 후에 재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효소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효소의 구성은요, 이제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이때 전효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효소는요, 이제 주효소라는 단백질 부분과 그 보조인자라는 비단백질 부분이 합쳐져서 효소 활성을 가지는 애들, 그것을 전효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효소가 효소의 바로 단백질 부분입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아서 입체 구조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효소기질 복합체의 형성이 어려워지겠죠. 얘네들 단백질 부분이 변하게 되면 그 활성 부위 같은 데들이 이제 입체 구조가 변할 수 있고 그런 기질과 결합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인자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비단백질 부분입니다. 자, 비단백질 부분이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pH 변화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조효소와 금속이온이 있습니다. 금속이온은 강하게 결합하고 조효소는 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러한 특징들을 비교하기보다는 요 조효소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3단원에 가서 조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때 NAD 플러스, FAD, 그 다음에 NADP 플러스, 이러한 조효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봐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세포 후, 그 다음에 광합성 파트에 가서 조효소로서 작용해. 그래서 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로서 작용해.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지금 조효소라는 말을 하나 듣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조효소까지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이제, 전효소로서 효소의 활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주효소하고 보조인자가 있어서 전효소를 이룰 때 기질과 결합해서 얘네들 생성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효소만 있고 보조인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기질하고 결합할 수 없다,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준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효소의 구성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효소는 크게 6가지의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효소의 종류가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6가지의 효소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이 효소의 종류가 시험에 나오는 경향성은 일부분, 뭐 그림 가로 나오고 옆에 효소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함께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는. 알겠죠? 자, 이제 산화환원 효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산화환원을 배웠잖아요. 그때 산화환원이 일어날 때 뭐 수소, 산소, 전자, 얘네들이 이제 잃는지 얻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산화환원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에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산화환원 효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이효소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아미노기가 있는데, 자, 이 아미노기를 다른 분자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효소를 전이효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가수분해 효소, 아까 쌤이랑 스쿨레이스에서 봤었어요. 물 분자를 첨가해가지고 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분자가 첨가돼서 분해되었다. 첨가할 때 가, 물의 수.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 제거 효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거 부가 효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요, 이제 이 작용기를 이제 떼어내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거나, 그러면 작용기를 제거했으니까 제거 효소죠. 그 다음에 작용기를 붙여서, 작용기를 부가해서 단일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 부가 제거 효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제거 효소는 지금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경향성은 아니고요. 보통 가수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질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성질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배열을 바꿔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C6H12O6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포도당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단당류 중에 과당도 C6H12O6이에요. 그 둘이 이성질체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 과당으로 바꿔주는 효소, 이런 거를 이성질화 효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효소라는 것은요, 두 분자를 연결을 해주는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ATP와 같은 것을 써가지고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게 연결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걸 크게 6가지의 종류로 나눈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봤을 때 가수분해 효소가 무엇인지, 이성질화 효소가 무엇인지, 요 정도의 개념 정도만 체크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겠죠? 우리가 최대한 암기에 대한 부담은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너무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효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먼저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온도하고 pH가 있습니다. 이제 효소는 단백질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다, pH 변화에 취약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 효소가 가장 활성이 높은 온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최적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 최적 온도가 우리 생체 내 체내 온도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최적 온도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높고, 최적 온도를 벗어났을 때는 반응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근데 여기 최적 온도보다 올라갔을 때 얘네들은 더 급격하게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얘네들 온도가 최적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단백질 부분이 변성될 수 있습니다. 변성된다. 자, 변성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다시 온도를 낮추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해요.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날계란을 뜨거운 후라이팬에 올렸을 때 흰자 노른자 이렇게 딱 구분되면서 프라이가 되죠. 근데 그것을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다시 날계란으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변성되면 다시 활성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H에 따른 효소 활성을 보게 된다면 pH, 최적 pH가 효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효소 중에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이 있는데, 펩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에서 작용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강한 산성에서 최적의 pH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와 트립신은 이 펩신과는 다른 pH에서 활성을 가진다. 그 최적 pH를 벗어나면 얘네들의 활성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pH는 최적 온도와 최적 pH의 정도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기질의 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질의 농도를 보게 되면,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쌤이 X축, Y축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질의 농도가 X축이고요. 그리고 Y축이 초기 반응 속도일 때, 기질의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얘네들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즉, 효소가 어느 정도 존재할 때 기질의 농도를 올려주게 된다면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왜 증가하고 왜 일정해지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반응 속도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얘는 무엇에 비례를 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에 비례합니다. 쌤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기니까 그냥 효기복이라고 쓸게요. 효기복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초기 반응 속도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효소가 있는 상태에서 기질이 늘어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최대가 되냐면 효소와 기질이 다 만났을 때, 존재하는 효소들의 기질이 다 결합을 하게 된다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죠. 그때 최대 반응 속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기질이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최대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 없죠.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쭉 이어지는 이유는 효소들이 재사용되니까 얘네들이 쭉그 최대 반응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Y축의 초기 반응 속도의 개념이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기질 농도가 충분히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최대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효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효소를 추가해. 효소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질이 이미 많으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얘도 이제 또 효소가 다 차게 된다면 얘네들은 또 일정해지는 이러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의 개념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거하고 이제 헷갈리는 그래프가 바로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예요. 자, 이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자, 여기에 이 그래프는 기역과 니은이 기질과 생성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기질과 생성물 중에 하나인데, 효소 반응에서 시간에 따라 농도가 줄어드는 애는 누구고 증가하는 애는 누굴까요? 그렇지.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반응물의 농도는 줄어들겠죠. 기질의 농도는 줄어들고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생성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고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 그래프가 우리 아까 봤었던 그래프랑 비슷하죠? 그 기질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맞아요? 근데 해석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시간에 따른 기역의 총량만, 즉 생성물의 총량만을 나타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집니다. 자, 그럼 얘가 일정해진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일정해진다라는 개념은 얘는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생성물이 여기에서 총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더 이상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즉 반응이 끝났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그래프에서는 그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졌어. 맞지? 자, 그럼 얘네들이 일정해진 게 여기에서 반응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얘네들은 최대 반응 속도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이렇게 비교해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잘 비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여기서 쌤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A를 추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A는요 효소와 니은 중에 하나래요. 문제에서 조건이. 자, 이 니은이 뭐였어요? 기질이었죠. 기질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증가할까? 효소를 추가했을 때 증가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 여기선 이제 반응이 끝났다라고 했어.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돼? 효소들은 재사용될 수 있게끔 남아있는 상태예요. 즉, 효소들은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효소 넣어봤자 생성물의 양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지. 아, 효소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기질을 넣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요 A는 기질이 됩니다. 기질을 추가하게 되면 얘네들은 증가하다가 이렇게 다시 일정해지는구나. 생성물이 다 만들어지면 이제 또 일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무엇을 추가했을 때였어요? 효소를 추가했을 때 증가하다가 일정해졌죠. 이렇게 됐었으니까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 X축과 Y축을 잘 보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주고서는 T1과 뭐 T2일 때의 반응 속도를 비교해라 이런 걸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T3하고 T5일 때 뭐 기질의 그 양에 따른 그 내용들, 다른 내용들을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T1하고 T2일 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따른 생성물 농도 그래프에서 T1과 T2에서 반응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라고 한다면 반응 속도는 T1과 T2일 때 T1에서 빠르죠. 왜?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생성물 농도 그래프에서 T1일 때 기울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2일 때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더 급격하죠. 기울기가 급격한 애들이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반응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쌤이랑 좀 이따 빈출 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주 헷갈리는 그래프 정리까지 쌤이랑 함께 해봤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쌤이 보기를 해볼게요. X에 의한 반응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쌤이 T1일 때가 빠르다라고 했죠? 기울기가 급격해서. 그러니까 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자, 요거 정말 잘 나오는 보기거든요, 여러분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5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T3일 때
T5일 때, T3일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뭔가 여기에서 지금 기질도 추가됐고, 효소도 더 많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더클것 같아.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뭐 기질이 많다든지 효소가 더 많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만 바뀌는 거예요. 효소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면 그건 이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T3이든 T5일 때이든 이미 낮춰진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크다, 작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같은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나오는 보기 선지고 우리가 이제 빈출픽을 하면서 계속 선생님이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저해제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저해제라는 것은요, 이제 효소 반응을 저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효소의 반응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 두 가지 보도록 할 건데,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얘는 경쟁하면서 저해를 한다라는 것인데, 누구하고 경쟁을 할까라는 걸 그림에서 한번 봤더니, 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하고 그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기질이 활성 부위하고 입체 구조가 맞아서 결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는 다르지만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어요. 이 입체 구조가 비슷해서. 아, 그래가지고 기질 대신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을 하면 기질이 결합을 못한다. 효소의 반응이 방해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쟁적 저해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이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기질이 결합할 수 없죠. 기질하고 활성 부위가 만나야지만 효소가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이 변형돼서 기질하고 결합을 못하게끔 변형이 됐으니까 저해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얘네들은 기질과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X축과 Y축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저해제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저해제가 없을 때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라는 거였어. 그러면 이 초기 반응 속도, 뭐와 비례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효기복의 농도,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와 비례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얘네들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얘네들이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저해제를 처리했는데 어떤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이렇게 방해가 되면서 그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갈까라는 걸 봤을 때 얘는 바로 경쟁적 저해제예요. 자, 우선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기질 대신에 가서 결합하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를 잘 형성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쭉 떨어져. 그 초기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얘네들이 기질의 농도를 충분히 주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확률 싸움이에요. 기질의 농도가 충분하다면 경쟁적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충분해지게 된다면 얘네들은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의 그래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감소한다. 그래프에서 봤을 때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오게 되면 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반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래프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반응 속도가 낮아지는 거는 같지만 얘네들은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경쟁적 저해제. 자,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니까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활성 부위를 변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아예 결합을 못하죠.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최대 반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비경쟁적, 따라가면 경쟁적,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랑 지금 해야 되는 개념 파트는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출픽을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쌤이랑 이거

식물의 흡수력과 관련된 그래프 봤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점 테스트 9번 문제는요. 상황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림 가는 고장에게 있던 식물 세포 X를 저장에게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기억이 팽합과 삼투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봤었던 거는 여기가 이제 압력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세 가지의 그래프가 표시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팽합과 삼투압 중에 고르는 것만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1.0보다 낮은 이 V1일 때는 원형질 분리 상태였겠죠. 고장에게 넣었던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이제 저장액에 넣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서 부피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인 상태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압력,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 무엇이라고 했냐면 팽압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기억이 바로 팽압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삼투압, 을 보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X축이 압력이어서 삼투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왔어야겠어요? 얘네들은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왔겠죠. 그리고 흡수력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얘네 삼투압과 팽압이 같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흡수력 그래프, 얘는 삼투압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딱 팽압만 나오더라도 같이 머릿속에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혹시나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연습 해보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나는요,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X의 부피가 V1과 V3 중 하나일 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되어져 있죠? 아, 원형질 분리네. 그래서 V1일 때구나. V3일 때는 지금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져서 흡수력이 제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V3일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최대 팽윤 상태. 가장 빵빵해진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팽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맞죠? 여기 Y축의 기억이 팽압. 나는 V1일 때의 상태이다. 맞고요. X의 흡수력은 V3일 때가 V2일 때보다 크대요. 자, V3일 때 흡수력 제로란 말이에요. V2일 때가 더 크다라는 걸볼수 있죠? 근데 V3일 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X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볼게요. X의 삼투압을 물어봤어. X의 삼투압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쉽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V3일 때가 V2일 때보다 작은 거죠. 삼투압도 얘네들을 이제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 내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삼투압도 낮아져. 그러니까 V2일 때큰 거야. 근데 V3일 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해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 구간 1이 이제 생겼네요. 자, 이 구간 1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 여전히 지금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고 있겠죠. 그러면 유입량이 구간 1에서는 유출량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은 안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적다라고 해야 되는데,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예시로 살펴봤고,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능특강 2점 테스트의 12번 문제입니다. 표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인데, 나는 가의 특징 중 이동 방식 ABC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내줬고, 능동수송, 단순확산, 촉진확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ABC가. 자, 그럼 우선 특징 옆에다가 어떠한 이동 방식인지 앞 글자만 한 번씩 써보도록 합시다.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우선 촉진확산 들어가죠. 능동수송도 들어가지만, 단순확산은 막단백질이 사용되지 않는 거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건 무엇만 해당되는 것이죠? 능동수송이고, 단순이든 촉진이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때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를 통한 칼륨 이온의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이니까 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능동수송의 이동 방식은 특징이 몇 개에 있는 거예요? 세개다 있죠? 그래서 기억이 3이 되면서 A는 능동수송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촉진악산 하나 특징 가지니까 B가 촉진악산, 그러면 C는 단순악산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그럼 보기 기억 봅시다. 기억은 3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맞죠? 니은 B는 촉진악산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디귿 세포막을 통한 산소의 이동은 C의 예이다. 이렇게 크기가 작고 비극성인 O2, CO2 같은 경우에는 단순악산으로 인지질을 직접 통과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산소 이동은 단순악산의 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까지 한번 볼게요. A에 의한 물질의 이동에 ATP가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니까 ATP라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고, 페퍼에서 모세혈관으로의 산소 이동에 예. 이것도 아까 보기 디귿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예가 더 많이 나옵니다. 페퍼에서 모세혈관으로의 산소 이동. 이거는 단순악산의 예이다. C다. X고.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예요? 얘네들 그 호르몬 같은 거를 세포 바깥으로 배출한다. 세포 외 배출이잖아요. 아, 세포의 배출은 여기 아무것도 없네. X고 세포의 배출이니까 얘네들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 정도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빈출픽 3번으로 가서 2점 테스트의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효소와 관련된 문제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효소 2에 의한 반응이래요. 아, 그래서 여기 효소 2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다. 나는 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가에서 효소가 있는데, 자, 효소가 반응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얘네들을 뭔가 결합해주는 효소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기 기억에서 이 효소 2는 이성질화 효소래요. 이렇게 하나의 보기로 효소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다. 그치? 이성질화 효소는 무엇이었어요? 원자 배열을 바꿔서 얘네들 이성질체로 만들어주는 효소였으니까 이러한 그림으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봤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 기질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이니까 기억이 맞지요. 됐고, 그 다음에 가에서 이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한대요. 그럼 효소가 많아질수록 막 활성화 에너지 막 낮아져? 아니야.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농도에 따라서 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효소가 있을 땐 활성화 에너지 낮이고 없을 때는 낮추지 못한다. 이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에서 2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이거 너무 간단하죠?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고,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 결합, 활성 부위하고 맞는 애하고만, 입체 구조가 맞는 애들하고만 결합한다?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 라고 해서 맞다.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빈출픽 4번으로 가서 32쪽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도 정말 잘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그래프 이해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효소에 의한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액 내에 물질 ABC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이 ABC가 무엇 무엇 중에 하나냐면, 기질, 효소, 생성물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니까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쌤이랑 아까 연습하고 왔죠. 감소하는 건 기질이다. 그리고 증가하는 건 생성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C를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자, C가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효소입니다라는 거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건데, 쌤, 효소는 재사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다가 증가하나요?라고 한다면 이 효소라는 애들은 정확히 말하면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를 말하는 거예요.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 그러면 기질과 결합한 효소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효소 기질 복합체. 일명 효기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 더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표현되는 그래프도 출제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는 반응이 일어나면 증가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생성물이 되면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의 그래프 양상이 될 것이고, 얘 효소는 이제
그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될수록

T1일 때와 T2일 때 비교해서 크다, 작다를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 선생님이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 그랬지? 활성화 에너지가 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플러스 보기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효소에 의한 반응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자, T2일 때 생성물과의 농도에서 그래프 기울기를 볼게요. 이렇게 좀 완만하죠. 그 다음에 T1일 때는 T2일 때보다 급격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빠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T2일 때가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기질이고요. C가 효소니까 기질은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이러한 보기 선지 나올 수 있겠죠?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빈출픽 다섯 번째. 그림 가는 어떤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반응이래요. 여기 가수분해 효소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X라고 해가지고 보기에서 X는 가수분해 효소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친절하게 가수분해 효소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물이 첨가되어서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분해되는 가수분해 효소. 이거 그림도 잘 봐주시고. 이때 나는 이 효소 반응에서 생성물의 총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쌤이랑 연습했던 그래프 나왔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의 총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그럼 여기서는 반응이 끝난 것이다. 누구를 추가했을 때 증가를 하는 것이냐? X는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래요. 자, 기역이 뭐였어요? 바로 반응물, 기질이죠. 니은은 효소예요. 디귿은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한 효기복,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기역하고 니은 중에 누구를 추가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지금 생성물이란 말이에요. 생성물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 효소는 재사용되니까 남아있고 기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기질이 없어서 얘네들이 생성물이 못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더 생성물을 만들려면 X는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기질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X는 기역이다. 기역이 기질이었으니까 기역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활성 부위를 갖는다. 여기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는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를 갖는다 맞고요. 디귿의 농도, 효기복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T3일 때는 생성물의 총량이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생성물이 더안 만들어지고 있어. 효소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야.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T1일 때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가할 거 아니야. 이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높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에요.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T1일 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T3일 때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비율은 1보다 크대요. 어때? 쌤 뭐라 그랬지? T1일 때든 T3일 때든 활성화 에너지는 같다.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해줘야 되고,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양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대.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양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T3일 때 기질과 결합한 효소가 있어요? 없죠. 생성물의 총량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반응이 끝났다. 기질하고 하나도 결합 안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T1일 때가 많은 것이지.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해지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표는 효소 2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 2, 3, 4의 조건을 나타내줬대요. 그리고 그림은 1, 2, 3, 4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내준 것이고, 기역은 1과 2 중에 하나니까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 이렇게 문제로 나와져 있습니다. 요 ABCD가 그 1, 2, 3, 4의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X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중에 하나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X는 저해제인데 아직 경쟁적인지 비경쟁적인지 모르지만 4번에만 있어요. 그치? 그러면 1, 2, 3은, 1, 2, 3 실험에서는 효소의 농도가 다른 겁니다. 2배, 4배 차이 나는 거죠. 이 실험 1에 비해서. 자, 그러고 보니까 초기 반응

속도가 얘를 1로 잡으면 두 배, 네배 차이 나고 최대 반응 속도가 두 배, 네배 차이 나는 AC, ABC, ABD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C도 여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얘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자, 여기 ABD가 바로 그 저해제가 없을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A는 3번. 실험이다. 실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B는 D의 두 배니까 효소의 농도가 두 배인 2, D는 1이다. 그러면 C는 이제 저해제가 있는 4번이 될 것인데 이 4번은 저해제를 넣었을 때 최냉 반응 속도를 따라온다. 기질의 농도를 높이면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한다. 이거니까 얘는 무슨 저해제다? 바로 경쟁적 저해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죠. 경쟁적 저해제. 자, 경쟁적 저해제고 얘는 최대 반응 속도를 여기 50까지 따라왔으니까 효소의 농도는 2, B하고 똑같은 2. 이다라고 이렇게 골라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의 값은 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이다라고 한 보기 기억은 맞고요. D는 1의 결과이다. 맞고요. 효기복의 농도, 효소기질복합체의 농도는 3의 S1일 때가 2의 S2일 때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S1일 때가 3의 S1일 때를 따라가 보면 여기죠. 그리고 2의 S2일 때. 그러면 2를 따라가 보면 S2 여기에요. 어차피 초기 반응 속도가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하고 비례하니까 요 Y축 값을 읽어주면 여기 3의 S1일 때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바로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S1일 때 에너지래. 효소죠. 효소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활성화 에너지, 여기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은 효소의 농도니까 얘를 X로 고칠게요. X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크다. 즉 저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해제가 있든 없든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유무를 따라가는 것이지 저해제 유무가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S1보다 기질 농도가 높아질수록 X의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지금 이 기질의 농도보다 높아질수록 기질의 농도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동그랍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S1일 때 이렇게 분수 형태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죠? 자, 봐봐요. 2.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S1 이렇게 하나를 잡았어요. S1을 잡았을 때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예요. 그러면 지금 B하고 C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B는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가 이게 효기복의 농도에 비례하니까 C에 비해서 많죠. 그러면 얘가 효기복이 많다라는 건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는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적으니까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S2일 때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S2를 볼때 B하고 C가 똑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최대 반응 속도니까 기질이 효소하고 다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효소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최대 반응 속도니까. B하고 C에서가 같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B하고 C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소하고 관련돼서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보기 선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거든요. 헷갈린 거 있으면 수강 후기를 통해서 쌤에게 질문해 줘도 되니까 꼭 복습하시고 쌤이랑 다음 시간 3단원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반갑습니다. 우리 생민어들 세 번째 내신 만점 수능기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달려서 우리 강의를 함께 듣지 않는 다른 친구들 미안하지만 격차를 한번 만들어보죠.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던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고르고 골라서 고퀄로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총동원해서 만점으로 가봅시다. 이번 시간 만점 세팅 해보겠습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생명과 윤리 대단원 2단원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삶과 죽음의 윤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삶과 죽음의 윤리가 크게 두 파트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동서양의 사상적인 관점에서 생사를 살펴보는 단원이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삶과 윤리에 관련된 응용윤리학적인 현실 문제에 적용한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서양의 사상을 기반으로 생사관을 살펴보는 삶과 죽음의 윤리 수능 특강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본문과 날개 부분 복습해 주시되 그거보다 더 고퀄로 더 깊이 들어간 더 잘 구조화된 키리노트로 오늘 강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잊지 마세요. 우리 쌤이 아무리 시험 문제 어렵게 내도 어떤 구석에서 내도 내가 쌓은 개념의 힘으로 다 맞춰버려야지. 그 마음으로 이번 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명과 윤리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에 관한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만나볼 텐데 어찌 보면 주제가 좀 무겁죠. 이 무거운 주제를 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함께 하려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이해되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혹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언젠가 약 여러분도 한 120년 산다고 했을 때 약 100년쯤 뒤에 올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나의 유한성을 생각하고 자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그저 시비서나 미추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 그러려면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유한성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자각해 보면서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꾸려가 보자. 그런 단원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 단원에서는 크게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으로 나눠지는데 동양에서는 아까 1강에서 얘기했었던 유가, 도가, 불교 제가 가끔 유가, 유교 왔다 갔다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쓰는데요. 철학학파로서의 가라고 해도 되고요. 종교에 들어가는 교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 표기는 유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실 때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의 유, 도, 불의 생사관 살펴볼 거고 서양으로 건너가서 플라톤, 에피크로스, 하이데거의 생사관 살펴볼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 지금의 삶을 좀 더 멋지게 또 이러한 방향으로 사는 게 좋겠는데 라는 힌트를 얻게 될 거고요. 당연히 문제도 맞추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답 키리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종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제가 매 시간마다 말하는 거 그 시간조차 줄이려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료의 설명을 잘 듣고 흐름을 잘 따라가되 초성 힌트 부분과 부연 설명 같은 거 깨알같이 메모하면서 초

집중, 초몰입 부탁드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삶과 죽음의 윤리 키리노트 동향부터 시작합니다. 유교 갑니다. 유교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얘기할 때첫 스타트 여기부터 가야 돼요. 그들의 세계관.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들 스카 있던, 주변에 친구 있던 꼭 입으로 이렇게 저한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유교에서는 만물의 근원, 인간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한 주체, 상선벌학의 주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윤리적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존재, 그 대상을 뭐라고 봤어요? 두 글자예요? 맞아요. 하늘이라고 답했죠? 잘했어요. 하늘이라고 봤어요. 그 하늘, 한자로 하면 뭐예요? 천이에요. 맞죠? 그럼 그들에게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고, 그래서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건 하늘이잖아. 그러니 그 하늘의 뜻, 명, 도에 따라야 돼. 천리, 천명, 천도에 따라야 돼. 네 글자로 줄이면 천과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천인합일. 꼭 기억하게. 이게 유교의 스타트. 다시 한번 잡은 거예요. 1강에서 했었지만 지금 한번 다시 복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강조. 그럼 그런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은 어떻다고요?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본성에 주목하는 것이 유교에서도 핵심이에요. 그럼 이런 도덕적인 본성이 내 사욕에 가려지지 않게, 사욕을 걷어내고 내가 그 본성을 잘 실현하면서 살수 있게 살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도덕적인 본성 부여받았다고 해서 100% 그렇게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욕구와 욕망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악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천리, 천명, 천도에 합일되는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본성을 실현하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갈고 닦는 숙이이안인.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극기복례를 유교는 강조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상적인 인간을 성인, 군자, 대인, 혹은 뭐 선비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유교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어의 공자의 언급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건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적으로 살면 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세에서의 이 노력이 중요해. 죽음 자체보다, 죽은 조상을 섬기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성인 군자 돼야지. 죽음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세에서의 도덕적인 삶과 수양이 중요해.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 자체보다는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귀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도덕적인 수양을 하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중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깨달음을 얻고 인격 완성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니 공자가 말했을 때는 조문도 석사가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 죽음 자체보다는 도를 깨닫는 도덕적인 깨달음과 인격이 완성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중시하다 보니까 만약 내 삶이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렸어. 그럼 그 삶은 참 구차하다. 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성이 도덕적인데 그 도덕적인 본성을 실현하지도 못

못하고 인격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혹은 도덕성을 결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구차하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삶보다는 그렇다면 도덕적인 의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겠고, 그렇다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살신 성인, 사생 취의, 공자와 맹자의 출처에게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나를 버리고 인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삶을 버리지만 의리를 얻는다. 이 얘기는 만약 나의 삶이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린 삶이라면 그것보다는 도덕적인 의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사생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좀 구분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냐면, 1번과 2번을 보면 도덕적인 실천과 수양을 하는 현세의 삶을 중시한다. 죽음 자체보다는 이라는 지향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을 선택해? 3번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만약 나의 삶이 도덕을 저버렸을 때, 난 도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이라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의를, 충을 실현하려고 했었던 조상들, 애국지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아,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린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내가 더큰 뜻을 위해서, 더큰 의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나를 희생할 수도 있다 라고 했었던 그들의 선택. 그렇다면, 아, 유교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좀더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번이 유교에서 핵심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4번에 적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덕적이고 어떤 의리를 중시하는 가치, 그런 것들 이전에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상식적인 관점, 이것도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유교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다만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슬픔의 마음도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유교에서 이거 강조했었죠. 인, 사랑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을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다 실천하고 그것이 이웃사회로 확대되어 간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면, 나의 조상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조상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마음. 그럼 그런 슬픔의 마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고, 그런 슬픔의 마음은 곧내 사랑의 마음이 슬픔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마음, 인의 마음을 외면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인을 외면으로 표현하면? 그쵸? 예죠. 그래서 애도의 예. 슬픔의 마음을, 내면에 있는 그 슬픔의 마음을 외면으로 표현한 애도의 예도 중시했어요. 다만 그것이 나의 형편에 맞지 않게 허례허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것. 나의 형편에 맞으면서도 진정, 인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도덕성과 사랑의 정신을 전제로 하여 애도의 예를 실천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게 유교. 그럼 도가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보면요. 질문할게요.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칙, 그들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그 법칙.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고 지식과 언어들을 초월하는 우주만물의 근본 법칙.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랬죠? 맞아요. 잘했어요. 도라고 했어요. 그 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인위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무위, 인간의 인위가 개입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것, 저절로 그러한 것, 그래서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도가에서 바라보는 도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그것 자체가 무위하고 자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무위의 자연, 즉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물을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인간의 기준. 이 인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규범, 선입견, 편견, 나의 경험 자체, 지식 등으로 인간이 인간의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 기준들을 내세우게 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야. 안 맞았어? 옳지 않아. 그 기준에 맞으면 아름다워. 맞지 않아? 미워. 와 같이 십이선악 미추가 인간의 기준대로 끊임없이 분별되고 차별되거든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만물의 고유한 속성 그 자체를 이해하면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재물의 경지에 이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인간의 기준, 제도, 규범, 지식 등을 싹 잊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자, 여기 허정이라고 적어놨죠. 도가에서 추구하는 삶은 지식을 쌓아가는 거, 경험을 쌓아가는 거. 야,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런 거다 해봤어. 야, 내가 딱 보면 알아. 나의 기준으로 십이선악미추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오히려 비워내는 허정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만히 앉아서 잊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 뭐, 우등생과 열등생의 기준, 행복과 불행의 기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통용되는 기준들이 있겠죠. 그 기준들을 바탕으로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아, 성공한 사람, 맞죠? 와, 실패했어. 아, 우등생, 너무 부러워, 저 언니. 어, 저 언니? 아, 저 언니 실패했어? 아유, 난저 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끊임없이 남들을 그 잣대로 비교해. 그런데 그 잣대를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아, 내가 그 기준을 못 맞췄으니까, 나도 열등생이네? 아, 난 실패했네? 아, 난 불행했네? 와, 같이, 나 역시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를 분별하고 차별해. 그럼 그런 기준들을 버려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면 소유유가 된다 그랬죠. 그런 상태가 돼서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을 성인, 신인, 지인, 진인, 천인. 그 중에 제가 뭐 중요하다 그랬죠? 지인과 진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도의 관점에서 지인과 진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박하고 무욕하고 무위하게 어찌 보면 순수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지식이 아닌 오히려 무지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소박함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일 거예요. 자, 제가 이거 1강에서 설명했었는데 지금 한번더 복습이 되잖아요. 복습되면서 좀더 강조하면서 곁들여 드린 것은 특히나 도가의 경우에는 키워드 자체보다는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맥락 등을 잘 이해해 두는 거. 그러니까 유교도 물론 탄탄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도가를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철학적이라 할까요? 또 장자가 이야기하는 우화적인 비유들, 문학적인 비유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그 맥락을, 지향점을, 무엇을 비판하는지를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복습, 더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봤어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 잊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도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꼭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도가, 특히 장자에게서

성경에서 삶과 죽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얘기할 때꼭 나오는 키워드가 기입니다. 물론 기라는 단어와 개념은 동양사상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우리의 교육과정과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을 기의 응축과 흩어짐으로 설명한다. 마치 자연의 흐름처럼,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기가 응축되었다가 흩어지는 것. 나라는 존재도 처음엔 없고 생명이라는 것도 처음엔 없지만 없었던 그것에서 기가 응축되고 그것이 흩어지면서 처음에는 삶이었다가 그것이 죽음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계절의 순환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예를 들어 인간 사회의 기준에서처럼 삶이라는 것은 기쁘고 죽음이라는 것은 슬퍼와 같은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삶과 죽음을 분별하거나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 인간의 삶에서 막 100여 년, 120년 정도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삶은 기쁘고 죽음은 너무나 슬프다라고 우린 보통 인식하지만, 우주 자연의 질서와 흐름 안에서 보자면, 그 무한한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짧은 삶 자체로 슬픔과 기쁨을 얘기하는 건참 작은 시야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초월하세요.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세요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걸로 한번 보세요. 저는 앞에 화면으로 전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유교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뭐? 슬픔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인정하고 그걸 애도의 예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지금 이야기했었던 도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삶은 기쁘고 죽음은 슬프다라고 하는 거 분별적인 걸 이라고 도가는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걸 예로서 표현한다고? 야, 그러면은 또 제도가 되고 규범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럼 그거 다시 인위적인 규범과 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도가 입장에서는 유교의 생사관을 이렇게 비판할 수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 나오는 포인트고, 단,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시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 하나만으로도 문제 만드실 수 있겠지만, 유가와 도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문항이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도가까지 갔고요. 이제 불교 철학으로 넘어가 보죠. 불교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라고 할때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세상 만물, 모든 현상들의 관계. 어떻게 생겨났다가 어떻게 변화되고 사라지는 걸까? 그 관계성을 바라본다고요. 그 관계성을 불교는 네 글자로 표현해요. 어떻게? 그렇죠. 인, 연, 생기. 그럼 인연생기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원인과 조건을 통해 결과가 생겨난다. 모든 현상과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이게 인연생기였어요. 그럼 인연생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물은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상호의존적이에요. 그러면 상호의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나와 나 아닌 존재,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둘이 아니다. 그래서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아. 그렇게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네. 그러니까 불변하는 존재, 실체라는 존재는 없네. 그럼 나라는 존재도 불변하지 않고 실체인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겠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상, 무아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무아 잡아봅시다.
여기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뭐라 그랬죠? 색, 수, 상, 행, 식. 다섯 가지의 요소, 온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임시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도 다시 한번 고정, 불변하는 존재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의 가압이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 깨달음의 근거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탐욕에 가려지고, 또 어리석음에 가려져서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수행해라. 그 수행으로 삼학, 육바라밀, 팔정도와 같은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쌤께서 그런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한다거나 단어를 얘기하라는 것과 같은 시험 문제를 내신용으로 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얘들아, 나는 수능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 낸다라고 하신다면 제시문 같은 데에는 꼭 나올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불교가 지향하는 이론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실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그러니 여러분 학교쌤 수업하실 때 찰떡같이 잘 들어놨다가 우리 쌤의 성향을 지금 우리 수업에서도 적용해서, 난 요것까지 챙겨봐야 돼. 이 센스를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나 드디어 지금까지 들끓었던 탐욕, 무지, 집착, 욕심, 그 불구덩이에서 나는 벗어났어. 그 불이 싹 사그라들었어. 그게 바로 열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열반 적정.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불교가 꿈꾸는 이상적 경지예요. 그래서 해탈, 그 경지에 이른 자가 보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불교의 얘기가 불교의 생사관에 기본 깔려요. 이 얘기 꼭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생사관을 얘기해 보자면, 봐. 인간이란 존재는 오온이 임시로 만난 존재라 그랬지? 그럼 그 오온, 색수 상행식 오온이 해체되는 게 죽음이야. 그런데 말이야, 인간이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의지적인 행동을 해. 자, 그럼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냐? 내 말, 내 행동, 무서운 건내 생각. 내가 지금 미워하는 저 친구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머릿속으로는 저 친구 막 미워하고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의 의식에서 일어난 것들까지도 선하거나 악한 까르마, 업을 짓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의지적 행동 혹은 업,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것, 쌓는 것. 그래서 선업, 악업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선업과 악업이 쌓여서 중생들이 쌓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을 맞는다고 봐요. 이때 이 표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중생이라고 했죠? 중생들아, 네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네 삶이 그렇게 괴롭다 라고 깨닫지 못한 자,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걸 깨달은 자, 위에서 말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우리들 깨닫지 못한 자, 쯧쯧쯧, 중생들이죠. 이것 자체가 아직 열반과 해탈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받아요. 그렇게 다음 생을 받으면, 난 그러면 이번 생에는 선업을 잔뜩 쌓아가지고, 마치 상점처럼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생에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을 살 것을 권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업을 쌓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불교의 그긴 시간에서 봤을 때.

그긴 시간으로 보자면, 그런데 내가 다음 생에 좋은 삶을 받았어? 받았어? 늙어가. 병들어. 죽어. 고통스러워. 그래도 네가 또 선업을 쌓았어? 그래? 네가 그래서 다음 생에 또 생을 받았어? 늙어가. 병들어. 죽어. 다 고통이야. 고통의 연속이야. 다음 생을 받는 건 결국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가 현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즉 윤회라고 하는 것은 짧게 생각해 보면 아참 재밌는 얘기고 유과 도가에는 없는 얘기인 거고, 나는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 다 고통이야. 그러니 불교 입장에선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게더 좋아요.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게 목표예요. 이걸 말해보자면 윤회의 고리를, 윤회의 수레바퀴를 끊어내는 게 목표예요. 더 이상 다음 생을 받지 않는 거,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열반과 해탈의 이상적인 경지,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 지혜로움을 통해서 윤회, 생사 반복, 초월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향점은 이렇게 갔고요. 보니 윤회와 생사 반복 초월한다라고 되어 있죠. 생사 반복을 초월한다라는 이 관점을 도가와 똑같은 단편적인 언어로 쓸수 없으나 아이디어로 접근해 보자면, 도가 아까 입장에서 보면 여기요. 삶은 기쁘고 죽음은 슬퍼와 같은 희비의 분별 차별. 인간의 짧은 시간에 의해서 그걸 분별과 차별하는 거,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데 그걸 초월해. 그러니 생과 사를 짧게 짧게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죠. 도가는. 불교는요? 불교 관점에서도 만약 윤회의 바퀴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생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윤회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계속 돌아가니까요. 물론 그것을 끊어내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넣어서 불교의 생사관도 어렵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동양까지 했고 서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선생님을 만나보죠. 2강에서 만났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쌤입니다. 아카데메이아를 세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게서는 독특한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는 세계를 둘로 나눠서 본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둘로 나눈 것은 진짜 세계와 그 진짜 세계, 모방 세계 둘로 나뉘어집니다. 진짜 세계라고 하는 건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고요. 이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리로서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인식하는 불변의 세계를, 본질이 되는 이 세계를 현상계에서 본뜬 겁니다. 모방, 이데아의 모방체. 그래서 얘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얘는 계속 변화해 가요. 불변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데아와 현상계를 나눠서 보는 플라톤 입장에선 어디에 대한 지향점이 있겠어요? 그럼요. 이데아요. 이데아 러버예요. 이데아를 지향해요. 그러니 그의 관점에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러려면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가닥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덕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덕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랫대, 탁월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고대 그리스의 관점에서 야,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그한 사람 안에 지혜, 즉, 이성으로 이데아의 진리를, 이데아 러버라 그랬죠?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으면서, 절제도 돼야 돼요. 쉽지 않다. 와, 이런 친구 있으면 진짜 멋지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 그 사람 멋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 사람에게서 지혜, 용기, 절제가 발휘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 가장 최상의 덕을 플라톤은 정의의 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와, 저 사람 지혜도 있는데 용기도 있고 절제도 되는 사람이야. 진짜 멋져를 플라톤의 언어로 하자면 정의로운 사람이야라고 표현해요. 그게 나중에 가면 국가로 나올 텐데요. 국가 안에서도 지혜를 발휘하는 계층, 용기를 발휘하는 계층, 절제를 발휘하는 계층,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나라가 돼. 한 개인을 설명했던 이론으로 사회와 국가도 설명할 수 있어. 로 가게 돼서 여기서 한번더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런 덕을 갖춰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다만, 그런 지성이 필요합니다라는 관점.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성과 이데아를 인식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겠죠.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삶을 받아서 태어나기 전에는 그 영혼이 이데아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데아계에 있던 영혼이 태어나면서 육체에 담기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 담깁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욕구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은 뭘 지향해요? 다시 한번, 이데아 러버예요. 나의 영혼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이데아를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담겨있는 몸은 또 욕구와 욕망들로 내가 그 지혜를 인식하는 걸 그렇게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육체는 내가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입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건 어떠냐? 내가 이데아 러버라면요. 어머! 나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된다?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서 나는 순수하게 이제 이성적인 경지가 된다? 아, 나는 진리의 이데아를 인식하게 되는 거야. 라고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돼서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 죽음이 두려워? 너 살면서 이성적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그래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그래서 철학에 가까이 간 사람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당신이 그런 거 추구했다면, 죽음이 두렵겠지.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추구한 당신이라면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순수한 인식, 이데아에 대한 추구,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으면 당신은 죽음을 두렵지 않을 거야. 삶의 태도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플라톤의 결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갑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엄청 재밌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 효율적으로 발휘해서 정리해보면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는 걸 계승하거든요. 이때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만물은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러면 만물의 존재들은 이 원자들의 우연한 해체와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겠어요. 그런 그들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옳은 거야? 무엇이 덕이야? 라고 판단하게 될때 결과가 중요해요. 그 결과 중에서도 쾌락을 산출했는지가 중요해요. 쾌락주의적 행복론. 이걸 공리주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봐. 왜 쾌락이라는 게 추구할 만하고,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목적이냐면, 인간이라면 본성상 쾌락은 추구하게 되어 있고, 고통은 회피하게 되어 있어. 이게 인간 본성이야. 그거에 따라서 쾌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선,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악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선악의 윤리적인 판단 역시 쾌락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느냐 아니냐에 있어.

이게 우리가 추구할 삶의 목적이야. 그럼 그 삶의 목적, 쾌락이 달성됐어? 그럼 행복한 거야. 근데 그 행복, 너또 그거 생각하지. 돈 많으면 돼, 명예 많으면 돼, 권력이 많으면 돼, 성적이 좋으면 돼, 돈 좋은 대학 가면 돼? 아니,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쾌락,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진정한 쾌락, 지속적인 쾌락을 누리는 행복이야. 그 행복을 아타락시아라고 표현해. 아타락시아 뭔 뜻이냐고? 너 한번 생각해봐. 이런 적이 있는지, 그게 언제였는지, 마지막에 이 타이밍이 언제였는지 봐봐. 몸에 고통 없어. 심지어 마음에 불안도 없어야 돼. 그게 내가 말하는 진정한 쾌락이야. 그 아타락시아가 진정한 행복의 경지야. 이게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런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대로 이어져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의 모임이 개별 원자로 흩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가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 원자로 돌아가면서 나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이 해체되죠. 그러면 나에게서는 감각기관이 상실돼요. 감각기관이 상실된다는 건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이들은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감각적 경험의 결과, 이걸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쾌락, 고통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내 몸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데, 개별 원자로 돌아가? 감각기관 없어져? 그럼 경험할 수 없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지, 그럼.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죽음은 선이야, 악이야? 고통이야, 쾌락이야? 아니, 아니. 경험할 수가 없는데. 경험할 수가 없으면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험의 결과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과 함께 있지 않죠. 내가 죽었을 때에는 내가 없네요. 그럼 삶과 죽음은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네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보죠. 비동시성. 또, 내가 죽었다면 원자가 해체돼서 감각기관이 해체되니까 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네요. 그럼 경험할 수 없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너는 그저 몸에 고통 없이, 마음에 불안 없이 몸에는 필수적으로, 자연적으로 충족시켜야 될 욕구들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면서 몸의 고통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 왜 죽음을 두려워해 살아있으면서? 어리석네. 그 어리석어.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불멸을 염원한다거나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어리석은 거야. 신이라는 존재는 자족적이고 행복한 존재야. 인간 사회에 관여하거나 인간에 대해서 어떤 나의 기준에 맞았느니 못 맞았느니에 따라서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관여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족적인 존재야. 신에 대해서 신의 뜻을 따르면서 그에게 잘 보여서 죽음 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와 같은 생각을 갖는 거 헛된 생각. 불멸 가능하지 않아. 죽으면 원자가 해체돼서 끝이야. 그렇게 끝인 거에 대해서 너가 다음 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 영혼은 어떻게 돼야 될까? 신을 따른다면 나의 삶이 좀더 달라, 나의 죽음 이후에 삶이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헛된 생각. 왜? 죽으면 모든 게다 해체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현자는 불멸을 염원하지도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도 않는다. 그걸 갖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으로 이 지점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하이데거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수업에서 하셨다면 이 지점은 꼭 기억해 주면 좋아요.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사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실존주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다만 이러한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이 나한테 자유를 부여하지만 그 선택의

그때 결과가 어떤 가능성을 가져올지 불확실하죠. 열려 있는 가능성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자유롭기도 하면서도 불안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현 존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으로서의 나. 또이현 존재라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다가 자신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존재라고 봐요. 이건 사물 존재들과 다르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과 차별화시키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런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해서 다른 존재자와 교섭을 갖기도 하고 그 존재에 관심을 갖게도 되는 그런 세계 속의 존재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용어를 알아두시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나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인중토드.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런데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 의미를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이데거 생각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예를 들어 동물 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예견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은 언젠가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예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의미를 물을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건 인간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그럼 이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마지막 가능성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나의 고유한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중의 무리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섭이 끊어지면서 나라는 존재를 분리시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불안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 얼마나 두려울까?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불안을 직면해. 피하지 마. 그래서 나에게 언젠가 그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여. 그렇다면 너의 삶에 대한 유한성을 받아들이면서 네 마지막이 그렇게 언젠가는 올 거니까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더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긴 흐름을 보자면 유교의 관점에선 애도의 예, 도가는 기의 순환, 불교의 관점에서는 고통과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볼 것이고, 플라톤의 입장에선 이데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는 비경험적이고 비동시적인 거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실존주의에서는 실존 회복의 계기가 돼. 라고 이야기한 이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제시문의 핵심 짚으면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기가 모이고 흩어진 장자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을에서는 죽음이라는 건 우리와 동시에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에피쿠로스의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번,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다. 완전 중요한 선지예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지혜, 노노. 도에 따른다면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것을 초월하겠죠. 치트키예요. 3번, 영원한 삶으로의 전환에 불과하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원자의 해체인 것이지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4번, 죽음은 고통 자체이지만 죽음을 올바로 인식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죽음을 고통이라고도 쾌락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5번,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불행이다. 에피쿠로스를 겨냥한 오답지인데요. 에피쿠로스 다시 한번 원자가 해체되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강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는 마그마 그리고 화성암입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마스터키부터 봐야 되겠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그마와 화성암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문항, 이제 구성하기도 쉽고 어려운 문항을 좀 내기도 쉬워서 이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거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특히나 지하 온도, 곡선과 용융 곡선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물을 포함한 화성암의 용융 곡선, 그 다음에 멘틀의 용융 곡선,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 많이 다루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 체크. 그리고 마그마의 종류,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잘 알고 있는지 체크. 그리고 이러한 마그마의 생성 과정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변동대에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변동대라고 하는 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특히나 이 변동대는 판구조론에서 판의 경계와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는 판구조론에 설명할 수 없는 변동대라고 하면 이제 열점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곳에서 화산활동이 발생을 할 때 이 화산활동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마그마, 그 생성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그마가 식어서 어떠한 화성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 화성암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성분을 가지고 분류한다, 그 다음에 결정 조직 또는 냉각 속도를 가지고 분류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지엽적인 어떤 그런 특성으로 약간 고난도, 그 다음에 등급을 가르기 위한 문항으로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체크할 수 있느냐, 심성암 지형, 화성암 지형 잘 알고 있느냐, 이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딱 보고 나서 내용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를 가지고, 개념 강의를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첫 번째 마그마 생성 조건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판 경계 주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기역과 니은. 여기는 마그마 생성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깊이에 따른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용융 곡선을 우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 어떠한 깊이에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요 정도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용융 온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녹을 수가 있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어떠한 깊이에서 멘틀이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멘틀이 지금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고, 물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물을 안 가지고 있는 멘틀의 용융 온도보다는 낮은 거니까 마그마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아셨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의 A와 B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의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된 조건이다. 지금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매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니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한다? 용융점 감소로 설명한다는 거지. 여기서 섬이파는 해양판에서 물이 빠져나와요. 그럼 물이 이 지역에 있는 연약권의 용융점을 낮추고, 그래서 여기 있었던 물질은 가만히 있었는데 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내가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바뀌어서 녹아버리는 거지.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집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더니 주변 물질보다 내가 밀도가 작네.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 그래서 쭉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에 도달하면 대륙지각 하부에 있는, 대륙지각 하부에 있는 이 화강암질 암석을 녹이는 거죠. 온도 증가에서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온도 증가에서 대륙지각 하부에 화강암질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와 여기서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련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멘틀이 용융될 수 있는 조건이다. 얘는 화강암, 대륙지각의 하부에서 화강암이 용융될 수 있는 조건, 특히나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용

적용될 수 있는 조건. 틀렸고요. 자, 기업과 니은의 암석은 모두 물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물의 공급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을 가지고 있는 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올라와서 물을 가지고 있는 황암질 마그마를 녹여서 온도 증가해서 녹여서 육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 황암질 암석을 녹여서 육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 즉, 요 물을 포함한 황암의 용융 곡선에 도달.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에 도달. 모두 다 물을 포함하고 있다.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한 온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온도가 이 정도?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생성될 때의 온도가 이 정도? 그럼 온도를 비교하면 얘가 더 높다. 그럼 B? 근데 B가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에 여기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니까 아, 너 니은이구나? 그럼 너 기역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얘가 더 높네요. 됐죠? 이게 기본적인 교재의 문제 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무엇을 구성하겠느냐? 이렇게 추가로 A는 물을 포함한 암석의 용융 곡선이다. 물을 포함한 암석의 용융 곡선이다. 맞고요. 마그마의 평균 SiO2 함량은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마그마는 유분암질 마그마 아니면 안산암질 마그마죠. 둘다 공통적으로 SiO2 함량이 52% 이상인데 지금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52% 이하니까 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SiO2 함량이 많겠지. 그죠?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맞는 거고. 깊이 100km 부근에서 지하 물질의 평균 온도는 1500도씨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볼게요. 깊이 100km 쭉돼 있죠. 여기서 지하 물질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150도씨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 물질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지금 용융 온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다 녹아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깊이 100km에서는 그 부근에서는 이미 다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모든 지역이 말이 안 되지. 거긴 지금 마그마가 잘안돼 있으니까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높다. 아니다. X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서답형 포인트, 이제 자료 변형의 포인트는 뭐냐? 자, 이 지역에서 마그마는 C의 조건으로 생성되는 과정이 있다. 자, C의 조건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C의 조건, C죠. 마그마 생성 조건을 넣으면 요 정도의 온도를 갖게 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 요 정도의 온도 조건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변동돼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해령 하부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그대로 상승을 했어. 그대로 상승해서 자기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 봤더니 내가 이미 뜨거운 상태로 올라와 봤더니 내가 녹기 위해 필요한 온도보다 나의 온도가 더 높은데? 그래서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해령 하부에서는 이 조건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아니죠. 여긴 섭입대 부분이니까. 자, 가에서 생성되는 화성암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제 주관식 포인트.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심성암으로, 반려암. 그죠? 올라와서 황암, 유문암질 마그마가 심성암으로, 화강암. 안산암질 마그마가 심성암으로, 섬노암. 분출해서 안산암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1번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그마 생성 과정과 관련된 거. 그림 가는 판의 경계와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와 B. 여긴 이제 분출 지역이래. 분출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의 기역과 니은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서로 다른 과정. 여긴 마그마 생성 과정. A와 B의 하부에 존재하는 마그마 층에는 각각 기역 과정과 니은 과정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되는 마그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매칭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기역 과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점선이었던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점선은 뭐냐면 지하 온도 분포야. 지하 온도 분포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뀐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이 정도 깊이에 있었던 지하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 정도 깊이에 있었던 물질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서, 그래서 이 온도 구조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얘가 상승을 해야 그 상승한 녀석의 온도가 일정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 깊이 내에 일정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상승이 있다. 상승이 있다. 멘틀 물질의 상승이 있다. 아셨죠?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압력 감소가 일어난다. 멘틀 물질의 상승에 의해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이 지금 여기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보면요, 지금 요 점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점선이 이렇게. 요 점선이 뭐냐면, 얘는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맨틀의 용융 곡선이었는데, 그 지역이 물을 포함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융 조건이 바뀐 거야. 물을 포함한 맨틀의 용융 곡선으로 그 지역의 용융 조건이 바뀐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물이 공급되는 곳은 어디? 섭입대 하부에서. 섭입대 하부에서 물의 공급이 있고, 물의 공급에 의해서 용융점 감소가 일어났고, 이렇게 용융점이 감소하면서 연약권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된다. 어떤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고 봤더니 요 과정이나 모두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네. 됐죠? 자,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지금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 해령 부근에서 판이 발산을 합니다. 발산을 하면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B의 하부에서는 지금 기역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니은. 얘와 얘의 판의 경계에서는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죠? 섭입대가 만들어지죠? 섭입대 부근에서는 요 과정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매칭이 되겠지. 이렇게 놓으면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 요 온도와 요 온도를 비교하면 누가 온도가 더 높다? 얘가 온도가 좀더 높네요. 1000도보다도 조금 더 많이 높으니까. 얘는 1000도 부근 정도 되니까 얘가 더 높다. 그러면 기역이 높다? 그러면 B. 그죠?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맞는 거죠? B의 하부가 높은 거니까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맞는 거고요. 자, A와 B 모두에서 주로 생성되는 화성암은 현무암이다. 자, 지금 A와 B 모두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분출 지역이에요.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이 현무암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긴 현무암 만들어지지만 여긴 주로 어떤 마그마가 분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니까 뭐가? 안산암. 그러니까 A가 틀린 거죠. 자, 니은에 의해 주로 하부 멘틀의 물질이 용융된다. 니은에 의해서 누가 용융됩니까? 지금 연약권 물질이 용융된다고. 연약권은 상부 멘틀.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하나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보기 보겠습니다. 요거. 자, A 부근에서는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요 과정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하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죠? 섭입을 하는 과정에서 횡압력 작용하죠? 횡압력 작용하면 대륙판 위에 있는 대륙지각, 여기에 있는 지층들이 휘어지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해구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A의 하부에서는 발암과 화강암이 모두 생성될 수 있다. 그렇죠. 처음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그 부분에서 식어요. 심성암, 발암. 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륙지각 하부를 녹여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융합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융합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 식어요. 그러면 화강암. 맞죠? 그러니까 둘다 된다. 자, 깊이 100km 부근에서 멘틀의 용융 온도는 A의 하부에서가 B의 하부에서보다 높다. 용융 온도, 멘틀의 용융 온도. 이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깊이 100km 부근, 깊이 100km 부근에서 지금 기역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니은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다시 기역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니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즉 B에서는 B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거인 거고. A의 하부에서는 용융 온도가 이건 거고, 그러니까 A의 하부에서는 물의 공급에 의해서 용융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러니까 A의 하부에서가 B의 하부에서보다 낮다라고 얘기해야 돼.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용융점이 내려왔으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추가해 봤습니다. 자, C에서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자, C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여기다가 놓는다라고 하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는 과정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 자, A와 B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때 암석의 온도, 그다음에 깊이 변화는 각각 어떠한가? 자, B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깊이가 얕아지죠. 얕아지는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온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자, A 같은 경우는 깊이 변화는 거의 없지. 왜냐면 그 깊이에 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냥 녹아버린 거지. 깊이 변화 별로 없는 거고. 깊이 변화 별로 없는 거고, 그리고 온도 변화도 있어 없어요? 없죠. 용융 온도가 변하는 거지
그 물질 자체의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2번 봤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그러면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와 B, 마그마의 생성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마그마의 분출 지역입니다. 계속했던 부분, 섭입된 부분. 어떤 마그마가 분출돼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기억은 A의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이다. 그 밑줄. 기억은 A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이다. 지금 보면 얘는요, 마그마가 생성돼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두 판이 벌어지네. 발산 경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령이 있는 거야. 해령이 있는 거고 그 하부에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압력 감소가 있어요. 압속 감소가 있고 압력 감소가 있고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 계속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압력 감소가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차이라고 한다면 얘는 판보다도 더 깊은 곳. 그쵸? 아, 열점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과정은 똑같고. 아셨죠? 열점이구나. 얘는 판의 운동과 무관. 그런데 얘가 마그마를 만들어내서 화산체를 만들어내고 이 화산체는 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화산체는 판의 운동과 판의 운동에 실려서 같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다? 판의 이동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방향과 속력을.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에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A와 B 모두 다 똑같이 압력 감소,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깊어요. 아셨죠? 더 깊은 곳에서. 얘는 벌어지는 그틈 바구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얕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현무암질 마그마 맞다. C에서는 주로 유문암이 생성된다. C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기 때문에 주로 안산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틀렸고. 기역은 호상열도이다. 호상열도는 어디? 수렴형 경계. 나이가 많은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화산활동을 일으킬 텐데 여기에 바다가 있는 거야. 그러면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셨죠? 얘는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류는 디귿 진입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 요걸 추가했어요. 자, 기역을 통해 판의 이동 속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내죠. 시간을 줘요. 암석의 연령을 주고 그다음에 거리를 주고 시간과 거리를 아니까 속도가 나오는 거지. 자, 판 구조론에 의하면 A와 B 모두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판 구조론에 의하면이라고 단서를 달아놨죠. 지금 열점의 생성은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지. 플룸 구조론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틀린 거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그냥 둘다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지. 멘틀 물질이 상승하니까. 아, 그것도 틀려요. 멘틀 물질의 상승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멘틀 대류를 얘기한다. 멘틀 대류. 그럼 판 구조론의 입장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아니면 어떠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서 실제 직접 확인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입 판단이 되는 거지. 자, C에서는 주로 SiO2 함량이 50% 이하인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데 안산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은 52%에서 63%. 요 영역이죠. 오이 63빌딩이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요 범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인 마그마가 분출한다. 틀렸죠. 이거보다는 커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추가. 자, 디귿이 아니죠? D 영역의 마그마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다. D 영역이 어디냐면 선생님 요걸 D 영역으로 놓을 거야. 아, 지금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제 상승을 할 거야. 왜 상승을 하는 거죠? 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이유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우니까 상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D 영역의 마그마는 주위보다 밀도가 작다. 생성되는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와 B 중 어디에서 높은가? 어디에서 온도가 더 높다? A가 온도가 더 높다. 아셨죠?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더 뜨거운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3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꽤나 좀 우리가 낯설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자료. 왜냐하면 층상 구조와 같이 문항을 좀 연계해 본 겁니다. 자, 그림 가는 지역 ABC의 단면과 마그마 생성 영역 기역 니은 티귿. 마그마 생성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ABC 중 어느 한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 요 지역 중에 한 지역의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
그 다음에 그거를 용융곡선화 나타낸 것이고요. 가의 A

ABC는 각각 해령 10점 섭입대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점선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연결한 것이다. 자, 우리가 층상 구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지구 내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가장 바깥은 지각 이렇게 했죠. 가장 안은 안쪽은 내핵.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외핵 이렇게 맞죠? 외핵 위에 뭐가 있냐면 하부 멘틀이 있죠. 하부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상부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는데 상부 멘틀을 우리가 다시 두 영역으로 나눠주면 좋다. 그래서 상부 멘틀의 더 상부, 상부 멘틀의 상부와 지각을 묶어요. 얘네들은 둘다 단단한 고체거든.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암석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 얘는 부분 용융, 유동성 고체, 얘는 연약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이 점선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요 점선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서 얘기하자면 요선이 되겠죠. 요선. 지각과 멘틀의 경계. 즉 지각과 상부 멘틀의 최상부층의 경계가 지금 여기가 된다.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A 같은 경우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최상부 영역. 그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상부 멘틀의 최상부 영역과 지각을 묶으면 판인데 암석권인데. 아, 그렇네. 이게 지금 요 영역이 암석권으로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즉 얘가 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과 해양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는 대륙 지각과 대륙판이 어디까지 있는 거고. 됐죠? 얘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과 해양판이 요만큼의 깊이에 있는데 굉장히 얇은 곳. 굉장히 얇은 곳이고 거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해양판이 굉장히 얇고 마그마가 만들어져. A, B, C 중에 하나는 열점. 하나는 해령, 하나는 섭입대 부분. 아, 그럼 여기는 해령이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암석권 또는 판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판의 운동과 무관하게 마그마의 생성 장소가 있는 거잖아. 아, 너는 열점 이렇게 가겠지. 열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너는 섭입대 부분 이렇게 가는 거. 됐죠? 자, 그다음 일로 갑니다. 지하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융 곡선이 이렇게 있고 얘는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 많이 얘기했었죠. 얘는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 얘기 많이 했었죠.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인데 지금 요 상태야.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 마그마의 생성 깊이는 대략적으로 100km보다 약간 얕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네. 100km보다 약간 얕은 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네? 여기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A. 아, 열점 부근이구나. 여기다 쓸까요? A. 열점 부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지역의 원래 지하 온도 분포는 어땠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지하의 온도 분포는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이게 원래 지하의 온도 분포였어. 그런데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뜨거운 풀룸과 함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온도를 거의 잃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멘틀 물질 기원의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 이렇게 합니다. 자, 기역은 하부 멘틀에 위치한다. 기역은요, 연약권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높다라고 하죠. 해령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엔 섭입대 부근의 대륙 지각 하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야.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현무암질 마그마의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높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물론 이 자료를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해령에서 만약에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지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여기에 이 정도의 온도가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한 온도야. 해령 하부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 이 지점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온도와 비교는 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 나는 A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됐죠? 이게 교재의 문제였던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선생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멘틀 B는 하부 멘틀이다. 멘틀 B는 하부 멘틀이다라고 되어 있지. 멘틀 B에 지금 열점 위치하잖아. 판 밑에. 여기서 판 밑에. 얘가 지금 하부 멘틀이야?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거고. 암소권의 두께는 A가 C보다 두껍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를 이 자료에서는 암소권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암소권 밑에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확실한 건더 깊지. 아직 여기 밑에 멘틀 B 영역이 표시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A가 C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C가 더 두껍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죠? 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긴 해양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대륙판이잖아. 대륙판이 평균 두께가 더 두껍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깊이 80km에서 지하의 온도는 A가 C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A는요, 자, 그것도 좋은 선생님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A는 지금 지하의 온도가 얼마냐면, 요거야. 80km 부근에서. 이게 지금 A의 온도야. 여기가 지금 A의 온도라고. 지하 하부. 그런데 C는 그럼 지하 80km 부근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C는, C 지역은. C 지역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C 지역의 지하의 온도는 이거라는 거지, 이거. 이게 원래 지하의 온도 분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A가 C보다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지금 A는 원래 상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뜨거운 녀석이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여기를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고. A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A가 C보다 온도가 높다. A가 C보다 높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됐죠? 네, 추가 보겠습니다. 자, 리을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선생님이 리을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다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리을을 찍을게요. 자, 리을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그쵸? 해령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 상승해서 그 과정에서 압력 함소,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설명해야 됩니다. 자, 기역련 디귿 중 주로 물을 포함한 암석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은 어디인가? 물을 포함한 암석이 용융될 수 있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중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디귿으로 가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 대륙지가 하부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물을 포함한 하강암의 용융곡선 이상이 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을 포함한 암석이 있다면 디귿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4번 봤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여기서는 안산암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볼게요. 태평양 주변의 안산암섬 분포와 안산암선에 대한 설명이다. 볼게요. 안산암선은 태평양 주변을 따라 형성된 안산암 분포의 한계선이다.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기준으로 한쪽에 안산암이 분포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이 선의 안쪽에 해양에서는 주로 어떠한 마그마가 분출을 하고 이선 바깥쪽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태평양에서 요 선의 바깥쪽에 안산암이 분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도 볼게요. 지금 여기에 해양판 있고 대륙판 있죠. 해양판 있고 대륙판. 여기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고 그 해양판이 남아메리칸 밑으로 섭입을 합니다. 섭입을 하면 여기서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섭입대 부근에서 물이 공급이 되고요. 물에 의해서 연역권 물질의 용융점 감소,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그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대륙지가 하부를 가열,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주로 안산암이 여기서 생성된다라고 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 여기 안산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에선 주로 어떠한 마그마가 분출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여긴 해양지각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 해양지각은 만들어진 거잖아.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해령에서 만들어진 거지. 해령에서 해양지각을 만들어냈는데 해령에서 어떠한 마그마에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암석은 주로 현무암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 해령 있죠? 해령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서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이 지역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안쪽은. 또는 선생님 여기 열점이 있네요? 열점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이잖아요? 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역은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기역은 현무암이다. 맞는 거. 됐죠? 화산암의 평균 SR2 함량은 A가 B보다 적다라고 되었는데 A는 지금 뭐예요? 현무암. 지금 여기 현무암이 분출을 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SR2 함량은 52% 이하가 되는 거고요. B는 뭐죠? B는 안 사람이니까 얘는 52에서 63. 오이? 63 빌딩이네. 그러면 SiO2 함량은 A가 B보다 적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구간 A, A'에서 해양지각의 연령은 A가 A'보다 많다. 이 보기에서 디귿이 가장 어려웠던 건데요. 지금 보면 좀 지식도 필요합니다. 요 경계가 어떠한 경계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 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호성열도도 보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해양지각이 오랫동안 이동을 해서 무거워진 녀석이 가라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긴 수렴형 경계가 위치하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 가까운 A가 지각의 나이가 많은 거야. A가 지각의 나이가 많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해령이 있으니까 해령에 가까운 A 프라임이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적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경계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경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좀 의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문제 풀 수가 있었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거 보겠습니다. 추가로 구성한 거 요거죠. 자, A의 하부에서 반려암이 생성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밑에서 만들어지죠. 10점이 있으니까. 그럼 10점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식어서 암석이 되는 것이 있겠지. 그럼 반려암, 힘성암. 맞죠? 자, B의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 하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처음에 생성되죠. 섭입대 부근의 연약권. 그죠? 안산암선 부근에는 오래된 해양지각이 소멸하는 경계가 존재한다. 그죠? 여기에서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실제로 분출한 녀석들이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고, 그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수렴형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래된 해양판에 수렴형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하는 경계가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판의 평균 두께는 A와 B 중 어디에서 두꺼운가? 여기와 여기의 평균 두께를 비교해봐라.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해양판, 그 다음에 대륙판. 어디가 두꺼울까? 대륙판이 당연히 두꺼운 거고. 특히나 수렴형 경계에서의 대륙판은 조금 더 두꺼워요. 아셨죠? 얘가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횡압력을 받으니까 좀더 두꺼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B가 더 두껍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형 5번 봤습니다.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화성암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화성암 A와 B의 SiO2 함량과 결정 조직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반려암과 화강암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 5263 빌딩이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50%보다도 적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너 염기성 암이야? 염기성 암. 됐죠? 얘는 지금 63%보다 많네요. 아, 너는 산성 암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세립질 조직이야. 그러면 화산암. 이렇게 볼수 있죠. 화산암. 그리고 너는 조립질 조직이네? 그럼 너는 심성암이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염기성 암이면서 심성암. 즉, SiO2 함량이 52%보다 적으면서도 심성암. 아, 너 그렇구나. 너 반려암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반려암. 산성암이면서 화산암. 그러면 너, 아, 너 유문암이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가자료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뭐라고 얘기했죠? 문제에서 반려암과 화강암이라고 했잖아요. 기역이 훨씬 더 밝죠. 그러니까, 아, 너 화강암이구나. 그러면 너 반려암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심성암이고, 얘는 화산암이기 때문에 A는 B보다 깊은 곳 맞고요. 기역은 니은보다 SiO2 함량이 적다라고 했죠. 화강암, 얘는 산성암이죠. 얘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이 되는 거고요. 얘는 염기성암이기 때문에 52%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죠? 5위, 63 빌딩이네. 계속합니다. 기역은 니은보다 SiO2 함량이 적다가 아니라 얘가 더 많습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기역은 B다라고 되어 있죠. 자, B는 누구? 유문암. 기역은 누구? 화강암. 아니지. 아셨죠? 이런 거 이제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성암이잖아. SiO2 함량이 맞네? SiO2 함량이 맞네?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함정이 있는 거지. 아셨죠? 이제 이런 거 실수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 판단 해봤고요. 자, 추가. 보겠습니다. 자, A는 안산암보다 밝은 색을 띈다.
지금 A가 누구냐면요, 반려암이죠. 반려암, 염기성암.

염기성하면요, SR 함량이 52% 이하.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석.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암석 이렇게 보는 거지. A는 안산암보다 밝은 색이 아니라 어둡다. 안산암은요 52%에서 63% 사이. 그쵸? SiO2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밝은 색, 적으면 적을수록 어두운 색. 적다. 자, B는 염기성합니다. B는 산성합니다. 하는 거고.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는 뭐예요? 조립질입니다. 조립질이라고 하는 건 천천히 식어서 결정 크기가 충분히 성장을 한 거야. 근데 얘는 세립질이죠. 빨리 식어서 결정 크기가 성장을 못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식은 거. 냉각 속도는 A가 B보다 작다. 얘가 더 빠른 거, 제가 더 느린 거. 아셨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진입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서 추가해 봅니다. 기역은 C다. 자, 기역. 기역. 보면요, 기역. 화강암 C다. 어? 선생님, C가 없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C를 찍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C를 여기다가 찍어보겠습니다, C를. 자, C를 여기다 찍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산성암에, 이렇게 해볼까요? 산성암이면서 조립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성암. 산성암에 심성암이기 때문에 얘가 누구냐? 화강암이 됩니다. 기역은 C, 화강암 맞는 거. 이렇게. 됐죠? 기역과 니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서답형으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입자 크기, 결정 크기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냉각 속도로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는 건 뭐? 색깔, 그러니까 밝기, 그 다음에 SiO2 함량, 또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다. 아셨죠? 이제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6번 봤고요.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면요. 그림 가는 어느 판의 경계 부분에서 생성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마그마 A, B, C.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마그마가 나올 수 있는 판의 경계가 어디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면 좋겠지. 그게 딱 떠오르면 아, 공부가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밀도와 특성 A에 따라 구분한 안산암과 유무암. 하나가 안산암이고요. 안산암. 하나가 유무암이고요. 아셨죠? 나타낸 거,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그 다음에 A, B, C는 각각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무암질 마그마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의 경계 부근에서 안산암질 마그마, 유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대체 어디야? 이제 이걸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데, 자, 이러한 곳 어디? 섭입대 부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합니다.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하고요.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대륙판이 있는 거지. 자, 물 이렇게 놓고 여기 해구.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얘가 섭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공급한다? 물을 공급한다. 물을 공급하면 그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연약권이 조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과하게. 요렇게. 아셨죠? 요렇게. 얘는 해양판. 얘는 대륙판. 얘가 물을 공급합니다. 물을 공급하면 물이 공급이 되고요. 요 지역에 있는 연약권이 용융점 감소가 되면서, 용융점 감소가 되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멘털 물질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는 밀도가 작아요, 주위보다. 왜냐하면 고체 액체. 액체가 됐으니까. 아셨죠? 밀도가 작아지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 상승을 해서 쭉 올라옵니다. 대륙지가 하부에 놓이는 거예요. 대륙지가 하부에 놓이면 대륙지가 하부. 황암질 암석을 녹이는 거지. 어떻게 해서 녹이는 거야? 온도 증가. 온도 증가를 하면서 황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지. 유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지. 황암 녹여서. 그래서 여기서 유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유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무암질 마그마가 혼합된다고. 혼합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을 하는데, 이 분출한 마그마는 어떤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궁극적으로 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을 판의 경계와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섭입대 부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대 부근에서 이러한 마그마의 생성을 설명하기가 가장 좋다.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갑니다. 가볼게요. 지금 밑에 멘틀 물질이 올라옵니다. 지금 얘가 마그마라는 거죠. 올라와서 마그마가 되었다. 너는 현무암질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야.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가 하부를 녹

거야. 그게 비예요. 그러니까 비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유무남질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야. 유무남질 마그마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분출할 수 있는 녀석은 계속 위로 올라간 녀석이겠지. 얘가 분출할 수가 있겠지. 너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야. 안산암질 마그마. 됐죠? 그렇게 놓고요. 나 자료에서는 밀도 작다, 크다, 특성 A, 크다, 작다가 있는데, 안산암이랑 유무남 중에 얘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52%에서 63%, 얘는 63%보다 많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 SiO2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철과 마그네슘처럼 무거운 온소 함량은 적어요. 적으면 가벼운 거, 밀도가 작은 거. 아셨죠? 그러면 얘가 밀도가 작은 거, 얘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거. 그러니까 너가 안산암이 되는 거고, 너가 유무남이 되는 거고. 자, 문제. 가의 지표 부근에서는 주로 기억이 산출된다. 가의 지표 부근에서는 누구?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안산암이라고 한다면 누구? 니은. 이거 틀렸구나. 자, 마그마의 SiO2 함량은 A와 B 모두 50%보다는 많다. 얘는 요 범위고요. 얘는 요 범위. 모두 다 50%보다는 많죠. 자, 마그마가 냉각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나의 A로 적절하다. 지금 A로 얘와 얘를 구분하려면 SiO2 함량 같은 걸 가지고 구분해야 되겠지. 둘다 화산암, 둘다 세립질 조직이기 때문에 냉각 속도의 차이를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넌 틀렸어. 이게 기존의 문제였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추가 보겠습니다. 마그마의 유동성은 나의 A로 적절하다. 지금 얘네들을 만들어낸 마그마의 유동성. 얘 마그마의 유동성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마그마의 평균 온도랑 관련 있어. 평균 온도. 그럼 평균 온도는 누가 더 높은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높고요. 유무남질 마그마가 가장 낮고요. 그러니까 얘 평균 온도를 비교하면 유무남질 마그마가 안산암질 마그마보다 평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가 유동성이 더 작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점성이 더 크다. 이게 내신 시험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료예요. 내용이 아셨죠? 그러니까 마그마 유동성은 나의 A로 적절하다. 틀렸지. 유동성은 얘가 더 커요.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아셨죠? 자, 그다음에 B는 A와 C의 혼합 과정에서 생성된다. B는요,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대륙지가 하부를 녹이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서. 혼합이 아니라 혼합에서 만들어진 건 둘의 혼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틀렸구나. 자, 이 지역의 하부에는 섭입대가 존재한다. 섭입대가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죠. 됐죠?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디귿은 현무암이다. 자, 디귿 위치 선생님이 찍겠습니다. 디귿은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얘는요, 밀도가 작고요, 특성 A가 작아. 자, 밀도가 작다. 밀도가 안산암보다 작다? 얘가 중성암인데, 그거보다 밀도가 작다? 절대 여기 염기성암이 놓일 순 없죠. 넌 무조건 틀렸어. X야. 자, 이 지역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이 어떠한 것이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반려암 만들어낼 수 있고요. 유무암질 마그마가 뭐? 화강암. 안산암질 마그마가 섬유암. 분출하면 안산암.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7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용 8, 마지막 대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여긴 북한산 나와 있고, 여긴 지금 경주시 양란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화성암은요, 밝고, 광물 입자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다. SiO2 함량이 많고, 광물 입자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조립질. 아, 너 화강암 얘기하는 거야. 이게 화강암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어둡고 세립질. 그럼 너는 현무암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화강암이라고 하는 심성암이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디귿을 만들어냈어. 너 누굴 얘기하는 거야? 판상절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식는 과정에서 빠르게 식는 과정에서 기둥 모양의 구조, 전리를 만들어냈어. 냉각 과정에서 만들어냈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주상절리를 얘기하는 거고. 아셨죠? 자, 심성암이 판상절리를 만들어낸 지형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 땅 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 이 지역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융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문제에서 체크할 거. 됐죠? 자, SiO2 함량은 기역이 리을보다 많다. 기역과 리을을 비교해보면 얘는 화강암이고 얘는 현무암이니까 기역이 리을보다 많다. 맞고요. 암석이 생성된 깊이. 심성암이고 화산암이니까 얘가 더 깊은 곳. 니은이 리을보다 깊다. 맞고요. 디귿과 미음 모두 화성암이 생성될 때 만들어진다. 주상절리는 화성암이 생성될 때 만들어지는 게 맞죠. 식는 과정에서. 근데 얘는 땅속의 암석이 이미 만들어졌었어. 이미 만들어졌고 외부에서 누르는 힘을 받는 상태에서 얘도 어떤 힘의 평형 상태로 온전히 있었는데 누르고 있었던 퇴적물이나 지층이 사라지면서 얘가 반발력, 일종의 팽창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과정에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판상으로 깨진 전리가 얘죠. 그러니까 얘는 화성암이 생성되고 나서 충분한 시간 후 융기하는 과정에서 지표 노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틀렸죠. 누가 미음만 맞는 거고 디귿이 틀린 거예요. 아셨죠? 이게 기본 문항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기억이 리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SiO2 함량이 많으면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적다. 서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얘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은 많지만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적다. 그래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야. 아셨죠? 기억이 리을보다 적지. 얘가 더 많은 건 기억이 리을보다 얘가 더 많은 거예요. 현무암이. 자, 해령 부근에서는 기억이 리을보다 잘 형성된다. 해령 부근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출이 있죠? 그럼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을 만들 거 아니야? 새로운 해양지각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 화산암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화산암이니까 현무암. 그러면 기억이 리을보다 잘 형성된다? 아니지. 리을이 잘 형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은 주로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디귿은 누구죠? 판상 전리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지만, 판상 전리는 노출되는, 융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로 올라와야지, 압력 감소가 충분히 나타나야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도였어요. 너도 역시나 틀린 거. 됐죠? 이렇게 다 틀린 거. 자, 추가로. 자, 디귿과 미음은 각각 무엇이며, 각각의 형성 과정. 판상 전리의 형성 과정, 주상 전리의 형성 과정이, 서술형으로 제일 다루기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전형적이고 답도 좀 명확하기 때문에. 판상전리 같은 경우는 땅속에 있었던 심성암이 융기해서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상전리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냉각하는 과정에서 기둥 모양으로 굳어져서 기둥 모형과 기둥 모형 사이에 틈 구조, 주상전리가 만들어지는 거. 마그마의 냉각 과정, 얘는 융기 지표 노출 과정. 압력 감소, 이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8까지 봤고요. 자, 3강에서 여러분의 내신 만점을 일으켜줄 수 있는, 만점을 시켜줄 수 있는 OX 퀴즈. 6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이 마그마의 생성과 화성암 단원에서, 주제에서 제일 많이 다룰 수 있는 건 섭입대 부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화강암의 암봉이 노출되었다, 심성암이 지금 노출돼서 나에게 보여준다,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한 이런 전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맞다 할게요.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시간 3강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4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림과학,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극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 우리 벌써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공부할 지문들 미리 잘 읽고 오셨을 거라 믿어요. 선생님 공지사항에 강의별로 어떤 페이지 어떤 지문을 나가는지 그리고 수능 특강 교재에 해당하는 쪽수를 미리 다 올려주세요.

드렸죠. 그쵸? 그거 살펴보시고 오늘은 이 지문 미리 읽어보고 와야겠다라 생각하시고 실천까지 하고 그다음 강의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교재 3강에 해당하는 9문제도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 3강의 Exercise 4에 해당하는 빈칸 줄은 문제 되겠습니다. 교재 33쪽 같이 펼쳐놓고 계시고요. 자, 우리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아시죠? 소재 먼저 살핍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잠재 수요의 가시화. 되게 어려운 소재인 것 같은데, 근데 예시까지 잘 들어주면서 이해하기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전체 내용 구조를 보시면 실제 구매가 이루어질 때만 수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Demand가 형성이 됩니다. 구매 의사는 있지만 구매하지 않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게 잠재 수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낮아질수록 가격이 어떻게 되며? 낮아지면 잠재 수요가 실제 수요로 드러나더라. 그러면서 예시 들어줍니다. 인공심장 사례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설명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매우 낮아지면 필요 이상의 수요까지 발생하더라를 얘기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잘 읽어주셨지요? 자, 우리말 한 줄을 요약합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잠재 수요가 실제 수요로 드러나며 수요 규모가 확대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답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어휘 표현 짚어보시면요. 자, demand, 수요가요. emerges, 나타난답니다. 오직 어떠한 때만 수요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때에만 나타나요. 그러나 뒤집으면서 지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던 소재입니다. latent demand, 잠재 수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언제 가시화가 됩니까? 가격이? 아까 중요했어요. fall.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잠재 수요가 눈에 보이게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것은 시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다 해당하는 expand 동사로 같이 써주시고요. 자, 근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넘어서서 those with urgent needs. urgent needs는 긴급한 필요, 정말로 그 제품 재활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넘어서 이렇게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확대된 시장으로까지 그 결과를 이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출제자의 시각으로 들어가셔요. 빈칸은 어디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우리 여섯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앞선 잠재 수요 이야기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잠재 수요가 가시화가 되더라. 이것을 인공심장의 예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예시에 해당하는 문장 되겠는데 예시일 뿐더러 이 문장 자체 내에서도 인과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 추가적인 발전으로 인공심장의 비용이 개당 10만 달러로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매를 하겠지요. 그치? 인과,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논리 관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빈칸 뚫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갑니다. 열 번째 문장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동사의 시제를 좀잘 들여다 볼 겁니다. 자, 몇몇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who had never been ill.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were just worried. 그저 걱정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자,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는 거죠. 그치? 걱정하는 것보다 더 이전에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전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과거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완료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따라서 우리 부정어인 never까지 넣어서 who had never been이라고 하는 형태로 써준 거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은 얘가 진짜 동사 되겠지요? 자, have 동사 나왔는데 얘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 나와서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implant는 이식하는 거니까 해석 어떻게 하지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을지도 모른다. 수동의 의미 담아서 해석까지 더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이어서 기타 출제 픽으로는 문장사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요거지 요거 that extra demand라고 해서 그러한 추가 수요. 그러한 추가 수요. 뭐 한다면? 만약 가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그러한 추가 수요가 드러날 것이다. 자, 여기에서의 그러한 추가 수요가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잠재수요겠죠. 따라서 앞에는 잠재수요, latent deman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는 인공신장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따라서 앞에 설명과 뒤에 사례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원리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문장 앞부분이기는 하나 충분히 삽입으로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가볍게 함께 하셨고, 두 번째 질문 갑니다. 3강의 엑서사이즈 5로 넘어오셔서요, 여전히 빈칸 추론입니다. 자, 뭐에 관한 글? 역사가에 의해 창조되는 역사적 설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자, 역사가의 역할은 단순한 증거 선택 해석을 넘어서 뭐를 구성하는 것이다?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역사적 서사가 핵심인 지문이었거든요. 자, 역사 서사는 일반적으로 시간 순서를 따르는데 복잡한 사건 설명을 위해서는 시간 이동도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을 특정 관점, 특정 톤으로 사건을 해석 하고요. 역사적 아이러니가 강조된 사례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시의 네이션 빌딩, 국가 재건이라고 하는 예시도 등장했었고, 사건을 낭만화하거나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론 내리면 어떠합니까? 앞에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결국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사적으로 구성된다. 요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말 한줄 요약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역사가가 구성한 해석적 서사이다. 그치, 뭐라고? 역사가가 구성한 해석적 서사라고요. 영어 요약문으로 다시 풀었으면서 어휘 점검 가겠습니다. 자, historians, 역사가들은요, construct, 구성한답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구성한답니다. 의미 있는 역사적 서사를 구상을 한답니다. 서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narratives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의미 있는 역사적인 서사를 구성을 한답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이 지문 속에 많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치? 자, 이렇게 병렬 구조도 생겨줍시다. via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organizing evidence, 증거를 조직함으로써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배열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arranging events, 사건을 배열하는데 in time, 시간 속에 배열함으로써 시간 순서를 따를 때도 있지만 그것을 재배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interpreting them, 그것들을 해석하기도 하지요. 해석을 하는데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 표현까지 생겨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particular, 특정한 관점이나 톤, 어조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의미 있는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는구나. 괜찮습니까? 영어 요약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요약문이 똑같이 여러분의 시험에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을 때 우리 빈칸에 들어갈,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러한 어휘를 내가 직접 서술형으로도 쓸 수가 있을지, 그리고 영어 유형문을 다시 살피면서 지문에 나왔던 핵심어라든지 내가 외웠던 어휘 표현이 기억이 나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자, 출제 다의 시각으로 빈칸 픽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역사가들은 이상의 것을 한답니다. 뭐 이상의 것이 증거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그 이상의 것을 한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또한 증거를 구조화, 조직하기도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예저예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치? 이해 가능한, 그리고 그들이 바라건대 persuasive, 설득력을 갖춘 narrative, 서사.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치? 자, 그 이상의 일을 한답니다. 뭘 하는 것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이 부분 내용상 의미 있는 부분 되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업법 가겠습니다. 3번 문장이고요. 자, 역사가들은 또한 사건들을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구나. make 뒤에 목적어 확인하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모았습니까? 형용사 왔습니다. 해석 어떻게 하지요?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우리 해석을 할때 뭐뭐 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마치 부사가 와야 할것 같은 착각이 든데 절대 아니지요. 그치? 여기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올수 없습니다. 형용사 와야 하는 자리이다.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요약문에서 이미 봤었던 구조입니다. by ing 구조입니다. 해서 어떻게 하지요? 뭐뭐 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는데 ing가 한 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어로 연결돼서 한 덩어리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미 덩어리 나눠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사건들을 특정한 관점으로 조명한답니다. cast는 조명하다, 빛을 드리우다라는 뜻이니까 특정한 관점으로 살펴본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이야기에 뭐를 부여한답니까? 특정한 어조를 부여를 한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건들을 이해

근데 왜냐하면 부시가 criticized 뭐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국가 재건을 비판을 해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뭐 했습니까? Had to engage in it. Engage in이라고 하는 건 참여하고 관여하는 거죠. 참여하고 관여해야만 했습니다. After starting the Iraq War,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는 자기가 비판했던 그 국가 재건을 실제로 실천해야만 했어.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아이러니의 사례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함축 의미 추론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 연습 문제였습니다. 명망이 가진 능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는 dominance와 prestige를 구분해주고 있었습니다. dominance와 다른 형태의 지위인 prestige가 존재하는데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것이었죠. 자, 먼저 dominance 우세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공격성에 기반한 지위로 동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prestige 명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위다라고 해서 그 신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얘였습니다. 그치? 요거는 스펠링까지 확인해서 서술형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분야의 명망은 다른 영역으로 영향이 확장이 된다. 명망은 문화적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진화한다. 즉, 성공한 사람과의 연관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유명인의 광고 효과가 이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질문이었죠. 가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명망은 힘이 아니라 배울 가치에서 비롯되는 인간 특유의 지위이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문에서의 주인공도 당연히 prestige, 명망이겠죠. 그쵸? 자, 명망이라고 하는 것은 uniquely human form이라고 하는 건 인간 고유의 것이다, 인간 특유의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인간 특유의 지위 형태입니다. 뭐를 기반으로 한? expertise and success, 전문 지식과 성공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이것은 뭐 하게끔 합니까? lead,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이끌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imitate,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치? 어떤 사람들을 prestigious individuals, 명망 있는 사람들을 따라하게끔 한답니다. 모방하게끔 한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합니까? facilitating. 촉진한답니다. The transmission of culture, 문화의 전파를 촉진하기도 하는구나. Transmission, 전파라는 뜻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출제자의 시각으로 빈칸 빗 갑니다.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명망을 갖게 되면, 자, 그들은요, become high status individuals,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되고요. 그들의 영향력은 요게 중요한 거죠. won't be limited.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결정을 copy, 모방할 거예요. 따라할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명망 있는 사람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것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다른 분야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병렬구도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답니다. 배우기를 원한답니다. 자, 성공한 개인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요. 아니면 심지어 그저 연관되기를 원한답니다. 지금 비동사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연결된 거? to 부정사의 to에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다라는 뜻이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기를 원한답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거 so that 뭐 나타내죠? 목적 나타내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도록. 뒤에는 주어 동사 따라올 건데요. 요 동사 표현 알고 계셔야지요. rub off on이라고 해서 뭐뭐에게 옮겨오는 겁니다. 그치? 따라서 그들의 명성,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옮겨오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기를 원한다고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so that 주어 동사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타 출제 픽으로요. 문장사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장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이죠. Prestige, 명망은 is almost the opposite. The opposite. 얘가 중요한 거잖아. 무슨 뜻이에요? 그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어떠한 흐름을 이끄는 문장이었죠? 앞에서 dominance, 우세함의 개념을 설명한 뒤 새로운 개념,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인 prestige, 얘를 대비하여 제시하는 전환 문장 되겠습니다. 요 표현에 주목하면서 문장의 위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아우, 숨가쁘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문을 먼저 읽어 오셨으니까

이미 이해한 내용에 한층 더, 한층 더잘 더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어서요. 자, 다시 빈칸 추론으로 넘어옵니다. 7번째 연습 문제 되겠습니다. 이어서 뭐에 관한 게? 감정과 느낌의 구분. 자, 요 질문 어려웠습니다. 자, emotion과 feeling의 개념 구분을 제시하면서 emotion, 감정은 무의식적인 신경생물학적 반응이고 feeling, 느낌은 그 감정에 대해 인간이 인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인간의 감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더라. 전쟁 북 사례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때의 감정은 선택을 만들기보다 이미 선택한 방향을 강화합니다. 요두 가지 내용에 포커스를 두면서 한줄 요약 갑니다. 자, 인간은 감정에 대해 인지적으로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Emotions, 감정은 unconscious, 무의식적인 biological responses,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반면에 개념 비교하고 있어요. feelings, 느낌은요. all the cognitive, 중요한 건이 cognitive, 인지적인 겁니다. 인지적인 거. 인지적인 해석이랍니다. 우리가 감정에 부여하는 인지적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요, influence, 영향을 미친답니다. 영향을 미친대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가 행동을 추구할지. 근데 어떤 행동? We've already chosen. 우리가 이미 선택한 행동, 그치? 중요한 건 얘들아, 선택을 하게끔, 어떤 결정을 하게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결정을 얼마나 강하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쵸? 자, cognitive, 인지적인 influence. 영향을 미친다. 이두 개의 단어 조금 더 유의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출제자의 시각으로 빈칸 픽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에서요. 우리 전쟁국 사례가 나오는 뒷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자, 근데 이 울리는 전쟁국은 뭐에 도움을 준다고? 뭐에 도움을 준다고? 요거예요. merely helps, 도울 뿐이랍니다. 누군가가 march라고 하는 건 행진하는 거죠. More energetically, 더 힘차게 행진하도록 도울 뿐이다라고 합니다. 더 힘차게 행진하도록 도울 뿐이다라고 합니다. Whichever side was chosen to begin it, 처음에 선택된 편이 어느 편이든지 간에 그 선택된 편을 갖다가 그 편을 향해서 더 힘차게 행진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즉, 이 울리는 전쟁북이라고 하는 것은 북을 막 울리면서 너 이편 선택해라, 저편 선택해라 결정하도록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한 편이 어떤 편이든 간에 그 편에서 더 힘차게 행진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치? 요 사례를 통해서 앞선 내용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법 갑니다. 5번 문장이고요. 자, 대부분은요, 동의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대절 내부를 한번 볼 겁니다. 뭐에 동의를 할 건가 봤더니, 지금 agree의 목적절이고, 따라서 이때 대신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겠습니다. 자, 목적절. 목적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주어 누굽니까? Hearing a beating war drum이라고 해서 울리는 전쟁북을 듣는 것. ing가 이끄는 동명사구 주어 나오고요. 동사 자리 갑니다. 따라서 does not 나왔죠. do not이 아니라 does not 나오면서 자, does not lead 이끌지 않는답니다. 마찬가지 목적어 to 부정사 나와요. lead 동사의 오형식 쓰임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자, 뭐 하도록 이끌지 않습니까? pick a side in a given conflict. 어떤 주어진 갈등에서, 즉 특정한 분쟁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자, 목적절 내에서 주어 동사 찾고요. lead라고 하는 동사의 오형식 쓰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 픽으로요. 오랜만에 함축의미 추론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셰익스피어는 이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할때 he wrote timeless words. 어떤 극중 인물입니다. 극중 등장인물의 대사를 쓸때 이것에 관해 뭔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대사의 밑줄을 쳐져 있습니까? Follow the drum이라고 해서 그대의 북소리를 따르라. 그대의 북소리를 따르라. 우리 아까 방금 이 울리는 전쟁북 사례에서 이 전쟁북의 울리는 소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미 충분히 살펴봤죠? 그 내용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은요, energize and reinforce the direction. 어떤 방향을 뭐 한다고요? 에너지를 주고
강화를 한다고요. 근데 그때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입니까? A person has already chosen. 이미 선택한. 그렇죠. 이미 선택한 그 방향에 에너지를 주고 그 방향을 강화하도록 한답니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determining that choice, 그 선택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렇지, 얘들아?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택한 것을 더 강화하고 더 강력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emotion.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Follow thy drum. 그대의 북소리를 따르라. 얘가 의미하고 있는 바라고요. 괜찮으시죠? 이 마지막 부분 잘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답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높여가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빈칸 줄어온 여덟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관계 기술 발달과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소재만 딱 봐도 아, 쓰인 어휘가 장난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고 어려운 어휘 표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어휘 공부도 조금 더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농업 발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관계. 관계. 이때의 관계는 relationship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쵸? 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irrigation입니다. 농사 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쵸? 끌어와서 되는 것을 갖다가 관계라고 부르지요. 자, 수메르인은 운하, 뚝, 저수지 건설로 물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작업은 뭐를 필요로 했습니까? 협력과 조직을 필요로 했죠. 그 결과 복잡한 사회구조와 도시국가가 등장합니다. 인과관계가 뚜렷한 내용 덩어리. 자, 초기의 관계는 단순한 수로 형태였지만 이후 광범위한 운하망, 운하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통제를 통해서 정치 권력과 사회 계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빈칸으로 채웠던 내용까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봅시다. 자, 관계 기술의 발전에 메소포타미아 농업뿐 아니라 정치 권력, 사회 구조의 형성,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자, 요 약문 살필게요. Irrigation, 관계는 enabled, 가능하게 했습니다.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의 농업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로 했습니다. Large scale, 대규모의 cooperation, 협력을 필요로 했지요. 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contributed to라고 해서 뭐뭐에 기여하다, 무엇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하지요. 즉, 무엇의 원인이 됐습니까? 무엇을 이끌었습니까? The rice 등장한 거에다. 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와 정치 권력의 등장을 이끌어냈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한? Control of water resources. 수자원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 그렇죠? 내용 어렵습니다. 어휘 표현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주셔요. 자, 빈칸 서술형 픽으로 4번 문장 한번 가봅시다. 자, 이러한 monumentary effort, 대규모의 노력입니다. 대규모의 노력은 필요로 했습니다. Cooperation, 협력도 필요로 했고요. Organization, 조직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규모예요? On a scale previously unseen.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규모의 협력과 조직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인과관계가 뚜렷한 내용 덩어리였으니까 그 결과에 해당하는 거. 자, 뭐가 발전했다고요? 복잡한 사회 구조가 발전했다고요. 그리고 뭐가 등장했다고요? 강력한 도시 국가가 등장했다고요. 그치? 복잡한 사회 구조, 강력한 도시 국가, 즉 강력한 정치적 권력의 등장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인과관계를 잘 살피면서 빈칸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법 갑니다. 6번 문장 살펴보시고요.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se systems, 이런 시스템은요, became more elaborate,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컷마디에 무슨 구문 나오냐면, with을 활용한 분사 구문이 등장합니다. 자, with 다음에 명사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ing 덩어리 묶어줍니다.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ing가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ing가 쓰였을까? 앞에 나온 명사 덩어리와의 의미 관계를 살피시는 겁니다. 자, 명사 덩어리 봤더니요. Complex networks of canals라고 해서 복잡한 운하망. 복잡한 운하망. 우리 span이라고 하는 동사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걸쳐 이어지다. 뻗어 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봤더니요, 복잡한 운하망이 아주 먼 거리까지 뻗어나갔다라고 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하지요? 능동이죠.
둘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ing의 현재

분사를 써서 with 분사 구문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밑에 쓰인 주어 동사는 해석에 용이하라고 선생님 표시를 해준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운하망이 아주 먼 거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해석은 주어 동사처럼 하지만 의미 관계 살펴서 분사 자리에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는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한 문제만 더. 글의 순서 예측해봅니다. 자, 요거는 인과관계가 뚜렷하면서 초기에 발전해서 이후 등장한 복잡한 구조까지 그 연결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순서 물어보기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농업 잠재력을 여는 열쇠는 어디에 있다? irrigation, 관계에 있다. 라고 하면서 초기 메소포타미아인들, 즉, 수메르인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 관계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켰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 노력을 this monumental effort라고 받으면서 이 거대한 노력이 협력과 조직을 필요로 했고, 초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계는 더 정교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인과관계의 시간 흐름에 따른 발전의 모습까지 뚜렷하기 때문에 순서 문제 물어보기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이고, 많이 왔습니다. 자, 이제 3강의 9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이고요. 38쪽이랍니다. 자, 교류와 관련된 문명과 문화의 관계, 문명, 문화, 뭔가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재인데 지문에서는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명은 교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명은 영어로 civilization, 교류는 exchange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자, 사회관 연결, 비교와 선택이 가능하다. 다양한 선택으로 삶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더라. 자, 문명은 재화, 사람, 사상 등의 자유로운 교류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치? 문명은 교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류는 해방감을 주어서 기존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이렇게 대안이 생기면 따라서 뭐가 약화되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문화가 약화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결론, 교환, 교류는 문화를 약화시키고 변화시킨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말 요약갑니다. 문명은 교류와 선택을 통해 삶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기존 문화를 약화시킨다. 라고 하는 포인트. 영어로 어휘 살핍시다. 문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exchange, 교류고요. interaction, 상호작용입니다. 사회와 사회 간의 교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문명인데, 자, 문명은 expands, 확장시킨답니다.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확장시키지만, simultaneously, 동시에, 뭐도 한다고요? 전통적인 문화를 갖다가 weakens, 약화시키고, transforms, 변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요 포인트 잘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빈칸 서술형 픽은요, 8번 문장에 이렇게 간단명료하지만 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Civilization. 즉, 얘를 주어로 하면서 얘는 우리에게 제공한답니다. A means of escape. 탈출의 수단을 제공을 한답니다. 뭔 소리였죠? 문명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기존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어요. 그치? 자, 표현 생깁니다. Provide A with B라고 해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means라고 해서 s 붙으면 요거는 수단이라는 뜻. escape라고 하는 단어 중요하니까 요 단어까지 챙겨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픽은요. 10번 문장 한번 가봅시다. When presented with alternatives, 대안이 제시되는 경우에 we give up our old ways. 우리는 오래된 방식에 포기를 한답니다. 자, 지금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presented라고 하는 PP 형태가 바로 등장했습니다. 뭐가 생략된 거겠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겠습니다. 주어 자리는 주저리 주어에 해당하는 will을 써주시면 되겠고, 비동사는 are을 써주면 되겠죠? we are가 생략이 됐구나. 거기에 더해서 요 표현도 짚습니다. present A with B의 구조로 쓰이면은 A에게 B를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쓰인 거니까요. 그쵸? 좋습니다. 표현 잡으시고 생략된 형태 챙기셔서 왜 PP가 등장했는가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함축 의미추론 한개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탈출의 수단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Or differently put, 달리 말하자면 exchange, 교류는 as the

anatomy of culture, 문화의 적입니다. 봐봐. 교류는 문화의 적입니다라고 해서 이거 함축 의미 주는 물어보기 딱 좋지요. 그치? 자, 만약에 물어본다면 영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교류와 exposure to alternatives, 대안에의 노출을 통해서 leads people to,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합니까? abandon, 버리게끔 합니다. 전통적인 문화적 관습과 identities, 정체성을 버리게 한다고 해서 기존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더라. 이것을 문화의 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치?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어서 열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고 있어요. 잘 달려오고 계시죠? 그쵸? 자, 39쪽에 해당하는 빈칸처럼 문제 내겠고요. 소재가입니다. 과학과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그 불완전성이라고 해서 이 대표성, 근데 대표성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얘기해주는 질문이었어요. 과학과 민주주의는 지식과 권력의 정당성을 다루는 공통 원리를 공유합니다. 두 책의 모두 대표 (representation)을 통해 권위가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자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추론한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대표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도 발생을 하고요. 대표는 현실을 단순화하는 과정인데 단순화 방식에는 또 여러 대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런 비판적인 경쟁 구조가 과학과 민주주의의 발전 메커니즘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마무리 문장으로 질문이 끝나고 있었지요. 그쵸? 좋습니다. 우리말로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과학과 민주주의가 공유하는 대표성의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대안의 여지가 있다. 자, 요약은 조금 깁니다. Science and democracy. 과학과 민주주의는 both rely on, 둘다 의존을 합니다. Representation, 대표성. 대표성, 얘가 중심 소재였죠? 여기에 의존을 한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legitimize라고 해서 이거는 정당화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자, 지식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표성에 의존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inherently, 본질적으로 incomplete, 중요한 표현. incomplete, 앞에 in이 붙었어요. 뭐 하다고요? 불완전하다고요. 불완전하다고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simplifies 요 동사도 챙겨주셔요. 단순화한답니다. 현실을 단순화하고요. 그리고 항상 가능하게 한답니다. Alternative ways of representing it. 즉, 대안적인 대표 방식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대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약문에서는 대안적인이라고 해서 형용사로 쓰였겠습니다. 표현 어렵지요, 그치? 잘 챙겨주시고. 자, 이어서 출제자의 시각으로 넘어가 봅니다. 빈칸 픽은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보셔요. 자, 과학적인 활동과 민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한답니다. 잠재적인 대안적 대표성을 인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대안. 이 대안의 가능성을 갖다가 인정을 해준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continuous struggle,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논쟁. 논쟁입니다. 자, 뭐에 대한 논쟁입니까? What is represented and what is not? 무엇이 대표되고 무엇이 대표되지 않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can be foreseen, 예상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존재해서 항상 대안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대표되고 무엇이 대표되지 않는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엇복하겠습니다. It is that이라고 해서 요거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쵸?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It is와 that 사이에 있는 only when이 이끄는 덩어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하시자면, 이 대표성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만, 그때야만, it can support, 이거는 뒷받침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다음 강조 구문입니다. 요거를 살려서 해석을 하자면은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게 강조 구문인 것만 잘 이해를 하셨더라면, it is that은 없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쭉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에 큰 무리 없거든요. 일단 강조 구문인 거 아시고,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까지, only when이 이끄는 덩어리는 뭐뭐 할 때에만이라고 해석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출제팩으로는 문장 삽입도 한번 가봅시다. 중간에 무슨 연결어가 눈에 띕니까? However, 그러나.
그러나, 그렇죠. The representation is, however, 하지만 대표성은 never perfect or complete,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빈칸으로 예측했었던 그 문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표성에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구나. 자, 앞에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대표성의 권위를 정당화한다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걸 뒤집으면서 하지만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 지속적 논쟁을 설명하는 연결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이 보여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11번째 연습 문제 역시나 빈칸처럼 되겠고요.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열대 지역 통양의 영양 고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소재가 뭔가 과학적 느낌이 풀풀 나면서 어휘 챙겨주셔야겠죠. 그쵸? 자, 지질과 기후 차이가 토양의 농업 생산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열대 지역에는 많은 강수와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토양의 영양분이 유실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토양이 하는 식물이 영양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숲이 사라지면 당연히 식물도 사라지니까 토양 생산력이 함께 사라지겠죠. 따라서 산림이 파괴되면 그 이후 농업과 목축을 유지하는 게 어렵고요. 따라서 결론, 생명은 과거 생명의 재순환에 의존합니다. 재활용에 의존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우리말 한줄 요약 갑니다. 열대 지역 토양의 생산력은 토양 자체가 아니라 생태계의 영양 순환에 의존한다. 다시, 열대 지역 토양의 생산력은 토양 자체가 아니라 생태계의 영양 순환, 과거 생명의 재활용, 재순환에 의존합니다. 영어로 살필게요. In many tropical regions, 많은 열대 지역에서 heavy rainfall, 비가 많이 오는 거니까 강한 강수죠. 강한 강수는요, leaches라고 해서 leach는 침출시키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씻어내는 겁니다. 자, 씻어낸답니다. Nutrients from the soil, 토양의 영양분을 갖다가 씻어낸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대부분의 영양소가 어디에 저장되게끔 in vegetation. 자, vegetation은 우리 해설지에는 식생이라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식물 집단을 가리키는 건데 쉽게 식물이라고 가져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영양소가 어디에 저장되게끔 한다고요? 식물에 저장되게끔 한다고요. 따라서, when forests disappear, 숲이 사라져버립니다. 산림벌채 같은 것을 통해서 숲이 사라져버리면, soil productivity, 토양의 생산성, 중요한 표현이니까 영어로 쓸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토양의 생산성은 뭐합니까? decline, 이게 중요한 거죠.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떨어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Life depends on the recycling of past life. 생명은 과거 생명의 재순환, 재활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중요한 표현 굉장히 많이 등장한 요약문이었습니다. 자, 빈칸 픽하겠습니다. 4번 문장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앞에 부분은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해서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 덩어리예요. 그쵸? 이러하기 때문에 일단 The native vegetation disappears. 고유 식생, 즉그 지역에 모여 사는 그 고유한 식물 집단이 사라지면. 자, so, thus, 명사 덩어리 나오면서 도치 일어났습니다.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지요. 그치? 자, 뭐 또한 그러합니까? 토양의 생산적인 능력, 즉 생산력 또한 뭐 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그치? 자, 그럼 그 이유, 원인이 뭐인 겁니까? 이 지역의 영양분 대부분이 토양이 아니라 식물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시 가봅시다. 자, 모이기 때문에 most of the nutrients in these areas, 이 지역의 대부분의 영양분이 reside,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뒤에 나레이 버티 구문까지 챙겨주시면서 토양이 아니라 식물 그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유식생이 사라지면 토양의 생산력도 또한 사라지는 것이구나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업법 가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Nutrient poor tropical soils, 영양분이 부족한 열대 토양은 illustrate, 보여줍니다. 자, 뭐를 보여줍니까? The general rule, 일반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근데 봐봐. 일반적인 법칙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법칙? 이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이렇게 어떤 법칙, 무슨 법칙이란 질문이 든다면 그 명사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선 명사의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 자, 그때 우리는 뭘 써줍니까? 동격의 접속사 대세 써줍니다.
동격의 접속사 대수를 써서 앞선 명사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때의 뜻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그치? 이제 어떤 절 왔습니까? life라고 해서 주어, depends on이라고 해서 동사, 오는 전치사 대문자 P로 표시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PO로 표시합니다. 완전한 절잘 따라왔지요. 그치? 우리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일반적인 법칙? 생명체는 과거 생명체의 재활용에 의존한다라는 법칙을 보여준다고요. 괜찮습니다. 자, 서술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어 질문이군요.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Why does soil productivity decline? 왜 토양의 생산성이 감소합니까? After deforestation in many tropical regions, 많은 열대 지역에서 자, 요 표현 아셔요? Deforestation이라고 해서 삼림 벌채입니다. 숲을 파괴하는 거예요. 삼림이 파괴되면, 숲이 없어지면 왜 토양의 생산성이 감소한다 그랬죠? 우리 많이 살폈습니다. It is because, 이건 뭐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영양분이 are stored, 저장되어 있는데, 어디보다는, 토양보다는, vegetation, 식물, 식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숲이 없어지면 토양 생산성도 같이 감소하는 거였지요. 좋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은 함축 의미 추론으로 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정보 공유와 신뢰.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었는데요. 지식과 정보는 힘이며, 팀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정보의 공유 정도로 뭐를 판단할 수 있다? 팀내 신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리더가 정보 공유를 한다면, 팀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자, 밑줄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These days here. 이거 여기에서만 하는 말인데, 라는 뜻이었지요? 신뢰 분위기를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신뢰받는다고 느끼면 더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반응을 하고요. 따라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 구성원은 조직 전체적인 맥락,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전체적인 조직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정보 공유는 팀 신뢰를 형성하고 구성원의 책임감을 높인답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봅시다. 자, 모이기 때문에 trust within a team, 팀내 신뢰라고 하는 것은 is reflected in, 반영되어 있어요. 즉, 드러난답니다. 뭐를 통해 드러납니까? The sharing of information, 정보의 공유.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거, sharing, 중요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 리더는 리더인데 뭐 하네? provide such information,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더들은요, 자, 도움을 준답니다. 도움을 준답니다. 자, 그 구성원들이 뭘 하는데 도움을 주냐면, 첫 번째, feel trusted, 신뢰받는 느낌을 갖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 understand,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그들의 일이 어떻게 fits into, 들어맞는가. The larger organization, 더큰 조직, 전체적인 조직의 맥락에 내 일이 어떻게 들어맞는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요. 헬프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한 개, 동사 원형이 두 개, 지금 두 개의 목적격 보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내용 크게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자, 출제자의 시각으로 빈칸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팀 리더는 시그널, 신호를 보낸답니다. They trust their team. 그들의 팀을 믿는다고요. 근데 뭐할 때, 뭐 해야지만 팀을 믿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지요? 정보 공유인데 그냥 정보가 아니라 얘는 어휘 적절성까지 더 뻗어나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는 정보인데 privileged information. 뭐 하는 거지요? 뭐 하는 거예요? 기밀의 정보입니다. 기밀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팀 신뢰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구나. 자, 이어서 어법 가겠습니다. It could even be passing on information. 그것은 심지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 정보가 어떤 정보?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팀에 의해 공유된 정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런 포인트가 어법으로 내기 참 좋답니다.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Sharing. ing의 현재 분 상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의미상 정보는 다른 팀에 의해 공유된 정보니까 의미 관계가 수동이죠. 따라서 ing가 아니라 PP 형태의 shared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물어볼 수가 있구나.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휘 적절성인데요. 어휘 적절성을 좀 문장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문장이냐면 다 뒷부분입니다. 8번.
9번, 10번.

0: 3번에 해당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리더가 우리 팀을 신뢰한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에 해당하는 문장들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Whatever follows is spoken in trust. 어떤 말이 따라오든지 그게 신뢰 속에서 하는 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y respond, 그들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합니다. The feeling of being trusted, 그 신뢰받는다는 느낌에 반응을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반응합니까? Trustworthy behavior, 이게 중요한 거지. 반응을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9번, 9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자, people, 사람들은요, begin to feel like 어떠한 기분을 느끼기를 시작하냐면 they are in, 속해 있다. 근데 어디에 속해 있다? The inner circle. The inner circle이라고 해서 이거는 조직 내부의 핵심 집단을 의미를 합니다. 즉, 조직 바깥의 집단이 아니죠. 내가 이 내부의 핵심 집단에 속해 있구나라는 느낌입니다. 그것을 inner circle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할 때 그들이 봤는데 어떤 정보겠습니까? Less information이 아니라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죠. 더 많은 정보를 받을 때 그들의 일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than they usually do, 평소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을 때 내부 핵심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이거고요. 자, 요 문장은 앞에서도 많이 살폈습니다. They start to see,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보기를 시작한다고요. How their work,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fits into, 들어맞는지, 더 큰 조직 전체에서 업무가 어떻게 들어맞는지. 자, 요 표현 fit into, 어딘가에 맞물리다, 들어맞다라는 해석으로 갖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OX 퀴즈 나갑니다. 딱 봤을 때 OX가 지금 당장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배운 내용 복습한다라는 의미에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숨가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자,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지문 살펴보시고 선생님이랑 함께 배운 내용을 살펴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우리 다시 굳은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4단원의 소단원 두 번째인 사회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법과 제도적 차원의 어떤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 사회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교재의 첫 번째는 분배적 정의이고요. 두 번째는 교정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트가 다 어마어마하게 분량도 많고

정말 이론도 난이도가 꽤 높아서 좀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배적 정의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큰 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좀 정리해 볼게요. 정의란 개인 혹은 사회적 차원의 올바르고 공정한 도리다라고 우리 교재에 적혀져 있는데요. 보통은 개인적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른 말로는 좀 사회정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스티스라고 부르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정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이 정의에 대해서도 고대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했던 이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일반적 정의와 부분적, 특수적 정의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일반적 정의는 말 그대로 이제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로 공동체의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반적 정의는 잘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 정의, 특수적 정의라는 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의라기보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기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분배적 정의라는 거예요. 뭔가 재화라는 것을 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재화라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나 뭐 갖고 싶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바로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재화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어떤 공적이라든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그 사람이 발휘한 어떤 도덕적인 모습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기하학적 비애에 따른 분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하학적이란 말을 좀 설명하자면 좀 도형 같은 닮은꼴 도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닮은꼴 도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직각 이렇게. 자, 그러면 비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이제 보상이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이 공적들 중에서 내가 세운 공적이 이만큼이라면 당연히 전리품 이만큼 중에서도 내가 가져가야 할 전리품은 요 비율이다라는 게 기하학적 비례입니다. 이해되셨죠? 딱 그대로예요. 공적이나 가치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자, 교정적 정의는요. 상대방과의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때, 동등한 보상, 딱그 피해를 입은 만큼 최소한 복원시켜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의의 기준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산술적인 비례에 따른 분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술적 비례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술적이란 말은 뭐 이런 거죠. 수직선이 있을 때 여기를 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피해를 줬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요만큼 플러스 1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러한 덧셈뺄셈, 쉽게 말하면 덧셈뺄셈의 비례를 이야기합니다. 이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술적 비례에 따른 분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어떤 정의의 분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의의 분류가 그 옛날 고대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두 가지를 좀 현대적 차원에서 배워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분배적 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적 정의의 의미라는 것은 사회적 이익과 부담의 분배와 관련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 이익,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재화, 뭐 돈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분배와 관련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담이라는 건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나도 민주 시민으로서 어떤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내가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실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 권리와 의무와 그런 것들의 분배와 관련된 정의를 분배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배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에는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 딱 이름만 들어도 느낌 오시죠, 여러분? 뭐예요? 그냥 완전하게 같은 거예요. 균등 분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유를 똑같이 나눠 갖고요. 아니면 뭐 소득도 똑같이 나눠 갖는 뭐 이런 어떤 절대적 평등의 분배입니다. 근데 절대적 평등의 한계점이 너무 분명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월급을 줘요. 그럼 여러분들 일하고 싶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공적을 얼마나 세웠든 업적을 얼마나 남겼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이. 그러면 당연히 노동 동기를 상실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사회가 생산력을 상실하게 돼요. 생산성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똑같이 나눠 먹던 몫이 줄어들게 돼요. 내 월급이 똑같이 계속 똑같은 몫만큼 나눠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그 생산량 속에서 똑같이 나눠 갖는 건데 결국 생산량이 줄어들면 내 몫도 줄어들어요. 이런 어떤 딜레마. 그죠? 사실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눈다? 별로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자, 그리고 업적에 따른 분배도 있습니다. 업적이라는 것은 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의 공적이나 능력이나 업적 그런 것들에 따른 분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되게 객관적이에요. 그죠? 업적이라는 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라는 건 보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능력 있는 사람, 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분명히 이 월급의 차이를 둔다라는 그런 분배 방식. 근데 업적주의도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죠. 그게 바로 운의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요. 친구랑 같이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다 찍었는데, 다 찍고 5분 만에 잤는데 다 맞았어. 아, 이럴 수가 있잖아요. 확률의 문제겠지만 다 찍고 5분 만에 잤는데 다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날밤 새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했는데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그럼 이게 과연 이 업적에 따른 분배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게 마땅한 것이냐, 좀 의문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완전히 운의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선천적인 능력에서 기인하는 어떤 결과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노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롤스는 노력이라는 것도, 롤스라는 사상가는 노력도 어느 정도 운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서 끈기를 가질 수도 있고 열정을 가질 수도 있고 꿈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적주의가 객관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운의 요소들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라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 이거 누가 주장했어요? 이거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개념이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필요한 만큼 분배받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사회에서.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절대적 평등과 같이 문제가 분명하죠. 노동 동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요. 생산성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거예요. 자, 롤스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여러분들 통합사회에서 롤스노직과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고 올라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통합사회에서 배웠을 때는 엄청 간략화시켜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만만치 않아요. 2학년이죠? 이제 좀 심화된 교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딥하게 갑니다. 물론 이것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상대평가잖아요. 어쨌든 등급을 갈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로는 등급을 가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내신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선 넘게 자세하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딱 2학년 수준에 딱 맞게. 딱그 정도. 자, 먼저 뭘볼 거냐면 롤스가 말했던 이 정의론의 취지, 그리고 롤스가 현대 사회에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 의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롤스의 정의론의 좀큰 구조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롤스는 우리의 현대인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미 출발점에서 불평등하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쟁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근데 그 경쟁들이 사실 출발선이 다른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발선의 불평등. 어찌 보면 되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는데요. 루스는 그런 출발점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출발선의 차이라는 것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연성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운이에요, 운. 자연적 운이라는 건말 그대로 타고난 어떤 개인의 특질, 어떤 특질이나 어떤 능력적인 어떤 운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모. 어떤 사람이 외모가 엄청 잘생기게 태어났거나, 혹은 막 지능이 태어날 때부터 막 IQ가 200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개인적인 운이죠. 이거는 뭐 사람마다의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이죠. 사회적 우연성이라는 건 어떤 여건과 환경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운, 사회적인 운.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가정환경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느냐, 혹은 뭔가 굉장히 친절하고 애정이 넘치는 뭐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느냐, 뭐 이런 것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는 환경적 요건들, 이런 것에 또 운이에요. 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부모도 뭐 자식을 선택해서 낳는 건 아니니까요. 운이에요, 운. 근데 이런 운의 어떤 차이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은 그 자체로 그냥 운일 뿐이에요. 그죠?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운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은 그 자체로는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운은 운이에요. 운은 그냥 운일 뿐. 뭐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한 거죠. 팩트죠. 그냥 주어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뭐 지능이 IQ 200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이 수능 보는데 좀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뭐 IQ 200이니까 뭐 물론 무조건 잘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운에 의해서 뭔가 대학에 입학이 결정돼요. 뭐 운에 의해서 막 성적이 결정돼요. 뭐 이런 것들. 그 운에 의해서 재화가 분배되는 것. 뭔가 외모가 잘생기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해되셨죠? 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러한 운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롤스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재화 분배에 대한, 우리가 뭔가 소득을 분배받든 어떤 직업을 얻든 뭘 하든 어떤 재화 분배에 대한 이 운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시켜야 한다. 운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곧 정의로운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롤스의 결론이에요. 문제의식에 대한 결론. 그러면 롤스는 이러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느냐?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서 정의로운 사회구조,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거예요. 요게 롤스가 말했던 해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분배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운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분배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롤스의 주장이에요. 그런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서 이 정의의 원칙을 토대로 법과 제도를 수립하게 되면
수립하게 되면은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몫이 분배되는 건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뭐 직업이든 소득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분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뭐 여러분들이 직업을 얻을 때도 항상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도 항상 합법적인 틀 안에서 채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분들이 뭔가 월급을 얻을 때도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뭐 월급을 받을 때도 뭐 최저시급이라는 어떤 법적인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모든 재화를 분배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롤스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정의 원칙을 수립해서 정의로운 법과 제도, 다시 말하면 이 정의로운 법과 제도라는 건 일종의 분배 절차예요. 이 정의로운 분배 절차를 수립해서 이 정의로운 분배 절차를 통해서 분배된 개인의 몫은 정의로운 거다라고 여기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 생각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제 승패에 이제 승복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래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오케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의 과정 자체가, 절차 자체가 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의의 원칙을 토대로 정의로운 법과 제도라는 정의로운 분배 절차를 우리가 수립해 놓으면 그 정의로운 분배 절차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의 몫이라는 것, 분배되는 개인의 몫은 당연히 정의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롤스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정의로운 절차, 그죠? 정의로운 분배 절차를 수립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수립된 사회를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뭐 질서정연한 사회는 당연히 상호 이익을 위한 모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어떤 협력적인 체제라고 롤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표현만 알아두시면 돼요. 표현만. 여기서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그건 그쪽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보편적 관점에서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세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롤스가 말했던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는, 통제되는 그런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한다. 이 명칭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롤스가 말했던 정의론의 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롤스는 결국 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운의 영향력을 줄여주는 그런 분배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운의 영향력을 줄여주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건 롤스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직관에 의존한 것일 뿐이잖아요. 이게 진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고 공정한 거고 정의로운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롤스는 이 정의의 원칙이 정의 원칙에 대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실험. 근데 여기서 이 실험이라는 건 물리적이고 어떤 화학적인, 과학적 실험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죠? 다 들으면 이해가 당연스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을 가정해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라고 생각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기본 가치, 다시 말하면 사회적 기본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재화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재화들.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유,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그리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와 기회와 소득이라는 이런 어떤 기본제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원초적 입장이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상상해 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겠죠? 모여서 논의하고 있어요. 자유를 어떻게 나눠 갖는 게 정의로울까요? 기회를, 소득을 어떻게 나눠 갖는 게 정의로운 걸까요? 를 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생각해봐, 상상해봐 제안한 거죠. 자, 그리고 뭘 이야기한 거냐. 결국 이것을 상상해보고 가정해보면서 그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분배 원칙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합의될 수 있을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보자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셨죠?

하지만 합리성. 합리성이요? 상호무관지만 합리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다?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남이 뭐 성적이 어떻게 받건 간에 내가 성적이 높은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상호무관지만 어떤 합리성들. 비슷하게 설정한 거죠. 비슷하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통합사회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무지의 베일. 알지 못하는 어떤 베일. 그죠? 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장막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일반적인 지식들 있죠. 또 학문적인 지식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학문적인 지식들. 정의의 원칙을 추론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지식들. 학문적 지식들은 알고 있지만 나의 우연성이나 특수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여잔지 남잔지, 내 사회적 지위가 뭔지, 뭐 내가 얼마만큼의 재능을 갖고 있는지 등등등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공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상황. 그걸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지 모른 채 굉장히 공정한 상황에서 더 많은 자유를 얻고 싶어요. 더 많은 기회와 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지금 굉장히 공정하게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서.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으로 어떤 원칙들에 합의하게 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롤스가 말했던 사고실험이고 원초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왜 원초적이에요? 지금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라고 가정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배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롤스가 제안한 거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당사자들은요. 결국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해서 분배 원칙을 합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우연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 혹은 내가 낮은 소득을 가질 가능성, 내가 뭔가 우연성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가능성, 내가 뭔가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고 뭔가 가정환경도 불우하고 뭐 이런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분배 원칙을 합의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론만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에 합의하게 되느냐. 자유를 어떻게 나누자? 평등하게 나눠갖자라는데 합의하게 된다라고 롤스는 설명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자유 어떻게 나눠가지면 좋겠어요? 굳이 뭐 불평등하게 나눠가질 이유 별로 없죠? 그냥 다 똑같이 나눠가지면 모두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도출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 자유, 기본권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기본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평등하게 나눠갖자는데 합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죠? 그래서 인신의 자유, 뭔가 나의 신체와 정신적인 어떤 자유, 정신에 대한 어떤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등 뭐 이런 기본권을 평등하게 나눠갖자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자유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무제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살면 이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지금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유는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유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욕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EBS 홈페이지 악플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걸 묵과해야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저의 인신의 자유가 있죠. 나는 상처받지 않을 자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온전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 표현의 자유 있어. 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있단 말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거예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나의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약해야 되는 거죠. 제한해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본적 자유라는 것도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롤스가 이렇게 주장하죠. 각 자유의 상충이 일어났을 때 그 각 자유가 누릴 수 있는 허용 범위는 제한 가능하다.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제한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 자유를 우리 평등하게 나눠갖자 이겁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이세 가지를 어떻게 나눠 가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자유 평등하게 나눠 갖자. 오케이, 합의 합의했어요. 자, 이제 나머지가 나왔는데, 남았는데, 이제 어떤 직업, 지위와 어떤 소득에 어떻게 나눠 가질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 봤지만 이 절대적인 평등주의 혹은 뭔가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막 소득도 똑같이 나누고 뭔가 이 지위도 똑같이 나누고 직업도 다 똑같이 나눠버리면 노동 동기도 사라지고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이제 사회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럼 여러분들도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로서 이 지위와 소득의 평등 분배보다는 불평등 분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논리적이죠? 그런데 마냥 허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위와 소득의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것은 내가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낮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 불평등을 허용했는데, 그래, 뭐 생산성도 좋고 다막 많아졌어. 근데 이 불평등이 엄청 심화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열악한 상황에 놓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되죠? 여러분, 그죠? 무지의 베일에 가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우연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 어떤 지위의 불평등이고요, 소득의 불평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되 조건을 걸자라는 게 바로 정의의 제2원칙이라는 거예요. 합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허용해. 근데 대신에 조건을 붙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자, 소득과 지위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접근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라는 거죠. 그죠? 누구나 뭐 의사가 될수 있고 누구나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대통령이 될수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은 합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왜요?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내가 어떤 우연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수 없는 사회를 규정해 버리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동등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자는 합의를 하게 돼요. 굉장히 공정해졌죠. 그래, 지위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대통령이 될수 있고 누구나 선생님이 될수 있으면 나름대로 공정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사한 재능과 노력을 기울인 두 사람이 있다면 이두 사람은 반드시 비슷한 만큼 지위를 얻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재능과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은 동등한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자라는 제한 조건을 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공정해졌죠, 여러분. 그죠? 불평등을 허용해도 누구나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요거. 그죠? 누구나 대통령이 될수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수 있으면 뭐예요? 그 능력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운의 영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운이에요, 사실. 이거 운이잖아요. 이거 우연성이에요. 내가 재능을 타고난지, 대통령이 될수 있는 어떤 재능들을 타고난지, 타고날지 못할지, 지금 알수 없는 상황이죠.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죠. 여기서도. 내가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 내가 어떤 가정환경이 굉장히 불우해서, 뭔가 아동학대를 당해갖고 내가 뭐 의지도 없고 막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지금 그 상태에서 고민되시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조건을 더 내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의 의미는요,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는 것을 공동자산으로 간주해서 소득을 분산시키자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죠? 누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기회균등의 원칙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누군가는 어쨌든 무지의 베일을 벗으면 어떤 재능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는. 그죠? 그 천부적 재능들의 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천부적 재능의 총체를 공동자산으로 간주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소득과 이득이라는 것을 나눠 갖자라는 데 합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또 공정해졌죠? 여러분, 내가 재능과 노력을 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불평등을 허용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소득을 얻어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지의 베일을 벗었더니 재능이 좀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득을 나눠주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합의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 정당한 소득의 조건이라는 것은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그죠? 가능한 한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득이 분산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소수혜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운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교재에도 서술되어 있을 거예요. 운의 영향력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론을 이야기해 볼게요, 결국. 그래서 롤스가 말하는 이 정의 원칙 세 가지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입장에서 반드시 논리적으로 합의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게 롤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실현된다는 건 결국 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타고난 어떤 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우연성을 갖고 태어나든 간에 그 소득을 분산시켜서 나눠주자 이거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제도적으로 쉽게 말하면 소득세를 뗀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세를 떼가지고 그 소득세 분량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최소수혜자에게 소득을 그냥 그대로 돈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 혜택을 분산시켜 주자라는 것이 차등의 원칙.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의 실현은 결국 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롤스는 자기의 주장이었던 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아마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입니다. 롤스를 통합사회 수준으로 가르치시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은 딱요 정도예요. 2학년 수준에서. 요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롤스의 정의론이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인 문제 풀면서 제가 또 다시 보완해 드릴 거니까요. 여기선 큰 틀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노직의 소유권리로서의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배 정의의 기준들이에요. 롤스가 뭐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롤스도 분명히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이 노직, 이 롤스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이제 190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미국의 사상가들인데, 노직은 완전히 롤스와 좀 반대되는 지점에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롤스 노직이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무엇이냐면, 노직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은 무엇이냐면, 이 차등의 원칙,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원칙들도 비판했습니다만, 이 차등의 원칙, 이거 잘못됐어.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험, 우리 교육 과정 내에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차등의 원칙은 왜 잘못되었느냐. 이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어떤 분배 원칙이잖아요. 사실 차등의 원칙 같은 게. 근데 이 차등의 원칙은 정형적인 분배 원리야라고 비판합니다. 정형적이야. 다시 말하면 분배의 결과도 어떤 분배의 과정도 절차도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배가 실제로 재화 분배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누가 재화를 받을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게 왜 문제인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수혜자에게 결국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을 분산시킨다 했죠. 그러면 결국 개인의 소득이라는 것을 떼서, 그죠? 세금을 떼가가지고 분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이 정당한 거 맞아요? 라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세금이 막 소득세 떼고 막 이런 거, 막 누군가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분배시켜주는 거, 소득을 분산시키는 거 자체가 너무나 정형적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리 침해와 자유 침해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차등의 원칙에 대한 정형적 분배 원리로서의 비판이에요. 자, 그래서 노직은요, 결국 이런 정형적 분배 원리, 차등의 원칙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배는 바로 자유에 의한, 그리고 자유를 위한 그런 분배예요. 그러니까 노직은 자유의 가치를 제일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분배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다 보면은 결국 막 소득세 떼가고 막못 떼가고 세금 떼가고 계속 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거 자체가
그 개인에 대한 자유의 침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로직이 말하는 정의로운 분배라는 것은 개인 간의 자유로운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분배. 자유롭게 분배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분배의 주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분배의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롤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런 식이죠. 이렇게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있고, 그리고 A, B, C라는 세 사람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회에. 그러면 세금을 다막 이렇게 떼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혜택을 막 돌려줘요. 특히 최소수혜자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으로 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분배의 과정과 절차라는 게 이런 식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로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어. 이거는 특히나 뭐 A가 뭐 소득 고소득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A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은 야, 정부 개입하지 마. 그냥 모든 개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재화 분배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개입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재화의 분배자가 될수 있고 누구든 재화의 수치자가 될수 있죠. 이걸 바로 로직은 비정형적인 분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비정형적 분배가 정의로운 거야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분배할 때에 비로소 어떤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분배의 과정과 그리고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이두 가지예요.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분배해야 돼. 자유를 절대 그 과정에서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랑 B랑 거래를 하는데 A가 B의 물건을 훔쳐요. 이거는 자유로운 분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B의 자유를 침해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유물,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누가 얼만큼 더 많이 갖든 누가 얼만큼 적게 갖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노직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소유권이라는 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가? 그냥 자유롭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노직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정의의 원칙, 이 소유 권리에 대한 정의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득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의 원칙이에요.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 두 가지. 이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원칙으로 모든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노직은 주장한 거예요. 왜두 가지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사실은 이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다 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라는 건 최초에 자연에서 와요. 그죠?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자연은 소유권이 없어요. 누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연에서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겠죠. 사람이 여기서 물건을 뭐 원재료를 그죠? 채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재료가 계속해서 유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그죠? 또 사람에게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건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유 권리라는 것은 딱두 가지 차원에서만 정의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소유되지 않은 물건이 사람에게로 취득될 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서 이미 소유된 물건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전될 때, 넘어갈 때, 양도할 때. 이두 가지에 있어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소유권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면 모든 소유권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유 권리를 규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유를 보장하면서 소유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비점유물에 대한 취득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점유물, 비점유물, 그냥 누군가 소유권을 갖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얻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에요. 노직은 노동을 이야기하면 노동. 노동. 그러니까 자연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팠는데 석유가 나와요. 그럼 이 석유를 내가 땅 팠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 그 석유를 가져와서 그리고 그것을 뭐 가공해서 뭐 사용할 수 있게 노동을 노동력을 투여해요.

노동력은 내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었던 물건에 내 노동력을 투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사물의 상태를 개선하고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그것은 정당하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의 조건. 단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석유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 석유는 소유권이 없었던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자연물을 향유할 권리와 자유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석유를 발견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면 결국에는 타인이 갖고 있었던 자연물을 향유할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될 만큼, 타인의 자연물 향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만큼 남겨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소유권 없는 물건에 대한 취득이 성립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누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넘겨받을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정당한 소유권자입니다. 정당한 소유권자.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넘겨줘야 되냐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두 가지 조건을 왜 붙였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여러분들이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과자를 하나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과자가 훔친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과자의 소유권은 친구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자발적 양도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친구는 여러분들에게 자발적 양도로 줬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과자에 대한 소유권이 없을까요? 친구가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건이 이미 소유된 물건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갈 때는 정당한 소유권자가 자발적으로 양도했을 때라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게 로직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이 아주 잘 지켜지면 괜찮아요. 근데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 부정의에 대한 교정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당한 소유라는 것은 로직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여기 과정 절차 보여드렸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라는 건이 소유물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전과 취득의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나에게 도달했는가, 그 과거의 사실에 의해서 정당성이 나온다라는 그런 주장을 로직이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라는 건 과거의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 잘 준수되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당한 소유라는 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다 뒤적뒤적 해볼 수 있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취득과 이전의 절차에서의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로직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그리고 플러스 교정의 원칙, 이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부정의에 대해서 누군가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교정의 주체가 필요하겠죠? 그 교정의 주체를 로직은 최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로직이 아까 뭐 롤스를 비판하면서 뭐 정부가 뭐 세금 걷어가가지고 뭐 그거 재화를 막 재분배해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아예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국가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한 뭔가 세금 걷어가고 뭔가 재화를 재분배하는 그런 역할들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로직이 말하는 이상 국가는요, 바로 최소 국가입니다. 이 최소 국가는요, 말 그대로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안전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리고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부당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또한 자유롭게 진짜 교정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는 것.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절대 이 교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복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차등의 원칙, 어떤 정형적 분배 원리 이런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뭐 굳이 좀 총체적으로 말하면 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자라는 것 자체가, 소득의 분산을 허용하자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복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부정의를 타파하기 위한 교정만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세 제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노직이 그럼 모든 세금 제도를 반대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정 정도의 세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국가가 봐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게요. 최소 국가가 여러분들의 이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줬어요. 맞죠?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서비스의 수혜자가 됐네요?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요금을 내야죠. 이게 바로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자발적인 의미의 요금 지불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일종의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노직은 강제적으로만 이제 부여하는 개인에 대한 어떤 소득세 이런 것들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 개인의 소득세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이전의 원칙에 어긋나죠. 정부가 나의 소득을, 나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넘겨줘야 정당한 거예요. 노직에 따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있어야 되긴 해. 근데 그 세금은 너가 서비스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가 스스로 요금 내야지라는 형식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막 소득세 같은 뭐 이런 뭐 증여세 뭐 이런 그런 세금들에 좀 반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분배 정의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 그리고 롤스와 노직의 사상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가 정의론, 분배적 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아마 뒤에 왈처의 분배 정의, 그리고 현대 사회의 어떤 분배 정의에 대한 쟁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이제 교정적 정의까지 다음 시간에 좀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저희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많은 그 특별 전시실 중에서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이 불상 중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으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거의 실물대 크기의 반가 사유상 중에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반가 사유상의 그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뻔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을 비교하면은 한 분은 그 옷을 갖추어서 입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아주 현세적인 분인가 하면은 또 한 분은 이 반나신으로 육체가 드러나는 모습에 여기 목덜미에만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신체를 드러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있어서 그 관람하는 분들은 그 편안한 마음 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아주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미소를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정면에서 보고 뒤로 돌아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보면은 두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앞으로 쫙 그 빨려드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뒤로 가서 보면은 바닥이 약 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반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쫙 내려가는 그 긴장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천장에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조명이 빛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두 다 이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내하고 싶은 것은 고려청자실이에요.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을 능가하는 그릇은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도 쓰지만은 그래도 용기로서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그거는 자기예요. 청자가 처음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9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테크도 그런 하이테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이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10세기 넘어서 11세기 되면 퍼펙트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가 청자의 시대인데 이 청자의 시대의 대표적인 중국의 청자하고 고려 청자를 비교해 놓으면은 퀄리티에서 고려청자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비치빛으로 빛나는데 고려청자는 청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루청인 줄 아는데 청자는 그린청입니다. 푸른 신호등의 푸른 빛깔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고려청자는 비색청자라고 해서 비치빛이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든 아름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고 또 하나는 형태미고 세 번째는 문양이에요. 근데 청자에서는 이 문양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음각으로 하거나 양각으로 해야 되는데 음각 양각을 하면은 빛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거가 조각식으로 하는 상형 청자가 발달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문양화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향로. 이 향로를 보면은 칠보향로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구이 같은 게 딱 덮여 연꽃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미도 오묘하지만은 내가 그 향로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토끼가 세 마리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가만히

예, 벌스는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유머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이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머 감각입니다.

상감총자는 상감이라는 것은 새겨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병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 운항문이라고 하는 구름, 새털 구름과 학을 넣으면서 흰색과 검은색을 넣어놨는데 그게 총자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면서 해맑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찍 청자를 포기하고 백자로 갔는데 고려에서는 상감청자가 발달되면서 청자의 수명이 10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저 매병이 처음에는 술병이냐 꽃병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게 꽃병이냐 술병이냐의 문의를 넣었더니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송나라 때 만들 때에는 술병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그 무덤을 중국에서 발굴했는데 1000년 전에 무덤인데 거기에 술이 담긴 채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자의 시절로 가고 이 청자는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골동품이 되니까 18세기 청나라 때의 문인들이 저 술병을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매화꽃을 많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그 청자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두 개만 딱 봐도 우리 고려인의 생활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을 보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그 대표적인 장르는 회화입니다. 회화실이 좋은 거에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문 정신이 들어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게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긴 서당 풍경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씨름을 보면은 올림픽 중계하듯이 이렇게 앵글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비치잖아요. 그랬는데 그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청사빠가 들배지기로 들어 올리니까 홍사빠가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들리느냐 꺾이느냐 그 찰나를 그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청사빠 편이고 누가 홍사빠 편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걸 넘어간다고 안타까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쓰라고 용쓰라는 사람이 있죠. 엿장사가 엿이 안 팔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동시 축약으로 돼 있어서 서민들이 삶의 그 채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화실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에밀레종 방으로 가면은 참 멋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신종의 별명이 에밀레종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계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무게가 18.9톤입니다. 약 20톤 됩니다. 높이가 3.3m예요. 두께를 보면은 아래쪽은 내 손바닥 되면은 이게 다찰 정도 28cm고 위로 올라가면 11cm 되는 게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죠. 종소리가 여운이 길어요. 맹노리가 있어요. 그래서 땅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운으로 쭉 가는 거가 1분 이상.

터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에밀레라 뭐 이렇게 들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종 소리의 그런 여운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종이 갖는 특성이라 기계공학 음향학에서는 코리안 벨은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은 연화당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쳤을 때만이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력, 인문 정신이 있었던 게 우리 8세기 통일신라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덕대왕 신종 재연에는 우리 방에 가게 되면은 그 종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종소리 세 방을 딱 쳐주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서양의 종은 귀로 감상하는 건데 코리안 벨의 경우에는 마음의 깊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은 저 아래에 거울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한국 정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거울못의 정자 하나를 복원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사라진 자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접 청자로 구워서 청기화로 얹은 것이 지금 거울못에 있는 그 양의정, 청자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울못을 그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요하고 세계 모든 정원에 반드시 필수가 연못이에요. 그 거울이 거울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은 비치는 거, 풍광이 비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를 써서 그 거울못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에는 그림자못이라고 해서 영지라고도 합니다. 박물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울못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국중박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울못에 비치는 것도 보면서 우리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술에 그리스 로마 조각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유물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조건, 사회에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도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한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많이 환영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클릭하신 강좌 몇 강이에요? 그렇지, 48강입니다. 조금 있으면 몇 강? 맞아요. 50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벌써 50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야, 답이 단서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찾다 보니까 어때요? 있어, 있어. 없으면 여러분들 문제 못 내. 그 문제는 막 그 논란의 여지가 많고 답이 없고 이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모평 문제, 대수능 문제는 검수로 엄청나게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단서들이 쏙쏙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위한 시그널들이 존재한다. 그러니 그걸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오늘 단서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안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가다 보면 거기에 그 길이 있었죠.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잘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끔 안 보이는 길 보이게끔 해드리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Hidden path, 보이지 않는 길은 still a path. 사실은 여전히 그 길이 원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이 확실하게 확신으로 문제를 푸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답을 찾다가 특히 단서를 찾다 보면 분명히 아, 이게 길이었군 이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 갑자기 확 보일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볼까요? 네, 오늘도 몇 개 문제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다섯 문제 시작해보겠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 문제 풀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앞에 두 시간은 디렉션을 확실하게 가이드를 좀 드렸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중심으로 보는 거야. 물론 전 시간에도 비슷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긴 했지만, 소재가 뭐야? Wildfire예요. Wildfire가 뭐야? 거친 불이야? 산불이야, 산불. 그러면 이 산불이라는 게 뭐다라는 거야. 우리가 산에 불 나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산이 다 타니까, 나무가 다 타버리니까 산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거기 안에 있는 생물들한테도 그것만큼 위협적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산불에 뭐에 대한 거야? 맞아요. 기능에 관련된 겁니다. 산불을 심지어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낸다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At original people. 근데 이게 호주의 이야기가 되겠죠? Australian environment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주에서는 이 호주 원래 원주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뭘 하기 위해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불을 이용해 왔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앞에는 뭐야? 산불의 원래 기능이었어. 아주 오래된 기능에 대한 수천 년 동안의 기능입니다. A번 보세요. However, the pattern of burning that Stockman introduced was unlike previous resin. resins. resin이라는 표현이 이제 양식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양식이 바로 뭐겠어? 이전에 원주민들이 했던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이 첫 단락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전에 있었던 양식이 있었는데, 근데 이 Stockman이 도입한 burning, 불을 지르는 그 방식이 이전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조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A번 단락, 첫 단락으로 무조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번 단락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끝부분 뭘로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 스톡맨,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되겠죠? 도축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도축업자가 아니라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New Plant Growth를 촉진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불을 질렀냐면, 불이 난 곳에 새롭게 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한 거겠어? 그치? 이 사람들이 기르는 바로 동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단락, A번 단락, 첫 단락, 이 스톡맨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C번 보니까요, The young shoots. shoot이라는 게뭐 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얘는 새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새싹들이요, 준비를 합니다. 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동물들, 자신, 그들의 동물이라는 건 바로 스톡맨의 동물들이 되겠죠? 스톡맨이 기르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기르는 그 동물들을 위해서 준비된 식량원이 되는 게 바로 여기서 새롭게 나온 싹들이란 얘기입니다. 어린 싹들. 그러니까 A에서 어디로 가는 게 적절할까? C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C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또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첨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식량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불을 질렀다고. 그런데 또한 이러한 관행은 어떤 걸로도 여겨지게 되었어요? 어떤 걸로도 기능을 하게 되었어요? Reinforce,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뭘 강화했지? 관목의 성장을. 근데 이 관목이라는 게 뭐하도록? To control, 통제를 원래 하려고 의도되었던 관목의 성장입니다. 통제한다는 게 뭐겠어요? 통제한다는 건 여러분들 억제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얘를 없애려고 했는데, 근데 그 관목도 역시 다시 성장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뭐야? 부작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뒤에는 뭐에 관련된 거? 예, 그치. 불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르는, 산에다가 불을 지르는 이 산불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서, 그래서 원래는 뭐였어? Grasses were the first kind of plants to recolonize the burnt area. They were soon succeeded by further woody plants and shrubs. 라고 나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의도되었던 그게 바로 뭐예요? 원래 처음에는 나왔던 게 풀입니다. 풀이 첫 번째 종류였어요. 뭐 하는 첫 번째 종류? 그 태워진 지역에서 recolonize. colonize가 여러분들 군집하고 대량으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대량으로 이제 군집 생활을 하는 뭐 개미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애들처럼 식물도 대량으로, 다량으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사는 식물들의 첫 번째 종류가 된건 바로 누구였어? 풀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풀들은요, 누구에 따라서 뒤를 이었습니까? 즉, 얘네를 다음에 뒤에 애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further, 그죠? 더 많은 이 관목성의 우리라는 게 바로 어떤 나무의 속성.

지닌이란 뜻이니까 관목성의 식물 그리고 원래 통제를 하려고 했던 바로 뭐? 바로 이 관목들에 의해서 뒤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얘네들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C번에 있었던 컨트롤 하려고 했던 애들이 이렇게 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더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실은 어떤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 이후에 그걸 또 통제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그래서 계속 이런 그 어떤 그 순환이 되는 악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영향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A, C, B의 순서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 한번 쭉 보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아주 역사적인 날이야. 그제 A번이 첫 단락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wildfire, 산불은요, is a natural phenomenon.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In many Australian environments, 많은 호주에 있는 그 환경에서는 정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The intentional setting to fight a fire. 자, 불을 의도적으로 놓는 것은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nage the landscape. 그 경관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걸쭉 쫙, 이렇게 좀 태우고, 새롭게 나게끔 하는 그렇게 경관을 의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의도적인 불을 놓는 거죠. 이것은 was practiced. 실행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수천 년 동안 그 호주의 원주민들, 원래 살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기존에 있었던 바로 호주에서의 산불. 경관을 통제하기 위한 방식, 기능, 산불로서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번 맞는지 볼게요. 하지만 이러한 stop many 도입을 한이 태우는 유형은요. 그 유형은 was unlike previous regimes. 자, unlike, 같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달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전에 그런 양식과는 같지 않았어요.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하면은 conditions라는 게 조건이나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건이 허락했을 때 그들은 불을 놨습니다. 어디에다가 불을 놨어? 경관에다 불을 놨어요. 그럼 stockman은 왜 불을 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줘야 되겠죠. 원래 원주민들은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놨어요. 근데 stockman은 그들이 겨울 동안에는 자신들의 동물을 어떻게 moved out, 이주시켜서 그 지역에서 빼냈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겼겠지? 그리고 나서는 그, 경관에다가 불을 지른 거야. 이것이 하는 기능이 뭐였는지 볼까요? 이것은 기능을 했죠? 뭐 하기 위해서? To clear woody vegetation. 이렇게 우거진 이 초목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뭐, 사실 우리나라도 약간 그, 쥐불놀이라고 하나요? 조금 그 기능은 좀 다르죠? 쥐불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뭐 병충해나 이런 애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불을 놓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woody vegetation을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없애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뭐 하는 기능을 했을까요? Stimulated new plant growth and following spring. 이듬해 봄에 새로운 이 식물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단락 괜찮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다른 stockman이 이렇게 불을 지른 방식, 네, 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을 새롭게 나게 했을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이 바로 뭐였어? 바로 이게 되겠죠? 자, 어린 새싹들은요, 준비된 식량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 바깥으로 나갔어? 그 지역에서 나갔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듬해 봄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먹는 거지. 먹이가 될 준비를 해준 거야, 얘네들이. 그죠? 자, 하지만은요, 그러한 관행은 또한 Tend to reinforce,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를요? 관목이 우거진 그런 성장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그 관목이 우거진 성장은 원래 뭐 하려고 했었어? Be intended to, 뭐뭐 할 의도이다. 자, 뭐할 의도였던? 통제를 하고자 했던, 즉 없애려고 했던 그 관목의 성장까지도 어떻게 강화시켜줬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번은 A번에 따른 뒤에 결과,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게 되었다. 자, 그럼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첫 문장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원래는요, 이 태워진 그 지역에 다시 많은 이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첫 번째 그 종류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풀들이 그러했죠. 그렇기는 하지만

성공이라는 동사가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있다, 계승하다 이런 뜻이 있지. 자, 그래서 뒤에 대상에 의해서 이어졌습니다라는 건 뒤가 뒤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풀들이 나왔어.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나온 애들이 누구야? 우리 plants and shrubs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관목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식물들, 그리고 관목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bout the only strategy to prevent such regrowth. 이런 애들이 다시 성장하는 그러한 재성장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책은, 그죠? strategy, 전략은. 그걸 좀 다시 통제하기 위한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불을 놓는 거야.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불을 사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불로 사용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또 통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불을 본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불을 놨다가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니까 또 불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바로 이 wildfire를 놓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 B 맞는 것 같아요. 뭐가? 1번 정답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1번도 답이 될수 있다. 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90% 이상은 사실은 1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진짜 손에 꼽아요. 그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대수능에서는 없었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모의평가 문제였으니까 정말 수능이랑 진짜 가까운 애입니다. 자, 그러면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12번도 일단 앞부분에서 무슨 내용 하는지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끝났는지 봐야 되겠죠? 내용이 이렇게 길지는 않아서 정신을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There are a number of 많은 다수의 라는 뜻이죠. 자, 많은 다수의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인간 자원이죠. 인적 자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죠? 인적 자원 관리 관행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라는 얘기야. 인적 자원과 관련된 게 뭐야? 회사에서는 직원들, 그죠? 직원들의 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관행들이 많아요. 근데 이 관행들은 that are necessary to support organization learning. 조직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그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 회사원들, 직원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학습을 해야 발전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관리 관행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적 자원 관리 관행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관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방식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어요. 그죠? 야, 그러면 일단 일반화된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건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으로 가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A번 단락 봤더니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이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의 역할이라고 했으면 있을 만한 게 뭐야? 관행의 역할인가? 사람은 아니네. 그죠? 자, 관행의 역할은 should be to assist, consult, and advise teams on how best to approach learning. 어떻게 하면 학습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assist, 팀원들을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준대요. 이게 관행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their role이라는 그 their가 가리키는 건 누구다? practices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번 단락은 여기에는 사람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따 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 B로 가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그럼 예시가 무슨 예시라면요? 그렇지. 관행들의 예시. 즉, 이런 그 조직의 학습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관리 관행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B번 단락은 좋습니다. 뭘로? 첫 단락으로 괜찮다는 얘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ward Systems. 자, 이거 뭐야? 업무 평가요. 이 사람이 얼만큼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업무 평가와 Reward Systems, 보상책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 강화하기 위한 거야? Long Term Performance and Development. 장기간에 이거 수행이 되겠죠? 성과, 그죠? 장기간의 그런 직원들의 성과와 그런 발달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그런 체계, 이 보상 체계와 그리고 이 업무의 평가. 그리고요, sharing a new skills and knowledge. 새로운 기술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것과 이런 것이

그래서 주어가 지금 두 개로 and로 연결된 거야. 이두 가지가 are particular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럼 이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관행에 해당이 되는지 보세요. 자, 얼마만큼 이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수행이나 이런 발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야. 관리하는 거 맞지?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거 맞지?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잘 공유해 주는 거야. 이게 인적 자원 관리 어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B번 단락은 주어진 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관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상황,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B번 단락, 첫 단락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A번 단락은 안 됐었어요. In addition, 더욱이, 또한,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인적 자원 개발 기능은 may be dramatically changed. 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대요. 이 기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 emphasis on continuing learning. 아까 우리 이거 이 조직의 학습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조직의 계속되는 그 학습의 강조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뭐가 변할 수 있어? 얘네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B번 단락이 완전히 다른, 위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와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C번 단락 한번 가보겠습니다. In a learning organization, 학습의 조직에서요, every employee, 모든 직원들은요, must take the responsibility for acquiring and transferring knowledge. 책임을 져요. 뭐 하는데 책임을 져?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또 전가하는데.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데. 그 책임을 모든 직원이 다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확장이 된 거지. 일부 이런 성과들만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걸 학습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더 극적인,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 극단적인 변화에 모든 직원들이 동원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좀더더 내용 보겠습니다. Formal training programs, 형식적인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발달이 된 거야? Develop in advance. 미리 발달, 미리 개발이 된 거고. And delivered according to a preset schedule. 미리 설정이 된 그런 일정에 따라 그렇게 전달이 된, 그렇게 만들어진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은 are insufficient. 불충분합니다. 뭘 하기에는? To address shifting training needs. 변화하는 교육의 요구사항들. 새로운 것들,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방식들이 많이 나오면 그것들을 바로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형식적인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은 그걸 따라가기는 불충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뭐 하기에는 encouraging timely information sharing. 적절한, 시기적절한 정보의 이런 공유들을 권장하고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insufficient,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뭔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 직원들이 이런 걸 하려면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그 형식적인 프로그램들이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한점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Rather, 오히려요.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 자원의 개발 전문가들은요, must become learning facilitator. 뭐가 되어야만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학습의 촉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드디어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어? Their role이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이면 돼요? 인적 자원 개발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학습을 촉진하는 그 역할을 A번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B에서 A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확대가 바로 B번에서 아주 dramatically changed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확대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더불어서 또 뭐가 나왔어? 예,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은 바로 뭐가 돼야 돼? 촉진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Facilitator. 학습에 대한 촉진자. 그럼 이 사람들의 촉진자들의 역할이 어디에 나와 있으면? 그치. B가 A가 아니라 C가 되겠지?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자, 그다음에 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의 역할은요. Should be assist, consult, and advise teams. 일단은 잘 어울려. 전문가가 그 팀에게 뭐 보조도 해주면서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요? On how best to approach learning. 어떻게 하면 이 학습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학습을 촉진해 줄수 있는 learning facilitator의 역할을 한다.

어때? 나쁘지 않아요. 괜찮단 이야기예요. 계속 볼게요. They must be able to.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은 또한 뭐할수 있어야 돼요? Be able to develop new mechanisms for cross-training peers. Cross-training이라는 거 여러분들 두 개의 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동료들. 즉 다시 말하면 그 동료라는 건 바로 팀원들이 되겠죠? 팀원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체계를 개발해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new system for capturing and sharing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서, 포착해서, 그리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이런 것들도 개발해 줄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learning facilitator. 바로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o do this, 이것을 위해서는요,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fessionals. 바로 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자,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들은요, must be able to think,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Think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and understand how to promote learning within groups and across the organization. 자, 이 조직 전반에, 그리고 그 그룹 내에서 학습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C번의 후반부터 A번의 전체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바로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 역할 1, 2, 3.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할에 대한 구체화. 순서 그럼 어떻게 돼? B, C, A. 순서가 되겠지. B, C 순서를 갖고 있는 거몇 번? 그렇지. 3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잠깐만 리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인적 개발 전문 관행에 관련된 거였어. 그 관행들이 뭐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설명해주는 예시 B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에서는 후반부에, 근데 이게 아주 극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가야 되겠지. 그 확대하는 게 바로 뭐야? 모든 직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직원들이 이 책임을 지고 하려면 교육이 필요해. 근데 그게 형식적인 교육이라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 누가 구원투수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전문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A에서 쭉 기술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쫙 눈에 들어오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가면? 네. 13번으로 가도 역시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했던 그 패턴대로 잘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 지문은 13번에 일단 소재는 누구에 대한 거야? 맞아요. Negotiation. 이거 뭐야? 협상이라는 뜻입니다. 협상은요, can be defined. 일단 뭐가 나왔어요? 정의가 나왔네요. 협상이라는 이 말은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될수 있어? As an attempt, 시도. 어떤 시도?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목적이 나왔습니다.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이라고 하면 일단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 최소한 두 대상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두 대상이 자신들이 뭔가 원하는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아, 그래,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수용 가능한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갈등이 일어나는 그 위치, 다시 말하면, 이 뭔가 상충하는 위치가 되겠죠? 상충하는 이런 각각의 입장, 상충하는 그 입장들을 어떻게 탐색도 해보고, 그걸 어떻게 화해도 시키려고 하는 시도로서 정의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화해시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조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각각 상충하는 그런 입장들을 살펴봐.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맞지 않는지를 탐색해 보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것을 조정해서 화해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단락. 요 단락이 아니죠. 요 문장. 주어진 문장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 맞아요. 협상. negotiation. 협상에 뭐에 관련된 거야? 그렇지.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협상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수용 가능한 어떤 결과, 수용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용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지? 상충하는 그 입장에 대한 탐색과 뭐가 필요하다? 조정, 즉 화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됐죠? 자, 이제 A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reas of difference. 차이? 차이의 영역?
차이의 영역이라는 게 뭐겠어? 목에 있는 앞에 있는 뭐 conflicting positions를 가리키나? 차이의 영역이요.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남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do remain이니까 실제로 자주 남아 있습니다. 상충되는 영역이 실제로 확실하게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자주 빈번하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의견의 차이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뭔가 조정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A번에 그런데 이런 areas of difference가 차이에 있어서 이견 차이의 그 영역은 이라고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좀 더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번 가볼게요. In these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s. 자, these forms of negotiations. 지금 어떤 그 협상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아니, 협상의 형태가 아니라 이건 말은 뭐야? 협상에 대한 주어진 내용은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협상의 형태가 일단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B번 단락도 이따가 보겠습니다. 안녕. 자, C번 볼게요. Whether the nature of the outcome. The outcome이 바로 뭐였지? Acceptable outcome. Unacceptable outcome. Outcome. 수용 가능한 그런 결과? 그런 결과가 그 결과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얘기죠. 여기 is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용 가능한 그 결과가 그 결과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수용 가능하다는 게 바로 뭔데 이 결과가 which may actually favor one party more than another 다른 하나의 한 당사자보다 나머지 하나의 당사자에게 더 favor 실제로 유리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결과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the purpose of negotiation 협상의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협상의 목적은요,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이 두 대상, 당사자들의 이익, 이해관계가 되겠죠? 이익과 그리고 갈등, 예. 그 영역에 대한, 뭐야? 식별, 확인입니다. 자, 이 negotiating을 왜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용하는 그 결과가 성격이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 협상에 있어서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수용 결과만 가능한 수용 가능한 그런 결과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뭔데? 그건 바로 이 이해관계에 대한 확인이 돼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갈등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지금 갈등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 상충되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도 역시 협상의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나온 거죠. 정의에다가 수용 가능, 수용 가능한 게 그게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협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목적이다. 이걸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In this sense, 이런 면에서요. 이런 의미에서 Depending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그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어떤 의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그 공동의 이익의 영역은요, may be clarified. 어떻게 될 수 있어? 아까 얘기했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명확해질 수 있고 and refined, 정제될 수 있어. 다듬어질 수 있고 and given,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주어질 수 있지? 협상된 형태. 협의된 그런 협상된 형태와 그리고 실제, 실체의 그런 형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확인을 해.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협상이 된 그런 형태 그리고 실체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협상의 목적을 골고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번 단락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첫 단락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협상 그리고 때때로는 다른 이 형태의 그런 협상에서요. 협상이라는 게 역할을 하게 된대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s.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화해시키는 것 other than이 무슨 뜻일까요? 직역을 해보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화해시키는 것보다 다른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이외에 뭐뭐와는 다른 이란 뜻입니다. 뭐뭐 이외에. 뒤에 것 이외라는 뜻이에요. 상충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화해하는 것 외에 이 기능들, 협상이 어떤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봤어요?
리콘사일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봤단 말이야.

협상해. 이게 아니라 양쪽이 이렇게 이 정도로 조정을 한번 해봐봐. 리콘사일 하는 것이 바로 협상의 기능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협상의 형태에서 여러분들 리콘사일 말고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내용이 C번에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는 그냥 이 네고시에이션의 목적만 나왔죠. 그러니까 B번은 A번을 좀 보고 구체적인 화해를 하기 위한 이 협상의 어떤 그 과정에서 협상 화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는지 다른 목적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번 볼게요. 자, 이런 이견의 영역에서는 이견이라는 게 바로 뭐야? 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충분히 달라서 그래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차이가 되겠죠? 그 차이의 영역은 can remain and do remain. 남아있을 수 있고 실제로 빈번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the subject,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 뭐 그때는 해결되지 않아도 앞으로 차후에 있는 그 미래에 그런 협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죠. 혹은요, indeed remain in reconcilable. 화해할 수 없는 상태로 실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최종적으로 좁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수용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에서는.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In those instances, 그러한 사례에서는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데 당사자들이 굉장히 antagonistic, 적대적이야. 서로에게 적대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양극화된 관계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 계속 양극에서 좁혀지지가 않아. 자, 이런 당사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the process, 이 과정, 절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죠.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it's likely to dominated by, 뭐에 의해서 지배가 될수 있어요? By the exposition, 설명에 의해서 지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서로에 대한 그런 설명, 내가 이래서 아 나는 이렇고 이런 그런 설명으로 대부분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very often in public,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아주 자주 빈번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바로 이 갈등의 영역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조정이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Reconciling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기능이 바로 밑에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협상의 종류에서 우리가 Reconcile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좁혀지지 않은, 양극화되고 적대적인 그런 의견의 영역에서는 이런 협상의 상황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이, 이런 것이 목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된다. 라는 것으로 B에서 좀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좀더 내용 볼게요. 자, these will include 이것들은요 아마도 뭐가 목적이 될수 있을까요? 뭘 포함하고 있을까? 지연이 될수 있어. 절대 협상 안 해. 계속 그냥 협상의 그 과정만 늘어나는 것뿐이야. 시간만. 지연이나 아니면 홍보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diverting attention 그 협상의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eeking intelligence about the other party and its negotiating position. 다른 당사자와 그리고 그 당사자, 다른 당사자의 협상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대한 정보, 그 지성, 즉 다시 말하면 그 정보를 찾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상이 목적이 아니라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로 A에 대한 설명이 B에서 나오기 때문에 CAB의 순서가 이루어지겠죠. CAB의 순서를 갖고 있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좀 기억해 놓으면 돼요. 일단 주어진 박스에서는 협상의 정의에 대한 거야. 근데 그 정의를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한 게 C번의 앞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C번의 뒤에 있는 내용에서는 그 협상에 또 다른 이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했을 때그 이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서로 적대적이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게 리콘사일 하는, 서로를 화해시켜서 뭔가 조정을 좁혀가지고 조정을 해서 하나의 acceptable outcome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목적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결과? 이런 영향을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뒤에 결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에 norms라는 단어가 나와요. norm이 뭐예요, 여러분? 얘는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norm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쓰인다. normal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평범한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abnormal이라고 하면 뭐야? 비정상적인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normal의 이

봄이라는 게 사실은 표준, 기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이렇게 norms라는 단어가 기준이나 표준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거기에 좀 잘 어울리는 걸 우리가 노멀하다, 평범하다, 보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요, emerge in groups, 집단에서 생겨납니다. 뭐의 결과로 규범이라는 게 생겨나요? As a result of people conforming to the behavior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conforming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로 집단에서 규범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conform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네. 자, 이거 우리 선생님이 똑똑복화해서 정리를 앞에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앞부분에서, 앞강의에서. form이 형태잖아요. come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라고 얘기했지. 함께 형태를 만든대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니까 내 친구가 그 행동을 같이 하는 거야. 그건 뭐야? 순응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한다기보다는, imitate 한다기보다는, mimic 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순응하다, 따르다라는 의미가 돼요. 됐어요? 자, 그럼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규범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결과로 집단에서 생겨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규범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thus, 따라서요. The start of a norm, 어떤 하나의 규범의 시작은요. occurs, 발생하게 됩니다. When one person, 일단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One person acts, 한 사람이 행동을 해요. In a particular manner, 특정한 방식으로요. Manner, fashion, way, 전부 다 방식이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어요. 특정한 방식에서 한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이런 표준이, 그런 표준들이 시작이 처음에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상황에서요. 왜 이걸 하게 되죠? 이 한 사람은? 왜 이 행동을 하게 돼? Because she thinks she ought to.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she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여자의 행동에 conforming, 따라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규범, norm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이 과정을 그러면 그대로 설명한 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주어진 박스에서는 바로 norms에 관련된 거, 규범이 된 거고, 규범이 어떻게 생기는지, 규범의 생성의 일부의 어떤 그 과정, 간단하게나마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이걸 따라해서, 그냥 another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others. 다른 사람들 혹은 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서? conform. 순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뭐가 생겨난다? norms가 생겨난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thus, 따라서요. she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그죠?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그녀. 처음에 이 행동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요, 따라서 뭐 할지도 몰라요? prescribe 할 수도 있대요. prescribe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기로는 미리 쓰는 거니까 처방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죠? 그죠? 자, 그녀가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을 누구에게? 그들에게요. 근데 여러분들, 주어진 박스에 그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특정한 그들이라고 받을 수 있는 지칭이, 지시가 없습니다. 지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그죠? 그럼 얘는 일단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them이라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죠? A번은 첫 단락이 아닙니다. 바로 아웃이 되죠? B번 가볼게요. But, 하지만 some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will not need to have the behavior prescribed to them. 그들에게 지시될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지시된 행동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건 지시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시한다는 내용이 어디 나왔어요? 지금 좀 전에 봤는데요. 좀 전에 박스가 아니야. 어디 있었어? A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B번 내용은 적어도 A와 B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C번 단락으로 먼저 가봐야 되겠죠. Others.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다 정리해봐야겠지. 한 사람이 행동을 해. 자신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행동을 해.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the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may conform,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to this behavior for a number of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행동이 바로 뭐야? 처음에 한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을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initial action. 그러면 처음에 그 행동을 했던 그 사람, she라고 받았던 여기 박스에 있었던 그 she. 처음에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이 may think that, that 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Others ought to behave.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된다고요. As she behaves. 그녀가 행동하는 것처럼요. In situations of this sort.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는 그녀가 행동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번 달라기? 세번 달라기 괜찮죠?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이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Others. 다른 이들도 어떻게 한다? Conform. 그녀의 행동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어? C번에. 마지막에는. 그 she. 처음에 그 행동을 시작한 그 she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ought to. O-U-G-H-T. Ought to behave. As she act.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어? 야, 이거 해야지. 그렇지. prescribe. 지시가 나오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us. 따라서. 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그 처음에 행동을 시작한 사람은요, prescribe.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그들에게, 그들이 바로 누군데? 다른 이들한테. 말 돼, 안 돼? 되지? 그지? 다른 사람한테 지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말함으로써요. 그 기준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요. 뭐에? In a prescriptive manner. 지시하는 방식으로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좀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픈런을 하려고 하는 거야. 베이글 가게. 너무너무 맛있는 베이글이 있대. 그래서 난 새벽부터 나왔어. 그래서 나는 거기 이렇게 앞에 문에 서 있었어. 문 닫혀 있어. 그래서 서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왔어. 근데 내가 서 있는데 내 앞으로 서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일단 나는 줄을 서야 될것 같아서 줄을 서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앞에도 서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줄을 서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할수 있어? 나처럼 줄 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것 보세요. 줄좀 서세요. 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어트링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다르게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또 커뮤니케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That 이하로요. Conformity 순응이라는 것이 is desired 바람직하다고요. In other ways 다른 방식으로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이를테면 뭐? By gesturing 몸짓으로요. 이를테면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뭐라고 할수 있어? 말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줄 서라고. 그죠? 이렇게 제스처링도 할수 있어요. In addition, 또한 she may threaten. 그녀는요, 뭐할 수도 있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To sanction, 제재를 가한다고 위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들한테. For not behaving as she wishes.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쪽이 나오시면 주인한테 이거 우리 줄쓴 거니까 당신이 먼저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못 사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this will cause 이것은요 야기할 겁니다. Some 일부 사람에게는 to conform to her wishes 그녀의 바람대로 순응하도록 그렇게 행하게끔 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act as she would, she acts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또 행동하게끔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놓쳐야 되는 게 아닌 게 뭐야? 꼭 가져가야 되는 거. 한 사람이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할 때 뭐가 생기게 된다? Norms. 규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흐름 잊지 마시고 A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그렇지.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어떻게 지시하는 방식이 나왔어요. 뭐 하도록? Ought to behave as she acts.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게끔, 순응하게끔. 자, but 하지만요. 일부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지시된 그런 행동을 가질 필요가 없어. 아예 그냥 지시조차 안 해도 돼. 왜? They will observe. 그들이 관찰할 거예요. The regularity of behavior. 행동에 대한 규칙성을 관찰할 거야. 내가 섰는데 앞에도 서고 앞에 있는 사람 내가 그 뒤에 섰는데 그 뒤에 서고 또 뒤에 서고 뒤에 서고. 아, 규칙성이 있구나라는 걸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nd decide on 결정을 내리겠죠? Their own 자신들만의 결정을 내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They ought to conform. 그들이 따라야 된다고, 순응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거죠? 뭐에 따라서, either or be, A든 B든, rational,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든, 아니면 도덕적인 이유에서든,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베이글집 앞에는 일찍 오면 줄을 서야 된다! 라는 일종의 규범이라고 하기

약간 좀 어렵지만 규범 같은 그런 규칙성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C, A, B의 순서로 가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C, A, B.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A번의 이 댐이라는 게 정말 참 고마웠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뒤에 C번에 이렇게 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역시 지시적인 thus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잘큰 단서로 잘 활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지만 지시가 안 해도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상황과 좀 대조적인 이런 상황들도 같이 연결해서 잘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 A, B 이렇게 답을 골랐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앞에 소재가 intuitive ability라고 나왔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intui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직관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본능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본능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직관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놀다가 그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찾으러 갔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모여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나를 보더니. 그게 뭐야? 내 얘기한 거지. 그지? 직관에 의해서 많이 판단하지 않아도 바로 알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직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직관적인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관적인 능력, 뭐 하는 능력이에요? 특히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직관적인 능력은 is undoubtedly a useful feature of life and research.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유용한 특징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intuitive ability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긍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요? But, 하지만, it carries a high cost. 그것은 또한 뭣도 수반합니까? 아주 높은 비용도 수반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intuitive ability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는 긍정이지만, 하지만 벗을 기점으로 이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뒤에 이어진 흐름은 여러분들 긍정에 대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부정에 대한 내용이 높아요. 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이를테면 그게 높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such as in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과 같은 거죠. 뭐 하는 경향이야? To stereotype generalization about people and situations.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일반화를 고정관념화하려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의 능력과 같이 우리는 아주 높은 큰 대가를 수반하기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어진 박스의 내용은 직관적인 능력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Useful, 유용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cost가 어떻다? High cost,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이 직관적인 동력에 바로 커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넘어갑니다. 1번 달러 가볼까요? Intuitively and quickly, we mentally sort things into groups. 자, 우리는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정신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물들을요. 뭘로? 어떤 집단으로, 집합으로, 어떤 하나의 무리로 분류를 해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요? What we perceive in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o be. 그것들, 그 사물들이 돼야 되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 얘는 이거 다르고, 얘는 이걸 다르고, 그 차이점을 기반으로 우리는 분류를 한다는 얘기야. 분류를 해서 그룹핑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and that is the basis. 그것은 기초가 됩니다. For stereotyping. 바로 고정관념의 기초가 됩니다. 근반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딱 그룹핑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걸 그룹핑해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았는데, 커스트가 왜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좀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our brain performs. 우리 뇌는요, 이러한 과업들을 efficiently, 효과적으로, and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수행합니다라고 나와요. 그것도 뭐 없이 without our awareness. 우리가 의식하는 것 없이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걸 자동적으로 효과적으로 한대요. 그럼 이거는 좀 긍정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 얘도 아닌 것 같은데 C로 가보겠습니다. 자,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요, the word stereotype. 이제 stereotype이라는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는요.

rouses, 불러일으킵니다. 뭘요? negative connotations, 부정적인 함축, 즉 부정적인 이 함축의 의미, 이런 뉘앙스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함축하고 암시하고 있죠. A negative bias, 부정적인 선입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야? 우리가 직관적인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stereotype, 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런 직관적인 그런 능력들이 부정적인 함축의 의미,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된다라고 해서 C번이 바로 그 내용을 받고 설명하는 구체적인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But in fact, 하지만은요. 자, 그럼 얘가 부정적이라고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관념이 do not differ, 다르지 않습니다. In principle from all other generalization. 모든 다른 일반화의 그 원칙에 있어서 일반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화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근데 일반화가 그러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일반화라는 건 바로 어떤 사람들의 그 무리에 대한 일반화는 are not necessarily always negative. 항상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나왔어요. 부분부정이네요. 항상 다 모인 것만 아니래. 부정적인 것만 아니래요. 그 얘기는 뭐야?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지만 얘도 일반적인 모든 일반화랑 비슷해서 부정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긍정적인 게 어디 나왔었지? 방금 전에 봤잖아. 이런 과업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도 긍정적, 효과적이고 자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근데 뭐가 안 나왔어요? These tasks라고 말하는 게 B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C번에는 나오지 않았죠. C번에 있는 내용에 These tasks라고 받으신 게 없단 얘기야. 그러면 몇 번으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A로 올라갔다가 B로 내려와야 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C에서 어디로 갈까요? 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빠르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분류를 하죠. 우리가 사물들 사이에서의 그 차이점으로 인식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사물들을 분류를 해서 집단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테레오타이핑의 고정관념의 기본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고정관념을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Only afters, 오직 그러고 나서야, 이렇게 소팅을 하고 나서야 do we, 원래는 주어랑 동사 위치가 되었었겠지? 강조의 두가 아닙니다. 얘는 지금 도치를 위한 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only에 해당하는 상당어과 문장이 앞으로 강조를 위해서 나왔을 때 뒤에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때가 아닌 오직 이렇게 하고 나서야라는 뜻이야. 그 전이나 중간이나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우리는 examine 한번 알아보거나 그죠? 그걸 한번 살펴보거나 혹은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점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죠.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How things are differentiated. 어떻게 다른 애들이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variations. 그 차이에 대한 정도와 차이에 대한 그 중요성.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 이렇게 하는, examine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거의 인식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이것들을 수행하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se tasks라는 표현은 바로 A번에 있었던 뒤에 있었던 이런 과업들이 되겠습니다. 자, the real danger of stereotypes. 그렇다면 고정관념의 진짜 위험한 부분은 뭐냐? It's not their inaccuracy. 그들의 부정확성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But 나래 법이죠. Their lack of flexibility and their tendency to be preserved. 이 스테레오타입이 갖고 있는 그 위험한 건 사실은 유연성의 부족이며,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보존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그 경향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야라고 굳어지면 그냥 그게 끝이라는 얘기죠.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요. When even we have enough time to stop and consider. 우리가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라고 유연성 없게,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위험한 거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A번에 대한 뒷부분의 앞에서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 뒤에서는 진짜 스테레오타입이 왜 위험한 것인가, 왜 부정적인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B번 단락이 바로 마지막 단락이 되겠죠? C, A, B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순서를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리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일단 intuitive ability에 관련된 겁니다. 직관적인

능력에 관련된 거예요. 직관적인 능력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이게 굉장히 높은 대가를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좀더 부연 설명으로 C로 가죠. 우리의 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스테레오 타입과 같은 뭔가 고정관념과 같은 이 말은 우리한테 부정적인 그런 함축을 불러일으키죠. 이건 바로 부정적인 그런 편견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일반적인 일반화, 다른 일반화와 크게 원칙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아기 그 조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기한테 줄 선물을 사는 거야. 그런데 선물을 살때 옷을 사려고 하는 거야. 무슨 색깔을 사려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남자아이니까 파란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남자면 무조건 다 파란색. 여자아이면 무조건 핑크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종의 뭐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반화와 다르지 않은,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화는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정적인 게 아니면 어떤 건데? 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주면 될것 같습니다. 고정, 일반화시키는 그 과정이 일단 나와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야 우리는 이 과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업들이 우리가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나오지 못하는 건 바로 네 타스크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선물 똑똑 복카 나가볼게요. Transfer or transfer 명사, 동사 둘 다의 품사를 가지고 있고 앞에, 뒤에 강세 둘다올수 있습니다. 명사일 경우에 앞에, 동사일 경우에 뒤에 강세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Transfer, transfer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rans가 들어가면 바뀐다, across 의미를 갖는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순서찾기 갈 겁니다. 이제 기대되시죠? 재밌지? 자, 다음 시간에도 잘 퍼즐 맞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히 계세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오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3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뭐에 대해서 말을 할 거냐면 짠!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을 오늘 마무리 지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 문제에서 수식어와 준동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마무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원을 들어갈 거냐면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개념 부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16번 문항이고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Like life in traditional society,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baseball is not governed by the cloc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치 삶은 삶인데 어떤 삶 같지?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과 같지만,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직 진짜 주어는 안 나온 것 같아. 진짜 주어는 baseball입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is not governed by, 뭐에 구애를 받지는 않냐면요, by the clock, 시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데, 즉 시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마치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 같이, 하지만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야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football game is comprised of exactly 60 minutes of pl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얘들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형광펜 치고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 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자, 축구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정확히 60분 경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And basketball game 40 or 48 minutes. 농구 경기 같은 경우도 40분 혹은 48분이라고 하는 딱 그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but 우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베이스볼,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has no set length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within whi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얘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겠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The game must be comple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경기가 끝나야만 하는 그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뒤쪽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법 포인트로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짚어야겠지. 왜? 나중에서는 within which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물어볼 가능성 충분히 있지. 여러분 아마 이제쯤이면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e pace of the game, 그 게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즉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야구 경기겠죠.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therefore leisurely and unhurriedly일까 혹은 unhurriedly일까? 이거 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가 올까? 부사가 올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뭘 봐야 돼? 문장 구조를 봐야겠지. 자, 그럼 주어 한번 찾아볼까? The pace of the game이라고 나오고 있는 여기가 주어인 것 같고 동사가 is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문장이 와야지 올바른 표현일까? 를 지금 살펴본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는 어떤 문장 구조가 구성 요소가 와야 되지? 보어가 와야 되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선생님, leisurely라고 하는 부사가 왔는데요. 부사는 보어 자리 못 오잖아요. 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leisurely라고 하는 이 친구는 형용사입니다. 쌤, ly가 붙어있는데 왜 형용사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ly가 붙는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iendly kid라고 한번 해봅시다. 친근한 아이라고 했어. 이때 friendly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인 kid를 꾸몄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앞에 leisure이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지금 모르셨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friendly도 마찬가지지. friend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어서 friendly라고 하는 형용사가 된 거잖아. 또 다른 예시로 lively classroom이라고 하면 활기찬 교실이란 뜻이거든. lively라고 하는 이 표현도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ly가 붙어있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다. 그러면 보어 자리에 누가 오고 있어? 아, 잘 형용사가 오고 있으니 뒤에 있는 부분도 뭐가 와줘야 된다?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 unhurri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올 겁니다. 왜? 보어 자리에는 부사는 못 오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가는구나. Like the world before, the discipline of measure time, deadlines, schedules,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어떤 시대와 같냐면요. 어떤 세상과 같냐면 before the discipline, 얘들아 discipline 하면 규율이잖아. 규율이 있던 전 세상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에 대한 규율이냐면요. measure time,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시간, 마감 기한, 그리고 schedule 하면 뭔가 일정, 그리고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간에 의해서 급여가 되는 그러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그 시대와 같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떻다는 거야? 야구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baseball belongs to the kind of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어떤 세상에 속해져 있대요? which일까? in which일까? 얘들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그치? 자, 뭐야?
관계대명사 올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올까? 지금 그거를 살펴보자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걸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지. 자, 봤을 때 야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세상에 속해 있대요? People did not say, I haven't got all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세상이래. 뭐라고 말하지는 않냐면, 나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대. 얘들아, 나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야. 이 뜻이 무슨 말이야? 나 시간 없어.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 시간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다. 즉, 여유롭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People did not say something.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어떤 표현 써줘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 which를 써줘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구 경기는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세상에 속해져 있는데, Baseball game does not do have all day to be played. 실제로 야구 경기는 하루 종일 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경기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can go on forever. 그 말인즉슨, 야구 경기가 물론 하루 종일 경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생 그렇게 갈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지. 그치, 얘들아. 해지면 경기 끝내야지. 자, 그랬을 때, baseball, like traditional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마치 전통적인 삶과 같이 proceeds, 진행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 진행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주어가 baseball. 진행된다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쓰여져 있고 according to the rhythm of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이라고 하는 게 뭔데? Especially the rotation of the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지구의 자전과 같은 그런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구가 자전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일이 생기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낮에는 베이스볼을 할수 있지만 밤에는 베이스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그 야구가 등장한 첫 번째 반세기에서는요, 야구 경기는 were not played at night. 밤에는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그 로테이션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낮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만 밤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 않았다. Which meant that,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여기서 위치가 앞부분을 수식해주고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Baseball games like a traditional work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근무일처럼 야구는 그러면 얘들아 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누구야? Baseball game이라고 하는 야구 경기잖아. 그러면 여기 ending일까, ended일까 이게 온다는 말인즉슨 얘 여기 동사 올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애도 올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때 대시 누군지가 필요하겠다. 자, 이때 등장하는 대는 얘들아 관계대명사 대시야? 관계대명사 대시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접속사 대시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러면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 접속사 대시 오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지. 그럼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잡아줄 겁니다. 이런 야구 경기는요, ended when the sun s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가 지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야구 경기가 이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17번 지문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저기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왜 별표가 쳐져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죠. It had long been something of a mys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미스테리였다고 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얘들아 한번 찾아볼게. 무엇이 굉장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냐면 where and on what the northern fur seals of the eastern Pacific feed during the wint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이런 북방 모피 물개가
먹었는지 during the winter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Eastern Pacific 그 동쪽에 있는 동쪽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오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를 한번 보자면 얘들아 the winter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보자마자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디로 갔냐면 when이라고 갔어요. 왜? 시기잖아. 그래서 when이라고 갔거든? 근데 차분해져야 돼, 얘들아.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앞에 지금 winter라고 하는 선행사가 온거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위치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사실 뭐가 중요한 거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뒤에 나오는 문장 보자. They spend all of the cost of a North America from California to Alask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시간을 썼대. 그 winter이라고 하는 그 시간, 기간,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을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요. 그 북, 아메리카 연안, 어디서부터? 캘리포니아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그 북아메리카의 연안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They spend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올수 없고 뭐가 와야 된다? 관계? 대명사가 와야지. 자, 그래서 그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는요, 그 북방 모피 물개가 이러한 북아메리카 연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 동안에 걔네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미스테리였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A 포인트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거든? 그래서 쌤이 별표 붙여봤어. 앞에 winter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re is no evidenc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증거는 없냐면 They are feeding to any great extents of sardines, mackerel, and other commercially important fish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근거는 없대. 그 북방 물개들이 뭐를 먹는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어리들이나 혹은 mackerel 하면 고등어거든요. 많은 양의 정어리, 고등어, 그리고 다른 상업적으로 중요한 그런 물고기들을 먹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presumably 아마도 4 million seals, 400만 마리의 그러한 물개들은요, could not compete with, 누구와 경쟁을 할 수는 없대요. commercial fisher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업적인 어부와는 경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For the same species. 이런 같은 종을 두고. 즉, 뭔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물고기들을 얘네들이 먹는다면 이런 물개들과 어부들은 경쟁을 해야 될 테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왜? Without the fact being일까 혹은 is known일까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실이 뭐야? 이런 물개들이 정어리나 아니면 이런 고등어와 같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물고기를 먹어요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해석은 다된것 같고, withou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without이라고 하는 얘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품사가? 전치사야. 자,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돼. 자, 그래서 the fact라고 하는 명사가 왔거든? 그런데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동사가 들어갈 수 없지. 그러면 문장이 오는 게 되잖아. 그럼 접속사가 와야 되니까 is라고 하는 동사는 못 오고 be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줄 겁니다. 자, 사실은 사실인데 알려진 사실 없이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 구가 오는구나라고 짚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but there is some evidence on the diet of the fur se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피 물개의 식단에 대한 증거들이 있대요. And it is highly significant.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증거가 나왔나 봐요. 뭘 먹죠? Their stomach have yielded the bones of a species of fis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북방 물개의 배는요. 무엇을 산출해 내었냐면 어떤 물고기 종의 뼈들을 산출해 내었대. 자, 그런데 그 뼈들은요, that has never been seen ali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조금 오싹한데요? that 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고 있는 a species of fish 이 부분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죠.
어떤 물고기의 한 종의

뼈를 산출해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고기 한 종이라고 하는 걔네들은요, 살아있는 채로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그런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배에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혹시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쌤이 여기다 해스를 밑줄을 긋는다면 얘들아, 맞는 표현인지 잘 잡아낼 수 있을까? 이때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나오는 a species of fish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잡고 있으니까, 자, 단수 동사를 잡고 있는 거 너무 괜찮지, 그치? 그래서 문법 포인트들도 꼼꼼히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의 물고기는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나타내는 거, 현재 완료와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즉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한 번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는 거지.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 그 물고기의 뼈들이 그들 물개 배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은 not even its remains, 그 물고기의 remains 하면 잔해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조차 has일까 혹은 have been found일까 지금 이거를 골라내고 있는데, 앞에 주어를 봐봐 얘들아. 하지만 심지어는 그 물고기의 잔해들이라고 해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주어 자체가 복수형이네. 그러면 얘들아, has는 안돼 일단. 자, 그러면 have been found라고 해서 여기도 뭐가 쓰이고 있다? 아,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문법 포인트 같이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잔해물들,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은 찾아지지 않았다,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anywhere except in the stomach of se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개의 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Ichthyologists, 이런 어류학자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says that.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이제? 길게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것 같아요. 그쵸?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대시다. 그래서 이런 어류학자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This sealfish belongs to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물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이냐면, that.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얘들아? 앞에 누가 봐도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와시구나.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짚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면, 특히나 inhabits very deep water, 굉장히 깊은 바다에 살고 있고요. off the edge of the continental sh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륙의 끝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 그룹에 속한다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출제된 문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반드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8번 문제,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문제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If you ever gone snorkeling,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있다면, You may have seen, 얘들아, 여기 파란색 표시를 해놨지, 쌤이? 이거 우리 동사의 활용 단원에서 배운 적 있어. May have PP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거든요. 아마 뭐뭐 했을 수 있다. 아마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봤다면 너는 아마 봤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여기서도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네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봤을 수 있냐면요, an amazing sight,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볼수 있었는데, an entire school of fish suddenly changed directions as one un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물고기 떼, 얘들아, 무리 떼라고 할 때, fish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school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무리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fish는 school을 가져오고요. 반대로 birds라고 하는 새는요, flock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새 무리 그리고 물고기 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물고기 떼들은요, 갑자기 그 방향을 확 전환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뭐로써 뭔가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뭔가 확 방향을 전환하는 광경을 봤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e same goes for flocks of bi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현상이 그 새 무리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So, are they all following the commands of a lead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리더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Researchers have determin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There is no leader or controlling fo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지도자나 혹은 뭔가 controlling force 이라고 하면 뭔가 세력이겠죠? 하나의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Rather, 그보다는 the individual fish or bird is reacting almost instantly to the movement of its neigh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나 물고기들은요 반응을 하는데 almost instantly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almost는 품사가 뭐야? 품사가 부사잖아. 자, 그러면 거의 즉각적으로 라고 해서 부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부사 instantly를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부서를 꾸며주는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네. 자, 그랬을 때그 각각의 물고기나 각각의 새들은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To the movements of its neighbor in the school or flo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리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래. 즉, 한 명의 지도자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 눈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나의 단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any individual can initiate the m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뭐냐면, such as the change in direction,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그 어떠한 개체도 시작할 수 있고요. And this sends out, 이것은 어떤 것을 내보내게 되냐면, maneuver w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움직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내게 되는 건데, 움직임 파장이 뭐야? Which send through the group of an astonishing spe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놀라운 속도로 그 그룹에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wave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뿜어내게 된다,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해석은 잘 됐는데 얘들아, 이때 들어가는 any 괜찮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몇몇 똑똑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쌤, 제가 배울 때는 any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니까 얘는 틀렸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잘했어, 얘들아. 그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뒤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 Some은 긍정문 혹은 제안의 표현에서 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쵸?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한다 라고 아마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Any라고 하는 것이 긍정문에 쓰이면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 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Any가 긍정문에 쓰일 수 있는데 그때는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잖아. 그랬을 때 이때 Any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때 등장하는 A는 애니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ecause individuals can see or sense the wave coming toward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개체는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대요. 그 파장을. 파장은 파장인데 어떤 파장이냐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 즉 여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이때 웨이브라고 하는 파장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파장을 느낄 수 있고 볼수 있기 때문에
They are ready to react more quickly. 그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They would without such advance no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사전에 공지 없을 때보다, 즉, 이런 파장이 없을 때보다 이런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이 있을 때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커밍도 괜찮은데, 오, 그럼 답이 안 나오고 있지? 조금 불안하겠지만 조금 참고 가보면, That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 is actually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시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뭐 먼저 살펴볼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나 볼 건데, 어?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접속사 대시여야 돼.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네라고 하면서 봤더니 얘들아, appears라고 하는 동사부터 등장하고 있어. 즉,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 자, 그러면 얘가 틀린 포인트일 텐데 그러면 뭐로 고쳐줘야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해. 틀린 거를 잡아내는 거 너무 잘했지만 뭐로 고쳐주는지가 중요하거든. 이때는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로 바꿔주면 좋겠지. 그래서 what appears to us as stimulus simultane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즉각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is actually 실제로는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Moving faster than the eye can see. 눈이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러면 저희는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report on a daily deadline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daily deadline 하면 일일 마감 기한이잖아요. 일일 마감 기한에 맞춰서 첫 번째로 보고를 한 그날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Or to interview a city official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그시 공무원을 인터뷰한 그 순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Or to begin to maneuver a desktop publishing progra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출판 프로그램을 첫 번째로 조작을 시작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세번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이 질문 뭐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뭐뭐 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우리 대학교에 있는 이런 언론 프로그램이요, was a source of 뭐의 원천이었냐면요. Many일까 혹은 much일까? 얘들아, 이건 솔직히 너무 쉽다. 그치? much나 many, 이거는 뭘 보는 거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지금 그거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언론 프로그램이 뭐에 대한 원천이었다? Many 혹은 much of these firsts for you.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many 혹은 much 뒤에 무슨 표현 등장하고 있어? Main firsts 라고 해서 복수형이 등장하고 있잖아. 즉,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many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의 원천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We are still providing these important first experiences to budding young writers and ed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A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냐면 이런 중요한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대? budding 하면 신진의, 즉 뭔가 새로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young writers, 어린 작가들이나 혹은 어린 편집자들에게 이런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And we are hoping, 그리고 우리는 희망하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You will be willing to help. 기꺼이 도와주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무엇을 도와줄 거냐면, The students make it through the progr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e cost of providing first-rate education just keeps going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말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은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비용이죠. 그래서 진짜 이런 고급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이 just keep going up,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We've done everything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cont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올 것인가? to contain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올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얘들아, 이미 동사가 나왔지? 또 접속사 없는데 동사가 나올 수 있어? 동사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To contain 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everything을 수식해 줄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tain cost. 얘들아, contain은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뭐 없이 without compromising 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romise 저해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quality, 즉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One of thos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는,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때 원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해본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니까 동사가 단수로 받고 있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To set up a scholarship fund for stud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대요. 자, 누구를 위해서? For students with special financial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장학기금에 조금 기부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한대요? You would consider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Contributing generously to our fu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너그럽게 우리의 자금에 기부해 주실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자, you will get a great feeling. 당신은 엄청 좋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 뭐 하면서 기분이 좋을 거냐면요. Known일까? 혹은 knowing일까? 이거 두 개를 볼 건데, 얘들아, 여기서도 뭐야? 분사 자리 물어보고 있어. 자, 분사 자리 물어보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You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자, 얘가 정말 아는 건지, 알아짐을 당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거야. 너는 엄청 기분이 좋을 거야. 무엇을 알게 되면서, You a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future leader in the proc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문 분야에 미래의 리더들을 형성하는 데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얘들아, 너가 알게 되는 거지, 알아짐을 당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아니로, 알게 되면서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knowing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너가 아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젊은 그런 신진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You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someone's normal patte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 일반 사람, 누군가의 normal pattern,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일반적인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notice the deviation from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행동으로부터의 deviation 하면 일탈, 뭔가 다른 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의 일반 행동, normal pattern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언제? When she or he l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가 거짓말을 할때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패턴에서 달라지는지를 알아채려면 뭐 해야 된다? 일상적인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sometimes the variation, 때때로는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is as subtly일까? as subtly as a pause일까? 이거를 지금 말하라는 건데, 여기 뭐야, 얘들아? 형용사 들어갈까? 부사 들어갈까?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때 뭐 파악하라고? 문장에? 구조 파악해 보라고. Sometimes the variation,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비동사 나왔다. 여기 무슨 자리야? 보어가 들어갈 자리야. 자, 보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
부사는 들어갈 수 없을 테니 형용사 넣어줄 겁니다. 쉽게 풀렸죠? 자, 때때로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할 수도 있대요. 뭐인 것처럼 마치 pause라고 하니까 침묵처럼 아주 미묘할 수도 있고요. Other times, 다른 때는요, it is obvious, 굉장히 명백할 수도 있고, 혹은 an abrupt, 급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할때 굉장히 미묘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I recently saw a news interview with an acquain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최근에 나의 지인이 뉴스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훌까 훔일까? 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훔은 무슨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훔은 무슨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즉,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I was certain, was going to lie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was certain, was 이라고 하는 동사가 뭔가 두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하지 말고, 이때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묶어보면 여기는 삽입되어진 겁니다. 삽입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확신했는데, 무엇을 확신했냐면, 그 지인이 was going to lie. 분명히 거짓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라고 해서 이때 문장이 안에 삽입되어진 거야. 그럼 얘들아, 문장 구조가 좀 쉬워졌지?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was going to li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자리가 비어 있어? 뒤에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면 who로 가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내가 아주 확신을 했는데 그 지인이 분명히 거짓말을 할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히나 예민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짓말 할 것을 확신한 그 지인이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Lie, she did. 그녀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들아, 이 문장도 조금 보니까 이상해. 어디가 이상해? Lie, she did.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lie,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She lied라고 하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lie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부분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결국에는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일상 행동과는 약간 다른 행동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랬을 때 during most of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 대부분 동안은요. She was calm and dir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굉장히 차분했고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when she started lying, 그녀가 거짓말을 시작하자마자 her manner changed dramatically. 그녀의 태도는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She threw her head back. 그녀는 그녀의 막 고개를 뒤로 젖히기 시작했고요. Laughed in disbelief. 불신의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요. And shook her head back and forth. 그녀의 머리를 앞뒤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랬을 때, it is true that, 그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면, the question, 그 질문들 자체가 dealt일까, dealing일까? 지금 여기 뭘 물어보고 있어? 분사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제 입도 아파. 분사 물어보면 뭐 찾아봐야 돼? 얘, 주체를 찾아봐야 돼. 앞에 주체 있네. questions라고 하는 거네. 자, 질문들이 스스로 다룰까 혹은 다루어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얘들아, 질문이 스스로를 다룰 수 있니? 다룰 수 없어요. 그쵸? 그 말인즉슨 다루어진이라고 하는 분사, 과거 분사를 써주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자,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그 질문이 다루고 있었던 건 사실이래. 무엇을? With very personal issues.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ut I have found that 나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어? In general, 일반적으로, no matter how touchy the question, 그 질문이 얼마나 까다롭든지 간에, if a person is telling the truth, 만약에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his or her manner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or abrupt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의 그런 태도는요, 절대 상당히 혹은 급작스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준동사와 뭔가 수식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바로 다음으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짠!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Unit 4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어의 활용인데, 역시나 앞에서 말했듯이 연결어의 활용 매우 중요합니다. 왜?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디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짚어볼 건데, 얘들아, 대명사라고 되어 있어. 어? 대명사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만 한번 볼까? Every day has its own meaning. 여러분 아마 교재에 이 예문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문장이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its를 한번 주목해 볼까? 자, 이때 its는 누구를 받아준 거야? 앞에 나오는 everyday라고 하는 그 단수 명사를 받아준 거지. 자, 단수 명사를 대신해서 소유격으로 받아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 받아준 거면, its로 받아주는 게 맞구나. 그래서, every day has its own meaning.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이요. The trees in the park are shedding their lea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얘들아, 주어 누구야? 나무? 들이잖아. 자,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요, are shedding, 나뭇잎을 떨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나뭇잎들을 떨구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그들의 나뭇잎에 그들 누굴까?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trees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같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re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줄 수 있구나.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적절한 대명사를 써야 한다라고 아마 여러분의 위에 설명이 써 있을 거야. 그치? 자, 쌤은 어떻게 갈 거냐면 예문을 먼저 많이 읽어주고 그 예문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할 거거든. 오케이? 잘 따라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대명사를 쓸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얘들아, 쌤이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 이 문제가 맞는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 Each student must bring their own lapto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은 그 각각의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ir와 each student라고 하는 주어의 수일치가 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수일치가 되고 있어? Each student 하면 얘들아 무슨 표현이야? 단수 표현이잖아. 각각의 학생들은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들 자신의 랩톱, 노트북을 가져와야만 합니다라고 했는데 앞에 나오는 주어는 단수야. 근데 뒤에 나오는 소유격은 뭐야? 복수형이야. 그럼 안 되지. 그럼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각각의 학생들은 his or her 이라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의 혹은 그녀의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받아줘야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명사, 즉, 단수 대명사, 복수 대명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했고요. 자, 두 번째. He used his position to enrich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지위를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한 거, 스스로 부자를 만든 행위 자체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he가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뭘쓸수 있다? himself라고 하는 재귀대명사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귀대명사 우리 문제에서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 그치?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재귀대명사가 쓰이면 우리 뭐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 빨리?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 보라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himself라고 하는 목적어에 재귀대명사가 쓰이고 있으니 앞에 주어를 싹 보고 주어, he면 여기 himself라고 하는 재기대명사를 쓸수 있구나를 파악하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A scientific theory does not necessarily prove itself to be absolute tru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대. 무엇을?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itself라고 하는 제귀대명사가 오고 있는데, 얘 주어랑 같은 애 맞아?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a scientific theory라고 하는 이 주어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주어 부분과 목적어 부분이 같으므로 얘는 제귀대명사 itself를 쓰는 것이 맞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설명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목적어를 제귀대명사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국말 표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쌤이 밑에 연습 문제 하나 더 가져왔지. 얘 한번 풀어볼까? 이때 themselves가 오는 게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맞을까? 한번 재빠르게 주어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In a highly competitive society, 매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요, individuals may lose sight of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시야를 잃을 수 있다. 결국에는요, find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거냐면, conforming to social expectation rather than their own valu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자신의 가치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에 순응하는 그들 스스로를 보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이때 목적어 자리에 이런 제귀대명사 오는 거 맞아?를 확인하려면 누굴 파악해야 된다? 주어를 파악해야 된다. 자, 주어 누구예요? Individual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지금 해석했잖아. 그럼 얘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제귀대명사 들어갈 수 있지.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얘들아 쫄지 말고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를 파악하자? 앞에 있는 주어를 파악하자. 주어만 파악하면 얘랑 같은 인물인지만 살펴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관계사 부분입니다. 자, 관계사 어떤 것을 관계사라고 부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Mom bought me a suitcase that folds out four sh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이 예문이 쓰여져 있겠죠? 어머니는 나한테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 여행 가방은 여행 가방인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지. 자, that folds out four shelves. 네 부분으로 접을 수 있는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치? suitcase라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folds out,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구나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believe what you told me. 나는 너가 나한테 말해준 거, 그거, 난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고, you told me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잘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준비한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We must focus on.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Thing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지금 해석했지. 자, 그럼 우리 재빠르게 살펴볼 거뭐 있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일단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은 못 오겠네.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어. 그럼 얘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아,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얘들아. 주어 부분이 빠져 있지? 주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것. 새 추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에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이때 관계대명사 that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 which 또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I reached the point where
혹은 at which I could enjoy the scen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enjoy the scenery, 그 경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치? The point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I could enjoy the scenery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서 관계 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얘들아, 비슷하게 생긴 문장이야. 비슷하게 생긴 문장인데 다른 문장 한번 보면요. I reached the point. 나는 어떤 지점에 도착을 했어. 일단 선행사는 있네. 어떤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which I described earlier 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일전에 describe, 묘사했던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뭐야, 얘들아? 관계대명사지. 내가 일전에 무엇무엇을 묘사했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문장을, 쌤이 문제를 지금 준비해봤죠. 한번 같이 풀어볼 거야. W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환경 다음에 어떤 표현이 올지는 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다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환경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모든 직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지? 자, 그러면 이때 빈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관계 부사가 들어올지 관계 대명사가 들어올지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뒤에 문장 볼까? Every employee, 모든 직원은 실현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나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겠지. 뭐 in which, 그 환경에서 그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볼까? W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자, 조금 비슷한 문장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쌤이 가져와 봤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올까는 뭐에 달려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달려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human activities have severely damaged over decad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활동이 수십 년 동안 파괴해온 그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human activities, 인간의 활동은 have severely damage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 얘들아.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어떻다는 말이야? 불완전하다는 말이잖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함으로 우리는 이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which, 관계 대명사 which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혹은 관계 대명사 that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돼?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떤 환경을 보호해야 하냐면요.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극심하게 파괴해온 그런 환경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화면에서 뭐를 알 수 있을까? 뭐를 정리할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맞죠? 관계 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자리 온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 안에 넣고 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 풀면서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다뤘을 거거든. 그러니까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꿍 찍자는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까지 해서 오늘은 관계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개념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거부터 할 거야?
아, 연결어부터 할 거야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개념 마저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Start it.
1: 네, 안녕하세요, 책갱이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고백 부트캠프 오늘은 4강이고요. 오늘 4강에서는 요지 파악 문제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으로 가서 제목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챕터 6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조금 빡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꼼꼼히 제가 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재미있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맞아요. 먼저 출제 예상 지문 요 유형 표현 4번이랑 주제 파악 챕터 6의 주제 파악 1, 2번까지는 먼저 교환을 한번 보고 와야 된다. 자,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과 지문 먼저 읽어보고 오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은 엑셀사이즈 4번 요지 파악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로지컬 플로우 보도록 할게요. 불안을 연민과 공감으로 전환하기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내면에 있는 불안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사회성을 길러서 인간관계를 향상하는 것이 가능하며 불안이라는 게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한테 뭔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불안에 귀를 기울이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공감을 실천할 수 있다. 불안을 공감과 연민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불안을 지금 공감으로 전환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안을 외향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감과 연민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향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불안을 좋게 보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 챙겨 두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uffer from social angst, 이렇게 나옵니다. 불안,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색함, or dread. dread라는 거는 두려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너가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know that 알아두세요. 명령문으로 나온 겁니다. 뭘 알아두냐면 that 저를 알아두세요. This, 이것은. 이것이라는 건 앞에 있는 if 저를 얘기하겠죠. 너가 1번, 2번, 3번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is a perfectly normal한 response다. 완전히 완벽하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러면서 No matter what it looks like,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라 하더라도 A lot of people are dealing with internal anxiety.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대요. 내면의 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social situation.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안. 그러니까 내적인 불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it is actually possible. 가능하대요. To build your social muscle. 너의 social muscle 하면 사회적인 근육을 기르는 게 가능하고요. And 그리고 use it 여기서 is it 하는 반응 가리키는 반응 social muscle이 되겠죠. 사회적 muscle 사회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면 to boost your connections 너의 인간관계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통해서 사회적인 근육을 기르고 사회적인 근육을 길러가지고 이걸 어디다 사용해요? 인간관계 향상에다 사용한다. 즉, 불안을 인간관계 향상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and your anxiety is giving you clues. 너의 불안은 너한테 단서를 주고 있대요. to 뭐에 대한 단서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What 어떤 아이스브레이커와 라이프라인, 아이스브레이킹 한다, 이런 말 하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좀 이제 서먹함을 푸는 그런 대화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생명선, 직역하면 이런데, 생명선이라는 건큰 도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말들이나 아니면 큰 도움이에요. 어떤 이런 것들을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might be grateful. For you to extend, 너가 펼치기를, 너가 건네주기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지, 거기에 대해서 너한테 그 불안이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가 그들한테 뭐를 extend, 뭐를 펼쳐줬으면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truly listen to, 귀 기울이세요. listen to에다가 여러분 밑줄 그어 두시고요. What your anxiety is signaling to you. 너의 what your anxiety, 너의 걱정, 뭐 불안이 is signaling to you. 너한테 어떤 것을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truly listen to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listen to 한다라는 건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걸 얘기합니다. listen to 들으시고요. 뭐에 대해서 about where you feel uncertain or insecure. 그러면 이렇게 꺾어 보세요. 뭐에 대해서 너한테 신호를 보내냐면, 너가 feel uncertain, 뭔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불안정하다,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nsecure. 불안하거나 불확실하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 signaling, 너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truly listen to,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여기서, what절에서 열었던 거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and practice empathy. 그러면 요 practice는 앞에서 나왔었던 listen to가 1번, 그 다음에 practice가 2번 동사가 되겠습니다. 둘다 명령문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공감을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너의 불안이 너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공감을 실천하세요. By ing 뭐뭐함으로써, 그러니까 제공을 함으로써, offering a hand to others.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손길을 내밀음으로써,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Who might be in the same boat? 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공감을 실천을 하십시다. 불안을 공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Remember that.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flip 하면은 탁 뒤집는 거니까 전환하다라고 여기선 해석을 할게요.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라색으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놨죠?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 그러면은, flipping anxiety, 불안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꾸는 거냐면, 연민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is something, 무언가다. 근데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냐면, 너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무언가입니다. 라는 것을 remember, 기억해 두세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너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이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거. 그거 너가 타고나게끔 할수 있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It is in fact. 그것은 사실은 what your anxiety was designed to do for you. 그러니까 it is 주어 동사 나오고요. 보어 자리에 what절이 나온 거예요. What your anxiety. 무엇이다? 너의 anxiety. 그럼 여기 what절 안에 주어가 되겠죠? anxiety가 was designed. 설계가 된 거예요. to do. 뒤에 목적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what절이 나온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다. 그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그 불안이 결국에는 뭐로 바뀌는 거? 요 연민으로 바뀌는 거. 그 연민은 바로 무엇이다? 너의 불안이 너한테 하도록 설계가 되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이 그냥 불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을 아까 나왔었던 공감과 연민으로 바뀌는 게 결국에는 불안이 너를 위해서 하도록 설계가 된 일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together 이렇게 나오는데요. together가 가리키는 바는 앞문장에서 여러분 앞에 나왔었던 부분에서 찾자면 요 empathy와 여기 나온 compassion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감과 연민을 두 가지 합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개 다 합쳐서 그러면 이 문장의 문장 삽입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문장은 저 두 가지가 다 언급된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이 둘을 합쳐서 compassion과 empathy 이 둘은요 can buffer 완화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항해서 bad anxiety 해로운 불안을 지금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you can use your anxiety 너는 너의 불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be more outward facing 하면은 외부 지향적이 되도록 더 외부 지향적이 되도록 너의 불안을 사용할 수 있대요. The outcome 결과는요.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결과는 그러니까 즉 너의 anxiety를 외부 지향적이 되도록 바꾸는 것에 대한 결과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the spreader of compassion 그러면 연민의 전파 연민이 퍼진다라는 거죠. For your fellow human beings 누구를 위한 연민이 퍼지냐면 너의 동료 인간들 아니면 다른 종들 아니면 planet, the planet 지구상, 지구의 지구로 그러니까 뭐 환경이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아니면은 다른 종들 아니면은 인간, 동료 인간이라는 건 우리 인간 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종회로 이런 이 연민, 공감이 전부 다 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민의 전파로 마지막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upper point 한번 보도록 할게요. No matter what it looks like. 그러면 what it looks like까지 합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no matter what 부분은 whatever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what it looks like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no matter how나 however를 쓰면 어법상 틀리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구조는 아까 설명했죠. 여기 명령문 나왔고 and 뒤에 명령문이 나왔는데 이 둘이 길이가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secure 하면은 불안정한, 불안한, 자신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비슷한 결의 단어를 보자면 unconfident, vulnerable, 취약한, self-doubting, 스스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류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flipping, 여기서 flip 하면은 뒤집다, 뭐 이렇게 뭔가 전환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flipping, 나온 그대로 썼습니다. converting 또는 transforming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 shifting 전환시키는 거 reversing 이것도 뒤집어버리는 거 이런 걸 뜻하는 단어들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본문에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 여기 있는 부분 자체가 이 글의 주제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여기에 나온 단어인 flipping 이라는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는지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buffer 이거 여러분 완화하다 또는 완충작용을 하다 이거 별표 단어였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별표 단어는 항상 여러분 더 쉬운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alleviate 하면은 경감시키다, 완화하다, mitigate, cushion 역할을 하다, 그 다음에 relieve, soften 이런 것들 다 경감하다, 완화시키다의 유의어들이니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ost 하면은 북돋우다, 강화하다 이런 뜻인데요. enhance나 amplify, strengthen, facilitate 이러한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네요. inherent,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완전 중요해요. 이것은 너에게 이제 something inherent in you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inherent는 정말 중요한 빈출 단어입니다. 이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위해서도 수능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다 외워두시고요. 반의어까지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내재된, 타고난, innate, inborn, intrinsic, natural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hardwired 요거까지 같이 하나 추가로 더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타고난의 뜻입니다. 내재된, 타고난.

드시고요.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도 제가 좀 여러 개 가져왔거든요. 서술형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한테 내재된 것임을 기억해라. 여러분, 내재된이라는 단어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불안을 연민으로 바꾼다라는 게이 글의 결국에는 주제였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분 특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어순비열 문제 나오면 너 바꾸는 거잘 못하겠어요? 이런 토깽이들은 제가 어순배열로 이 문장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문장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문장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좀 스트레스가 덜하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Remember that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 그러면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것이 is something inherent in you. 너한테 내재된 것이다. 내재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근은요. 내재된, 타고난을 뜻하는 제가 어휘 포인트에서 짚어드렸던 단어들, 써드렸던 단어들 이것들을 자라라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단어 중요해요. 그리고 내재됐다는 거는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요거까지 같이 짚어두시고 다른 서술형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완성 문제예요. 요약문 완성은 말 그대로 지문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주도록 도와주는 그런 문제니까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아, 이 지문이 이런 내용이었지? 라는 걸 다시 되새김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고 단 A와 C는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하다. By띠리리 your internal anxiety into D. 이렇게 나왔어요. 너의 불안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연민, 공감 이런 단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꾼다, 전환한다 이런 말 들어가야 되겠죠. Flipping, 전환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compassion, 얘 명사니까 어형 변화 없고요. 여기서는 요 by 뒤에 나왔으니까 ing 잘 붙어 있고요. You can overcome social dread, 너는 사회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And develop on 띠리리 facing, 우리 아까 외부지향적인 나왔었죠. Outward facing attitude를 develop,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3번이에요. 단답형, 지시어, 다음 문장에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거 우리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라서 얘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지금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뭐겠어요, 여러분? Social muscle 이렇게 단답형, 단수로 쓰거나 아니면 your social muscle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짚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또 어휘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A, B에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쓰는 겁니다. Compassion과 Empathy는요. Can 띠리리 against bad and anxiety. 나쁜 불안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뭐로써? Acting as 띠리리 to soften the impact of social stres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social stress의 영향을 이거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ad anxiety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단어인데 정답은 buffer, 완화하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완화하다의 여러분 유의어들도 같이 정리해줬으니까 그것도 이 김에 한 번 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주제 파악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파악 문제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pause 하시고 주제 파악 1번 문제 아 이런 내용이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서 단어 모르는 게 좀 많다 그러면 단어도 한번 좀 잘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적극적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의 기준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배타적 시민권과 양립 가능했으나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건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시민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시민만이 가질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시민권이 투표권을 가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비시민권이 투표권을 가지면 배타적 시민권과 지금 외국인의 투표를 허용하는 게 양립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유지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비시민권이 투표를 비시민이 투표를 가진다면 시민과 외국인의 구분 근거가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왜냐면 시민과 외국인을 분류하는 게 뭔데?
배타적 시민권인데, 근데 이거 둘 다 지금 투표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두 개 구분 근거가 없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920년 이후로 배타적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

즉 시민한테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투표권을 누구한테만 제한한 거예요? 시민한테만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거주 중인 거주 외국인들한테는 안 준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 민주주의에서는 거주 여부가 정치 참여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 요런 류로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지문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지문만큼은 꼭 여러분 단어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볼게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 하면 여러분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관행인데 어떤 관행이냐면 permitting aliens to vote. 그러면 외국인한테 투표를 하는 걸 허용하는 그러한 관행은요. could be seen as compatible. compatible 하면은 양립 가능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 이런 뜻합니다. 그러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가요? 뭐와 양립 가능한데 with the idea of exclusionary citizenship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exclusive에서 나온 건데요. exclusionary citizenship. 요거 밑에 나와 있는 단어죠.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배타적 시민권과 permitting aliens to vote 한다라는 그 관행이 지금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could be seen as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but 나오죠. 그것은 이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is a hard balance. 좀 어려운 균형입니다.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균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 여러분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양립할 수 있다 없다? but 뒤에는 없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If the vote, 만약에 the vote 하면 투표권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Of all rights, 모든 권리 중에서 투표권이 누구 손에 있으면 is in the hands of non-citizens. 비시민들의 손에 있으면, 즉 비시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으면 why should they, 이 they는 non-citizens, 앞에 있는 비시민들을 가리키겠죠. 이 비시민들이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뭐뭐로서 여겨지지 않아야 하는가? 뭐로서? 시민으로서 여겨지지 않아야 하는가? 질문을 한 거예요. And 그리고 여기에 why should not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나왔었던 why should not 부분이 지금 겹치기 때문에 and 뒤에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Why should 그다음에 not. not은 동사에다가 이제 부정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Why should the entire distinction, 완전한 구분이에요.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완전한 구분이냐면 resident alien, 거주 외국인과 and citizen, 시민들 사이에 완전한 구분이 not 있었죠. not be abandoned, 왜 폐지되지 않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투표권 줄 거 시민이랑 그 다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랑 얘네한테도 투표권 줄 거면은 이거 왜 구분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indeed 정말로 something like this thought 여러분 this thought 이게 가리키는 바는 요 앞에 나오는 요 부분 제가 노란색 친 부분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생각과 같은 생각이 probably lay behind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면에 있었습니다. 누구 뒤에 있었냐면요 the disappearance. disappearance 하면 여기서는 폐지라고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폐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폐지 이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of alien voting 하면은 외국인의 투표 그 폐지에 이면에 이러한 생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그러면서 땡땡 나오면서 설명이 나오죠. with universal adult citizen suffrage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선거권이 지금 universal suffrage예요. 그러면 성인 시민의 보통 선거권 after 1920년 그러면 1920년 이후에 성인 시민의 보통 선거권과 함께 1920년대부터 이제 성인 시민이 보통 선거권을 얻었으니까 그거와 함께 그 출연과 함께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에요. to maintain 유지할 exclusionary kind of 배타적 형태의 citizenship 시민권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was to 뒤에 거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건데요? restrict the vote to citizens. 아 그러면 제한을 하는 겁니다. 투표권을 누구한테까지로 제한하다? to citizens. 시민들한테까지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and not 누구한테는 아니고 resident

100%. 그러니까 거주자들은 아니고 시민들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시민한테만 특별하게 뭔가 권리 같은 게 부여된다라고 볼수 있는 이 배타적 형태의 시민권,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but, 그러나, but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no에다가 x 치시고, no theory of active democracy. 그러면은 주어는 지금 theory of active democracy라고 보신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부정어는 동사에다가 부정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이론 중에 그 어떤 것도 cannot countenance 여기 나오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할 수 없습니다. This distinction, 이러한 구별을. 여러분, 이러한 구별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구별이 되겠죠. 뭐였는데요? Restrict the vote to citizens and not residents. 그러니까 시민한테는 지금 투표권을 허용을 하고요. 거기한테까지만으로 딱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들한테는 제한하는 거. 거주자들한테는 그러니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거를 지금 distinction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어떠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이론도 이러한 구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the laws, 법인데요. concerning our common life. 그러면 여기서 concerning은 뭐뭐에 관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의 공동생활에 관한 법은요.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by all those, 이러한 사람들 모두에 의해서요. 어떠한 사람들? who are taking part in it,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요 it은 common life가 되겠지.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and 그리고 residence, 거주라는 게 is the only convincing test, 유일한 설득력 있는 기준입니다. convincing이 설득력 있는 애 뜻이 있습니다. 유일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래요. If, 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냐면 whether someone is taking part,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대한 유일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 바로 뭐다? residence, 거주 여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is understood, 이해되는 것처럼 almost universally, 그냥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입니다. When it comes to, 뭐에 관련해서? When it comes to question, 문제에 관련해서요. Which citizens, 어떤 시민이 should have a voice,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가? In local government, 지역 정부에서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문제에 관련해서도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가져야 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적극적인 민주주의 하에서는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투표권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이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어퍼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citizens? And distinction between resident, alien, and citizens be abandon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be abandoned 요거는 지금 앞에 should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 be abandoned를 should 다음에 나오려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is abandoned나 abandoning 뭐 이런 식으로 abandoning 맞죠? abandoning으로 변형되어 나오기 쉬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제가 아까 여러분 요거 뭐라고 했어요? Why should not이 생략된 형태니까 여기 뒤에도 원형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concerning, 여기는 뭐뭐에 관한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적 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전치사구나, 그래서 그 뒤에 명사 형태가 왔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Concerning our common life, 그러면 우리의 공동생활에 관한 법은요, 여러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must be made,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어법 포인트를 보자면, 명사절 접속사 weather절은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convincing test, 설득력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냐면, of가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목적어 자리라서 명사가 와야 되죠? 명사절이 온 겁니다. Whether someone is taking part,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뭐뭐인지의 여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전체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술형도 몇 가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문장만큼은 잘 보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리 중에서 투표권이 비시민권자의 손에 있다면 왜 그들을 시민권자로 간주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문장입니다. 그 문장에다가 여러분 잘 챙겨두시고 체크를 해두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투표권이 모든 권리 중에서 그 투표권이라는 게 is in the hands of non-citizens, 비시민권들의 손에 있다면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citizens? 왜 시민권자로 간주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글의 주제, 하고 싶은 말을 잘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했죠. 다음에 요지, 다음 글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건데요. A, B, C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 쓰시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어휘형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To maintain DDD citizenship. 우리 배타적 시민권 이런 말 나왔었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Exclusionary 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the US, 미국은 restricted voting, 투표하는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To citizens, 시민한테로 제한했습니다. But the theory of, 그러나 이론인데 뭐의 이론이에요? 그쵸, 이거 중요해. 적극적 민주주의의 이론은 뭐라고 시사하냐면 대절이라고 시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at 뭐라고? 이것은 should be the true test, 진정한 검증이어야 된다. For the right to vote, 투표할 권리에 대한. 여러분 뭐였어요? 거기에 사는 거, 그러니까 residence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everyone taking part in common life, 그러면은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should have 뭐를 가져야 된다?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요약문 문제는 제가 서술형 문제 웬만하면 꼭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약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답형, 어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한 단어에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An active democracy, 적극적인 민주주의는요, cannot 이거 할 수 없습니다네요. 그럼 이거 하다라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The distinction between resident와 citizens, 시민과 거주자의 그간의 차이를 이거 하지 않습니다. When it comes to voting, 투표에 관련해서는요, 투표에 관한 한, as it should, DDD 해야 되거든요. The participation of all.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이거 해야 되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공동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지지하다 류의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본문에서 나왔었던 단어 지지하다 별표 단어였지만 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C로 시작한다 뭐 이렇게 힌트를 줄 수는 있겠네요. 요 단어도 나온 김에 countenance 같이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와 힘들다. 여러분 방금 전 지문은 인정이다. 힘들었습니다. 인정. 근데 그 지문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오히려 어휘도 보고 어법도 보고 서술형도 여러 가지로 보면서 여러 방면으로 막 공부를 해야지 오히려 그 지문이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넣어봤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 improving. 나는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In everything I do,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 아무리 오늘 하는 지문이 어려워도 여러분, 이 지문을 어차피 내신법에 들어가는데 어차피 수능 특강에 나왔는데 에이, 안 해!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등한시하는 것보다 그냥 맞서 싸우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우리 주제 파악의 exercise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입니다. 위치에 따른 물체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림이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그림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뭐가 됐건 간에 갑자기 미술관에 걸려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시가 나옵니다. 탄산 음료 캔을 거리, 길거리에서 그냥 본다면 그것을 쓰레기로 볼 거예요. 그런데 같은 캔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아, 예술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현대 미술에서 특히나 그렇겠죠. 물체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는지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위치, 장소에 따른 물체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en에다가 세모 표시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When people are asked, 사람들이 요청을 받을 때예요. 질문을 받을 때네요. What any painting hanging on a gallery wall means? 어떠한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hanging on a gallery wall 이게 페인팅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gallery wall 하면은 미술관이라고 할게요. 미술관의 벽에 걸려 있는 그 어떤 페인팅이 what it means에서 변형한 거예요. 이 자리에 주어가 길게 들어간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을 이게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그 이시듯하는 바는 페인팅이 되겠죠. 그 페인팅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as is a case with most abstract. 그러면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s. 여기 콤마콤마를 묶으셔도 되는데 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abstract 추상적인 표현주의 페인팅, 회화, 그림에서의 경우처럼 They tend to.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건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은 find meaning. 그 안에서, 그림 안에서, 요, 이또 그림이에요. 그림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Because it is located. 그 그림이 located, 위치에 있거든요. 갤러리 안에 위치에 있거든. 아, 그러니까 선생님, 중간에 있는 이 말은 도대체 왜 해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묻는다면 이 앞에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 얼마나 그 그림이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추상적인 표현주의 이런 그림들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서처럼 그 그림이 얼마나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주절은 여기죠. They tend to find meaning in it. 아, 그들은 그 그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유에다가 제가 빈칸 추론 변형이 나올 수 있다 표시해놨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Consider A 이렇게 딱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A가 예시가 됩니다. Consider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soda can 그러면 탄산음료 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탄산음료 캔이냐면요. 발견된 거예요. Thrown away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On a city street 도시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그러한 소다 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f we were to 우리가 만약에 뭐 한다면 마주 한다면 우연히 마주하는 거죠. This item을 어디에서요? 길거리에서 이 소다 캔을 뜻하겠죠. 버려진 소다 캔을 우연히 마주한다면 we would no doubt 우리는 아마도 그러니까 틀림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view it 그 소다 캔을 뭐로써 볼 거냐면요. As a piece of garbage or rubbish. Rubbish도 여러분 폐품이고요. Garbage는 쓰레기니까 쓰레기 조각이나 폐품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 But 그러나 앞에서는 길거리에서 본 경우가 나와서 길거리에선 쓰레기나 폐품으로 봤고요. 그러나 if we saw 우리가 본다면 the very same object on the pedestal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pedestal 하면은 밑에 뜻 있죠. 받침대요. 받침대 위에 있는 아주 똑같은 그 바로 그 똑같은 물체를 우리가 받침대에서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받침대에 있는 오브젝트를 설명을 뒤에서 여러 군데서 해주네요. displayed 일단 첫 번째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갤러리 안에, art gallery, 미술 갤러리 안에 전시되어져 있는 받침대 위에 있는 물체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되어진 거예요. 서명이 되어진 거야. By some artist, 어떠한 화가에 의해서. And, 그리고 given a title, 제목이 부여가 된 거죠. Such as waste, 폐품, 멋있잖아, 뭔가. 그런 이제 제목이 부여된 상태인 그러한 오브젝트. 바로 똑같은 그 오브젝트니까 소다캔이 되겠죠. 걔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러면 we would interpret its meaning. 그 소다캔의 의미를 해석을 할 거래요. In a vastly different way.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We would in fact, 우리는 실제로 be inclined to interpret it.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것을 이제 interpret,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앞에 나오는 것은 object, 즉 소다캔이 되겠죠. As an artistic form, 예술적인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면서? Describe 나와 있습니다. 발견하면서. 뭐를 발견하냐면 a throw away 하면은 낭비적인 아니면 or materialistic 아니면 물질적인 사회를 발견하면서 아... 이거는 물질주의적인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야. 이렇게 의미를 이제 artistic form, 예술적인 형태로서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the can's location, 그 can, 소다 캔의 location 하면은 놓여진 위치를 뜻하는 거죠. On a sidewalk, 그게 도로에, 인도에 놓여졌는지 아니면 its display, 그 소다캔의 display가 되겠죠. 전시인데 어디에 전시해요? On a pedestal in an art gallery.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가 되겠네요. Location은 location인데 어디서의 location 아니면 어디서의 location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술관에 있는 요 받침대 위에서의 전시, 그 소다캔의 전시나 아니면 사이드웍에 있는 location 이게 will influence, 영향을 줄 것입니다. 뭐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어떻게 그 소다캔을 해석할지에 영향을 준다. 로케이션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은 그래도 좀 소재 자체가 라이트했죠? 가정법 과거가 나왔습니다. 해석은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if 주어 were to 동사 가 나왔어요. 과거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 조동사 과거 나오고 동사 원형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 if we were to 부분 그 다음에 we would no doubt은 괄호 쳐두시고요. view에다가 밑줄 거두시고 요거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no matter how 형용사가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however strange 그러니까 no matter how 자체를 however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it might appear. appear가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 수능 개념에서도 했었죠. look, seem, appear 하면서 했을 때 그 appear입니다. 2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가 있었는데 however, how 때문에 여기에 지금 strange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strange는 보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니까 형용사 형태를 떠야지 여기에서 strangely 이런 식으로 쓰이면 부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다라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upper point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사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nfluence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들어간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의 어법이 아니라 요거는 어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휘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bstract 하면은 추상적인입니다. 추상적인이라는 단어를 non-representational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symbolic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의어는요. 추상적인의 반대말은 concrete,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realistic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inclined to, 그쪽으로 몸이 기울다 에서 나온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기우는 거죠.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one to, 뭐뭐하기 쉽다. disposed to, tending to, tending to나 아니면은 prone to. 얘가 좀 더 어렵다면 tending to로는 여러분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vastly, 엄청나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나왔었는데요. tremendously, significantly, enormously 등의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지문은 어휘 포인트, 어퍼 포인트 다 짚어드렸는데 경중을 따지자면 어퍼 포인트 부분이 더 중요한, 많이 중요한 지문이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도 몇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말 뜻에 맞게 주어진 단어들을 이제 어순배열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중요한, 꼭 외워야 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 그 문장을 선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폐기물이나 물질주의 사회를 발견하는 하나의 예술적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왔었던 문장이고요. We were in fact, 우리는 사실, 우리는 be inclined to,

모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terpreted,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술적 형태로, 예술적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Describe, 발견하다의 뜻으로 별표 단어였죠. Throw away,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낭비적인 거를 여기서 폐기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낭비적이거나 아니면 물질주의적인 사회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폐기물이보다는 앞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낭비적이거나 이렇게 바꿔놓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순배열하기에 훨씬 더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순배열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약문 완성!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 ABC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The utility of an object. 물체의 이것은 such as gallery나 아니면 sidewalk.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데. 물체에 뭐가 중요했어요? 위치. 위치가 중요했잖아. 근데 그거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determines. 결정합니다. it's 무엇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even a piece of diddy can be viewed. 여겨질 수 있습니다. as art. 뭐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로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다 캔 같은 말이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어디에 그것이 전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럼 A와 C는 여러분 알겠고요. 혹시 B 아시겠나요? 뭐를 결정한다? 뭐 해석을 결정한다? 의미를 결정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는 location, 물체의 location이 결국에는 뭐를 결정합니다? Its meaning, 의미를 결정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귀찮아서 안 쓰더라도 여기 빨간색 부분만큼은 꼭꼭꼭 써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 거거든. 물체의, 여기까지네요. 물체의 뭐가? location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determines, 단어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even a piece of garbage 또는 rubbish, waste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can be viewed,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술로. 뭐에 따라서 where it is displayed, 어디에 그것이 located가 나왔어도 되지만 displayed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전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아, art로 여겨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어순배열, 영작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빈칸에 알맞은 어구를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하세요. 일곱 단어 이내로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조건은 이런, 이런, 이런 단어가 모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유형의 이제 어순, 배열, 영장 문제가 되겠는데 according to the text, 글에 따르면 the way we perceive an object, 우리가 물체를 인지하는 그 방식은 여러분, 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그 뭐가 location, influence, interpret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고민해 보시고 저랑 같이 정답 보도록 할게요. How its location influences our interpretation. 지금 location, influence, interpret 이 단어가 여러분 다 들어가 있고 약간의 어형 변화가 들어갔죠. 그러거나 아니면 how its location will influence it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지만 그 단어가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의 위치가 그 물품의 위치가 영향을 주는가 our interpretation 우리의 해석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문제 여섯 개의 단어니까 일곱 단어 이내로 작성하는 거에서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토끼인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Empathy라는 단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vincing, convincing test 하면서 나왔었던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단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려주시고 여러분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가 가장 마지막에 터졌는데요. 마시멜로우는요. 엠파티 말고 그 지문에서 C로 시작하는 연민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거를 오늘의 마시멜로우로 잡아라. 요걸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챕터 6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안녕. 스피드 보카 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수는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이라는 단원인데요. 역시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수험 생활에 여러분들의 소소한 낙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공부인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리고 그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기분, 좋은 기분으로 공부하면요, 몸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행복한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그 효과도 더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먹고 잠 제대로 안 자고 공부하면 불안하죠. 거기다가 몸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면역력 떨어지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드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아는 친구는요, 수능 때 도시락으로 김밥 가져갈 거라고 수능 100일 전부터 매일매일 김밥만 먹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 했었어요. 먹고 사는 낙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기본 김밥만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먹고 사는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뭔가 먹고 싶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 몸 안에서 그 영양소가 부족한 거래요. 그럼 먹는 것에 죄의식 느끼지 마시고 잘 먹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일단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식량 자원 너무 방대하죠. 그중에서 우리는요, 딱 곡물 세 가지, 뭐냐면 밀, 쌀, 옥수수,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리해 볼 거고요. 주요 가축도 역시 소, 돼지, 양, 딱 세 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량 자원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만 보셔도 아는 내용을 저와 굳이 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먼저 그래프 분석 같이 한번 해보자면요, 옥수수, 쌀, 밀의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래프 여러분들도 지금 교재에서 보고 계시죠? 82쪽이고요. 자, 여기서 재배 면적은 누가 제일 넓나요? 아, 밀이 제일 넓네요. 그쵸? 밀은요, 수학여행 가면 그냥 버스 타면 자는 친구 있죠? 어디서든 잘 적응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예요. 얘는 조금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것을 내건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요. 그것을 내한성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키울 수 있어서 재배 면적 자체가 제일 넓어요. 재배 면적은 누가 제일 좁나요? 쌀이 제일 좁네요. 셋 중에서. 왜냐하면요, 쌀은요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수학여행 가면 잠자리 바뀌면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이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친구입니다. 쌀은요, 성장기에는 고온다습하고 수확기에는 건조한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서 대부분 재배가 되기 때문에 쌀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생산량 자체는 누가 제일 많나요? 옥수수가 많네요. 네, 옥수수의 경우에는요, 뭐 종자개량의 영향도 있었고요. 더 이렇게 생산량이 많은 형태로 종자개량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가시적으로 기억하시기에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밀은 키워서 나오는 알갱이가 작죠. 쌀도 그렇고요. 근데 옥수수는요, 이만한 굵은 알갱이들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딱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는 옥수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바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에요.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한다면 누가 생산량이 많을까요? 네. 쌀이나 옥수수가 밀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쌀, 그 다음 밀이다. 밀의 경우에는요, 좀 건조한 지역, 조금 한량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반면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체는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쌀도 키울 수 있고, 밀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급적 쌀을 키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밀보다 쌀을 많이 키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을 따져보자면, 이거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생각해보면 좀 비슷한데, 여러분들 급식에 올라오는 쌀, 대부분 국산이죠. 네. 쌀은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매우 매우 낮아요. 왜냐면 대부분 생산지에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옥수수나 밀은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밀의 경우에는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여러분들 국산 밀 스스로 사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집에서 국산 쌀 대부분 많이 소비하실 거예요. 국산 쌀을 사본 경험은 너무 많아요. 근데 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국산 밀 사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하지만 국산 옥수수는요? 강원도 국도 여행하다 보면 옥수수 파는 집에서 사 먹어본 적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사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 쌀은 대부분 생산지에서 소비되는구나. 우리가 소비하는 쌀 대부분 국산이구나. 수입산의 비율이 낮구나. 밀 우리가 소비하는 거 대부분 수입산이구나. 옥수수는 수입산이 많지만, 콘 옥수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입산이지만, 우리가 휴게소에서 강원도 여행 가다가 옥수수 사 먹어본 경험을 떠올리면, 쌀보다는 수입의 비율이 높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보다는 수입의 비율이 낮구나. 이것도 상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그냥 우리 경험으로 풀면 다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소, 양, 돼지, 사육두수와 육류 생산량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치트키 딱 알려드릴게요. 사육두수는요, 쓰임새예요, 쓰임새. 자, 소, 양, 돼지 중에 돼지는 대부분 육류로 소비가 됩니다. 쓰임새가 적죠? 사육두수가 적어요. 양은요, 육류로도 소비될 수가 있지만, 양, 털, 모직공업의 원료로도 이용이 되죠. 그래서 양이 더 사육두수가 많네요. 소는요, 고기로도, 또, 슬픈 얘기인데, 또 이게 패션 업계에서 소가죽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에요.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짐을 나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임새가 다양한 소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육류 생산량은요, 진짜 치트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빈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소, 양, 돼지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돼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소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잊고 살았던 그 경험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2년 연속 수능에서 이 식량 자원 파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냥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달달달달 외워서는 풀수 없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2년 전에 저도 그랬고요. 1년 전에 저도 그랬고 지금의 저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해낼 수 있는 진짜 사고력을 길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변형되는 문제에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짜잔,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2년 연속 우리 수험생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누가 곡물에 수출량이 많고 수입량이 많냐, 순수입량이 많고 순수출량이 많냐 이런 내용들 가공돼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패턴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면요. 막 이렇게 농경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헬기타고 농약을 뿌리거든요. 근데 한국의 농촌을 다룬 영화를 보면은요. 농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등에 농약을 지시고서 이렇게 칙칙 하면서 농약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된 영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투입되는 노동력, 투입되는 토지에 비해서 생산력 자체가 월등하죠.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경지 면적이 넓은 데다가, 인구도 많지만, 미국 인구가 4억 명이 넘지만, 땅이 워낙에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 대비 경지 면적이 넓은 국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들. 그러면서 이런 기계화된 농업이 가능해서 생산량 자체가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시는 게, 그 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시겠죠? 농사에서 중요한 건 뭐다? 땅이다. 그러면 인구 대비 땅이 넓은 나라, 그리고 기계화된 영농이 이루어져서 생산량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들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수입국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서 또 수입이 많냐면, 인구 대비 경제 면적이 좁은 국가, 바꿔 이야기하자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에서 수입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출량, 수입량 비교하는 자료를 보시면, 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통적으로 인구 대비 경제 면적이 넓은 나라들. 바꿔 얘기하자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대규모의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은 뭐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실 텐데, 이두 나라가 전 세계 곡물 수입량, 수출량, 이런 전 세계 곡물의 국제 이동에서 차지하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두 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수입량이 많은 나라들을 살펴볼 건데, 중국이나 일본처럼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 그런데 인구 밀도는 높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공업단지를 만드는 게더큰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곡물의 수입량이 많습니다. 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농업도 많이 하거든요. 밀도 많이 생산하고 쌀도 많이 생산하는데,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식량의 수입량 자체도 많은 거고요. 그리고 에스파냐, 멕시코,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수입량이 많은 국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역, 대륙별로 곡물의 생산량, 순수출량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먼저 생산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에요. 쌀의 기원지도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고요. 주로 생산되는 곳도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고요. 주로 소비되는 곳도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치트키만 기억하실 수 있다면 다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자료에서 보니까 아시아만 쌀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 대륙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아시아에서 많이 키우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밀과 옥수수인데요. 밀의 경우에는 딱 요거예요. 다섯 글자로 이야기하자면 기후에 대한 적응력.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한성, 추위에 버티는 성질, 내건성, 건조한 환경에서 버티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좀 건조한 지역, 그리고 좀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계절풍 기후는 확실히 좀 습윤한 느낌이 나게 파란색으로 써드린 거고요. 그리고 밀의 경우에는 좀 사막의 느낌이 나게 주황색으로 써드린 거거든요. 옥수수는 무슨 색으로 쓸 거냐면요, 초록색이에요. 이는 산지나 고원 지역에서도 잘 자라요, 옥수수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쓸 겁니다. 아메리카. 아마 이미 다른 강의에서 저를 보신 친구들은,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는데, 옥수수와 관련해서만큼은 얼마나 주입식 교육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이거 외치시라고 강요하죠. 옥수수는
아메리카. 오죽하면 어떤 친구는요, 그냥 지나가다가 옥수수 냄새만 맡았는데도 자기가 아메리카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옥수수의 기원지? 아메리카입니다. 최대 생산? 아메리카고요. 최대 수출? 아메리카고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옥수수와 아메리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외치실 거죠? 자, 그러면 지역 대륙별로 한번 패턴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특기가 되는 건 오세아니아예요. 왜? 오세아니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왜 이렇게 쓰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호주라고는 안 써요? 출제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파냐, 에스파냐라고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이유가 출제되는 이름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오스트레일리아를 AUS 이렇게 알파벳 약자로 써드리는 거고요.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작물을 가장 많이 키울까요?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이겠죠. 그래서 밀쌀 옥수수 구분할 때 오세아니아가 나와 있다 하면 바로 그냥 오세아니아부터 접근하세요. 다른 작물들 키우기 어려워요. 그쵸? 그런데 밀에 있어서만큼은 존재감이 크다. 물론,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비해서 그 생산량이 막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생산량 자체는 적죠. 하지만 오세아니아 치고 이만큼이나 생산한다? 그렇다는 것은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기와 빵을 곁들여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주식으로 쓰이는 밀 역시 생산량 많은 거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에는요, 유럽보다 사실은 밀 생산량이 많아요. 그쵸? 아시아라는 범위 안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조아시아 지역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는 또 밀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밀 생산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다 많이 키워요. 다 많이 키워요. 그쵸? 그런데 그런 아시아보다 옥수수를 많이 키우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아메리카가 옥수수에 있어서 가지는 그 존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옥수수는 아메리카 외치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프리카는요, 인구수에 비교했을 때 식량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프리카는 1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지 않나요? 농업을 하는 곳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식량 생산량이 적나요? 그 이유는요, 플랜테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상품 작물로 팔리는 것들은 값싸게 수출을 하고 식량 작물은 비싸게 사오는 구조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순수출량 자료를 살펴보시면 순수출량이라고 하는 건또 어떻게 구하느냐. 순수출량은요, 이 나라에서 수출한 양에서 수입한 양을 빼준 거예요. 그랬을 때 양의 값이 나타난다라는 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라는 거고요. 음의 값이 나타난다는 거는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렇게 밀도 쌀도 옥수수도 많이 생산하지만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식량의 수입도 많아요. 그쵸? 그런데 쌀에 있어서만큼은 순수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 하면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 꼭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밀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냐면 바로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순수출량 자체는 유럽이 더 많지만 오세아니아 치고 밀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오세아니아와 밀을 찾아내는 치트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죠. 모든 밀쌀 옥수수, 모든 이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공부하는 식량 자원에 있어서 다 순수입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식량 공급이 지체되면 정치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반면에 아메리카는요, 무엇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옥수수에 있어서는 아메리카의 수출이 압도적이네요. 순수출량도 이만큼 차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는 아메리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식량 자원들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쌀입니다.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부터 기원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의 계절 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생산하고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밀이나 옥수수에 비해서 전 세계 이동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온순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쌀 재배에 유리한 환경, 쌀이 아니고 사실은 벼죠. 벼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이야기해보자면 성장기에 고온다습하고 수확기에는 건조한 환경이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계절풍 기후 지역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기에는 바다에서 수분한 계절풍이 불어오고 수확기에는 또 대륙에서 건조한 계절풍이 불어오니까요. 자, 반면에 또 쌀의 특징, 우리가 여기 총생산량, 총수출량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많은 편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밀에 비해서. 밀과 비교했을 때 단위 면적당 생산량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과 같이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던 지역들이 인구 밀도가 높구나. 한 번에 연결해서 여러분들 정리되시죠? 그리고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소비한다라고 했는데, 자, 총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를 중국에서 또 4분의 1 가까이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정말 소수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1위인지 인도가 1위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보다는 아, 전 세계 인구 1, 2위 국가에서 주식으로 삼는 쌀, 전 세계 인구 규모 1, 2위 국가에서 1, 2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역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었죠. 자, 근데 이 생산량에 비해서 수출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지금 쌀만 봐서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조금 있으면 밀이랑 또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수출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나라들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냐면 인도, 타이,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중국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인도, 타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요. 대체로 이 몬순아시아 지역에서도 위도가 좀 낮은 곳들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다습한 기후가 1년 동안 오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먹는 쌀은요. 이렇게 길쭉한 쌀이에요. 찰기가 없는 길쭉한 쌀이에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하고 종자가 다른데 생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벼농사 두 번에서 세 번까지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도는 산지나 고원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또 밀을 주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량 대비 자국의 소비량이 적은 나라들에서는요. 잉여 생산량을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타이와 베트남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밈이 필요하잖아요. 자, 인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도에 가서 탈리 정식이라고 하는 커리 정식을 시키면 밥과 함께 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밀도 쌀도 많이 생산되면 밥과 빵을 다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으실 거고요. 타이는 볶음쌀국수, 팟타이라고 하는 음식이 유명하고 베트남은 또 퍼라고 하는 쌀국수가 유명한데요. 쌀이 얼마나 많으면 국수까지 만들어 먹고 그래도 남아서 수출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밀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의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요. 여기 나일강 유역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데 요 주변 지역이 밀의 기원지일 것이다라고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는 좀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구나.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나구나. 그것을 다섯 글자로 기후 적응력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진짜 미리 키워지는 곳들을 살펴보시면,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기후 지역들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냉대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러시아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건조한 기후가 대부분이라고 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밀은 국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매우 많은 작물이에요. 자, 그 특징을 살펴보자면 옥수수나 쌀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많은 편이에요. 자, 생산량 쌀이랑 한번 비교해봐요. 비슷하죠?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수출량 쌀이랑 한번 비교해봐요.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많다라고 하는 선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의 특징은요. 역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있네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비교했을 때 러시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주로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업화된 영농이 이루어지는 미국, 또 국토의 대부분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 자, 캐나다의 경우에도요, 고위도에 위치해 있어서 냉한대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도 많이 키우고 수출까지 많이 한다? 바로 미래 무슨 특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추운 곳에서 잘 자란다. 내한성. 그리고 미국 같이 상업적인 역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산량 많아서 수출도 많고요. 프랑스 경우도, 여러분들 동네 빵집 중에 보면 프랑스산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이걸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프랑스산 밀가루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특징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옥수수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옥수수 하면 아메리카 나와야죠. 기원지 아메리카, 최대 생산 아메리카, 최대 수출 아메리카. 기억나시죠? 자, 여기 옥수수의 경우에도요,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특히 산지 지역에서도 많이 키워져요. 우리나라에서도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 옥수수 많이 키우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옥수수의 기원지로 알려져 있는 곳은요, 아메리카의 산지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여기 아즈텍 문명에는요, 옥수수 신과 관련된 설화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인간은 옥수수 신이 옥수수 알갱이를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옥수수 이동을 살펴보면 역시 미국에서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브라질에서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옥수수가 확실히 밀이나 쌀보다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총 수출량을 따져보면 밀과 비슷해요. 근데 총 생산량은 누가 더 많아요? 옥수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밀이 옥수수보다 많다.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겠고, 옥수수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자, 밀이나 쌀은요, 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뭐로 쓰여요? 우리의 경험에 또 근거해보면 대부분 우리가 먹잖아요. 네, 식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옥수수의 경우에는요, 식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사료용이나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아프리카의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식량의 순수입국이었어요. 순수출국이었어요. 밀가루 옥수수에 있어서 순수입국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는데, 근데 식량으로 쓰일 수 있는 옥수수를 이렇게 사료용이나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사료용 곡물로서 옥수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화석연료 고갈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옥수수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이 늘어나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옥수수의 몸값이 비싸지겠죠? 그로 인해서 식량 공급이 지체되는 아프리카의 지역들은요, 정치적인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는 그냥 식량 가격이 오르면 뭐두번 먹을까 한번 먹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요, 정말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출제가 많이 돼요. 옥수수는 밀이나 쌀에 비해서 가축의 사료나 바이오에탄올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꼭 나올 겁니다. 요거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밀쌀 옥수수의 지역 대륙별 수출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 패턴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원리대로 접근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 구분이 돼서 나오더라도,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밀쌀 옥수수와 그리고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렇게 쫙 대륙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 먼저 보실 거예요? 제가 신신당부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세아니아였어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의식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세아니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어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무슨 기후라고요? 건조기후라고요. 그러니까 식량을 키우기에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런 오세아니아 지역 치고 많이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은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세아니아와 밀을 한 번에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밀을 찾은 다음에는요, 유럽의 그 주식 문화, 빵을 항상 곁들여 먹는 유럽의 주식 문화를 떠올려 보시고, 또 밀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의 통계는 유럽의 통계에 포함된다는 걸 떠올려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동네 빵집에서는 프랑스산 밀가루를 그렇게 많이 홍보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 유럽이 전 세계에서 밀의 수출량이 많은 국가겠구나, 아니, 지역 대륙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상시켜서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쌀은 만능 치트키가 있었어요. 바로 아시아의 아무기후 지역 아니고요. 계절풍 기후 지역.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기원했고, 주로 생산하고, 주로 소비하고, 수출도 그 동네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시아가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식량의 순 수입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에 있어서만큼은 수출량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수수 나왔어요. 옥수수는 아메리카. 그래서 아메리카가 확실히 수출량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는요? 식량의 순수입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수입이라는 얘기는 밀쌀 옥수수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량처럼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한 걸 가지고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86쪽에 있는 수능 기본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식량 작물의 아시아 지역 내 지역별 재배 면적을 나타낸 거래요. 이런 게 바로 제가 계속 신신당부하고 있는 변형 문제예요. 우리는 수능 특강에서 기본적으로 대륙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봤었는데, 이게 대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시아라는 대륙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패턴으로 접근하시면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자, 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나요? 바로 기후 적응력이었습니다. 조금 추운 곳, 조금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였죠. 자, 쌀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지역에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한다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치트키였습니다. 아메리카에서 기원했고, 아메리카에서 많이 생산했고, 아메리카에서 많이 소비했고, 또 아메리카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색깔로 시각화해서 구조화해드린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밀의 경우에는 사막 지역을 떠올릴 수 있게 주황색으로 써드렸고, 쌀의 경우에는 습윤한 기후 지역에서 많이 키운다는 걸 떠올릴 수 있게 파란색으로 그려드렸고, 아니, 써드렸고, 그리고 옥수수의 경우에는요, 산지 지역에서도 많이 키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시각화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패턴을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에게 치트키가 되는 지역이 오세아니아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라는 거였죠. 그럼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세분화해놨을 때 건조기후 지역의 비율이 높은 곳, 거기부터 보면 되겠네요. 네. 바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식량 생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도 많이 키울 수 있다면 씨가 바로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밀이라는 뜻이 되겠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자, 그 외에 B와 A의 패턴을 살펴보면 B는 대체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에서 다 많이 키우네요. 반면에 A는요,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보다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는데, 그렇다는 것은 얘는 좀 추운 지역이나 좀 척박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에 비해서 좀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은 A는 바로 옥수수.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많이 키운다는 것은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대부분 주식으로 삼는 쌀이라는 뜻입니다. 자, 1번. A의 세계 최대 수출국은 아시아에 위치한다. 그래서 제가 옥수수 나올 때마다 아메리카 강조해드렸던 건데요. 기원지? 아메리카. 최대 생산? 아메리카. 최대 수출? 아메리카. 꺾지 마시고. 그래서 1번 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사료로 많이 이용되는 거는 쌀이었어요? 옥수수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마블링이 예쁜 소고기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소에게 이제 평상시에 풀을 먹여서 키우다가 시장에 보내기 몇달 전부터 옥수수를 많이 먹여서

일부러 비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가축의 사료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옥수수였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A는 B보다 세계 생산량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옥수수는 아메리카, 쌀은 아시아의 계절품 기후 지역이었잖아요.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쌀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B와 C의 기원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네. 쌀과 밀의 기원지는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는 거 맞죠? 쌀은 아시아의 계절품 기후 지역, 밀은 아시아의 건조 기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요. 5번. C는 밀은 A, B, 옥수수와 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을까요? 아니요. 얘는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많이 키우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적다는 핸디캡이 있었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육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몇 가지 방안들을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실천 다짐을 한번 써보게 했어요. 그때 어떤 친구가 육류 소비를 줄이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안 먹는 날을 실천해보겠다라고 했던 어떤 친구가, 말도 안 돼! 고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소, 양, 돼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축이 아니고 육류 소비를 조금만 줄여도요, 그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우림의 벌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동물들에게 먹일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또 경작지가 늘어나고, 그렇게 생산된 육류가 우리의 식탁에 오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육류 위주의 식단이 상당히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육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문제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소, 양, 돼지. 가축의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가축의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열대우림이 파괴될 수 있죠. 특히 소. 그 이유는요, 요거 살펴보고 지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돼지의 경우에는요, 대체로 습윤한 기후 지역에서 많이 키우는데요. 왜냐면 돼지는 번식력이 엄청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위에 약해요. 그래서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막 12번씩 목욕을 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가축이 되겠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에서 소고기 금기시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려드렸는지 아시겠죠? 힌두교에서 소고기 금기시하고,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금기시하고, 이것이 다 사실은 이슬람교, 힌두교라는 글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또 앞에서 많이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치트키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또 모직공업의 원료로 털을 제공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키우는지 살펴봤더니 아시아는 다 많이 키워요. 돼지도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우고 양도 많이 키우는데요. 자, 그중에서 특히 돼지는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키웁니다. 그렇죠? 소의 경우에는요, 역시 아메리카에서 많이 키우네요. 이건 또 아메리카에서 옥수수의 생산량이 많은 거하고 연관지어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식량으로 이용되는 비율보다 높았잖아요. 네, 그것과 연관지어서 아니 소를 얼마나 많이 키우며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키울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역시 오세아니아가 치트키가 됩니다. 왜냐면은요, 양은 정말 안 씻어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조금만 물을 끌어와서 양들이 뜯어먹을 풀만 조성할 수 있다면 키울 수 있어요. 특히 오세아니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어디였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인데 여기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대찬정 부지의 개발로. 그래서 여기가 양의 목축업이 가능해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는요. 오세아니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양을 찾아내는 힌트가 되는 건 맞지만 전 세계에서 양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 세계에 돼지, 소, 양, 어디에서 많이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슉슉슉. 자, 일단

전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운명적으로 국토 모양이 소를 닮았어요. 우리 학교 친구가 이제 올해 고3이 돼서 세계 지리 공부를 다짐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소 1,000마리 그리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운명적으로 소를 닮았잖아요. 소 사육 두수 1위인 국가는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근데 소 사육 두수 2위인 국가도 운명적으로 소를 닮았어요. 여기 바로 인도거든요. 네. 인도가 소 사육 두수 2위 국가예요. 근데 제가 소를 그릴 때마다 코뜨레를 꼭 그려드리거든요. 이걸 그려드리는 이유는 소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계속 코뜨레를 그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힌두교에서는 소고기 섭취를 금기시한다면서요. 그런데 인도에서 왜 이렇게 소를 많이 키우겠어요? 네,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어디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지 살펴볼 건데, 이 나라도 운명적으로 정말 돼지를 닮았어요. 여기는 돼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면 제가 중국 여행을 갔는데 그게 메뉴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고기는 우육, 양고기는 양육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육이라고 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님께 식당 주인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육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돼지고기래요. 그 정도로 돼지를 정말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전 세계 돼지 사육 두수의 거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계지도에 딱 돼지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의 내심 만점을 기원하면서 웃고 있는 돼지를 그렸을 때, 아, 이 중국이 가지는 위압감이 느껴지시나요? 그 정도로 돼지에 있어서는 중국,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양을 그려볼 거예요. 양은 진짜 목욕을 안 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정말 냄새도 많이 나는데, 이게 양쪽에 큰 뿔을 가진 복실복실한 양을 그리면 오스트레일리아 국토 모양 닮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대참정 분지의 개발로 양 사육 두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누가 전 세계에서 양 사육 두수 1위냐 이건데요. 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여러분들 동네에 양꼬치집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양꼬치집은 오스트레일리아 음식 문화 영향을 받았나요? 중국 음식 문화 영향을 받았나요? 중국이죠. 네. 아, 그래서 양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중국이구나. 이것까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그림을 잘 그리셨다면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풀어내게 해주는 치트키가 되거든요. 진짜 그런지 그래프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소 사육 두수 양이나 돼지에 비해서 많아요.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코뚜레.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소를 많이 키우는 나라, 브라질, 인도. 세계 지도에서 큰소 모양 나라, 브라질이었고요. 작은 소 모양 나라, 인도였습니다. 자,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는 것은 여기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한 기후 지역인데도 많이 키울 수 있다니 얘는 바로 목욕을 싫어하는 양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양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양고기 문화가 확산되는데 이 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돼지,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소비하면 그냥 이 메뉴판에 육이라고 써놓으면 돼지고기래요. 네, 그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요. 사실 중국은 소도 많이 키우고 양도 많이 키우고 돼지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나라 중에 힌트가 될수 있는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예요. 에스파냐는 뭐 하몽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숙성시킨 햄도 있고, 그리고 이베리코, 듀록 뭐 이런 돼지 품종 개발에도 정말 진심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지고 우리 또 문제 하나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89쪽에 있는 실전 문제 4번이고요. 가나다 가축의 사육 두수를 나타낸 건데, 여기 지도에 있는 세 국가래요. 와, 우리가 오늘 공부한 치트키로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지도에서 우리가 그렸던 그림 같이 그려야죠? 아, 여기 큰소 모양의 나라네요. 브라질이죠. 소 사육 두수 1위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의 내심 만점을 기원하면서 웃고 있는 돼지를 그렸더니 이 나라 국토 모양하고 비슷하죠. 네, 돼지 사육 두수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요, 복실복실한 양의 모습을 그렸더니 이 나라 모습하고 똑같죠. 그래서 양과 있어서 우리에게 치트키가 되는 오스트레일리아였는데, 양의

사육두수 1위 국가는 어디라고요? 우리 동네 양꼬치 집? 중국 문화. 이렇게 연상해서 여러분들 중국의 음식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동네 양꼬치 집을 떠올리면서, 아! 전 세계 양사육두수 1위는 중국이었지. 이것까지 잘 해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프에서 가나다 국가를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ABC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여러분들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BC가 국가이고, 이제 가나다가 소, 돼지, 양 중에 하나인데요. 나의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가나다에 비해서 나는 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다. 바로 돼지죠. 아, 그래서 나가 돼지가 아닐까? 그러면 연쇄적으로 A는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돼지만 1등이 아니라 양도 1등이었잖아요. 그래서 A, 중국이 또 1등을 하고 있네. 세 나라 중에서 1등을 얘기하는 거지만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가는 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 중에서 양에 있어서 존재감이 이렇게 큰 나라는 바로 어디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겠죠? 그래서 C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 남은 단은 소고요. 하나 남은 B는 브라질이에요. 소는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사육두수 1위잖아요. 너무 합당하게 다 풀렸습니다. 마치 방탈출을 해결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1번 선지부터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항상 학교 시험엔 이게 나와요. 소, 돼지. 어디에서 금기시하는지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밈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네. 힌두교에서 소고기를 금기시한다. 자매품이 있었죠. 또 이슬람교에서는 무엇을 금기시한다? 돼지고기 섭취를 금기시한다. 이것까지. 그럼 여러분들 이런 선지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가는 양이고 힌두교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하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2번. 나는 아시아의 건조 문화권에서 유목의 형태로 사육된다고 하기에는 돼지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막 38도 이상 높아진다. 막 목욕을 해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건조 문화권? 사람 먹을 물도 부족한데, 돼지가 목욕을 할 물을, 이건 너무 사치였겠죠. 게다가 유목? 돌아다녀야 돼요. 내가 먹을 정말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과 함께 돌아다녀야 되는데, 돼지는 사람이랑 먹는 음식이 겹쳐요. 그리고 돼지는 많이 먹어요. 번식력도 강해요. 그러니까 유목의 형태로 사육하기 적합한 동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다는가보다 세계 육류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치트키 나왔습니다. 세계 육류 소비량 나오면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떠올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빈도였죠. 누가 제일 자주 나와요? 돼지, 그 다음 소, 그 다음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4번. C는 A보다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많다. 이렇게 자원단원에서도요. 지역지리와 연관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경제 수준 비교는 자주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A는 오스트레일리아, B는 중국, C는 브라질이다? 아니요. A는 중국, B는 브라질, C는 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를 여행하는 것처럼 세계의 다양한 식량 자원,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이어지는 다음 강에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와 계세요.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바로 행성의 운동, 우리 첨체 파트를 들어가는데요. 자, 행성의 운동을 선생님이 총 몇 강을 준비했냐면 총 3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3강을 준비했고요. 요 3강의 어떤 내용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어찌 보면 저기 수능 특강 원래 강의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여기 행성의 운동은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좌표계, 일주운동, 연주운동, 행성의 운동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 개로 나눈 거는 앞에 이제 내용들, 좌표계라든지 뭐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풀려고 딱 보면 개념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좌표계도 섞여 있고요. 지구의 위치도 섞여 있고요. 일주운동, 연주운동 모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내용적인 면을 쭉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좌표계, 일주운동, 연주운동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 거고요. 물론 이번 시간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문제를 더 풀긴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번 시간에 풀어야 될 그 내용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쪽 파트, 천체 파트 어렵습니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 듣고 다음 시간 문제 풀고 요거를 한 세트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거. 혹시 좀 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용적인 거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해 주시고 여러분들 혼자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 선생님 문제 풀 때 같이 또 푸세요. 왜냐면 문제라고 하는 게 한 번 풀어서 될 게 아니에요. 특히 이런 천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 천체 파트 좌표계 나오고 막 회전하고 해야 되고 얘를 약간 돌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 있죠. 이게 한 번 풀어서 안 돼요. 여러 번 풀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쪽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자,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성의 운동 1이 되겠고요.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 우주관의 변천. 자, 우주관의 변천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적인 것만 살짝 읽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여기만 할 거예요. 천체의 위치와 좌표계만. 행성의 운동 어디 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쯤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내용적인 면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142에서 145페이지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좌표계 여기에 이제 일주운동, 연주운동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천체의 위치와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찌 보면 기준이 될 것 같아. 자, 위도와 경도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도, 경도는 괜찮고요. 어디를 좀 볼 거냐면 이 친구예요. 자, 뭐냐면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리고 원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그림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점에 관측자가 있는 관측자가 여기 있어요. 뭐 지구가 자전하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빙글빙글 이렇게 이제 돌려고 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관측자가 있어. 그러면

이 관측자 입장에서 동서남북이 나뉘어지게 돼요. 방향이에요. 자, 여러분들, 방위, 즉,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관측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방향을. 그러니까 관측자마다 다 달라요. 이 관측자 기준으로 방위를 정하는 거랑 저기 있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방위를 정하는 건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하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을 때, 우리 남북 방향이라고 하죠. 이건 생각보다 정의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 어떻게 정할 거야? 라고 하면, 뭐, 옛날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어디로 정해놓은 거냐면, 북극성이 있는데요. 그게가 왜 중요한가요? 라고 했더니,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주운동을 막 해야 별들이 막 움직여.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거든? 보니까, 적일 축으로 움직이는 거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 저기가 제일 중요한 점이야. 북쪽이라고 정해놓은 거야. 점을 정해놓은 거야. 저기, 북쪽이야. 라고 이제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저기가 북쪽이면 그 반대편이 남쪽이고, 북쪽을 봤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며, 왼쪽은 서쪽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관측자가 지구상의 위치가 정해지면, 동서남북이 정해지는 거야. 자, 북쪽, 남쪽이 일단 먼저 정해지게 되죠? 사실은 북과 남을 이은 선을 우리는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자오. 자와 오를 잇는다라는 뜻이고요. 자는 북쪽이고 오는 남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축인묘 진서온미 신유술에 있죠. 그죠? 그게 방향이에요, 사실은. 십이지신인데 방그뭐 어디 같은 데 가면 이게 방향별로 그런 것들을 놔둔 데가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유술해 이렇게 이제 정해지면 자오선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일단 자오선이 정해지게 되고요. 땅에다가 그으면 지리적으로 자오선이 되는 거고요. 천구가 되겠죠. 하늘에다 그으면 오, 우리 천구에 그는 자오선이구나. 천정을 지나고 남북을 잇는 선이구나. 자오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서도 이렇게 정해지게 돼요. 동거서.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관측자가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 원판도 관측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측자 위치로 이렇게 방위를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형태의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요 관측자의 이게 이제 지평선일 거예요. 지평선을 요렇게 수평으로 놓을게요. 우리 지평선은 이렇게 수평으로 있으니까 삐딱하게 있지도 않잖아.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쓱 요렇게 놔둘게요. 자, 왼쪽 그림 다시 뭐라고요?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야.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고요. 관측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왼쪽이 북쪽이고요, 오른쪽이 남쪽이 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원판이 좀 삐딱하게 있었잖아요, 그치? 요쪽, 북극 쪽을 향하는 쪽. 여기가 북, 남, 그리고 이렇게 동서. 그러니까 지구 자전을 오른손 가마쥐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 동쪽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관측자도 동쪽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여기 있는 관측자도 동쪽은 어디예요? 여기가 동쪽이라는 거죠. 이게 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자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평선을 수평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다가 뭘 해놔요? 천구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하늘.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이제 천구가 되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이 그림상에서, 이 그림이 이제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구가 크잖아, 그지?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관측자가 이제 이쪽 방향에 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쪽 방향에 서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방위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만약에 별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은 어디 있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거야. 관측자 기준으로 여기 서 있고 남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있어도 되겠고 저기 있어도 되겠고 여기 있어도 되겠고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쪽 방향에 별이 하나 있는데요라고 한다면 그 별은 어디 있다고요? 저기 안쪽에 동쪽 방향에 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관측자 기준으로. 서쪽 방향에 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요. 서쪽 방향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러면 여기 이 그림상에서 동쪽, 남쪽 사이에 있다면, 아,
동쪽, 남쪽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 뭐, 요런 데 위치 어딘가 있겠죠.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위치에 있는 별이 있다면, 왼쪽에 있다면, 자, 요 관측자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까 그림에서 살짝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다. 자, 기억은 나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렇게 지구 있었어요. 관측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삐딱하게 지평선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북쪽 하늘이다라는 상황을 하게 되면 좀몇개안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별은 얘는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별은 생각보다 안 보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별이 아니라 밑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특히 우리는 이거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행성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혹은 지금 이번 시간에 태양이라는 걸할 거예요. 만약에 이 위치에 행성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 위치에 있는 거야.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행성이나 하다가 보면은 만약에 이 그림상에서 이쪽 방향에 태양이 있어요. 이쪽 방향에 관측자 기준이죠. 이쪽 방향에 뭐 달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그냥 땅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조금 더 우리가 문제에서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이제 여기 갖다 놓고 여기 태양을 놔둘게요. 자, 그리고 보조선을 그어놨죠. 자,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자, 관측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 위치 태양 쪽에 관측자가 이쪽 방향에 서 있습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 12시예요. 12시에 이런 상황이에요. 태양이 지금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서남북 했을 때 어디 있다고요? 그럼요. 태양이 남쪽에 보일 거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12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요. 12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세요. 그리고 여기는 안 보여요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태양이든 달이든 행성이든 할때 이쪽은 안 보여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에 누가 있어요? 금성이 하나 있다. 네. 어디에 있는 거야? 남서쪽에 있는 거예요. 남서쪽에 금성이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일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금성이 이쪽 위치에, 요 서쪽, 남서쪽 위치에 이렇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이런 유의 그림이 이제 많이 등장할 거예요. 문제에서는. 위에서 내려본 거.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거야. 위에서 내려다 본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녁 6시가 됐어. 지구 자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갈게요. 여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관측자 기준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는 어떻다고요? 안 보여요라고 하면 돼요. 여기가 남쪽이고 동쪽이고 그럼 태양이 서쪽에 있죠. 지금 태양 어디 있다고요? 서쪽에 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쪽에 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또 흘러서 자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2시예요. 자, 그럼 관측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태 완전 반대편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동쪽이야, 남쪽이야, 서쪽이야 가면 이게 북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이든 달이든 행성이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관측하게 되면 잘안 보인다고. 거의 안 보인다고요. 태양이 지금 어디 있을 거라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서 저기 안쪽에, 저기 북쪽이긴 한데 아래쪽에 있다고요. 이렇게 보일 거야. 땅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잖아. 여기 안 보여요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요. 땅 속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 관측자 기준으로 동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고요. 자, 요게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 시각 얘기했죠? 자, 시각은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태양이 등장해야 시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태양 없을 때 시각 얘기 못 했어요?
태양이 어디 있는 걸에 따라서 우리는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태양이 지금 남쪽에 보여요라고 얘기합니다. 몇 시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오예요. 저기 안쪽에 동쪽에 있었어요. 새벽 6시 아침이에요. 정오예요. 오후 지나서 저녁이에요. 밤 12시예요. 요렇게 태양을 가지고 뭐를 정한다고요? 시각을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태양 등장하고요. 지구가 등장하잖아요. 요런 위에 그림. 혹은 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구 궤도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지. 그럼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태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E라고 하면 지구의 위치예요. E 위치.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요. 뭐, 외행성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외행성의 궤도를 그려놔. 그리고는 외행성이 여기에 있어요. 화성. 화성은 마스죠. 그럼 M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 있대. 그러면 이 친구가,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이면 몇 시예요? 새벽이잖아. 그러니까 관측자 어디서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측자가 이쪽으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따져주세요. 그어주시고요. 여긴 안 보이겠네. 관측자 기준으로 이쪽은 어느 쪽이겠죠? 동쪽이겠구나. 이쪽은 남쪽이겠구나. 이쪽은 서쪽이겠구나. 아, 화성이 지금 초저녁에 해가 뜨는 상황에서, 동남쪽, 남동쪽 하늘에 보이겠구나.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요거 이제 지구상의 위치와 시각, 시각과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각은 누구 기준으로 할 거라고요? 태양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셔야 시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구상의 위치와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체의 좌표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방위각, 고도, 적경, 적위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지만 먼저 알아두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황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 자전축을 이렇게 조금 기울여 놓겠습니다. 왜 하면 공전 때문이 아니라 관측자가 여기 중위도 지역에 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관측자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측자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아까 우리 지평선 이제 그림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얘예요. 지평선 누구? 요거 요거 요거. 요 친구 요 친구. 자, 요렇게 그리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지평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지평선. 그러니까 지평선이 등장했죠. 자, 천체 위치와 좌표계 하게 될때첫 번째 천구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천구에 어떤 명칭들이 등장해요? 지평선. 요 친구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면 이 점, 이 점, 뭔가 회전축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누구예요?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이에요. 천정천전은 뭐 하는 점이냐고요? 이렇게 했을 때 관측자 머리 꼭대기 관측자 땅 여기가 천정과 천점이다. 천정천저. 천정을 보통 이제 뭐 Z 이렇게 씁니다. 천저니까 Z 프라임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천정천저 했고요. 그다음에 북점 남점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관측자 중심으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자, 관측자가 이렇게 연직으로 축을 하나 잡았죠. 천정천저. 자, 이때 천구의 북극 회전하는 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쪽을 향해서 쭉 펴세요. 반대편으로도 쭉 뻗어주세요. 그럼 여기 점이 등장하죠. 천구상에서. 이 점을 북점, N이라고 적습니다. 여기를 남점, S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N이라고 표시 안 해요. 이거 북점이 아니에요. 북점은 어디 있는 점이에요? 지평선상에 있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정하니까 요렇게 축이 하나 등장했고요. 요렇게 연직으로 축이 하나 등장했죠. 또 따로 직각으로 또 축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이쪽으로 축 하나, 저 반대편으로도 축 하나. 여기에 지평선과 맞닿는 점이 서점이고요. 저기가 동점이 됩니다. 자, 선생님 방금 관측자 기준으로 남북으로 쫙 선을 뻗었고요. 연직으로 선을 쭉 뻗었고요. 동서로 선을 쫙 뻗었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죠. 요거 관측자 기준의 점, 선,
그리고 지평선, 이런 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이 상황에서 자전을 탁할

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천정 방향에 어떤 특별한 별이 있었어. 저 별은 나의 별. 그래, 그 스님 별이라고 하자. 천정에 그 별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제 좌전을 해버리게 되면 위치가 바뀌어버리죠. 천정 위치에 다른 별이 와 있게 돼요. 지금 뭐냐면 요 점들은 관측자에 대해서는 고정된 점이긴 한가에 이게 좌전을 쭉 하니까 천구상에 계속 다른 위치를 가리킬 거예요. 자, 지구 좌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관측자 위치로 정한 거고요. 천정, 천저, 북점, 남점, 지평선 요런 거 있죠. 여기 좌우선도 마찬가지예요. 관측자 중심이 아까 좌우선 얘기했죠. 좌와 우를 잇는 선이라고. 북과 남을 잇는데 어떻게 지나가기요? 하늘에다가 그은 선이라는 거예요. 땅에다 그은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게 좌우선이에요? 요렇게 생긴 선 있죠. 남과 북을 지나고 관측자 머리 꼭대기 위를 지나게 좌우선을 그었더니 누구도 지나가게 된다고요?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도 지나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좌우선이에요. 좌우선. 여기도 좌우선이 있어요? 이런 거다 좌우선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관측자 기준으로 정해놓은 점이나 선이 되겠고요. 사실은 관측자에 무관한 것도 있어요. 자, 그건 누구냐면요. 바로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의 적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관측자에 무관한 거야. 그냥 지구랑 관련된 거야.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쭉그 좌전축을 연장하게 되면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구의 적도를 쭉 연장해서 하늘에 맞닿는 선을 그린다면 그게 천구의 적도가 되는 거죠. 요런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렇게 지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좌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 100광년 거리에 요렇게 A라는 별이 하나 있어요. 빛으로 달려서 몇년 걸린다고요? 100년이 걸리는 거리에요. 이런 별들이 천구상에 무수히 많이 투영이 되어 있어요. 투영. 그러니까 뭐 100광년이 있을 수도 있고 1000광년이 있을 수도 있고 만광년 거리에 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별들이 마치 우리 기준으로는 여기에 박혀 있어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 하늘은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구만 혼자서 뭐 한다고요? 좌전을, 자, 오른손 감아 쥐듯이 북극을 향해서 엄지를 이렇게 좌전을 하고 있다면 하루에 한 바퀴. 근데 지구의 좌전이 지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좌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서 있는데 나는 계속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요.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이에요. 따라서 지구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고정된 무수히 많은 별들 있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나요? 라고 하면 이 천구라고 하는 친구가 통째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요. 통째로 쎄 움직이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일주운동입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권, 수직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좌표계를 정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지평좌표계는 누가 중요한가요라고 한다면 당연한 이야기 지평선이 중요합니다. 오, 지평선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즉, 누가 있어야 되죠? 관측자가 보기에 여기에 어떤 별이 하나 있더래. 자,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이 지평선에다가 선을 하나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선을 내려야 돼요. 수직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선을 긋고 나니까 내가 좌표값을 읽고 선을 긋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천저를 지나는 선이 되게 됩니다. 요런 대원을 우리는 시간권이라고 이야기, 아니, 죄송해요. 수직권이라고 합니다. 수직권. 자, 수직권을 내려서, 그 다음에 각도 두 개를 읽는 거예요.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잽니다. 여기 해당하는 수직권까지 각도를 딱 재는 거예요. 이게 방위각이에요. 고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수직권을 따라서 별까지 각도를 재면 돼요. 이게 고도예요. 이게 정의의 끝이에요. 여기서 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끝이니까 앞으로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해석하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적도 좌표계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천구의 적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별을 지나는 누구를 그으라고요? 자, 천구의 적도까지 선을 딱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좌표 값을 읽죠. 근데 이렇게 선을 내리려고 했더니 이 선은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정의하는 게 좋아요. 이걸 누구라고요? 너는 시간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구상에서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는 점이 하나 생기게 돼요. 자, 춘분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건 천구상의 특정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현재 물병자리 부근에 있습니다. 정의된 점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재면 적경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적위라고 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게 끝이고요. 특히 적경 같은 경우는 각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0도에서 360도까지가 나올 거야. 이렇게 각을 재면 대신에 0시에서 24시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각도를 쟀는데 90도가 나왔다? 보통 6시라고 쓴다고요. 180도가 나왔다? 얼마로 쓰라고요? 12시라고 쓰라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경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했더니 일주운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것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자, 일주운동 이야기를 할 건데 위도는 북극성의 고도와 같고 천정 방향의 저기와 같습니다. 자, 명칭들 다시 한번 더. 우리 좌표계획 값 했을 때 누구 있었죠? 방위각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도 있었어요. 지평좌표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적도좌표계가 있어요. 적경하고요. 적위가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관측자는 지금 요렇게 서 있을 거예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구에 뭐가 있겠죠? 적도가 있어요. 지구에 적도가 있으니까 요렇게 있을 거야. 이걸 그대로 연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천구상에서 그렇죠. 천구의 적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에도 있겠죠? 요렇게 그릴게요. 자, 그럼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되겠죠. 근데 각도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요렇게 하나 선을 긋으세요. 지구의 적도에서 관측자 사이의 각도가 되는 거 맞아요? 자, 위도예요. 우리는 앞으로 위도를 뭐라고 쓸 거냐면요. 위도는 파이라고 쓸 거예요. 어디서도 많이 봤는데, 예, 전현역 할 때도 보셨어요. 자, 파이. 자, 이게 누구라고요?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쭉 연장하면 우리 천구의 적도였었잖아요. 근데 이거와 직각으로 이쪽으로 쭉 보내보세요. 그럼 이건 천구의 북극이에요. 북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각도를 보세요. 이게 위도였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90도 빼기 위도가 되고요. 그럼 지평선에서 여기까지 각도 뭐가 나와요? 위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직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위도와 동일한 값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북극성의 고도입니다. 자, 여기서 북극성의 고도가 누구예요? 북극성 여기 있죠. 천구의 북극에 거의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그냥 북극성의 고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만큼 각도죠. 북극성의 고도는 지평선에서 수직권을 따라서 북극성까지 각을 재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북극성의 고도예요. 자, 만약에 30도 지역에 갑니다. 북극성의 고도는 30도예요. 60도에 갑니다. 60도예요. 북극에 갑니다. 90도고요. 적도에 갑니다. 0도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많이 하는데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천정 방향의 적이라고 합니다. 자, 천정 방향에 어떤 별이 하나 있대요.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의 적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천구의 적도가에다가 뭐를 내리시라고요? 천구의 적도에다가 이 별을 지나는 시간권을 내리세요. 천구의 북극 남극 지나는 대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청구의 적도와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되고요. 이때 시간권을 따라서 각도를 재면 돼요. 어디 각도를 재라고요? 이만큼 각도를 재라고요. 위도와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천정방에 보이는 별의 제기. 아, 그러니까 나는 37도에 살고 있어. 그럼 내 저기 천정방에 별이 하나 보이고 있어. 저거 저기 얼마라고요? 37도라는 겁니다. 나는 37도에 살고 있는데, 북위 37도에 살고 있는데, 저기, 저기가 플러스 37도인 별이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요? 내 머리 꼭대기 위에 가게 되죠? 아, 이 친구는 말이야, 고도가 가장 높을 때몇 도예요? 90도 하시면 돼요. 천정은 고도가 90도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치면, 적도에 가게 되면, 어떤 저기가 얼마인 친구가 머리 꼭대기에 와 있다고요? 저기가 0도인 별이 내 머리 꼭대기에 항상 지나가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저기가 23.5도인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이 관측자 머리 꼭대기 위를 지나간대, 천정을 지나간대. 그럼 나 어디 있어? 예. 북위 23.5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 때, 위도가 어떤 값이냐? 위도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게 누구냐? 라고 하는 걸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주권과 지평선 사이의 각도 이야기예요. 자, 90도 빼기 위도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관측자가 있어요. 관측자 괜히 지웠다, 야. 관측자, 놔둘 걸. 아니, 지저분하니까 이제 매번 지우면서 갈게요. 선생님, 그리려고요. 계속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관측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아까 지구의 적도 있으니까 이번에 천구의 적도만 그냥 그릴게요. 자, 요렇게 천구의 적도를 그렸습니다. 자, 요렇게 지나가게. 오, 요렇게 그렸어요. 천구의 적도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자전축.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쭉 연장하면 여기 누구라고? 천구의 북극이 있고요. 반대편에 천구의 남극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 했죠. 지구는 사실은 여길 축으로 돌 거예요. 자전을 할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천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통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요. 어떻게? 요렇게 천구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을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별은 앞으로 어떻게 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 별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 별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 별은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겠죠. 이 궤적을 일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일주권이 다 어때요? 다 나란하죠. 일주권이라고 했을 때 선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면처럼 생각하세요. 면, 평면. 그래서 요 면들이 다 어떻다고요? 나란하게 촥촥촥촥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 한번 보세요. 특히 청구의 적도하고 지평선을 한번 보세요. 자, 얘네 사이의 각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지평선과 누구 사이의 각도를 얘기한다고요? 요렇게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 사이 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이 면과 이면 사이의 각이 몇 도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심에서 수직으로 선을 쫙 올리세요. 수직으로 올리세요. 여기 천구의 북극이죠. 자, 여기 각도가 얼마였다고요? 그렇죠. 이게 위도였어요. 그러면 여기 값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그렇죠. 90도 빼기 위도가 되겠죠.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천구라는 게 등장했을 때 위도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90도 빼기 위도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요 90도 빼기 위도 일주권과 지평선 사이의 각도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도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도는? 북극성의 고도가 얼마예요? 적도는? 자,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북극성의 고도가 0이에요. 그죠?
위도하고 동일한 값이니까. 청구의 북극 여기 있고, 청구의 남극 여기 있어요. 청구의 적도가 어떻게 있어요? 요거.

일조농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편해요. 북방구는 오른쪽으로 일조농을 보통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관측자가 있고, 청구의 북극이 어떻게 이렇게 있고요. 청구의 적도는 있으니까 청구의 북극은 여기에 있어요. 청구의 북극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일주운동을 해요. 별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할게요. 오른쪽, 자, 동쪽, 서쪽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동쪽 하늘 어떻게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자, 동쪽은 별이 뜹니다.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어요. 떠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뜨면 북반구예요. 왼쪽으로 뜨면 남반구인 거지. 이런 상황이에요. 동쪽. 서쪽은 어때요? 집니다. 근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이게 서쪽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 동쪽인데 이런 형태로 뜬다. 왼쪽으로 뜨죠? 그럼 남반구예요. 위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걸 쓰시면 돼요. 이게 얼마라고요? 90도 빼기 위도라고요. 이때 이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쪽 하늘 어떻게 되겠어요?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게 되면 남쪽 하늘은 별들이 이렇게 넘어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회전하는 축이요. 지평선 아래 있죠. 자, 이거 북반구 남쪽 하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북반구 북쪽 하늘이에요. 북쪽 하늘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남방 이거는 좀 반대요. 요렇게 해서 회전하는 축이 위에 있어요. 북극성, 청구의 북극.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반시계로 돌아요. 요렇게 돌아요. 그래서 지평선 부근의 별들을 추적했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북반구.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남반구. 떠오릅니다. 동쪽, 집니다. 서쪽.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위도별로 어떤 방향을 봤을 때 일주 운동 자체가 좀 수월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러고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저기가 크면 떠 있는 시간이 길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반대로 저기가 작을수록 떠 있는 시간이 짧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면 관측자 세워두시고요. 여기 관측자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권 이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게요. 청구의 적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의 적도상에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봐요. 지구 중심 지나가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24시간 정도의 회전이 있는데 반반.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12시간이요. 딱. 청구의 적도에 있는 별이 일주운동을 하게 되면 세상 어디에서든 그냥 12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극, 남극은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저기가 클수록이라고 했죠. 자, 저기가 이제 플러스 10도가 됩니다. 어디를 움직이나요? 너는 여기를 움직일 거예요. 떠 있는 시간이 길고요. 땅 속에 있는 시간은 짧아요.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기가 크면. 저기가 더 크면 이거 더 심해져요. 어차피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떠 있는 거 길어요. 땅속 짧아요. 아이고, 이거는 하루 종일 떠 있겠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주극성이라고 붙여놨어요. 자, 여기 그러면 청구의 북극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위도만큼 떨어져 있는 저기를 가지는 별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는 90도 빼기 위도예요. 자, 그부터 주극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봐요. 저기가 작아져요. 마이너스 10도예요라고 한다면 떠 있는 거 짧아요. 땅속 길어요. 떠 있는 거 짧아요. 땅속 길어요. 떠 있는 거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아무리 봐도 관측할 수 없는 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저기가 클수록 떠 있는 시간이 어떻다?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위도대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자, 적도 한번 봐봐요. 적도는 이렇게 청구의 북극과 남극, 청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12시간, 12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가 크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나요? 어? 아닌 것 같은데? 얘도 12시간. 어? 얘는 좀 독특하네? 12시간? 12시간? 저기가 마이너스여도, 그렇죠. 적도에서는요? 떠 있는 시간이 다 똑같아. 12시간. 저기에 상관없이. 그럼 약간 뭔가 보여. 우리나라는 북반구잖아. 저기가 크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근데 적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그럼 남반구는 반대야. 저기가 작을수록 떠 있는 시간이 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기가 클수록 뜰때 방위각이 작고 질때 방위각이 크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뭔가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니까 자, 이렇게 청구의 적도를 그려주시고요. 저기가 크면 자, 일단 여기 방위각 90, 180이에요. 방위각.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저기가 크면 이렇게 되죠. 90도보다 작은데 180도. 아니요, 여기 180은 여기죠. 여기가 180이죠. 얘는 270이에요. 270보다 큰 곳에 지어요. 근데 저기가 더 크면 더 작고 더큰 곳으로 지게 됩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계속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거죠. 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저 경우에는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중고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이제 기억하시냐면 우리나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혹시 남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청구의 북극이 있고 청구의 남극이 있을 때 좌우선이 있죠. 좌우선 중에서도 특히 위에 있는 좌우선에 걸릴 때예요. 걸릴 때인데 90도 빼기 위도가 누구냐면요. 이게 90도 빼기 위도고요. 저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기는 청구의 적도에서 떨어져 있는 각도예요. 이만큼이 저기예요. 이만큼이 저기고요. 이만큼의 각도가 저기고요. 이만큼의 각도가 저기고요. 이만큼의 각도가 저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델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90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90도 빼기 위도에다가, 많이 썼네? 여기가 있네? 북쪽 하늘 가 있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 움직임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경이 클수록 빠르게 남중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적위라든지, 뭐 고도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방위각. 근데 하다가, 적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청구의 적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의 자전축도 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춘분점이라는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청구의 적도상에서 물병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일지 운동하다 보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나는 춘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춘분점이네요. 자,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경은 이쪽 방향으로 적경을 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이 적경이 9시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별은 그럼 적경이 10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쪽으로 각을 재는 게 적경이에요.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1시간 뒤를 봐야 돼요. 자, 지금 적경이 9시가 남중에 있죠. 그러면 1시간 뒤는 일주운동을 쭉할 거야. 이 천구가 돌 거야. 좀 이따가 10시가 남쪽에 올 거야. 적경이 커져 있죠.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자, 지구상의 어느 관측자가 보든 북반구든 남반구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이런 거야. 관측자 기준으로 뭔가 점을 하나 정해놨어. 예를 들어서 말이야. 나는 지금 저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여기 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적경이 9시였대요. 9시.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요 위치에 10시인 별이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데 여기에 적격이 10시인 별이 있어. 그럼 얘가 통째로 움직여서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이제 10시가 와 있고 여기에 9시가 와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요. 이 위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을 정하잖아. 남중도 좌우선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좌우선을 지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게 됩니다. 북반구든 남반구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이게 북반구든 남반구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든 여기에서 성립한다. 적경이 클수록 남중을 빨리 한다. 적경이 클수록 적경이 클수록 적경이 죄송해요. 적경이 작을수록인데 적경이 크면 늦게 하는 거죠, 지금. 늦게. 여기 선생님 오타를 냈다. 죄송해요. 작을수록 그러니까 9시가 먼저 10시가 나중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적경이 작을수록 빨리 남중한다. 이 위치를 지난다. 그래서 적경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쫙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활용하면 좋으냐면요. 여기다 활용하면 좋아요. 자, 연준동. 자, 연준동은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태양이 황도를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가량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이고요. 황도는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지겠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로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것 춘하, 추동 네 개의 점의 좌표값이에요. 0시 0도 6시 23.5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월 달에 태양은 춘분점에 와 있어야 돼요. 6월 달에 하지점, 9월 달에 추분점, 12월 달에 동지점. 그래서 0시 0도, 6시 23.5도, 12시 0도, 18시 마이너스 23.5도. 요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꼭뭐 하라고요?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춘분날이라고 할게요. 12시에 0시 전체 남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춘분날에 남중을 합니다. 어느 쪽에? 남쪽 하늘에 좌우선에 누가 걸려 있어요? 정오에 12시에 당연히 태양이 걸려 있지. 선 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 적경 얼마라고요? 그거 알잖아. 춘분날 태양 알잖아요. 0시 천체 남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거 살짝 이어가 볼게요. 1시간 지났어요. 13시가 됐어요. 그럼 함시 천체가 남중이야. 0시 천체 어디 갔어요? 태양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1시간 또 지납니다. 14시가 돼요. 2시 천체가 남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좀 지납니다. 언제? 자정이 됩니다. 12시 천체가 남중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12시간 흘렸으니까 12시간 큰더큰 친구가 나중에 남중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새벽 2시가 됩니다. 그럼 14시간 지난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춘분날이 아니라 하진날로 하셔도 돼요. 하진날 12시에 6시 천체가 남중하는구나. 그러면 오후 2시에는 누가 남중할까라고 하면 8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우리가 적경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했던 이 내용 잘 기억해 두고 문제 한번 정도 풀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 있죠? 이때는 3점까지 한번 풀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의 실력을 점검해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문제 풀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은정 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이 화학 평형 마지막 단계인데요. 사실 그 화학 평형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요. 쌤이랑 좀 천천히 차근차근 네, 오늘도 쌓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할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으니까요. 라고 하는 대사였습니다. 근데 우린 하고 있잖아? 분명히 잘 이뤄낼 수 있다. 아, 쌤은 항상 그렇게 믿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 쌤과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쌓아가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의미있게 반짝반짝 빛낼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난 잘할 수 있다. 내가 난데. 내가 했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해. 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신감으로 오늘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형 이동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예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이 됐습니다. 열화학 반응식 나왔으면 온도 의심해봐라 라고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림 의심해봐라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자, 그림은 티켈빈에서 실린더에 A, B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들 그리고 평형 온도를 바꿔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1에서 A와 C의 부분 압력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쌤이 계속 얘기했던 거 지난 시간에 그런 거 나왔으면 이거 나왔으면 네, 계속 반응 개수를 좀 활용을 해봐야 된다. 그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A와 C의 부분 압력이 같다라고 했어요. A와 C의 반응 개수는 1,1로 같습니다. 그럼 이 둘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A가 4몰 있었으니까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도 A와 C의 합은 4. 그런데 부분 압력이 같으니까 똑같은 양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A가 2몰 반응했으니까요. C도 2몰 반응해서 이게 지금 평형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온도를 높였죠. 만약에 몰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 20리터가 됐어야 될 거예요. 5몰 유지가 됐다고 하면. 자, 그런데 지금은 18리터로 부피가 줄어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부피가 줄었다는 건 들어가 있는 몰수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20일 때 5몰이었으니까 18일 때는 4.5몰. 네, 기체 양이 4.5몰이 됐대요. 줄어들었대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구나. 자, 정반응 한번 진행될 때마다 1씩 감소하니까 0.5몰 줄어들었어요. A 1.5. 그래서 B는 0.5, C는 2.5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몰수가 줄어들었을까? 온도가 높아지면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기억이 바로 판단이 됐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니은 가겠습니다. 1에서 B의 몰분율, 2에서 C의 몰분율, 1에서 B의 몰분율 전체 5 중에 1이라는 거고 2에서 여기에서 C의 몰분율은요 전체 4.5 중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2.5 들어가 있으니까 9분의 5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얘네는 25분의 9. 그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다. 자, 그럼 마지막 D급 갈게요. K2는 이라고 하는 거 물어봤네. 자, 여기에서의 평형상수 K 계산 K A분의 C로 가셔도 되고 B분의 C로 가도 되는데 B분의 C가 좀 더 간단한 숫자인 것 같아서 B분의 C로 가겠습니다. B분의 C 5예요. A 2분의 3이었으니까 역수해주면 되죠. 3분의 2. 자, 그리고 나서 부피 한번 고려해 줍시다. 네, 부피.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60. 디귿 맞는 보기더라.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니은 디귿까지 판단을 해봤고 다시 한번 델타 H 온도와의 관계 그리고 네 이렇게 온도가 바뀌었을 때는 평형상수 K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반응 개수 잘 보자. 이거는 얘들아 이제 선생님 좀 지겹습니다. 그만 얘기해 주세요. 그때까지 얘기할 거야. 네, 반응 개수 계속 잘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평형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화학평형의 새로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화학평형의 새로운 내용 상평형 보고 그리고 나서 산정기 평형까지 이어서 갈 건데 여기까지 조금 어려웠잖아. 근데 상평형은 한숨 좀 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쉬시면서 아 맞아 그런 그림이 있구나 끄덕끄덕끄덕 아저 그림 사진 찍어서 머릿속에 좀 기억해야지 이러한 마음이면 충분하니까 네 조금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평형 그림 온도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간,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간,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는 것, 세 가지 상태가 모두 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A와 T, 융해 곡선,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는 지점들이고요. 증기압력 곡선, 기화 곡선이라고도 해요.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승화 곡선, 고체와 기체 공존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선 중요한 포인트가 삼중점, 고체, 액체, 기체가 평형, 공존하고 있는 구간을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요. 우리 끓는 점과 관련지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외부의 압력이 1atm이라면 그때 이 증기압력 곡선이랑 만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융해 곡선이랑 만나는 이 지점에서의 온도를 네, 기준 어는 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준 어는 점, 기준 녹는 점. 자, 그래서 이런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모든 물질이 아닙니다. 두 그림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물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세미 픽으로 해놨어요. 상평형 그림 볼게요. 특히 봐야 되는 건첫 번째, 동그라미. 물의 융해 곡선을 봐주세요. 융해 곡선을 봤더니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 보이지? 자, 얘네들이 무슨 의미냐? 음의 기울기. 외부의 압력이 커졌더니, 커졌더니, 커졌더니,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왜 독특한 거냐면, 이거 우리 예전에 고체, 액체, 기체 할 때도 했었는데요. 액체, 고체예요. 일반적인 물질들. 그래서 액체에게 힘을 주잖아? 거리가 가까워지네?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다닥다닥다닥 배열되는 고체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만 낮춰줘도 된다. 이게 대부분의 물질일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생각해보자 했었잖아. 우리가 양초, 향초 이렇게 잘 녹인 다음에 다시 굳히면 액체일 때보다도 고체로 됐을 때후 부피가 감소하게 될 거거든?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요. 자, 근데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성질이냐면, 물 분자가 입체 육각 구조를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외부의 압력이 커져.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 이 육각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어려우니까 온도를 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춰서 냉각을 시켜야 되겠더라.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 고체에게 압력을 가해줘요. 뭘로 바뀌어? 액체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스케이트 타는 거 있죠. 여러분 스케이트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겨울 스포츠 중에 스케이트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 스케이트화를 신고 얼음판 위에 딱 올라가면 쭉 이렇게 앞으로 미끌려서 나가잖아. 왜 그래? 맞아요. 그 날이 닿는 부분이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얼음이 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러면 날과 얼음 사이에 마찰이 확 떨어지면서 앞으로 확 이렇게 미끌려 나가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의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이다. 물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융해 곡선, 여기 증기압력 곡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 앞에서 증기압력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에 연장이어서 크게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정도.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삼중점이에요. 자, 삼중점의 위치 잘 봐주세요. 온도 압력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위치만 좀 확인해 주세요. 온도 0.0098, 압력이 0.006입니다.

우리는 근데 몇 기압에서 살고 있냐면 1기압에서 살고 있어요. 1기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그 액기의 상태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력이 이것보다 더 낮았다라고 하면 고체가 액체로,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이 두 가지 상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선생님, 저 그런 거 아는 것 같아요. 액체가 없는 그 드라이한 아이스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 얘네들도 그림을 눈에 탁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어디였죠? 융해곡선의 기울기였습니다. 여기도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해요. 자, 이산화탄소의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어느 점이 어떻게 돼?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 입자들 사이가 간격이 더 가까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만 낮춰줘도 꽤 균일하게 이쁘게 얼음으로 고체로 바뀔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얼음에게 압력을 가하면요, 얼음이에요. 액체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의 3중점 위치 잘 봐주셔야 돼요. 3중점 압력이 5.1기압. 근데 우리는 1기압에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 서로 승화되는 상태만 확인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요, 선생님, 우리는 CO2의 액체는 볼 수가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험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압력이 3중점보다 높아져야 액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3중점을 기준으로 3중점보다도 압력이 높으면 액체를 관측을 할 수 있는 거고 낮으면 액체 관측이 안 되더라. 쌤이 아까 전에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실험 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고요. 혹시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 일회용 스포이드거든요. 일회용 스포이드에서 그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고요. 드라이 아이스를 좀 잘게 잘라서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를 잘 막아주셔야 돼요. 잘 이렇게 막아서 물에다가 담글게요. 살짝 따뜻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원래 고체였죠? 고체였어요. 자, 그랬던 애들이 승화가 되면서 기체가 생기겠죠. 기체가 생기니까 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 점점 높아질 거고요. 내부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다가 압력이 3중점보다도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무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액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액체가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정도입니다. 상평형 그림은 앞에서 쌤이 픽이라고 골랐던 그 두 개의 그림 있죠. 그 그림만 잘 봐주시고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우리 수능 2점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예요. 방금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실험과 관련돼 있는 문제네요. 액체의 상 변화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뾰족한 입구 부분을 잘라낸 일회용 스포이드에 잘게 붓은 X를 조금 넣습니다. 스포이드 입구를 접고 펜치로 스포이드 입구를 세게 잡아요. 그냥 입구를 잘 막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5도씩 물이 들어가 있는 수조에 얘네들을 넣고 내부를 관측을 했더니 스포이드 내부에서 리퀴드 액체가 생겼다라는 건 3중점보다도 압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일단 25도씨 1ATM에서 X의 안정한 상은 고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5도씨 1기압에서 안정한 상은 기체예요. 리퀴드가 생성된 주 이유는 스포이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뒤에 맞는 보기죠. 디그, 다해서 25도씨의 물 대신 0도씨의 물을 사용해도 스포이드 내부에서 액체가 생성될 수 있다. 0도씨의 물을 사용을 해도요,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압력이 높아질 거고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3중점 이상의 압력이 된다면 우리는 액체 관측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액체를 관측할 수 있는 이 영역.

전보다도 온도와 압력이 더 높은 영역에서는 CO2, 네, X라고 합시다. 네, X의 액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문제를 풀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점을 잘 찍어 주시면 돼요. 18번 문제이고요. 저 상평형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 여기서 물질 X라고 나오긴 했지만 저 개형은 유미 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건 물? 이런 상상을 일단 해보는 거라고요. P1이 P3보다도 압력이 더 높습니다. 큽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고, 자, 나머지는 점을 좀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보면 온도가 같아요. 하나는 고체, 액체, 하나는 기체. 자, 그러면 고체, 액체, 유기 곡선 위에 한 지점이죠? 온도가 같은데 기체래요. 여기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P1과 P2를 찾았고, 그때 온도 T1도 찾아낸 겁니다. P3는 P1보다도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액체와 기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액체와 기체니까 여기 증감력 곡선일 거고, P1보다도 더 작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가 P3가 될 거고, 그때 온도가 T2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어, T2가 T1보다 크다. 네, 확인됐고요. P3가 P2보다도 더 큽니다. 역시 확인을 했고요. 자, 마지막 디귿. T1에서 T1. 그리고 P3에서 여기니까. 자, 가장 안정한 상황은 무슨 상태이다? 고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디귿 또 맞는 보기, 기역리엔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점을 잘 찍으시면 돼요. 점을. 자, 이제 19번. 다음은 물질 X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아니, 쌤, 우리 점만 잘 찍으면 된다면서요. 라고 했잖아. 우리 앞에서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 그림의 점을 잘 찍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멘트, 글로서 단서가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표로 제시가 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판단하시면 되고, 혹시 아직 어렵습니다. 네, 쌤 생각에 대부분은 아직 어려운 게 맞아. 그럴 때는 이거를 가지고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 그림은 둘 중에 하나를 그리게 되겠죠. H2O의 개형을 그리거나 CO2의 개형을 그리거나,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사진 찍어 두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T1 도시에서 두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압력이 P1, P2입니다. 우리 두 가지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는 고체, 기체, 또는 고체, 액체, 액체, 기체. 자, 이런 애들이 평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삼중점의 온도가 T1보다 높다라고 했으니, 자, 저두 번째 단서가 힌트가 되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삼중점일 거고, T1보다도 삼중점에서의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압력이 P1과 P2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P2 ATM에서 X에 끓는 점은? 그럼 끓는 점이니까 액체와 기체가 맞닿는 요 증기압력 곡선과 만나는 압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P2, 여기가 바로 P1, 그리고 그때 끓는 점까지 표시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려봤더니 P2가 P1보다도 압력이 더 큽니다. 확인했고요. 삼중점에서의 압력은 P1보다도 더 어때요? 높은 것도 확인했죠? 자, 그럼 디귿 갑시다. T2, P1. 안정한 상은 뭐다? 기체이다. 그렸더니 나오더라. 그래서 기역과 디귿까지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쌤과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산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 뒤에 이름에 평형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그 평형 상수 K를 활용을 할 거고요. 약간의 그 샤틀리의 원리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이 많지 않은데 좀 낯선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얘들아, 여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를 해줄 건데, 결국 쭉한 5가지 상황 중에 어느 한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만 잘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뒤쪽에서 식몇개 외우자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식만 잘 외우고 따라와 주시면 어렵지만 잘할 수 있는 파트다. 우리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파트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선연기 평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강산과 약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강산, 물에 녹아 대부분이 이온화되는 산. 물에 녹아서 일부만 이온화하는 산. 강산, 약산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단 화투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은 강하거나 약하거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강산, 내가 HA를 100개를 넣었어. 그러면 100개 중에 100개가 수소 이온과 A-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약산, 예를 들면요, 1000개를 넣었어요. 그럼 그 중에 정말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주 일부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산과 약산을 비교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자료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는데, 이제 개 중에는 간혹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 우리가 왜냐하면 이 약산을 전제 조건으로 사용하는 식을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는 식을 적용하기 조금 애매한 산이 있더라.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확실한 거 일단은 강산이다라고 얘기하면 넣어준 애들이 거의 다 이온화가 되겠더라. 그래서 강산은 다루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Cl을 0.1 몰농도짜리 수용액을 만들었어요라고 한다면 HCl 강산이거든요. 사실 얘네들은 물 수용액 속에서 수소 이온이 0.1 몰농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염화 이온이 0.1 몰농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내가 만들어준 애들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이제 약산 같은 애들이 되면 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아세트산, 대표적인 약산이거든요. 자, 내가 아세트산을 0.1 몰농도 물에다 넣었어요. 만들어서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중에 정말로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존재하기는 하고요. 아세트산 이온이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이 양이 엄청 적은 거야. 오히려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계속 이걸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0.1 몰농도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약산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강염기와 약염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염기는 내가 넣어준 애들이 물에 녹았으면 대부분이 다 이온화돼 버립니다. 약염기는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되는 애들이더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산염기의 세기를 정확한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산, 영어로 acid지. 그래서 Ka라고 써주면 됩니다. HA가 물과 반응해서, 물 분자와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 만들어내고요. A 마이너스 만들어내고 있대요. 자, 그럼 그때 평형상수 K. 우리 평형상수 K 쓸때 리퀴드 쓴다, 안 쓴다? 리퀴드 쓰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응물, HA.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평형상수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K 값이 커요. HA는 작고요. 내가 넣어준 산이 대부분 이온화가 돼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A-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이온화가 잘 됩니다. 강산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약산입니다. 라고 하는 애들은 내가 넣어줬어. 넣어준 애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정말로 극히 일부만 이렇게 이온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Ka가 매우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매우 작다, 매우 크다. 선생님, 기준이 얼마인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살짝 좀 애매해요. 정확히 여기부터 작다, 여기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지만, 여기 숫자를 잘 봐봐.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작지? 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막 그런 걸 판단할 때 어렵지 않을 정도의 값들이 주로 화학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염기의 이온화 상수, 염기 영어로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KB. 마찬가지로 리퀴드는 표현하지 않을 거고요. KB는 B의 몰농도, 그리고 OH-BH+의 몰농도의 곱슬이

로 편합니다. 볼까요? KB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5제곱. 역시 꽤 작은 거 보이고요. 그럼 이 둘은 약염기더라. 근데 둘다 약염기인 거는 알겠는데, KB가 그나마 좀더 커. 그럼 얘네가 세기가 좀더 셉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쌤이 픽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약산의 이온화 상수. 강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HCl 0.1 몰농도 넣었어. 그럼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거의 100%다 이온화 될 거기 때문에 네, 얘네들 0.1 몰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0.1 몰농도입니다. 그럼 이거 pH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만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냐? 약산들이에요. 약산들은, 아세트산 같은 애들은 분명히 이온화가 되기는 하거든요. 내가 넣었으면 극히 일부가 쪼개져요. 쪼개져서 A마이너스랑 하이드로늄 이온 만들어져.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만들어지는 애들의 양이 내가 넣어준 애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작은 거야. 그래서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의 농도를 거의 C, 내가 처음에 넣어준 값과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산이다라고 하면 약산 KA가 매우 매우 작다. 아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또는 아예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약산입니다라고 알려줘요. 자, 이런 조건이라면 일부가 이온화되기는 하지만 이온화되는 게 내가 넣어준 애들에 비해서 매우 매우 작기 때문에 평형일 때 농도가 처음에 내가 넣어준 애들의 농도와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럼 이렇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 KA를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KA C-X분의 농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C-X가 거의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내가 처음에 넣어준 C와 비슷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산이죠? 일단 산이야. 약산, 산이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기준이 돼요. 산. 그럼 얘네들의 농도 X라고 지금 우리 세팅을 해놨고, 그렇다면 X는 루트 C, K, A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약산, 산이에요. 약산. 약산일 때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계산을 할수 있을 텐데 어떻게? 루트 CKA. 외웁니다. 자, 이게 오늘 외워야 되는 첫 번째 식이에요. 우리가 수용액에다가 산만 넣어서 그냥 순수한 HA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자, 그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하자고? 루트 CKA. 아유, 좋아. 일단 그러면 이걸 염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지. 염기입니다. 지금 상태는 생략을 해서 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평형식이 있을 거고요. 그럼 KB는 B의 몰농도 분의 약산 그리고 OH-의 몰농도가 되겠죠. 약염기예요. 약염기면 마찬가지야. 내가 넣어줬어. 일부가 이온화 되기는 하는데, 이온화되는 정도가 정말로 정말로 적었던 거야. 적어서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만큼이라고는 하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 논리예요. C에 비해서 Y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C-Y가 거의 C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예요. 자, 그럼 그대로 다시 대입해 봅시다. C-Y분의 Y제곱인데 이거를 C분의 Y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어떤 상태냐면 물에다가 염기만 넣어서 다른 거안 섞여 있어요. 얘들아, B만 넣어서 만들어낸 수용액에 대한 얘기예요. 염기니까 기준을 누구로 잡아야 되냐면 OH-로 잡아야 돼요. OH-Y죠. 그럼 얘네들은 루트 C, K, B로 표현할 수 있더라.
아까랑 식의 형태가 똑같아요. 아까는 약 산이었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루트 CKA였으면 지금은 염기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 루트 CKB.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자, 외우고 이제 문제 적용을 할 건데 문제 적용할 때 막상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그래서 계속 기본 전제 조건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약염기라고 언급을 해줬거나 아니면 KB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누가 봐도 작다. 이런 상황에서 물에 비만 넣은 순수한 비수용액일 때 OH-의 농도는 루트 CKB더라. 자, 그러면 비슷한 상황을 약산으로만 적용을 해본다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루트 CKA더라. 자, 쌤이 계속 이야기를 해. 산이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염기라면 OH-의 농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에 적용할 때 선생님 뭐예요? 뭐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외웠던 식이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외워둬야 됐던 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픽입니다. 이번에는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를 볼 거예요. 식은 똑같아요. 약산, 짝염기죠. 그럼 얘가 염기라고 했으니까 염기가 가수분해 되는 거. 물이랑 반응해서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걸 가수분해라고 해요. 가수분해되는 걸 보면 KB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거 우리 화학 평형 상수할 때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건데, 자 그럼 이두 개의 식을 더해보자. 더해보면 HA 썼는데요, 다시 나왔습니다. A 마이너스 만들어졌는데요. 다시 사용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럼 최종적인 애들은 물 분자를 두개 사용을 하면 하이드로늄 이온 한개 생기고 OH-도 한개 생겨. 얘네들은 둘다 수용액 상태에 표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평형상수 K는 나 리퀴드 쓴다 안 쓴다? 리퀴드 안 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수용액 상태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OH-의 농도만 곱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다. 이거 우리 화학원에서 했다. 물의 이온화 상수. 물, 영어로 wa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W 적어줄 거예요. 자, K 값이니까요.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25도씨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얼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두 개의 식을 더해서 이식 만들었죠. 그럼 평형상수들은 어떻게 했더라? 곱했습니다. 곱해볼게요. 그러면 쓱쓱 약분. 쓱쓱 약분. 내가 원하는 애들만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되는 두 번째 식이에요. KW는 KA 곱하기 KB. KA 곱하기 KB. 이거라고 했다고 여기에다가 HCl의 KA에다가 NH3의 KB 이런 거 아니야. 짝산과 짝염기의 KA 곱하기 KB. 그럼 KW. 이렇게 나오겠더라.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걸 매번 이렇게 다 유도해서 정리할 수는 없잖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래서 KA 곱하기 KB는 KW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라는 거고요. 자, 얘네들이 중요한 건 사실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중요해요. 자, 정성적인 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산의 세기가 세요. HCl 같은 애들 생각해 봅시다. 산이 엄청 세요. 강산이에요. 자, 강산이라고 했으니까 KA가 어때야 돼? 엄청 커요. 자, 그런데 이 둘의 곱슬은 항상 KW로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KB는 어때? 매우 작아요. 염화이온은 우리가 짝염기라고는 하지만 KB가 엄청 작아요. 실제로 염기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아세트산 생각해보면요. 아세트산 KA가 작아요. 그래서 KB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염화이온보다는 상대적으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산 이온은 물이랑 반응해서 아세트산과 OH 마이너스를 내어놔요. 그러니까

염기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산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짝염기의 세기는 약하고요. 산의 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짝염기의 세기는 셉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 자, 바로 그 정성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 있더라. 그게 바로,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겁니다. 여기에서, 산의 세기가 약해. 그럼 짝염기의 세기는 상대적으로 강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근데 이 염기 세기가 막 NaOH 이 정도로 세다는 게 아니야. 그냥 아까 전에 비교했던 그 염화이온이랑 비교하면 좀 세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H3 약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짝사는 세기가 좀 세요. 그러니까 가수분해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기가 뭐 염산 정도로 세다?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아예 못 만들어내는 애들보다 조금 더 세. 요 정도의 세기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자, 이런 애들이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고,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식까지 만들어졌습니다. KW는 KA 곱하기 KB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마지막 염의 가수분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화원에서 했던 건데,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을 하면, 물과 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때 염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거였습니다. 산의 음이온. 양이온, 수소이온은 여기로 갔으니까. 자, 그러면 염기에서는 양이온이 오겠지. 음이온이었던 수산화이온은 물로 바뀌었으니까. 바로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염들이라는 거여서 사실은 이 염들을 잘 쪼개서 보면 결국에는 그 근본이 됐던 산이 있을 거고 근본이 됐던 염기가 있을 거예요. 그 근본이 됐던 애들에 대한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강산과 강염기, NaCl 가장 대표적인 애들로 가면 강산, 그리고 강염기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거야. 또 우리 강산이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거고요. 100개 넣어주면 거의 100개가 다 쪼개진다고 했었죠. 강해요. 자, 그러니까 그 짝염기는 세기가 약했겠다. 엄청 약해서 우리가 정의상 짝염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얘네가 가수분해 반응해서 OH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거야. HCl 같은 경우는요, 나는 그냥 다 쪼개져서 염화이온으로 있는 게 안정해. 난 좋아. 난다 쪼개질 거야. 수소랑 다 멀어질 거야. 해서 멀어졌어? 자, 그런 애한테, 너 다시 수소 받을래? 다시 받아서 HCl로 돌아갈래? 하면, 내가 왜?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안정하고 좋은데 내가 왜? 나 굳이 이렇게 가지 않을래?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NaCl을 물에다 녹이게 되면요, 물 속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중에서도 염화이온은 물이랑 반응해서 다시 OH-를 내어 놓느냐? 아니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나트륨 이온도 마찬가지죠. 나트륨 이온도 강염기에서부터 왔어요. 그냥 쪼개져서 이온 상태로 있어도 충분히 안정해요. 자, 이런 애한테 너 다시 LaOH로 갈래? 내가 왜? 이렇게 돼서 결국엔 얘네들은 그냥 물속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상태로 동동동동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의 계획성이 그냥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강산과 약염기 볼게요. 강산 역시 HCl과 약염기 NH3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NH4Cl 보겠습니다. 물에다 용해시켜 볼게요. 그러면 염화이온과 암모늄 이온으로 쪼개질 거고, 얘들아,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염화이온 이렇게 가수분해 한다, 안 한다? 안할 거다. 자, 그런데 우리, 암모늄 이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암모늄 이온은요, 암모니아에서부터 왔어요. 자, 암모니아는 강염기, 약염기, 약염기였다고요. 그래서,
물에 녹이면 이렇게 정반응이 일부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우 조금 일어났던 거야. 그래, 내가 수소이온 받아서 너 OH 마이너스 만들어 줄게 하기는 했지만 별로 그거를 선호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랬던 애한테, 와, 너 그러면 다시 수소이온 되나 봐. 암모니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오케이, 땡큐, 베리, 감사. 바로 내어놓고 돌아가는 거지. 자, 그럼 누가 생겼어요, 지금? 네,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겼으니까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되더라. 정리. 약염기에 짝산이 상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수분해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었고, 그래서 염소용액의 액성이 뭐가 된다고? 산성이 된다고요. 약염기의 짝산 덕분에 산성.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우 볼게요. 약산과 강염기. 이번엔 아세트산과 NaOH 강염기를 반응시켜서 아세트산 나트륨과 물을 만들어 낼게요. 자, 그럼 아세트산 나트륨을 물에다 녹이면 아세트산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생겨날 건데, 우리 나트륨 이온 여기서부터 얘기했죠. 가수분해 반응 안 한다고요. 자, 그런데 아세트산의 입장에선 이거였던 거야. 아, 오늘 진짜 많이 나오죠, 아세트산. 네, 자주 나와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오케이, 산이니까 내어놓기는 했어. 내어놨으니까 산이야. 그런데 약산이랬죠. 별로 막 많이 내어놓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부 조금 내어놔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까지 만들었어. 그럼 아세트산 이온한테 너 내가 다시 줄게, 돌아갈래? 라고 하면, 아세트산 이온의 입장에선 오케이, 너무 좋아, 나 다시 받아서 돌아갈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온이 만들어졌나요? 맞습니다. 여기 OH 마이너스 만들어졌고요.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용액의 액성이 뭐다? 염기성이다. 정리. 약산에 짝염기가 가수분해 반응을 하면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염소용액이 염기성이 되겠더라. 이래서 염을 녹인 수용액의 액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화투 법인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 좀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화원에서 사실 산염기 1대1 뭐 중화반응이 완결되면 뭐 pH가 7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강산과 약염기가 중화반응해서 이렇게 평형의 중화점에 도달했으면 그때 액성이 약간 산성이라네? pH가 7이 아닐 수도 있네? 약산과 강염기가 서로 중화반응을 해서 1대1로 반응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용액의 액성이 pH가 7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네? 네, 바로 그런 이야기까지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완충용의 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충용의 산이나 염기를 소량 가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충격을 완화시켰는데,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수소이온의 농도,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약산과 그 짝염기, 약염기와 그 짝산을 혼합해서 만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고 어떤 원리인지는 예시로 한번 확인할게요. 아세트산 진짜 많이 나올 거라고 했죠? 아세트산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아세트산 몇개 쓸까? 한천개 써볼까? 천 개. 그러면 극히 일부가 쪼개져서 이온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뭐, 999대 1대1 정도. 그래서 그냥 여전히 거의 천개 있다라고 할게요. 거기에다 아세트산 나트륨 을 넣습니다. 수용액을 넣을 거예요. 아세트산 나트륨이 1000개 녹아있는 수용액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온화 됐으니까 사실은 1000, 1000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혼합을 했다. 그럼 이 혼합 수용액에서는 아세트산이 1000개 존재할 거고, 거기에다 내가 1000개 넣었으니까 얘도 1000개 존재하겠죠. 이렇게 만든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두는데 그걸 소모시켜 버렸으니까 pH 변화는 내가 넣어준 만큼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pH 변화가 적을 거라고.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럼 이번에 염기를 넣을게요. 염기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수용액이 잔뜩 있는 아세트산이랑 반응합니다. 아세트산이랑 반응하면서 아세트산 이온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세트산의 개수는 1000개보단 좀 줄어들 거고요. 1000개보단 좀 늘어나긴 할 건데 여전히 내가 넣어준 애들 다 없애버렸잖아. pH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걸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쌤은 대표적인 1대1의 비율로 이야기를 했지만 1대1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적정한 양의 약산과 그 짝염기가 혼합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완충 용액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약염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암모니아와 염화 암모늄. 암모니아 1000개 쓸까요? 암모니아 1000개. 염화 암모늄 1000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1000개 녹인 수용액을 넣었습니다라는 건 암모늄 이온이 1000개 들어왔습니다. 거의 양이 같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 산 수소 이온을 첨가하면 지금 여기 염기 많이 있잖아. 암모니아가 수소 이온을 받아주면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이 둘의 비율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수소 이온 어쨌든 처리했네. pH 변화 거의 없을 것이다. 자, 그럼 이번엔 염기를 첨가할까? 염기 OH 마이너스 넣었어요. 그럼 암모늄 이온이랑 반응하면서 암모니아 만들고 물 만들면 돼. 그럼 암모늄 이온은 좀 줄어들겠고 암모니아는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여전히 내가 넣어준 OH 마이너스는 소모시켜 버렸잖아요. 그럼 pH 변화가 크다, 작다? 네, 매우 작을 것이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효과를 가진 용액들을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1대1이라고 하는 건 효과가 좀 좋은 대표적인 구간을 우린 이렇게 공부를 한 거지.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비율로만 섞으면 이런 완충 효과를 가질 수도 있더라. 근데 이렇게 가지 완충 효과를 갖는다고 해서 여기 1000개 있는데 OH 마이너스 막 500개, 600개, 700개 넣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말로 소량을 조금씩 넣었을 때 소량을 넣었을 때 내가 순수한 물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그 pH 변화보다는 pH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완충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산염기 평형의 좀 기초 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본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외우라고 했던 식은 사실 두 개입니다. 약산, 순수한 약산 수용액에서 루트 CKa, 순수한 염기, 약염기 수용액에서 루트 CKb. 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짝산과 짝염기 Ka 곱하기 Kb는 Kw. 요두 개는 외울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이 완충 용액에 대해서 식 하나 더 가져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산염기 상황들을 좀쭉 늘려서 자, 각각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내용 공부한다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 순수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이고요. 16번째 주제에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해봤고요. 사실 지역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은 지역 간의 경계라던가 또는 각 지역의 옛날 모습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북한 관련된 문항들도 나올 만한 내용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전력 생산, 뭐 인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서 나오는 유형들도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만 잘 파악하시면은 아주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긴 할 건데요.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얘기했듯이 북한이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되니까 요 북한 관련된 내용들도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5페이지의 기본 문제 1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다음 자료는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어떤 구에 가맹점을 설립하기 위해 조사하는 항목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 구의 지리적인 특징. 첫 번째, 면적 및 위치가 나와 있네요. 위치. 이 위치는 지리정보 유형 중에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 아니죠. 위치 또는 형태와 관련된 정보는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간 정보. 그리고 이 공간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소 또는 위경도, 수리적 위치가 되겠죠. 다음, 동별, 인구수 및 연령 분포. 자, 니은은 주로 야외 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자, 야외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인구수와 연령 분포를 수집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몇 살이세요? 네, 몇 살이세요? 다 물어봐야 되는 거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세워서 인구수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야외 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없고요. 실내 조사 통해서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확인해서 이 지역의 인구수와 연령 분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고 야외 조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만, 다시요. 실내조사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실내조사는 집뿐만이 아니라 이런 통계자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 가는 것도 다 실내조사에 들어갑니다. 야외조사는 그 지역에 직접 간다.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간다? 집 밖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것도 실내조사에 해당을 하는 거고 야외조사는 그 대상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음. 리를 볼게요. 리을. 상권 분석. 기존 프랜차이즈 지점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이 소비자 만족도는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아니죠. 이 원격 탐사는 결국 인공위성과 비행기에서 사진 찍는 거거든요.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에 볼 수 있는 것만 지리정보 수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서 사람들을 찍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이 사람은 이만큼이에요. 뭐 이 사람은 요만큼이에요. 이 사람은 이만큼이에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료만 수집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의 만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3번, 다시 4번. 토지이용,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있대요. 그리고 미음, 기존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위치와 판매 범위. 자, 일단 요 토지이용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 상업, 녹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지역들을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질지역이고요. 동질지역. 반면 미음, 기존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위치와 판매 범위, 판매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프랜차이즈 지점의 재화가 또는 서비스가 도달하는 범위,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점이란 중심지에서 기능과, 재화와 서비스 공급받는 배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성이 되니까 얘는 기능지역이 됩니다. 기능지역. 그러면 동질지역은 기능지역보다 중심지와 배후지의 구분이 뚜렷하다? 아니죠. 중심지와 배후지의 구분이 뚜렷한 것은 기능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능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중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지가 있다. 다음 5번, 디귿과

미음에는 모두 점이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점이지대 얘기하면서 우리 두총库를 판매하는 상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방언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두촌구의 상권, 기능 지역에 해당을 하고요. 방언권은 동질 지역에 해당합니다. 둘다 점이지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부터 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 다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 보면은 가는 관서지방 또는 평안도 되겠죠. 다음 나는 관북지방 또는 함경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나는 해서지방, 경기도에서 바다 건너 있는 또는 황해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벤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 안 봐도 괜찮다고 얘기했었죠. 아래를 보자. 가나다 모두의 공통 특징이래요. 바꿔 얘기하면 A는 관서,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관서, 관북, 해서 모두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다음, B는 가와 남한의 공통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관서, 관북의 공통 특징입니다. 다음, C는 나에만이니까 관북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북부지방에 포함되는 지역, 관서, 관북, 해서 요세 지역 모두 다 북부지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서, 관북, 관북, 해서가 모두 포함되는 A에 해당하겠죠. 다음 철령관을 경계로 구분되는 지역, 철령관의 북쪽, 철령관의 서쪽, 철령관의 동쪽 요세 지역이 되겠죠. 하지만 해서지방은 철령관을 경계로 구분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관서와 관북의 공통 특징, 그래서 B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우리 러시아의 국경선이 이런 식으로 온다 그랬었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다. 대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래서 관북에만 해당되는 입니다. 관북, 그러니까 C가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기역, 니은, 디귿이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에 기역부터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6개 광역권은 각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됩니다. 먼저 기역은 수도권이에요. 국가의 경제와 인구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니은은 충청권. 충청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디귿.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 있나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입니다. 세종. 그래서 디귿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디귿은 세종이에요. 세종.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자, 일단 1번. 수도권과 충청권은 중부지방에 속한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까지가 중부지방이에요. 그래서 맞죠? 다음. 디귿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갈 수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호남권은 농업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자, 3번. 호남권에는 3개의 광역시와 2개의 도가 있다. 호남권은 전남,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광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3개의 광역시와 2개의 도로 구성된 권역은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로 구성된 영남권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 영남권은 산업과 상업이 활발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남권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행정구역 수가 5개, 기역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니까 3개, 그러니까 맞죠. 다음, 강원권은 뛰어난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과 레저가 발달하였으며, 제주권은 독특한 생태와 문화로 국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래서 강원과 제주는 몇번 얘기했었죠. 여기는 관광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관광산업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 그래서 경험농가 비율 높다.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율 높다. 이런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강원과 제주에는 모두 특별자치도로 지정

특별된 행정구역이 있다. 맞죠?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A는 어딘가요? 자, 여기 뿔이 두개 있는데, 오른쪽 뿔은 백두산, 왼쪽은 중강진입니다. 중강진. 중강진. 자, B는 압록강의 하구 부근에 있는 신의주. 신의주. 다음, 얘는 중강진에서 또 동해안 쪽에 위치하는 청진입니다. 청진. 청진은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특히나 연강 수량이 적은 소우지로, 그리고 고위도인데도 동해안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교차가 생각보다 작기도 하고요. 자, 그럼 봅시다. 가나다의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는데, 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빼주면 기온의 연교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을 봅시다. 달. 달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9도인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15.9도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교차가 38도가 넘어가죠. 반면 얘네들은 38도만큼 크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달은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크니까 어디예요? 고위도 내륙에 위치한 중강진이 됩니다. 다가 A입니다. 다음 가와나. 자, 신의주와 청진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비슷한 위도인데 얘는 어쨌든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얘가 서해안에 위치했다라고 보더라도 위치적으로 어쨌든 상대적으로 위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청진이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은 청진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청진은 워낙에 소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의주는 이쪽 남서기류에 의해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청진보단 조금 높잖아요. 이 남서기류가 많이 불어오는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신의주가 청진보다 높을 거예요. 정리해보면, 남서기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가가 신의주, 그러니까 비가 되고요. 그리고 동해안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나가 청진 C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의 기역부터 리를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기역부터 디귿은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금강산과 백두산은 잘 알겠는데 묘향산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일단 읽어볼게요. 북한의 5대 명산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자연 명소이다. 기역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며 인근 해안 관광지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 자, 포인트가 두 개예요. 자, 인근 해안 관광지와 함께 해안 쪽에 있나 봐요. 다음,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 자, 일단 백두산은 내륙에 있습니다. 해안 쪽에 없죠. 그리고 묘향산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억은 금강산이 됩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다음, 니은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려한 산세로 유명하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걸쳐 있으며, 자,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 걸쳐 있다. 확실한 건 백두산은 여기 걸쳐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와보면 한반도 최고봉이 위치한다. 끝났네요. 천지도 유명하대요. 정말 끝났죠? 그래서 확실한 건 디귿이 백두산이야. 백두산. 그러면 남아있는 니은이 묘향산이 되겠죠? 묘향산. 그러니까 묘향산을 몰라도 우리는 일단 기역부터 디귿까지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정답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향산을 모른다고 해서 이거 뭐야? 모르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어쨌든 여기 묘향산이 나왔으니까 앞에 가서 묘향산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묘향산은 묘향산맥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걸쳐 있는 산이에요. 자, 1번. 금강산은

지방에 위치한다. 관북지방은 함경도입니다. 근데 금강산은요, 강원도에 위치하거든요. 선생님, 강원도는 남한 땅 아닌가요? 일부는 남한이고 일부는 북한에 포함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와 강원의 일부가 북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금강산도 강원도에 위치합니다. 관북이 아니라 관동지방에 위치하겠죠. 다음, 묘향산은 한국방향 산맥에 위치한다. 일단 묘향산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패스해 볼게요. 패스. 다음, 리을. 천지는 칼데라호에 해당한다. 이 맞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묘향산을 몰라도 일단 정답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다음, 금강산은 묘향산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역시 묘향산은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걸쳐 있고, 금강산은 강원도 쪽에 있다라고 하니까 금강산보다는 묘향산이 더 고위도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백두산은 화산입니다. 화산이니까 기바람은 신생대에 만들어지죠. 금강산은 돌산이니까 기바람이 중생대 화강암. 그러면 정상부의 기바람 형성 시기는 기역이 더 이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참고로 묘향산은 묘향산맥에 있고요. 묘향산맥은 한국 방향이 아니라 랴오둥 방향 산맥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 6번으로 갈게요. 6번. 표는 남북한의 연령층별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남한과 북한 중에 하나이고, C부터, 다시요, A부터 C는 유청노 중에 하나래요. 유청노부터. 그러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자, A, B, C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A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 나의 A는 70.7%야. 얘가 노년층일 수 있을까요? 전체 인구의 70%가 노년층이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유소년층일 수 있을까요? 전체 인구의 70%가 유소년층이에요. 14세 미만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A 또 가의 A도 다 청장년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청장년층이 됩니다. 청장년층. 다음 B와 C를 보죠. 자, 얘는 변화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 자, 가는 비가 2010년 대비 2023년에 감소했어요. 그쵸? 나도 감소했네. 반면, 가는 2023년에 2010년 대비 C의 비중이 높아졌어. 나도 C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물론 남한이 더 심각하지만, 어쨌든 남한과 북한 모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한, 남한에서 모두 비율 낮아진 B가 유소년층, 그리고 C가 노년층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한 곳은 어디예요? 남한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나가 남한이 되겠죠. 남한. 그래서 얘가 남한. 그리고 가가 북한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밑에 보기 볼게요. 가는 2010년에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자, 고령화 사회에 고령으로 가고 있는 사회란 얘기입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7%가 넘어가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가는 2010년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9%니까 맞죠. 다음, 나는 2023년에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데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분자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그러면 나는 2023년에 유가 11, 노가 18.3이니까 노가 유보다 크네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겠죠. 맞습니다. 다음, 가는 나보다 2010년에 총부양비가 높대요. 자, 총부양비가 나오면 항상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을 떠올리자. 총부양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10년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을 비교해 볼 거예요. 2010년에
가는 60%.

98.6, 나는 73.1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인데, 맞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서 총부양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긋도 맞아요. 다음, 나는 가보다 2023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고 합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청분의 유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지금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다시요. 남한보다 북한이 꽤 높습니다. 거의 뭐두배 가까이 높은 거죠,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분모는 비슷한데 분자가 두배 가까이 높으니까 북한이 더큰 거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산업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가와는 각각 남한과 북한 중에 하나이고, 관공업, 농림업,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볼까요? 관공업, 농림업, 서비스업. 광농 서비스업.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결국 2차, 1차, 3차 산업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특히나 남한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굉장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ABC의 가와 나의 산업 구조를 비교해 보면, 가는 ABC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A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C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얘기했듯이 남한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비율 낮고 3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차가 되는 거고, 1차. 그리고 1차 비율이 굉장히 낮고 3차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가 남한. 그리고 가가 북한이 되고요. 남아있는 비가 2차 광공업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1번. 가는 북한은 산업 구조상 탈공업 사회에 진입하였다. 자, 탈공업 사회는 2차 산업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3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사회를 얘기하는데, 북한은 요 시기에 2차와 3차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공업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남한의 B에서 2차 광공업에서 첨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이 1990년보다 높대요. 자, 남한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공업 구조의 고도화도 이루어져 왔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의 비율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 2023년이 1990년보다 높겠죠. 정답은 2번. 다음, 북한은 남한보다 B의 총 생산액이 많대요. 자, B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 총 생산이 남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B의 총 생산액도 남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A의 종사자 수가 많대요. 자, A는 1차고요. 북한이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라고 볼게요. 전체 인구에서 22%가 다시요. 이건 생산액이니까 어쨌든 그 A의 생산액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남한은 한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율이 북한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남한이 인구가 두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인구가 두배 많지만 북한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A의 종사자 수는 북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남한이 두배 많지만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A의 종사자 수는 북한이 더 많아요. 그러나 5번 같은 경우에 가의 ABC 생산액의 합은 남한의 C 서비스업 생산액보다 많대요. 자, 이것도 지금 요거는 비율이고요. 나와 있는 건 액수, 절대적인 액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생산액은 남한이 북한보다 한 50에서 60배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쳐도 남한 전체에서 60% 가까이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액보다 많을 순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8번 가겠습니다. 그림의 가부터 라에 해당하는 북한의 개방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보면 알겠지만 A는 신의주, B는 개성, C는 금강산, D는 나선입니다. 그러면 남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지정되었는가? 남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은 개성과 금강산이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아니오로 A, D가 옵니다. 자, B와 C 중에서 관광지구로 개방하여 지정되어 개방하였는가? 금강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아니오가 여기로 갑니다.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 유엔 지원을 받은 최초의 경제특구 나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아니오가 여기로 가야 되겠죠. 가나, 다라, AD, BC.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우리 137페이지의 실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나 지역 유형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기능과 동질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가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니까 동질 지역이고요. 나는 기역, 니은, 디귿의 통합권, 바꿔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의 교육 기능이 미치는 범위, 기능 지역이 되겠죠. 보죠. 일단 동질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한 것은 동질은 맞고 기능은 아니죠. 다음 지역과 지역 사이의 경계, 점유지대가 나타난대요. 동질과 기능 지역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중심지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기능 지역이니까 동질은 틀렸고 기능은 맞아. 특정 기준에 의해 구분된 후 지역의 범위와 크기가 고정된다. 아닙니다. 지역의 범위와 크기는 늘 변동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범위와 크기도 바뀌겠죠. 둘다 X예요. 그러니까 기역은 OX에 들어가야 돼요. 가는 동그라미, 나는 X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 얘는 X니까 여기는 B가 되겠지. B. 다음, 니은 얘, 얘니까 A. 다음, C는 아니오, 얘니까 아니오, 얘. 그래서 디귿은 C, 다음 리을은 둘다 XX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D입니다. 그래서 A, B, C, D니까 리은, 기역, 디귿, 리을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역 구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F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에만 모두 동그라미 표시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평안도 관서지방, 함경도, 관북지방,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됩니다. 보죠. C는 강원도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지방으로 구분된다. 맞죠? 대관령의 서쪽, 대관령의 동쪽. 다음 D. 충청도에는 오늘날 행정구역상 세 개의 광역시와 두 개의 도가 속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세 개의 광역시와 두 개의 도가 속하는 곳은 경상도, 오늘날의 영남권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충청도는 충남, 충북 두 개의 도, 그리고 하나의 광역시, 하나의 특별자치시로 구성이 됩니다. ABC는 철령관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철령관의 서쪽 관서, 철령관의 북쪽 관북, 철령관의 동쪽 철령관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E와 F. 전라도와 경상도는 금강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아니죠. 얘는 요 사이에 소백산맥 지나가고요. 여기로 섬진강도, 하류가 여기 경계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X예요. X.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만 동그라미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갑이 되겠죠. 갑. 1번.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평양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1월과 8월 중에 하나이고요. 자, 우리 여러 번 풀어봤었죠. 이 기후값 차이는 각 지역의 기후값에서 평양의 기후값을 빼준 것이다. 어쨌든 이 지역의 기후값이 크면 기후값 차이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걸 빼주는 거니까. 반면

이 지역의 기후값이 작으면 기후값 차이도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낮 시기의 기온은 A, D, B, C 순이고요. 높고 낮은 거니까 A, D, B, C. 가식의 강수량은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갈수록 많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작은 거니까. 자, 지도 보겠습니다. 얘는 신의주. 얘는 중강진. 중강진. 얘는 청진. 청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원산입니다. 원산. 자, 일단 가와 나시기가 1월 아니면 8월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러 번 공부했었죠?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1월과 8월 중에 언제 더 크죠? 1월과 8월 중에 1월이 더 큽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태양고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 8월에는 그냥 태양고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태양고도 차이가 커지거든요. 근데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해두라고 얘기했었죠. 겨울철에는 건조한 공기 영향 받아서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커지고, 또 여름철에는 그냥 습하다 보니까 그냥 다 덥다.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작다. 그래서 만약 낮 시기가 8월이라면 요 지역들 간의 기온 차이가 막 14도 가까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8월 달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작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이 남북 간의 기온 차이도 여름철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아니에요. 8월 달에 기온 차이가 저렇게 크게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낮 시기가 1월입니다. 1월이나 되어야 이 지역들 간의 기온 차이가 이만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시기는 8월이 되겠죠. 정리해 보면 A는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얘기했듯이 이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아야 이 값도 크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네 지역 중에 1월 달에 가장 따뜻한 데 어디죠? 네. 저위도이면서 동해안인 원산이 가장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A가 원산이 됩니다. 반면 가장 추운데 1월 달에 기온 가장 낮은데 어딜까요? 네, 고위도의 내륙 지역인 중강진이 1월 달에 기온 제일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는 중강진입니다. 중강진. 다음 남아 있는 것은 B와 D인데 1월 달에 기온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8월 달에 강수량 차이로 중강진과 청진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청진은 한류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소우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름철에 불어오는 남서풍에 의해서 강수가 발생할 확률이 많이 없죠. 하지만 중강진이 청진보단 강수량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리고 청진보단 지형성 강수가, 아, 죄송합니다. 청진과 신우주 비교해야 되는 거지, 신우주. 자, 신우주는 상대적으로 이 남서풍에 의해서 여름철에 강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렇게 바람 불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B와 D 중에 상대적으로 8월 달에 강수량이 많은 곳은 B인데요. 남아있는 신우주와 청진 중에 8월 달에 강수량 많은 데는 신우주니까 B가 신우주가 되고 D가 청진이 됩니다. 자, 참고로 요 값은, 아래에 있는 요 값은 각 지역의 기후값에서 평양의 기후값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0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얘는 그 지역의 기후값이 평양의 값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크니까 뒤에 걸 빼줬을 때 양의 값이 나오는 거죠. 반대가 되면은 그 지역보다 평양이 큰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1월 평균 기온은 평양보다 원산, 청진이 높단 얘기예요. 원산은 당연히 높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청진은 이렇게나 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양보다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동해안이어서. 청진은 좀 독특한 곳이고, 기후에서 특히나 기온 물어볼 때좀 까다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의주와 중강진은 평양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은 곳이 되죠. 같은 방법으로 8월 강수량은 이렇게 나눠서 원산 신의주는 평양보다 많은 거고요. 중강진, 청진은 평양보다 적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들도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계 문항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지도에도 한번 적어보고 선지 볼게요. 자, 신우주가 B가 되고요. 중강진이 C, 청진이 D, 원산이 A입니다. 보죠. 1번. 원산은 신우주보다 기온의 온교차가 작겠죠? 저위도의 동해안이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B는 C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네요. 다음. C는 D보다 연평균 기온 당연히 낮겠죠. 1월 평균 기온이 워낙에 낮으니까. 다음, 청진은 원산보다 가식이 8월 달에 평균 기온이 당연히 낮겠죠. 원산이 더 높습니다. 똑같은 동해안인데 저위도에 위치하니까. A부터 D 중에 나식이 1월 달에 강수량 가장 많은 곳은 원산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태백산맥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로 북동풍 불어올 때 많은 강수가 발생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원산은 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전과 함께 북한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들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글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북한 지역은 북동부가 높고 서남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잘라서 북동쪽이 높고 서남부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낭림산맥이 뻗어 있죠. 이렇게 뻗어 있죠. 낭림산맥. 서쪽으로는 강남산맥, 저규령산맥, 묘양산맥 등이 이런 식으로 뻗어 있는 겁니다. 일단 1번. 낭림산맥에는 백두산이 위치한다. 아니죠. 제가 이거를 완전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지만 이쪽에 요기 백두산이 있는 거고요. 낭림산맥은 요쪽에, 중강진 요쪽에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은 낭림이 아니라 마천령 산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묘양산맥은 관북지방과 관서지방을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자, 관북지방과 관서지방, 평안도와 함경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관북과 관서를 나누는 경계는 묘양산맥이 아니라 낭림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동쪽으로는 함경산맥이 있대요. 자, 함경산맥은 1차 산맥입니다. 1차 산맥은 소백, 태백, 낭림, 마천령, 함경이 있죠. 그 중에 얘네 셋은 한국방향산맥입니다. 그래서 한국방향산맥은 모조리다 1차 산맥이야. 하지만 소백산맥은 1차 산맥이지만 중국방향이고요. 함경산맥은 1차지만 랴오둥방향산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산맥들은 랴오둥방향산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남쪽은 중국방향산맥들이 많고 함경산맥은 그래서 랴오둥방향, 소백산맥은 중국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다음, 낭림산맥은 묘양산맥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대요. 자, 낭림산맥은 여기 나와 있듯이 1차 산맥입니다. 반면 묘양산맥은 1차가 아니죠? 2차 산맥이에요. 1차 산맥은 2차 산맥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산맥인 낭림산맥이 2차 산맥인 묘양산맥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아요. 정답은 4번. 다음,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 주변에 여러 평야들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대동강은 압록강보다 유로가 길대요. 아니죠. 압록강은 한반도에서 유로가 가장 긴 하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5번으로 갈게요. 5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는 각각 이런 것들이고요. 가와 나는 남한과 북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실 남한과 북한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남한에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쓰지만 북한에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자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에서는 한 15%에서 20% 사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지만 나에서는 안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원자력을 쓰지 않는 나가 북한이란 얘기고, 원자력을 사용하는 가가 남한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만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쓰는데 북한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안 써. 자, 원자력도 북한이 제로인데 C도 북한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C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근데 사실 남한과 북한을 찾았으면, 예, 남한은 유타나 천원 줄게 새로 나온 물사와 유탄 천원 신수니까 A가 석유, B가 석탄, 그리고 D가 수력이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2023년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 가장 높고 수력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석탄 수력 순입니다. 그러나 발전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력 그다음에 석탄입니다. 석탄은 발전에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석탄의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수력의 소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남한도 마찬가지죠. 석유의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원자력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증가했어. 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 물질 배출량인 적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1번. 남한에서 A는 석유는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아니죠.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천연가스이고요. 석유는 특히나 수송용 소비 비율이 높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석유는 수송용 소비 비율 높다. 다음, 남한은 북한보다 2023년에 석탄 생산량이 많다. 아닙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석탄을 많이 생산하지만 남한 같은 경우엔 현재는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죠. 생산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석유는 수력보다 해외 의존도가 높겠죠. 수력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용하는 건데, 석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전량 수입해와야 되니까. 다음,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 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관심 높아지면서 천연가스 비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 늘리고 천연가스의 비율도 늘리고 있습니다. 석탄 비율이 낮아진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천연가스는 재생 가능한 자원, 수력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해당한다? 아니죠.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수력은 재생에너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생 가능하고요. 천연가스는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연료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는 북한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와나는 쌀과 옥수수 중에 하나이고요. A와 B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하나 주의할 게 있죠.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옥수수의 생산량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비해서 옥수수의 생산 비율이 높은 것이지 북한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농작물은 쌀이에요. 반면 남한은 쌀의 생산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남한은 1등 농작물만 기억하면 돼. 쌀의 비율이 아주 아주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북한은 남한보다 옥수수의 생산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도 1등은 쌀입니다. 그 얘기는 북한에서도 생산 비율은 쌀이 옥수수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북한의 옥수수를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 북한의 1등 농작물이 옥수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수가 아니라 쌀이 1등입니다. 북한도 쌀 1등. 자, 그러면 가나 쌀과 옥수수의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이래요.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 자, 봤더니, 나부터 볼게요. 나는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이 1848%입니다. 남한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남한은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다른 농작물은 많이 생산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옥수수를 꽤나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이 무려 1800%가 넘는 나가 옥수수가 되겠죠. 옥수수. 다음, 가는 남한 대비 생산량 비율이 57%거든요. 그 얘기는 남한의 절반 정도만 생산하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남한보다 생산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 쌀이 되겠죠.

다음은 가의 지역별 제비 면적인데 가는 쌀입니다. 쌀. 자, 북한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우리 아까도 살펴봤듯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북동쪽은 산지 비율 높고요, 남서쪽은 평지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쌀의 지역별 제비 면적. 쌀은 비옥한 평야지대, 그리고 풍부한 농업용수,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산지 비율 높은 북동쪽보다 평지 비율 높은 남서쪽에서 쌀의 재배 면적이 넓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그리고 평안북도, 그리고 평안남도,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고 저평한 지역이 펼쳐지는 요 지역들이 쌀의 재배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평안남도가 되겠죠. 반면 산지 비율 높은 강원도, 함경남도, 그리고 함경북도는 어쩔 수 없이 쌀의 재배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가 평남, B가 함북이 돼요. 자, 볼게요. A에는 평안남도에는 금강산 관광지구, 아니죠. 금강산 관광지구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함경북도에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위치한다. 아닙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관북지방에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평북에,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신의주 특별행정구 이쪽에 있으니까. 다음, 함경북도는 평안남도보다 경지면적 중 논비율이 높다. 자, 논비율이 높으려면 평지의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경북도는 평안남도보다 산지 비율이 높아. 산지 비율이 높아서 밭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쌀의 지역별 재배 면적에서 평안남도보다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경북도는 평안남도보다 밭면적 비율이 높죠. 논면적 비율은 낮고요. 북한에서 쌀은 옥수수보다 생산량이 많다. 맞죠? 옥수수가 남한 대비 생산량이 많지만 북한도 1등은 쌀입니다. 다음, 남한에서 식량 자급률은 옥수수보다 쌀이 높죠. 남한의 식량 자급률 1등 농작물이 쌀입니다. 사실 쌀 말고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쌀은 주로 논이고요. 옥수수는 주로 밭에서 재배가 됩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역과 북한 지역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도권과 강원 지방, 그리고 충청, 호남, 영남 지방, 제주도까지 살펴볼 건데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 제가 보충자료 올려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지도 꼭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뒤쪽에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가 붙어 있는 같은 주제 다른 문항이란 문항이 6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항들을 우리 17번째 주제와 18번째 주제 문제풀이할 때 나눠서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쪽에 있는 문제도 다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음 시간에는 17번째 주제 수도권과 강원 지방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선제압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36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35강에서도 우리 계속 중요한 거 공부했었죠? 벤당과 미래 공미주의 같이 공부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사고방식 바탕으로 결과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았고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실에서부터 따라서 쾌락 증진, 고통 감소는 선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도덕의 원리까지 또 도출했던 이런 사상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벤담은 쾌락의 양적 차이만 인정했고요. 모든 쾌락의 질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았어요. 반면에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의 사고방식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관련된 챕터 문항들 한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 벤담과 미래 고전적인 클래식한 공리주의를 쭉 공부해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은 좀 어떤가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현대 공리주의 입장은요, 크게 현대 선호 공리주의와 또, 그렇죠, 현대 규칙 공리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그 중에 규칙 공리주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전 시간까지 살펴봤던, 벤담과 미래 이런 고전적인 클래식한 공리주의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했어. 하나의 행위에 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용성을 결과적으로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벤담과 미래의 그런 고전적인 클래식한 공리주의를 공리의 원리를 행위에 적용했기 때문에 행위공리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개별 행위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행위공리주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얘들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오늘 아침에 이제 눈 떠서 지금 보라쌤이랑 이렇게 윤사 강의 듣는 지금까지 행위를 몇 개나 했어요? 그치?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지. 셀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많은 행위의 유용성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어때? impossible하다는 거야.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 현실성이 좀 없구나.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한 개별 행위의 유용성만 계산해 봤을 때는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 혹은 신호 위반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별 행위로서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행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행위가 어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건 우리의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공리주의자들은 규칙 공리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되 이것을 개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어디에 그렇지 규칙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그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무엇을, 그렇죠, 규칙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죠. 얘들아, 규칙은 개별 행위보다는 어때? 보다 더, 그렇지, 좀 덩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비해서 굵직굵직한 규칙의 유용성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을 조금만 해도 된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이러한 어떤 규칙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규칙들은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상식과 잘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적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또 극복하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 공리주의도 완벽하진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규칙을 적용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규칙과 규칙 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떤 규칙을 골라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자, 규칙 공리주의와 더불어서 또 하나, 그렇지, 우리가 선호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선호 공리주의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벤담과 밀 같은 경우는 행복을 주로 쾌락이라는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했죠. 그런데 선호 공리주의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너무 좁은 개념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쾌락은 너무 지나치게 좀 범위가 좀 좁아. 그러니까 우리 쾌락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렇지, 선호.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그렇지, 섭섭한 인물이 한분 계십니다. 친구들, 생윤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잖아. 생윤과 윤사를 같이 안 우리 쌍윤런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그치? 현 시대의 철학 사상가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렇지, 싱어. 같이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그 싱어가 바로 현대의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자, 우리 싱어의 사상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생윤에서는 굉장히 싱어가 이렇게 변별력 있는 중요한 사상가로 출제가 되지만, 우리 윤사에서는 평가원에서 수능 시험에서 싱어를 본격적으로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요, 아, 싱어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그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싱어는 오늘날의 공리주의 사상가답게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개체의 이익을 어떻게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걸 싱어는 그렇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불렀죠. 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그런 실천 윤리를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개체,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어떻게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싱어는 의도적으로 개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인간이라고 안 하고 개체라고 쓴 이유는 무엇이야? 그래,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일부 동물에게 에게도 이런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한마디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개체들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일부 동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환경 문제나 동물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오늘날 제공해주고 있다. 아, 싱어라고 하는 현존하는 철학계의 슈퍼스타가 한분 계시는데, 아, 그분이 오늘날의 공리주의자로 분류가 되는구나. 그분의 대표적인 사상,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구나. 정도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리주의까지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관련된, 그렇지, 문항들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기본 문제 전체 다 풀고요. 실전 문제도 4번까지 풀려고 합니다. 친구들 반드시 먼저, 그렇지, 본인이 문제 풀고 보라쌤과 함께 확인해보면서 자신의 개념의 빈틈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문제 풀고 왔죠? 좋아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야. 자연의 모든 사물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대요. 자연의 모든 사물이 어떤 특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오직 이성적인 존재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갖는데 이것이 의지입니다. 자, 법칙에서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지는 다름 아닌 실천이성입니다. 얘들아, 실천이성, 나 자신의 실천이성의 명령으로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가 인간이다라고 바라보았던 근대 서양 사상가 누구야? 그렇지, 칸트가 되겠죠?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걸 강조하잖아. 스스로, 자, 규칙률. 한마디로 인간은 실천이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였고요. 우리 그렇게 인간의 어떤 실천을 이끌어내는 이성을 그는 실천이성이다라고 불렀다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트 하면 나와야지. 자, 선생님 계속해서 틈만 나면 칸트 하면서 손가락 4개 펼칠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복습하셔야 합니다. 칸트가 생각할 때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은 해봐. 옳지, 이제 나와야 돼. 그 자체로 선한, 그렇지,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동이 되겠네요. 자, 칸트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 얘들아, 개인이 세운 그런 규칙을 다 준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 준칙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인정될 수 있죠. 반면에 개인이 세운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준칙은 어때?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도덕법칙이 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 준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죠. 선의지는 도덕 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와 무관하다? 아니죠, 얘들아. 칸트가 말한 선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얘들아,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라는 건 뭐야? 겉으로 보기에 도덕 법칙과 일치하는 행동, 겉으로 보기에 도덕 법칙에 들어맞는 행동, 부합하는 행동, 합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도덕 법칙을 지킨 행위가 모두가 다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었지?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 법칙에 맞아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의도를 봤을 때는 의무를 지킬 거야라고 하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의무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동정심에 이끌려서 한 행위라든지, 혹은 경향성에 이끌려서 한 행위라든지, 혹은 결과적인 유용성을 막 계산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것 같아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도덕법칙과 맞다 하더라도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수 없잖아. 따라서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니지, 얘들아. 자, 우리의 실천 이성은 어때? 그렇지,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 실천 이성이 세운 그러한 도덕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이었어? 선의지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도덕 법칙의 지배만 받는다.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얘들아. 여기 나온 1, 2, 3, 4, 5번의 이런 선지들은요. 이미 다 기출됐던 선지들인데 계속해서 변형돼서 나오는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하는 핵심 선지들입니다. 자, 5번도 보자. 인간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도덕법칙의 지배만 받는다. 틀렸지? 칸트는 인간이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의 지배를 모두 다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렇죠.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이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이 세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계 밖에서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 얘들아, 선의지 나와. 근대 서양 사상가 나왔으면 일단은 칸트라고 하는 건 금방 찾아냈죠? 칸트는 선의지만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잖아요. 도덕법칙은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서는 의무의 법칙이자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자,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하는 법칙이야. 그런데 이성적인 존재에는 신과 인간이 있었죠? 그런데 신은 얘들아, 어때? 그 자신의 속성과 도덕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신에게는 도덕법칙이 의무로서 부과될 필요 없어. 신에게는 어때? 도덕법칙이 강제로 부과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자. 신 자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인간은 달라.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경향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한한 이성적 존재라고 하면 인간을 뜻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경향성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옵션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옵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 주어진다고 했어. 결국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로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제는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부과하는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양립한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자율의 기반이 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어요. 자, 칸트가 기역, 니은, 디귿을 어떻게 설명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의지는 필연적으로 선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하다. 선생님, 이거 맞는 거잖아요. 선의지가 선하다. 아이, 왜 틀렸어? 왜 틀렸어? 그렇지, 선의지가 선한 건 어떤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선한 것을 하려고 했다는 자체 때문에 선하잖아. 기억나니? 우리 칸트 공부할 때 어려운 말로 공부했는데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우리 공부했었죠? 어떤 선의지를 통해서 어떤 유익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선의지가 선한 게 아니야. 그냥 선한 걸 하려고 했다는 자체, 의욕함 자체, 그냥 선한 걸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선한 것이지, 선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선한 것 아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도덕법칙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도 타당해야 한다. 얘들아, 타당해야 한다. 요 정도 표현은 어때? 맞지? 자,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타당해야 되겠죠? 인간과 신 모두에게 타당해야 합니다. 단, 오직 인간에게만 의무, 강제로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건 구분하셔야 되겠네요. 타당해야 한다 정도는 그렇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의무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

인간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아니지, 얘들아. 이 의문은 결국은 강제이지만 나 자신의 실천이성이 나 자신에게 명령한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 기반이 됩니다. 자, 디귿, 즉 의문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다. 너무 중요해, 얘들아. 맞지? 잘 보자. 여기도 지금 좋은 선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막 기억리엔 디귿리엔 지금 다 별표 쳤어, 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칸트는 기본적으로 의무라는 무엇이냐?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공식체크 자료 한번 칸트 부분 찾아봐. 거기에 의무를 규정한 부분들 친구들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다. 라고 칸트는 정확하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죄송해요. 니은 리을이겠네요. 디귿은 이걸 저해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리을 3번이 되겠네요. 자, 근대서양 사상가 가외 입장에서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목적 그 자체로서 자신이 언제나 복종해야 하는 모든 법칙과 관련하여 자신을 동시에 보편적 법칙의 수립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성적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목적을 따라야, 어떤 법칙을 따라야 돼? 그렇지, 보편타당한. 그런 법칙의 수립자로서 그런 보편타당한 법칙을 따라야 한다. 라고 칸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이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료에게 거짓 약속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대. 자, 그럼 칸트가 A에게 뭐라고 조언할까? 기억입니다. 거짓 약속이 결국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칸트는 뭐 자신의 장기적, 단기적 이익을 막 계산하라고 하니? 아니죠. 칸트는 장기이든 단기이든 이익을 계산하는 것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약속이 이해 당사자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이해 당사자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건 오히려 공리주의자들이 할수 있을 법한 조언이 되겠죠? 칸트에게 중요한 건뭐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자신의 동료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하는 인간성 정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리을입니다. 거짓 약속으로 곤경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짓 약속을 해서 공경으로 벗어나라라고 하는 이런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당신은 지금 거짓 약속으로 공경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준칙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편화될 수 없다면 그것은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보편화될 수 있다면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겠죠. 따라서 거짓 약속으로 공경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준칙은 어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하면, 얘들아, 그러한 준칙은 도덕적 법칙으로, 보편적인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잖아. 보편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칸트는 조언하겠죠? 디귿 리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3번의 답은, 그렇죠.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서양 사상가 입장입니다. 이 사상가의 윤리설은 세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대. 첫째, 도덕 원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인간에게 자명하되, 둘째, 도덕 원리는 어느 하나의 원리로 통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원적이래요. 셋째, 도덕 원리는 절대적이지 않대. 즉,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은 없대요. 이 사상가는 약속 지키기, 성실 등과 같은 7가지 조건부 의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칸트의 의무론 배우고 마지막에, 칸트의 이런 예외 없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 이것의 문제점은 이런 도덕 법칙들 간의 상충,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의 의무론 사상가인 로스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식을 통해서 더 중요한 원리를, 더 중요한 의무를 실제적 의무로 선택하여 지키고 덜 중요한 의무는 유보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했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이 사상가 누굴까? 그렇죠. 로스가 되겠네요. 자, 로스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도덕 원리의 타당성은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얘들아, 여기 보니까 상식으로 파악하는 거야. 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서 우리 상식을 통해서 아, 더 중요한 실제적인 의무와 덜 중요한 유보시켜도 되는 의무를 우리는 그렇죠. 분별해 낼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하는 건 아니었어요. 도덕 원리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니야, 있었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해당하는 각각의 상황에서 더 중요한 의무를 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의무는 다른 조건부 의무에 의해서 유보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의 의무는 어떤 상황에서 또 다른 의무에 의해서 유보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덜 중요한 의무는 뒤로 유보될 수 있어요. 조건부 의무는 정언 명령을 최고의 도덕 원리로 삼는다. 아니지. 정언 명령은 예외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이잖아. 그런데 로스는 이렇게 예외 없는 절대적인 명령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입니다. 조건부 의무 간의 갈등은 공리의 원리로 해결되어야 한다? 아니야. 로스가 공리주의자는 아니었고요. 어디까지? 나 의무론의 계열 속에서 사상을 전개해 나간 사상가였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너무 유명한 표현이고 쌤이 수업할 때도 이거 되게 독특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라고 했지. 누굴까? 옳지. 잘했다. 벤담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도 모두 이두 군주래. 한마디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행위해야 하는 목적, 우리 행위의 목적을 제시하기도 한다라고 벤담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리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최대다수의 최댕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는 이러한 지배를 인정하고 이를 사상체계 기초로 삼는다라고 벤담은 이야기했어요. 벤담 입장으로 틀린 것 골라볼게요. 쾌락은 선, 고통은 악, 완전 맞죠. 벤담, 밀, 에피크로스 모두 다 1번은 네 라고 대답하겠네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역시 에피크로스, 벤담, 밀 모두가 다 네 라고 대답할 진술입니다. 사회 이익은 사회 구성원, 즉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 그 자체이다. 벤담과 밀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공리의 원리는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되 벤담과 밀 모두가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됩니다. 고통의 양은 측정될 수 없지만 쾌락의 양은 측정될 수 있다? 아니지.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이 모두가 다 7가지 기준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얘들아, 7가지 기준 해봐.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옳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까지 우리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정도는 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계속해서 골라 보겠습니다. 두 가지 쾌락에 대해서 똑같이 잘 알고 있으며, 자, 두 가지 쾌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그두 가지 쾌락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을 뚜렷이 선호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등 동물의 쾌락을 최대한 누리도록 보장받는다고 해서 그러한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잘 보자. 하등 동물의 쾌락은 뭐야? 양만 많은 쾌락이야. 만족만 누리고 배만 부르면 되는 쾌락이야. 그런데 이런 쾌락을 아무리 양을 마음껏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몽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 보다 더 질이 높은 그런 정신적인 쾌락을 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쾌락의 질적 차이는 두 가지 쾌락, 즉 질이 높은 쾌락과 질이 낮은 쾌락을 다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모두 다 경험해본 그런 사람, 즉 쾌락의 전문가가 보다 더 그렇죠. 선호할 수 있는 쾌락, 더 선호할 만한 쾌락이 질이 높은 쾌락인데 그러한 쾌락은 정신적 쾌락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어? 그렇지, 밀이 이야기했죠.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도 인정했지만 그렇죠,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등한 능력, 인간의 고등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인 쾌락의 질이 높다고 이야기했고요. 그가 이야기한 정신적인 쾌락, 즉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고등 능력에는 어떤 게 있었어?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지성, 옳지, 감정, 도덕, 감정, 상상력. 다시 해봐. 지성, 감정, 도덕, 감정, 상상력.

계속 문제 풀면서 결국 외우는 거야, 얘들아. 이해했으면 이제는 외우고 가져가셔야 해요. 자, 미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는 정부 정책에도 적용되죠. 벤당과 밀 모두가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가 도덕뿐만 아니라 입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행위는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옳다. 얘들아,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대. 그러면 그 행위는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다. 완전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감각적인 쾌락보다 정신적인 쾌락이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미리 보기에는 정신적 쾌락의 질이 더 높으니까요.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쾌락의 질이 높을수록 쾌락의 양은 항상 많아진다. 이렇게 자주 나와. 선생님이 밀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 이런 거 아니라 그랬지. 뭐 질과 양은 비례 관계이다. 혹은 거꾸로 질과 양은 반비례 관계이다. 질이 높으면 양은 반드시 작아진다. 뭐 양이 많아지면 반드시 질은 뭐 작아지거나 뭐 작아진다. 혹은 높아진다. 이렇게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다 틀린 거야. 그치? 그런 관계 없는 거야.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7, 8번이 세트 문항인데 고대 서양 사상가와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같이 묶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갑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거나 관능적인 쾌락이 아니라 몸에는 고통이 없고 영혼에는 불안이 없는 즉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와, 나왔다.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구? 그렇지. 에피쿠로스.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좋아. 아타락시아. 한글로는 평정심. 그게 바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쾌락이다. 라고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했죠. 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양과 질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능한 한 풍부한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했네. 그럼 누구야? 옳지. 밀이 되겠죠? 에피크로스와 밀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의 발휘가 필수적이다. 완전 맞지? 완전 맞지? 에피크로스는요. 어때?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과 쾌락과 고통을 잘 가늠하고 헤아리는 그런 이성, 사려깊음, 숙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욕구를 어때? 잘 구분해서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선으로 충족해야죠. 욕구를 잘 분별해서 쾌락과 고통을 헤아리려면 반드시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니은입니다. 행복은 쾌락을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얘들아, 밀 입장 맞죠? 자, 미리 생각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쾌락이 증진된 상태, 그리고 고통이 감소된 상태. 정확하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어떤 종류의 행복은 다른 종류의 행복보다 더 바람직하다. 완전 맞지? 미리 보기에는 어때? 그렇지. 보다 더 질이 높은 정신적이고 고상한 그런 쾌락이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리을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공적인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너무 중요해. 밀 같은 경우는 완전 맞지? 자, 밀이나 벤담은 모두 다 좋아할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 기울였습니다. 공적인 생활에 관심 기울였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벤담과 밀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어.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괜히 공적인 일에 나서지 마. 그럼 쓸데없는 오해와 다툼에 휘말려서 더 마음의 불안이 많아질 뿐이야. 그러니까 은둔적 생활을 하면서 소수의 친구와 나누는 우정에 만족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에피크로스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7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어, 니은, 그리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에게 갑과 을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8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그것의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상성, 순수성, 그리고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 행복을 더 많이 증가시키면 어때?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은 결국 쾌락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쾌락의 양은 그렇지.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라고 하는 7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비단 쾌락의 양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고통의 양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쾌락의 양의 총합과 고통의 양의 총합을 비교해서 쾌락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더클때 그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어? 그래,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이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벤담에게 에피크로스와 미리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에피크로스와 미리 누구에게? 그렇죠. 벤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면 쌤이 언제나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지. 꼭 뭐하고 시작하세요? 그렇지. 괄호 치고 시작하세요. 괄호가 있고 없고 이 작은 차이가 실제로 긴장되고 시간에 쫓기는 시험 현장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천천히 보자. 1번입니다. 에피크로스가 벤담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쾌락은 행동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란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벤담이 모르지 않았죠? 벤담은 계속해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그것이 행동의 동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하는 행위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벤담에게 모른다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 쾌락을 배제해야 함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잘 봐봐. 에피크로스나 미리 정신적인 쾌락을 더 중시한 건 맞아. 하지만 잘 봐봐. 에피크로스도 그렇고요. 밀도 그렇고요. 둘 다다 육체적 쾌락을 배제해. 육체적 쾌락을 제거해. 육체적 쾌락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라고 비현실적으로 말한 건 아니잖아. 얘들아, 따라서 에피크로스가 육체적인 쾌락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에피크로스도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기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에피크로스 입장이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공평히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았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밀과 벤담, 벤담과 밀이 모두 다 인정한 공리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벤담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쾌락 평가 시에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벤담은 모르십니까? 라고 미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밀은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다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벤담은 양적 차이만 인정했기 때문에 양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행동을 평가하는 도덕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모르지 않았지. 자, 우리 벤담도요. 행동을 평가하는 도덕 원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 도덕 원리가 바로 공리의 원리잖아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보편적인 원리로서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평가하는 도덕 원리로 제시했기 때문에,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벤담 모르지 않았습니다. 8번의 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와 성품을 바라볼 때 관찰자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쾌락이나 고통이 모두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특별한 도덕적인 감정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기초로 한 사회적 차원의 시인 감정, 사회적 차원의 부인의 감정이 도덕적 감정인 거죠. 만약에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좋아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는 싫어하고 이런 거는 도덕적인 어떤 감정이라고는 볼수 없어요. 자, 일단은 누구야? 그렇지. 흄이죠. 흄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관찰자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도덕적 선이고, 거꾸로 사회적 차원에서 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도덕적 악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답은 흄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워낙 유명한 흄의 원전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적군의 훌륭한 성품은 우리에겐 해롭다. 왜냐하면 얘들아, 적군의 장군이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적군의 사기가 아주 높아져서 우리 군이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적의 훌륭한 성품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군이지만 참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구먼 하면서 그의 훌륭한 성품을 존경할 수 있다는 거야. 성품이 도덕적 선 또는 악이라고 불리우는 감정을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별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될 때이다. 즉,

우리의 개별 이익을 뛰어넘어서 어때?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시인의 감정 혹은 부인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도덕적인 감정이다라고 휴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갑은 휴미 됩니다. 을 볼게요. 행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산출할 것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으로부터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나오는 필연성에, 그리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성에 있다. 누구니? 그렇지, 칸트가 되겠죠? 인간과 창조된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필연성은 강요, 다시 말해서 구속성이다. 자, 이러한 도덕 법칙은 어때? 이성을 가진 존재에게 타당한 것인데, 그 중에서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경향성의 유혹을 항상 받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런 도덕 법칙이 의무, 강제, 강요, 즉 구속성의 속성을 가지고 조건 없는 명령,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기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죠. 흉과 칸트 입장입니다. 흉과 칸트도 제법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폼을요, 우리 승특강을 통해서 연습해 두는 것 아주 좋습니다. 평가 대상인 성품의 선악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아니지? 흉은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똑 떨어져서 실재하는 게 아니라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성품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후반부의 진술이 틀렸습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도덕적 의무 수행은 양립할 수 있죠. 완전히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평가원이 이런 부분 출제하고 있죠. 자, 인간이 도덕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 의무는 강제이지만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내린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과 양립 가능하고 자율과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원리도 보편화 가능하면 도덕 법칙이 될수 있죠. 자, 완전 중요한 내용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천천히 보자. 칸트는 개인이 세운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 이걸 준칙 또는 경률이라고 불렀죠. 이런 준칙도 보편화 테스트를 통과하면 네,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선악에 대한 구별은 공감에 의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어때? 보편적인 시인의 감정, 보편적인 부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칸트는요, 엥? 공감에 의해서? 아니야. 선과 악은 감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따라서 1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갑과을 입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갑부터 보겠습니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이러한 선의지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누굴까? 그렇죠. 칸트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선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이 아니래. 행위는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오르며 단순한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지성, 상상력, 도덕감정 등 고등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는 정신적인 쾌락이 더 가치가 있다. 누구니? 그렇죠. 밀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칸트와 밀의 입장, 우리 법례를 보고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도덕은 행복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칸트는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선하게 살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어. 도덕적으로 살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행복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죠. 칸트에게 도덕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밀 같은 경우는요, 어때? 무엇이 도덕이었어? 밀에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 것.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결과적으로 산출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였잖아. 그러니까 밀에게 있어서 도덕은 행복 실현의 수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좋아요. 기억은요, 갑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려는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얘들아, 칸트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 이걸 뭐라고 불렀어? 선의지라고 불렀죠? 선의지는 어때? 그냥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기억나니? 우리 공리주의 처음 공부할 때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잖아. 따라서

무엇이든지 막그 자체로 선하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벤담과 미이 같은 경우는 어때? 그 자체로 선한 걸 인정하지 않고요. 반드시 결과적인 유용성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때, 아, 가치를 가진다.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그렇죠. B, 즉 공통 입장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도덕적인 행위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칸트가 보기에 도덕적 행위, 즉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위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증진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얘들아, 어때? 우리가 딱 단언할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칸트는 도덕의 영역과 행복의 영역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과 행복 양립은 가능하다. 하지만 의무가 문제시될 때는, 즉 도덕과 행복이 서로 상충할 때에는 행복은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죠. 정리해봐. 어떤 도덕적 행위가 그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밀도 어때? 가능하지. 왜냐하면 미래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행위자 자신의 행복은 증진하지 않을 수도는 있잖아. 그러니까 둘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좋은 선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칸트는 절대 안 되지.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행위 많이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밀 같은 경우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고 그 결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면 의무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어라고 보겠네요. 따라서 그렇죠. 을만의 입장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기역, 디귿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가상대화입니다. 갑부터 한번 볼게요.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회피라고 하는 건 입법자가 염두에 두는 목적이며,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강도와 지속성 등 7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그렇죠. 벤담이 되겠네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저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밀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지. 공리의 원리를 규칙에 적용하는 건 오늘날의 현대의 규칙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이고요. 벤담과 밀 같은 경우는 다 개별 행위에 적용해야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행위 공리주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개개인의 사적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아니지, 얘들아. 우리 공리주의 처음 공부할 때 기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공리주의, 두 사상가 모두가 다 개인의 사적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했고요.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네요. 공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려면 쾌락의 양을 배제하고 질만 고려해야 한다? 얘들아, 미리요. 이렇게 양을 배제하고 질만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질적 차이뿐만 아니라, 죄송해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 도 인정한 사상가가 밀이었습니다.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전체의 최대 행복이다. 그렇죠. 사실 4번과 같은 이런 진술은요. 벤담과 밀, 갑과 을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공통 진술이죠. 그리고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과 손해를 보는 그 이해 당사자들 전체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됩니다. 을 당연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아니죠. 오히려 둘다다 공리주의 사상가고요. 그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공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도출해냅니다. 따라서 그 공리의 원리가 최대 행복의 원리였기 때문에 도출되지 않는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3번 해답은요. 좋아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벤담과 밀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는 그 행위로 성취해야 할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결심할 때 따르는 준칙에 있다. 따라서 그 행위는 행위의 대상이 실현되는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할때 욕구 능력의 모든 대상을 무시하고 따르는 의지의 원리에만 좌우되는

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그 행위는 그렇죠.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 의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인, 그렇죠. 선의지에서 그렇죠. 비롯되는 행위이다. 결국 누굴까? 좋아요. 칸트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우리가 행위를 할때 의도할 수 있는 행위 결과는 결코 행위의 무조건적인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즉, 결과적 유용성에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칸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벤담과 밀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곧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칸트 입장이 아니지? 칸트는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한 준칙만이 도덕 법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칙을 따르는 사람이 언제나 곧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 준칙 중에서 보편화될 수 없는 것은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주장이 칸트의 입장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판단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근데 얘들아, 이거 모르지 않았지. 왜냐하면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근거해서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괄호의 진술은 칸트도 인정. 그렇지. 벤담과 밀도 인정하잖아. 벤담과 밀이 말하는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리 자체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였지.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벤담과 밀이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은 칸트, 벤담, 밀의 아주 중요한 공통 진술이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잘 보자. 벤담과 밀 같은 경우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행복은 행복, 징지는 선, 고통 징지는 악이라고 하는 도덕의 기반을 삼을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칸트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옳지,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잘 봐봐. 괄호 안에 있는 이러한 주장은 칸트가 인정하고요. 벤담과 밀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가 벤담과 밀에게 왜 이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일으킨 의지, 즉 동기에 근거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건 칸트의 핵심 주장이죠. 반면에 벤담과 밀은 어때? 의지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칸트가 리을과 같이 벤담과 밀에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4번의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본인의 개념의 빈틈이 무엇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문항들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36강이고요. 수능 특강 교재와 관련돼 있는 기본 문제, 실력 문제 바탕으로 하는 교재는 요게 이제 완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40강으로 되어 있던데요? 맞아요. 이게 36강이잖아요. 나머지 4강은 요 4강 중에 3강은 미니 테스트 1회, 2회, 3회 요거 이제 풀어 드릴 거고요. 마지막 강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작년에 모평 문제 전체의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떤 흐름에서 어떤 문제가 조금 특이했었다 이런 것들 좀 더 눈여겨봐 주시라라는 게 마지막 한강, 40강 한강으로 전체 작년에 봤었던 평가 문제를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내용 정리가 끝난 이 36강 이후에도 37, 38, 39 그리고 마지막 40강

끝까지 여러분이 꼭 눈여겨 완강까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면 중국의 현대사 파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의 현대사 파트를 우리가 알려면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1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여러분? 19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그러다 27년에 이게 깨져요. 그러고 나서 쭉 가다가 뭐 대장정 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당이 공산당을 계속 공격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들도 연대하게 됩니다. 2차 국공합작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게 언제 있었냐면 1937년부터 45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2차 국공합작에 나오게 되었던 계기는 뭐였다? 계기는 1936년에 있었던 시안 사건과 그다음에 37년도에 있었던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2차 국공합작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어쨌든 일본의 패망으로 이 2차 국공합작이 45년에 끝나요. 그러면 이 거대한 땅 중국을 놓고 벌어졌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그거를 국공 내전이라고 합니다. 이 국공 내전은요. 1946년부터 49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처음으로 연대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연대했던 거, 그리고 이젠 전쟁이 끝나게 되자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국공 내전이라고 하고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국민당이 지고 공산당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49년의 일이에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주의적, 즉 공산주의적 개혁을 해 나가게 됩니다.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실시했고요. 특히 이걸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도 마오쩌둥이죠. 이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전개해요. 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바로 다음 줄이지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1958년부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공산화만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천국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국이 아니라 그 전보다 뭐 경제적으로 크게 나아질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공산화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마오쩌둥이 야, 우리 그럼 크게 한번 성장 한번 하자. 우리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펼쳤던 운동이 대약진 운동이에요. 이 대약진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인민공사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농업의 집단화를 추구하고 뭔가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토법고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 마을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요, 철을 만들어낸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철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마을마다 만든다고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각자의 목표량을 할당해 주다 보니까 철광석을 캐내서 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철도 상당히 질도 안 좋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철을 녹여서 철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역행이 이루어졌었고요. 대표적으로 당시에 이 농촌을 방문했었던 마오쩌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오쩌둥이 딱 보고 나선, 저 참새 저거, 참새가 지금 벼를 먹고 있네? 벼이삭을 먹고 있네? 저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 중국적으로 참새잡이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참새가 없어지게 되자 해충들이 철거를 하게 되고요. 오히려 생산량은 더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 당시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27%. 선생님, 2.7%가 아니고요. 네. 마이너스 27%라는 정말로 역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이 나오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불만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저 마오쩌둥이 저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자 마오쩌둥은 더 강력하게 자신을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문화 대혁명이에요. 지금 나 비판하는 거 너네 그거 자본주의적 요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문화, 사상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대변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바로 문화 대혁명입니다. 정확히 10년간 있었어요. 1966년부터 76년까지. 마오쩌둥이 요거 단어 기억하십니다.

유이병, 홍위병이라는 당시의 젊은 청년인들한테 완장을 채워준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뭔가 자본주의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건가 이런 것들은 니네가 그냥 다 때려잡고 뭐 지식인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사실은 이 마오쩌둥이 홍위병한테 기대했던 건 뭐냐, 자신을 비판했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당시에 상당히 신망을 얻고 있었던 류사오치라든가 덩샤오핑 같은 반대파를 몰아냈고요. 이것과 함께 중국의 전통문화도 파괴돼요. 선생님 왜 전통문화가 파괴돼요? 이러한 전통문화 자체가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왜?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중국이 그 자랑했던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이때 엄청나게 파괴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자, 홍위병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화대혁명 당시 동원된 준군사조직으로 대학생과 10대 학생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반대파나 부르주아적이라고 간주되는 인물을 공격하고 문화재를 파괴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대혁명 당시의 포스터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홍위병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마오쩌둥의 이것은요, 정말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이 문화대혁명입니다. 당시에 반대파들, 특히 지식인들, 당시에 의사, 교사, 고위 공무원들 전부 다 날아갔어요. 뭐 교수들 말할 것도 없이요. 그래서 이때 10년, 1966년부터 76년까지의 중국의 현대사는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배움이 없는 시대였어요. 오직 비판하고 탄압하고 뭐 상대방을 헐뜯고 이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왜?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다 없애버렸으니까 아픈 사람이요. 뭐 10대 고등학생이 막 의사처럼 해서 막 뭐 이러한 장면도 나오고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실제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의사들 다 갖다 놓고 교사들 다 뭐 잡아가고 그리고 자아 비판하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회 혼란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국이 자랑했던 찬란한 문화유산이 이때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나서 그러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그 이후 등장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덩샤오핑입니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집권을 하게 되었었고, 이런 덩샤오핑과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우리 지난 강에 많이 배웠던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와 덩샤오핑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죠.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다라는 그러한 모습들. 자, 그래서 이 덩샤오핑의 무슨 정책? 개혁 개방 정책.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를 도입했었고요. 동남해안 지대에 경제 특구를 설치했습니다. 뭐 경제 성장과 빈부 격차, 관료의 부정 부패 심화 등의 부작용을 발생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이러한 개혁 개방 정책 펼치고요. 해안가 일부에서의 경제특구, 경제개방구 등을 만들면서 엄청난 경제성장이 갖고 왔던 건 맞지만, 보세요, 경제력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같이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도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경제력은 이렇게 80년대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젠 우리한테 정치적 자유권을 또 달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덩샤오핑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무력으로 진압해버립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텐안먼 사건이라고 합니다. 1989년의 일입니다. 학생과 지식인들이 텐안먼 광장에서 부정부패 추방과 정치민주화 요구를 했었고요.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진압되었던 것이 바로 이 텐안먼 사건이 되겠습니다. 텐안먼 사건 하면 가장 유명한 이 사진 한 장이 있죠. 당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했던 동료들을 탱크가 무참히 밀어버리고 오고 있는 이 탱크 부대에 맨몸으로 맞선 왕웨이린이라는 바로 그 중국의 젊은 청년이 탱크에 앞서서 났었던.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탱크가 쭉 오거든요. 이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나가요. 나를 밀고 가라. 너는 지금 무력으로 탱크로 나를 밀 수 있지만 나는 내 의지를 꺾지 않겠다. 날 밀어라. 이게 중국 당시의 지식인들의 생각이다 라고 하자 탱크가 서요. 그렇게 하자 뒤에 이제 나머지 탱크들도 쓰게 되고요. 이 탱크가 옆으로 틀어서 가려고 합니다. 틀어서 가려고 하니까 옆으로 와서 또 막아요. 밀고 가라! 또 옆으로 가려고 하자? 밀고 가! 라고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고서 이게 동영상을 보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올라가고 막 뭐라고 해요. 너네! 그러고도 네가 뭐 사람이냐? 뭐 이랬겠죠. 그러고 나선 내려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데리고 이제 가게 되었었던. 그래서 우리가

천안문 사건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 장면이 이 장면이다. 이거 제 필기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쩌원라이와 인도의 네루가 평화 5원칙 주창했었고요. 반둥에 의해서 평화 10원칙 있으면서 제3세계 형성했습니다. 자, 1958년 대약진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민공사를 만들고 경제개발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대약진운동은 대대적인 실패를 맛보게 되었어요. 자연재해와 얘가 창궐했었고요. 노동의욕은 감소했으며 소련의 경제적인 원조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면서 마오쩌둥이 순간 실각하게 되죠. 당시에 신진세력이었던 류사오초와 덩샤오핑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을 잃고 있었던 마오쩌둥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젊은 학생들, 홍위병을 시켜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거나 전통문화유산을 파괴하게 되면서 엄청난 사회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1966년에서 1976년, 정확히 10년의 이야기입니다. 문화대혁명. 요 사이에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문화대혁명의 10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닉슨 녹트린이에요. 69년도에 닉슨 녹트린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3년 뒤에 닉슨은 중국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서. 그리고 76년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문화대혁명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 강의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오쩌둥 사망 이후로 등장했던 인물이 이 덩샤오핑이 되겠고요. 덩샤오핑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 뭐겠습니까?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신고양이든 뭐가 중요해?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자본주의 요소가 좀 있건 사회주의 요소가 뭐 있건 뭐가 중요해? 일단 인민을 배불리면 되는 거 아니야? 경제를 일단 성장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네 개 분야의 현대화.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그리고 미국과 국교 정상화. 이게 언제? 79년. 그리고 경제특구, 경제개방구 등의 자본주의 요소를 발전시키면서 그 동남해안권 일대에 엄청난 경제발전의 중심, 씨앗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8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중국의 이 모습은요, 태안문 사건으로 좀 위축이 됩니다. 정치적 자유화와 부정부패 일소를 주장했지만 당시에 덩샤오핑은 강경 진압을 명령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중국 전체가 엄청나게 위축이 돼요. 그런데 80이 넘은 그 노후구를 이끌고 덩샤오핑이 본인이 10여 년 전에 발전시켰던 중국의 해안가 일대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남순 강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선 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고요. 그리고 99년도에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으면서 그 이후 이제 전 세계의 중심 경제 국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교재 14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분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족, 종교, 영토, 인종 등 다양한 원인이 뒤얽힌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카슈미르 분쟁. 교과서. 카슈미르는 어디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죠. 여기는 어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입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을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 지역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렇게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인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있고요.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뭐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분쟁도 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체첸과 러시아 분쟁이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수능특강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최근에 전쟁 중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이 지금 어디랑 이란과 그러니까 전쟁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분쟁이나 이러한 그 전쟁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분쟁은요, 1948년에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이들과 기존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여러 차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10은 우리가 더 좋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너네 여기 2000년 살았다고? 그 전엔 이거 다 우리 거였어! 라고 하면서 또뭐 역사 논쟁도 펼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이 전쟁과 분쟁이 있게 되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가자지구와 이쪽에 있는 서안뱅크, 웨스트뱅크 간의 전쟁, 무력 충돌이 있죠. 여기 이 웨스트뱅크는 그나마 조금은 온건한 편인데요. 이쪽에 최근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분쟁이나 여기 핵심은 여기에 있는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강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이 가자지구 간의 여러 분쟁은 사실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인 카슈미르 분쟁 위치도 한번 살짝 체크. 너무 깊게는 안 나올 겁니다. 뭐 이러한 세계화의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나올 것이고요. 자, 오늘 배울 것 중에 역시 또이 메인 테마는요, 이 브레튼 우주 회의예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44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1944년이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이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전쟁은 끝날 거다. 전쟁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부터는 경제의 싸움인데 그 경제를 어떻게 할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복원시킬지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브레튼 우주회의예요. 이 브레튼 우주는 미국에 있는 브레튼 우주에 모여서 44개의 국가들이 1944년도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결정되었던 게 크게 세 개입니다. 첫째,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했던 게 1번. 그리고 국제 부흥개발은행 IBRD가를 만든다. 2번, 국제통화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아픔의 단어죠. IMF. 요 창설한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한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와 IMF 결성한다. 요세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체제가 47년도쯤에 이제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 지역별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그걸 아세안이라고 하죠. 동남아시아 국가의 10개 국가가 모여서 아세안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 APEC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그다음에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마스트리히트에서 만나갖고 92년도에 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나서 93년도부터 출범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그나마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여기서 말하는 북미란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갔습니다. 94년도에 발효했고요. 그러고 이러한 유럽연합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네요. 이유는 유럽 공동체 소속 국가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여 공동 외교와 안보 정책, 유럽의 단일 통화 등을 결의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연합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요거 제 필기노트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브레튼 우주 체제. 일단 브레튼 우주 회의를 먼저 해요. 그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결정된 체제를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합니다. 44년부터 71년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IMF, IBRD와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한다라는 요세 개의 주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전후복구와 무역적자를 지원하는 목적이었었죠. 근데 이게 왜 71년에 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영국, 프랑스,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그렇게 반대가 심했답니다. 아, 니네 꼴뭘 믿고 니네 달러를 전 세계 통화로 해? 전 세계 기준을 어떻게 해? 라고 하니까 미국이 그랬대요. 야, 우리 중앙은행에 금 엄청 많아. 우리 달러, 우리 화폐 못 믿겠으면 우리 금을 믿어. 언제든지 너네 그 원하는 만큼 갖고 오면 우리 그만큼 금 줄게. 라고 하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1년쯤 와요. 야, 이만큼 돈 줘봐. 라고 하고 확인을 받아요. 그런데 이때 미국이 정말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멘트를 합니다. Sorry. 그 정도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에? 그럼 너뭐한 거야? 아, 그렇게 됐어. 찍어내다 보니까 우리도 경황이 없었어. 라고 하면서 이 체제가 무너지게 돼요. 선생님, 그런데 어쨌든 이 미국의 지금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의 가장 기축적인 모습이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학생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랑 협약을 맺으면서 전 세계에서 석유를 뭘로 정하려고 하냐면, 이 달러로 결제해야 된다라는, 이게 페트로 오일, 그 달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대략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너무 깊게는 필요 없고, 요 체제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두 개는 은근 많이 나와요. IMF, IBRD 기억하시고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했다. 요세개 기억해 둡시다. 1947년에는요, 가트 체제,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있었고, 자유무역 추진했습니다. 관세 낮추고 보호무역 낮춰야 된다.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있었다. 자유무역을 더 확대하자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와중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태는 자본주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주의 위기입니다. 국유화와 국가 통제가 자국의 경제와 사회생활을 지배한다면 어떤 나라도 번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경제가 우리의 자유로운 권리들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라 전체의 부와 번영을 창출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기에 자유경제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1970년대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미국 등에서 국가들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했다라고 합니다. 그두 명이 누구라고요? 마가렛 대처와,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두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두 명의 공통점은 뭐? 신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되는 배경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자유 방임주의 경제 철학이었습니다. 아, 그냥 내비만 두면 우리는 다잘 돌아가라고 하는 체제였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자유 방임주의가 수정 자본주의로 바뀌게 돼요.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었던 것은 대공황입니다. 아니, 내비두면 잘 돌아가는지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실패라는 것이 오게 되었잖아요. 시장 내에서 너무나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대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요걸 조금 바꾼 거예요. 수정한 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조금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정 자본주의가 다시 뭘로 나오게 되냐? 신자유주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의 핵심은요, 바로 정부의 실패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건 보는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많이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복지를 신경 써준다라고 해서 국가 세금을 늘리고 정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하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석유파동 등으로 해서 전 세계에 또한 번의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유롭게 자유방임처럼 이렇게 내세우자.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복지 예산 삭감하고, 세금 인하하고, 복지비용 축소하고, 기업 규제 활동, 기업의 자유 보장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움직임이 요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80년대 당시 소련의 지도자는 고르바초프, 1985년도에 등장했고,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개혁 개방 정책 추진하면서 냉전의 해체에 기여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 간 경제 공동체로는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었고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아시안. 예, 그래서 아세안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이 있었고요. 자, 뭐니 뭐니 해도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EU입니다. 유럽 연합 공동 외교와 정치력 강화, 유로화 등이 있었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대학 가셔서 유럽 여행 해보시면 사실 유럽 여행이 편하긴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왜? 단위가 하나예요. 단위가 하나예요. 예, 그래서 유로화만 가지면 뭐 어디 가서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긴 한데 이것은 왜 이들이 나오게 됐냐? 아니, 1, 2차 세계대전 전만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유럽이 훨씬 더잘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많이 줄어드는 과정 가운데, 영향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럽도 연합해서 저러한 미국에 대응을 해보자. 그것이 경제력이 됐든 정치력이 됐든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게이 유럽연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만들어졌던 것은 ECS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이게 52년도에 있었고요.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어렵죠. 그다음에 EEC, 유럽 경제 공동체. 요게 58년. 그다음에 EC, 유럽 공동체. 이게 67년. 그리고 EU, 유럽 연합이 93년도, 92년에 있었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EU가 유럽 연합이 출범하게 되었었는데, 요거 여러분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땐 요새 세계사가 좀 어렵게 나오잖아요. 특히 현대사에서 어렵게 낼 때, 요 연도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정말로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이거는 많이 알지만 요거 세개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문제에서 요런 걸 연표 문제에 섞어버리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무역기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무역 확대와 통상 분쟁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유무역 질서 확대를 추구한다라고 하고요. 자, 세계화. 뭐, 여기 자체에서는 시험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올 거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세계화의 촉진. 세계무역기구 WTO의 창설과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촉진되었었고요. 과학기술의 혁명. 양자역학이 발전했었고요. 유전공학의 발달과 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인공지능, 뭐 요새 AI 이런 거에 대한 AI의 발전 속도는 정말로 뭐 나날이 너무나 놀랍죠. 보면 볼수록 그런 모습이 있고. 자, 21세기 인류의 과제, 빈부격차 너무 심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것을 우리는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남북한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한 문제라고 하고요. 남북 문제라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북반부와 남반부잖아요. 주로 어디가 잘 살까요? 북반부의 국가들이 잘 살아요. 남반부에 비해서 북반부의 국가들이 잘 살면서 국가 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남북 문제라고 합니다. 여성 및 소수자 차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과 차별, 종교, 피부색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문제가 되고요. 에너지 및 환경 문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에너지 고갈,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신종 질병의 출현,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날의 세계화의 민족, 뭐 종교 간의 대립, 그다음에 남북 문제, 이건 경제력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분리 독립 문제 등등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북 문제를 지도상으로 보여주자면 이렇게 되죠. 주로 북쪽은 어떻습니까? 좀잘 살죠? 그에 비해서 남쪽, 아프리카로 대표되는 이런 남반부에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거를 남북 문제. 북반부와 남반부 간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하옵니다. 자,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것들은요. 제가 기출문제를 한 5문제 정도 갖고 와봤거든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상으로도 같이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19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2차 세계대전 종전, 2차 세계대전 중, 새로운 세계 질서 구상에 착수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은 대서양 헌장을 통해 자유무역 활성화 원칙에 동의했고요. 종전을 앞두고 44개국의 대표가 전후 국제경제체제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대요. 이 회의, 무슨 회의죠? 브레튼 우즈 회의. 결과로 뭐 있었습니까? IBRD, IMF,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를 한다. 이세 개죠? 나오나 볼까요? 유럽연합이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의 출범은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 브레튼 우즈 회의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국제통화기금이 조직되었다. 즉, IMF 조직되었고요. 세계무역기구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가 조직되었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년 수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같이 풀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그림은 영국의 가의 탈퇴를 의미하는 블렉시트 문제를 소재로 한 것이래요. 아하, 여기가 유럽인데, 유럽에서 영국이 뭔가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것 같은, 영국 국회를 들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블렉시트는 2016년, 벌써 이게 10년이 됐네요. 영국 국민 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고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는 등

지역 통합을 지향하던 누구에게? EU에게, 유럽 연합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이 EU에 대해서, 유럽 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언제 등장했다고요? 1993년 무슨 조약에 의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마셜 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셜 계획은 뭐죠, 여러분? 1947년쯤 하여 동유럽이 공산화되자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우리도 이제 유럽의 경제 대권에 해야 된다 주장했던 트루먼 독트린이 나왔고 그에 대한 실행으로서 마셜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1947년에 있었던 것이에요. 반둥에서 평화 10원칙을 채택했던 것은 반둥 회의고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로 출범하였다. 이거죠 뭐. 예, 정답 3번. 상호 원조 강화를 위해 코메콘을 두었던 것은 공산권 진영의 경제 원조를 했던 데가 코메콘입니다.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부여했던 건 UN이에요. 이거 EU와 UN을 좀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UN은 언제 등장했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 1945년 말에 등장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EU는 이것은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가 하나 된뭐좀 약간 뭐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건 유럽 연합이고 이건 국제 연합이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국 현대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년 수능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류사오치는 공산당의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7000인 대회에서 가로 발생한 경제적 공경과 인명 피해에 대해 3알은 천재이고 7알은 인재이다. 그러니까 3알은 어쩔 수 없었고 7알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70%는. 그는 가가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표방하며 개혁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그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한 데다가 뜻밖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실패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러한 비판은 마오쩌둥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류사오치 등이 정치적 타결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그 이후의 정치적 타결은 문화 대혁명동으로 인해서 그 류사오치나 덩샤오핑이 다시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은 뭐죠, 여러분? 인민공사 등을 만들어서 했었던 바로 대약진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이 어마어마한 실패를 오게 되자 당시에 신진 세력이 등장했지만 그 이후 문화 대혁명이 나오게 되는 계기.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큰 타결, 류사오치 등의 정치적 큰 타결은 이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문화 대혁명은 언제 있었냐면 1958년. 그리고 어떤 조직 만들면서 바로 인민공사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했지만 당시에 여러 자연재해나 또 그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했고 사실은 이 계획 자체가 너무 엉성하기도 했었고요.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했죠. 그러한 모습. 자,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1차 국공합작은 1924년에서 27년입니다. 요거 이제 50년대에서 60년대 초니까.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했던 거 맞죠? 예, 정답 2번입니다. 홍위병을 조직하여 부르주아 문화를 비판했던 것은 여기에 있는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은 몇 년에서 몇 년? 1966년에서 76년.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건 문화대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죠? 덩샤오핑이죠. 이 덩샤오핑에 대한 설명이죠. 학생과 시민이 테난먼 광장에서 정치민주화를 요구했던 건이 덩샤오핑으로 인해서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80년대 중국도 역시 엄청난 고도 성장을 이뤄냈었는데 경제력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하나같이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자유화도 요구하게 되고요. 그 정치적 자유화 요구에 대해서는 무참하게 무력 진압을 했던 것이 바로 1989년에 있었던 테난먼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1년 9월 모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은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투쟁은 더욱 심화되고 격렬해졌으며 파괴 행위와 인명 피해가 속출하였대요. 모든 학교와 대학이 폐쇄되었고

세대 가운데 수백만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도시나 마을에서 오래된 건물, 사원, 그리고 전통 문화 유산을 파괴하였대요. 스승과 학교 행정관, 당 지도자 등을 공격했고요. 마오쩌둥은 창칭 및 상하이 조반파 등을 앞세워 류사오츠, 덩샤오핑 등 고위급 인사를 숙청하였대요. 아울러 중국 사회 안의 사구,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 등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유창되었다. 아니 선생님, 이것이 보니까 이 문화대혁명 같은데, 문화대혁명 같은데, 이 문화대혁명으로 이 덩샤오핑이 숙청하였다고요? 숙청하였다는 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건 죽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 문화대혁명 당시에 덩샤오핑도 역시 본인이 많이 공격받았고요. 류사오치는 당시에 홍위병의 공격으로 병을 앓아서 이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사망을 하고요. 덩샤오핑도 역시 상당한 감금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이 덩샤오핑의 아들은, 아주 똑똑한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덩샤오핑의 아들은 당시 이 홍위병의 공격으로 인해서 건물에서, 대학 건물에서 떨어지게 되었었고, 하반신 불구로 이제 그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다시 덩샤오핑이 정치정명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대혁명은 홍위병이 동원되었었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천조전무제도가 발표되었던 것은 뭐죠? 태평천국운동. 천두슈 등의 지식인이 주도하였던 것은 신문화운동. 대약진 운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 대약진 운동은 문화대혁명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될 수는 없겠죠. 연안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시작했던 것은 1930년대 일입니다. 문화대혁명은 66년부터 76년에 있었죠.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기출문제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아껴두었던 세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9월 모평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경제 사상의 영향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정치인 어록집 철의 여인. 나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런던의 노숙자가 되어버렸어. 정부가 거처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사회에 떠넘기는데 도대체 이 사회란 뭐죠? 사회?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개인이 있을 뿐이죠. 각자 자기부터 먼저 챙겨야죠.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할 테니 개인은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는 잡지 인터뷰래요. 공동체의 사회적 역할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이를 통해 그가 두 차례의 대규모 석유 파동과 세계 경제의 침체 가운데 케인즈주의를 비판하며, 이 케인즈주의가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비판하며 대두한 가를 신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가 뭐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핵심이 뭡니까? 아, 제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게 내비둬. 다 민영화시켜. 그냥 경쟁에 맡겨.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와그너법이 제정된 상황을 알아본다. 와그너법은 여러분 뭐에서 나온 것이죠? 바로 뉴딜 정책의 하나로서 등장했던 것이죠. 1930년대 나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70년대에서 등장하면서 80년대, 90년대를 휘감았던 사상이 되겠고요. 와그너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경제정책 NEP는 1921년이죠. 당시에 러시아 지역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받아들였던 것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중국의 인민공사가 조직되었다. 인민공사는 여러분 1950년대 말에 대약진 운동의 주체적인 그 기관 아닙니까? 신자유주의랑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연 연방이 파운드 블록을 수립한 원인을 파악한다. 이것은 경제 대공황에 의한 당시 영국 및 그 영국 식민지 등의 대응책이 이것이죠. 세계무역기구, 즉 WTO를 통한 세계화 확산 과정을 조사한다. 이 신자유주의는 세계무역기구, WTO랑 같이 일맥상통해 갑니다. 내비둬서 그냥 자유경쟁에 맡겨! 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수능특강 교재 148페이지 수능 기본 문제

3, 4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민주주의의 대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소련에는 고르바초프가 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가? 학생들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베이징 방문 전날에 내건 현수막의 내용이었다. 중국 학생 다수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당시 학생들은 부정부패 추방과 민주화 개혁을 요구하며 텐안먼 광장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베이징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을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학생들을 지지하였다. 자, 요 시기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민주화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1989년도에 있었던 텐안먼 광장 일대에서 있었던 텐안먼 사건에 나오게 되는 여러 배경이나 이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오쩌둥의 연설을 듣는 홍위병. 자, 홍위병이 나오고 마오쩌둥이 나오려면 문화대혁명 시기였겠죠.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76년입니다. 요 시기 볼수 없고요. 베이징 변형에 기뻐하는 국민혁명군, 이 국민혁명군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군벌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1928년도 일이에요. 독립국가연합 결성 소식을 전하는 기자.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동남 해안지대의 경제특구를 돌아보는 공무원. 자, 동남 해안지대의 경제특구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70년대 말 8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까지 쭉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특구는 돌아볼 수 있는 공무원은 그렇죠? 예, 80년대 가능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중국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철회를 주장하는 학생. 요렇게 하면서 일어났던 게 1919년도에 5.4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문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수능 기본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유럽의 통화 체제에서 서독의 마르크화가 우세해지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대요. 그는 서독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공동의 통화와나 이를 관리할 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대요. 한편 서독의 콜 총리는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독일의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단일 통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대요. 결국 독일이 통일된 이후 프랑스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단일 통화 사용 등의 경제 통합, 공동외교 등의 내용을 담긴 이 조약이 국민투표에 통과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약 무슨 조약이겠습니까? 이게 EU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에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EU, 유럽 연합이 되겠죠. 볼까요? 베르사유 체제를 탄생시켰던 것은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1919년도에 유럽 연합을 출범시켰다. 맞네요. EU를 출범시켰다. 예, 정답 2번이고요.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것은 1944년에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결정됐던 건 3개. IBRD, IMF,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추진되었던,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추진되었던 것은 마셜 계획입니다. 1947년도에. 예,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체결되었던 것, 이것은 1992년, 93년에 출범했죠. 예, 그러니까 대공황은 1920년대 말에 있었고, 예, 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30년대 나왔던 것이니까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단원 실력 플러스 2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마오쩌둥 주석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걸 노래로 만들고 벽에 걸고 가가 무엇이냐? 개인적인 원수를 갚을 때 말이지, 예전에 누가 당신을 못 살게 굴었다 치자고, 대자보를 한장 써서 길거리에 붙이면 끝이야? 법망을 몰래 피한 지주라고 써도 되고, 반혁명 분자라고 써도 돼. 붉은 완장 찬 사람들이 허삼관의 집에 들이닥쳐 허웅란을 데려갔대요. 그들은

일본의 제일 큰 광장에서 만인 비판 투쟁을 열리는데, 지주, 분홍, 우파, 분자, 반혁명, 분자, 자본주의 노선의 당권파 등의 죄인은 죄다 속아냈으나 기생 하나를 찾는데 사흘을 허비했다고 비판 투쟁 대회 30분 전에야 찾아냈다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린다라고 얘기했대요. 자, 윗글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의 일부래요. 여기에는 마오쩌둥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가! 이게 뭡니까? 문화 대혁명이겠죠. 여기에서 붉은 완장 찬 사람이 뭐예요? 홍위병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 대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 홍위병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네요. 예, 정답 1번입니다. 문화 대혁명의 홍위병.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홍위병들이죠.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대약제 운동이고요. 경제 특구 설치의 결과로 예, 발생하였다. 경제 특구는 이제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한 것이니까 문화 대혁명과는 관련이 없고요.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자, 제2차 국공합작의 배경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 1936년 말에 있었던 시안 사건. 그 다음에 1937년도에 발발하게 되었던 중일전쟁. 요두 개로 인해서 제2차 국공합작. 제2차 국공합작은 언제부터 언제? 1937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정치민주화를 요구한 테난먼 사건은 1989년이니까 문화대혁명 훨씬 더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도 옳지 않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완강까지 4강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앞으로의 3강은 미니 테스트 1, 2, 3회 풀어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 완벽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끝내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완벽주의자가 왜 어떻게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벽주의자신가요? 뭐 보통 선병호 게임 아시죠? 손가락을 펴주시고요. 그중에 제가 지금 다섯 개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되시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 실수를 할까 봐 늘 걱정한다. 해당되신 분 접어주세요. 두 번째, 나는 항상 철저하게 정리정돈을 한다. 세 번째 갑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네 번째,

성취 욕구가 높고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이 높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거 잘한 행동인지 제대로 했는지 항상 의심한다. 몇 개나 해당됩니까? 만약에 다섯 개 다 해당되신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완벽주의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네 개 이상 이렇게 손을 접으신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도 두 가지의 분명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개인적 기준을 설정한다. 이게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늘 접근하려고 하고 성취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하고 조금 다른데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첫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염려하는 특성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이면서 일을 미루게 됩니다. 마감 시간 직전까지 시간을 다 소진한 후에야 뭔가 떠밀리듯 일을 하고 어떤 결과물로 제출을 한 다음에도 뭔가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각자의 높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완벽한 걸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완벽주의는 특히 경쟁을 권하는 한국 사회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 중에서 나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53.62%라고 하는데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을 자기 계획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말을 하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완벽한 계획에는 일상생활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대인관계, 심지어 여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계획 짜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인지적인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부터 다 포함해야 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은 이걸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걸 할 때쯤 되면 힘이 다 빠지는 소진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 성취 욕구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잘해야 되고 또 해야 하는 일도 이 모두를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약한 건 뭐냐면 내가 업무를 완벽하게 못하게 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나의 완벽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자기 비난을 자꾸 하고 자신한테 화살을 쏘게 되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나는 문제가 많고 이런 쪽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분들이 또한 이 디테일의 지옥에 잘 빠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도 필요 이상으로 또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집착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죠. 열심히 했지만 뭔가 빈틈이나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만족할 만큼 이렇게 완벽한 구상이 잘 잡히지 않고 그런데 데드라인이 자꾸 다가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과제를 내가 해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통제를 잘 못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느끼게 되면은 일을 진행을 못 시키고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과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또 해야 할 일이 과제가 양이 아주 많다면 점점 일을 미룰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완벽주의자의 딜레마는 막상 중요한 기한 내 일 자체를 완수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전혀 통제감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일은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디테일과 기한을 맞추는 것이 두 개가 양립하지 못했던 경험이 자꾸 많아진다면 현실적으로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의 통제권을 내가 우선 확보할지 결국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완벽주의 성향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란 거죠. 사회적인 기대 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는 가족들, 즉 가족력이 어떻게 되는가.

가족의 히스토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일을 잘할 때마다 오, 넌 정말 잘해. 우리 집의 기둥이야. 정말 최고야. 이런 칭찬을 자주 듣고 자랐다면 반대로 내가 칭찬을 못 받게 될 때는 오히려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칭찬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애를 쓰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의 가치감이 상당히 부모님의 평가에 매달리게 되는 조건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벽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로 인한 꾸물거림의 또 다른 축인 잘해야만 한다는 목소리 그 출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분이 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배우자, 상사분과 같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기대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은 잘 못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을 시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일을 미루게 되죠.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언어, 셀프 토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셀프 토크는 잘 해야만 한다. 슈드 이거죠. 그런데 이잘 해야만 한다라는 말 대신에 잘하고 싶다, 잘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떠나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중도 잘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면서 그러나 일은 안 하고 있고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팁은 이겁니다. 100%또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120% 이걸 해내려고 하는데 100%가 아니라 70%만 하세요. 완벽주의자들은 보통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을 정할 때 상향 비교를 합니다. 즉,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준거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아직도 부족해. 저거를 충분히 더 해야 돼. 아니, 그런데 그동안 그 분야에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거나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조금 낮춰서 의식적으로 한70% 정도를 먼저 한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에서 나온 연구를 보니까요, 과연 최고 경영자들은 100% 계획한 거를 다 하고 있는가? 완벽하게 계획을 컨트롤하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들도 실제 일하는 시간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계획한 일을 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유연하게 다른 일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획은 최대 절반 정도까지만 느슨하게 세우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채워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의 완성도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쏟고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래야 할 것만 같아서 혹은 그러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애석하게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많지만 완벽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완벽주의적인 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하나의 중요한 강점이 될수 있어요. 다만,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특히 이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양가 감정,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만 걷어내시게 되면,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성향 자체가 자기 향상, 성장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고통받는 완벽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계획이 성공하면 축하하세요. 그리고 계획이 실패하면 조정하세요. 계획을 하되 잘안 되면 그냥 다음 일어나는 일에 잘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용두사미 유형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시작은 웅대하지만 중도 포기가 잦고 가진 이유로 늘 마무리는 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는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서 신나게 일을 추진합니다. 일도 벌리고요. 하지만 그 열정을 지속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점점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끝을 내지 못해서 마무리는 딴 사람이 차출돼서 수습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들은 왜 처음에 남들의 몇 배로 불타오르지만 꾸준히 지속하기와 끝냈기를 유독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심장이 둥그러지 않아서 이 시작과 포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격추구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은 정말 소중하죠. 따라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부귀 영화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 흐르듯 살면서 소소한 행복만 누리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금세 귀찮아하면서 일을 미룹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난 왜 이렇게 끈기가 부족하고 산만한 거지? 자책감도 들죠. 하지만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재미에 반응하는 기분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유지하는 단계에 와서 이 지루함을 참는 데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 결과로 일을 미루고 납니다.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열정이 금방 사그러들거나 어찌어찌해서 작심삼일은 넘겨도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구간을 만나게 되거나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 같은 거가 생기게 되면 아, 나 못하겠다.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겁니다. 이 작심삼일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래 어떤 일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몸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나는 아드레날린이 있고요. 하나는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거든요.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코르티솔은 나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지속시간은 약 사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이 되는 겁니다. 3일 하고 나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사흘만 딱 지나면 이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 자체가 더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변에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작심 후에 나흘째부터 시작되는 이 지루함을 잘 견딥니다. 그리고 일을 미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의 기질을 알아보는 기질 성격 검사 TCI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한 지표가 인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때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내력이란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작한 일을 계속 지속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데 작심삼일의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내력이 일부는 타고난 기질에 속하지만 훈련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게 자극추구 성향 자체는 개인이 타고난 기질이거든요. 자극추구 성향 자체는 타고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 같은 거를 보면 아주 잘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을 아예 안 먹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거기에 다가가느냐 이 성향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 자체인 자극추구 성향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후천적으로 훈련이 가능한 인내력을 개발하게 되면 자극 자체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잘 반응하면서 자기관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자극추구 성향인가 궁금하신 분 계시죠? 그렇다면 자극추구 성향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극추구 성향에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스릴을 느끼려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위험한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이 금기로 하는 걸 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은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음주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 아슬아슬한 성생활을 한다든지 뭐 파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통상적인 규범은 깨뜨리고 그런 걸 따라가기 싫어하죠.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늘 신제품 나오면 늘 사야 되죠. 또 새롭게 떠오를 핫플레이스 꼭 가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극주의 성향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권태 이런 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틀에 박힌 일 싫어하고요. 반복되는 일 하기 싫어요. 그럼 하면은 조미수시고 견디질 못합니다. 또 권태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일반적인 그런 회사 생활 같은 거는 상당히 지루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이 정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개인 차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한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을 다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두 가지 가질 수도 있고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 정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릴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도 좋아하지만 나는 금기는 어기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뭔가 내가 새로운 스포츠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즉, 사람마다 만족감을 느끼는 최적의 지점은 다릅니다. 나와 잘 맞는 적정 수준의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분들이 자꾸 새로운 유혹에 빠지고 일을 시작할 때 다짐을 어기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시도는 많이 하고 포기도 많이 하고, 시도와 포기를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하는 권태감이라는 게 있는데 권태감을 내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이걸 피하면서 은근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 입장에서는 일을 미루고 중지한 셈이 됐지만 내가 새롭게 다른 일을 하면서 나는 재출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초조감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아, 그래도 뭔가 하긴 했어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기 싫었던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강력한 이점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이게 내 길이 아닌 거야.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는 건 아닐까? 아이고, 뭔가 일에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부러워.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게임을 예를 들어보면, 한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레벨업을 하려면은요, 중간에 비슷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지겹게 나무만 때려야 될 때도 있고, 당근만 계속 키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반복하는 거 지루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짜릿짜릿하지 않다고 해서, 과연 그 시간이 헛된 그런 시간일까요? 내가 지루함을 참고 내가 어떤 수준을 달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레벨업이 되니까 말입니다. 나라는 캐릭터를 키우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런 의식적인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동을 잘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학습과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실제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S자 모양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낯선 정보들을 받아들이느라 습득 속도가 느리지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습득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마침내 숙달 수준에 가까운 안정적인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어떤 목표를 숙달하려면 일을 시작할 때그 초반부의 느린 단계라고 하는 그 관문, 이 느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걸 잘 견뎌야지만 그 다음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이 급성장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 뭔가 나는 그냥 한 번에 몰입할 수 있어. 이런 환상을 가지는 것은 사실 허구에 불과합니다. 성공의 중요한 관건은 이 느린 그 변화의 시간, 이거를 내가 잘 견디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 재미없어. 아, 이게 그만둘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성공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쉽고 빠른 길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작했다가 미뤘다가 시작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분 전환만 될뿐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프로젝트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때 기억하세요. 성장 자체는 S자로 처음에 천천히 가는 느린 구간이 있다는 거, 이 구간을 넘어가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칙센트미아이에 의하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분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건강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등반의 핵심은 낙석과 같은 객관적인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엄격한 훈련,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 주관적인 위험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어려움 속에서 내가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자극 추구의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기여하고 있다,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 뭔가가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한 분들은 주어지는 자극에 반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찾아내는 적극성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과 자원을 투자하고 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익숙함에 완주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호기심과 도전정신 이런 거를 갖고 있죠. 이런 건 장점입니다. 도전을 내가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할 기회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건 새로운 행동이 활성화된 후에 자동으로 재미가 유지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데 있습니다. 행동 활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중요한 관건은 결국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자율주행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지원해주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스스로 페달을 밟아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레벨업은 S자 곡선을 따른다로 하겠습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오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3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뭐에 대해서 말을 할 거냐면 짠!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을 오늘 마무리 지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 문제에서 수식어와 준동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마무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원을 들어갈 거냐면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개념 부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16번 문항이고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Like life in traditional society,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baseball is not governed by the cloc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치 삶은 삶인데 어떤 삶 같지?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과 같지만,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직 진짜 주어는 안 나온 것 같아. 진짜 주어는 baseball입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is not governed by, 뭐에 구애를 받지는 않냐면요, by the clock, 시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데, 즉 시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마치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 같이, 하지만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야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football game is comprised of exactly 60 minutes of pl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얘들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형광펜 치고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 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자, 축구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정확히 60분 경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And basketball game 40 or 48 minutes. 농구 경기 같은 경우도 40분 혹은 48분이라고 하는 딱 그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but 우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Baseball,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has no set length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within whi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얘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겠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the game must be comple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최종 경기가 끝나야만 하는 그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뒤쪽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법 포인트로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짚어야겠지. 왜? 나중 대서는 within which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물어볼 가능성 충분히 있지. 여러분 아마 이제쯤이면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e pace of the game, 그 게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즉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야구 경기겠죠?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therefore leisurely and unhurriedly일까 혹은 unhurriedly일까? 이거 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가 올까? 부사가 올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뭘 봐야 돼? 문장 구조를 봐야겠지. 자, 그럼 주어 한번 찾아볼까? The pace of the game이라고 나오고 있는 여기가 주어인 것 같고, 동사가 is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문장이 와야지 올바른 표현일까? 지금 살펴본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는 어떤 문장 구성 요소가 와야 되지? 보어가 와야 되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선생님, leisurely라고 하는 부사가 왔는데요. 부사는 보어 자리 못 오잖아요. 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leisurely라고 하는 이 친구는 형용사입니다. 쌤, ly가 붙어 있는데 왜 형용사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ly가 붙는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iendly kid라고 한번 해봅시다. 친근한 아이라고 했어. 이때 friendly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인 kid를 꾸몄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앞에 leisure이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지금 모르셨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friendly도 마찬가지지. friend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어서 friendly라고 하는 형용사가 된 거잖아. 또 다른 예시로 lively classroom이라고 하면 활기찬 교실이란 뜻이거든. lively라고 하는 이 표현도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ly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다. 그러면 보어 자리에 누가 오고 있어? 아, 잘 형용사가 오고 있으니 뒤에 있는 부분도 뭐가 와줘야 된다?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 unhurri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올 겁니다. 왜? 보어 자리에는 부사는 못 오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가는구나. Like the world before, the discipline of measure time, deadlines, schedules,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어떤 시대와 같냐면요. 어떤 세상과 같냐면 before the discipline. 얘들아, discipline 하면 규율이잖아. 규율이 있던 전 세상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에 대한 규율이냐면요. measure time,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시간, 마감 기한, 그리고 schedule 하면 뭔가 일정, 그리고 and wages paid by the hou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간에 의해서 급여가 되는 그러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그 시대와 같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떻다는 거야? 야구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baseball belongs to the kind of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어떤 세상에 속해져 있대요? which일까? in which일까? 얘들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그치? 자, 뭐야? 관계대명사 올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올까? 지금 그거를 살펴보자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걸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지. 자, 봤을 때 야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세상에 속해 있대요? people did not say I haven't got all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앉는 세상이래. 뭐라고 말하지는 않냐면, 나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대. 얘들아, 나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야. 이 뜻이 무슨 말이야? 나 시간 없어.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 시간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다. 즉, 여유롭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people did not say something.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어떤 표현 써줘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 which를 써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구 경기는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세상에 속해져 있는데, baseball game does not do have all day to be played. 실제로 야구 경기는 하루 종일 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경기

공기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can go on forever. 그 말인즉슨 야구 경기가 물론 하루 종일 경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생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지. 그치 얘들아. 해 지면 경기 끝내야지. 자 그랬을 때 baseball like traditional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마치 전통적인 삶과 같이 proceeds 진행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 진행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주어가 baseball 진행된다 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쓰여져 있고 according to the rhythm of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되어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이라고 하는 게 뭔데? Especially the rotation of the ea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지구의 자전과 같은 그런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진행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구가 자전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일이 생기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낮에는 베이스볼을 할 수 있지만 밤에는 베이스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그 야구가 등장한 첫 번째 반세기에서는요. 야구 경기는 were not played at night. 밤에는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그 로테이션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낮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만 밤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 않았다. Which meant that,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여기서 which가 앞부분을 수식해주고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baseball games like a traditional work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근무일처럼 야구는 그러면 얘들아 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누구야? baseball game 이라고 하는 야구 경기잖아. 그러면 여기 ending일까 ended일까 이게 온다는 말인 즉슨 얘 여기 동사 올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애도 올 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때 that이 누군지가 필요하겠다. 자 이때 등장하는 that은 얘들아 관계대명사 that이야? 관계대명사 that이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접속사 대시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 접속사 대시 오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지. 그럼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잡아줄 겁니다. 이런 야구 경기는요. ended when the sun s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가 지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야구 경기가 이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17번 지문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저기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왜 별표가 쳐져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죠. It had long been something of a myste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미스터리였다고 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얘들아 한번 찾아볼게. 무엇이 굉장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냐면 Where and on what the northern fur seals of the eastern Pacific feed during the win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이런 북방 모피 물개가 먹었는지 during the wint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Eastern Pacific 그 동쪽에 있는 동쪽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북방 모피 물개가 이 겨울이라고 하는 동안에 도대체 어디서 먹고 무엇을 먹는지가 오랜 기간 동안 미스터리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가주어 it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 얘들아? 진짜 주어는? Where and what 이 부분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 부분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북방 모피 물개가 겨울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미스터리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문장이 안 끝났어. 자, when일까 which일까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를 한번 보자면 얘들아 the winter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보자마자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디로 갔냐면 when이라고 갔어요. 왜? 시기잖아.
그래서 when이라고 갔거든? 근데 차분해져야 돼, 얘들아.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앞에 지금 winter

라고 하는 선행사가 온거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사실 뭐가 중요한 거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뒤에 나오는 문장 보자. They spend of the cost of a North America from California to Alask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시간을 썼대. 그 winter이라고 하는 그 시간, 기간,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을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요. 그 북아메리카 연안, 어디서부터? 캘리포니아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그 북아메리카의 연안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They spend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올수 없고 뭐가 와야 된다? 관계? 대명사가 와야지. 자, 그래서 그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는요, 그 북방 모피 물개가 이러한 북아메리카 연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 동안에 걔네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미스테리였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A 포인트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거든? 그래서 쌤이 별표 붙여봤어. 앞에 winter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re is no evidenc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증거는 없냐면 They are feeding to any great extents of sardines, mackerel, and other commercially important f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근거는 없대. 그 북방 물개들이 뭐를 먹는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어리들이나 혹은 mackerel 하면 고등어거든요. 많은 양의 정어리, 고등어, 그리고 다른 상업적으로 중요한 그런 물고기들을 먹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presumably 아마도 4 million seals, 400만 마리의 그러한 물개들은요, could not compete with, 누구와 경쟁을 할 수는 없대요. commercial fisher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업적인 어부와는 경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for the same species. 이런 같은 종을 두고. 즉, 뭔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물고기들을 얘네들이 먹는다면 이런 물개들과 어부들은 경쟁을 해야 될 테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왜? Without the fact being일까 혹은 is known일까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실이 뭐야? 이런 물개들이 정어리나 아니면 이런 고등어와 같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물고기를 먹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해석은 다된것 같고 withou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without이라고 하는 얘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품사가? 전치사야. 자,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돼. 자, 그래서 the fact라고 하는 명사가 왔거든? 그런데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동사가 들어갈 수 없지. 그러면 문장이 오는 게 되잖아. 그럼 접속사가 와야 되니까 is라고 하는 동사는 못 오고 be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줄 겁니다. 자, 사실은 사실인데 알려진 사실 없이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구가 오는구나라고 짚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but there is some evidence on the diet of the fur se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피 물개의 식단에 대한 증거들이 있대요. And it is highly significant.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증거가 나왔나 봐요. 뭘 먹죠? Their stomach have yielded the bones of a species of fis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북방 물개의 배는요. 무엇을 산출해 내었냐면 어떤 물고기 종의 뼈들을 산출해 내었대. 자, 그런데 그 뼈들은요, that has never been seen ali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조금 오싹한데요? that 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고 있는 a species of fish 이 부분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죠. 어떤 물고기의 한 종의 뼈를 산출해 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고기 한 종이라고 하는 걔네들은요, 살아있는 채로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그런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배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혹시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쌤이 여기다 has를 밑줄을 긋는다면 얘들아,
맞는 표현인지 잘 잡아낼 수 있을까? 이때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나오는 a species of fish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잡고 있으니까 자 단수 동사를 잡고 있는 거 너무 괜찮지, 그치? 그래서 문법 포인트들도 꼼꼼히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의 물고기는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나타내는 거 현재 완료와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즉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한 번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는 거지.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 그 물고기의 뼈들이 그들 물개 배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은 not even its remains, 그 물고기의 remains 하면 잔해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조차 has일까 혹은 have been found일까 지금 이거를 골라내고 있는데 앞에 주어를 봐봐 얘들아. 하지만 심지어는 그 물고기의 잔해들이라고 해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주어 자체가 복수형이네. 그러면 얘들아 has는 안 돼 일단. 자 그러면 have been found라고 해서 여기도 뭐가 쓰이고 있다? 아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문법 포인트 같이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잔해물들,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은 찾아지지 않았다,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anywhere except in the stomach of se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개의 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Ichthyologists, 이런 어류학자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says that.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이제? 길게 설명 안 해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쵸?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대시다. 그래서 이런 어류학자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This sealfish belongs to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물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이냐면, that.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얘들아? 앞에 누가 봐도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와시구나.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짚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면 특히나 inhabits very deep water, 굉장히 깊은 바다에 살고 있고요. off the edge of the continental sh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륙의 끝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 그룹에 속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출제된 문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반드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8번 문제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문제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If you've ever gone snorkeling,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있다면 You may have seen, 얘들아, 여기 파란색 표시를 해놨지, 쌤이? 이거 우리 동사의 활용 단원에서 배운 적 있어. May have PP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거든요. 아마 뭐뭐 했을 수 있다. 아마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봤다면 너는 아마 봤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여기서도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네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봤을 수 있냐면요. An amazing sight.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An entire school of fish suddenly changed directions as one un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물고기 때 얘들아 물이 때라고 할 때 fish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school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물이 라고 하는 표현으로 fish는 school을 가져오고요. 반대로 birds라고 하는 새는요. flock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새 무리 그리고 물고기 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물고기 떼들은요. 갑자기 그 방향을 확 전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모로써 뭔가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뭔가 확 방향을 전환하는 광경을 봤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e same goes for flocks of bi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현상이 그 새에서도, 새 무리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So, are they all following the commands of a lead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리더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Researchers have determin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There is no leader or controlling fo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지도자나 혹은 뭔가 controlling force 이라고 하면 뭔가 세력이겠죠. 하나의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Rather, 그보다는 the individual fish or bird is reacting almost instantly to the movement of its neigh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나 물고기들은요, 반응을 하는데 almost instantly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almost는 품사가 뭐야? 품사가 부사잖아. 자, 그러면 거의 즉각적으로 라고 해서 부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부사 instantly를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네. 자, 그랬을 때 그 각각의 물고기나 각각의 새들은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To the movements of its neighbor in the school or flo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리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래. 즉, 한 명의 지도자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 눈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나의 단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any individual can initiate the m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뭐냐면 such as the change in direction,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그 어떠한 개체도 시작할 수 있고요. And this sends out, 이것은 어떤 것을 내보내게 되냐면 maneuver w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움직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내게 되는 건데 움직임 파장이 뭐야? Which sent through the group of an astonishing spe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놀라운 속도로 그 그룹에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wave,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뿜어내게 된다, 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해석은 잘 됐는데 얘들아, 이때 들어가는 any 괜찮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몇몇 똑똑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어? 쌤, 제가 배울 때는 any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니까 얘는 틀렸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잘했어, 얘들아. 그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뒤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 Some은 긍정문 혹은 제안의 표현에서 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쵸?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한다 라고 아마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Any라고 하는 것이 긍정문에 쓰이면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 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Any가 긍정문에 쓰일 수 있는데 그때는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해석했잖아. 그랬을 때 이때 Any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때 등장하는 A는 Any는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ecause individuals can see or sense the wave coming towar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개체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대요. 그 파장을. 파장은 파장인데 어떤 파장이냐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 즉, 여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이때 wave라고 하는 파장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파장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they are ready to react more quickly. 그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They would without such advance no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사전에 공지 없을 때보다 즉 이런 파장이 없을 때보다 이런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이 있을 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coming도 괜찮은데 그럼 답이 안 나오고 있지? 조금 불안하겠지만 조금 참고 가보면 That appears to us as stimulus
simultaneous is actually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시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뭐 먼저 살펴볼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나 볼 건데, 어?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접속사 대시여야 돼.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네라고 하면서 봤더니 얘들아, appears라고 하는 동사부터 등장하고 있어. 즉,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 자, 그러면 얘가 틀린 포인트일 텐데, 그러면 뭐로 고쳐줘야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해. 틀린 거를 잡아내는 거 너무 잘했지만, 뭐로 고쳐주는지가 중요하거든. 이때는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로 바꿔주면 좋겠지. 그래서 what appears to us as stimulus simultane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즉각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is actually 실제로는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Moving faster than the eye can see. 눈이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러면 저희는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report on a daily deadline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daily deadline 하면 일일 마감 기한이잖아요. 일일 마감 기한에 맞춰서 첫 번째로 보고를 한 그날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Or to interview a city official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그시 공무원을 인터뷰한 그 순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Or to begin to maneuver a desktop publishing progra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출판 프로그램을 첫 번째로 조작을 시작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세번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이 질문 뭐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뭐뭐 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우리 대학교에 있는 이런 언론 프로그램이요, was a source of 뭐의 원천이었냐면요. Many일까 혹은 much일까? 얘들아, 이건 솔직히 너무 쉽다. 그치? much나 many, 이거는 뭘 보는 거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지금 그거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언론 프로그램이 뭐에 대한 원천이었다? Many 혹은 much of these firsts for you.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many 혹은 much 뒤에 무슨 표현 등장하고 있어? Main firsts 라고 해서 복수형이 등장하고 있잖아. 즉,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many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의 원천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We are still providing these important first experiences to budding young writers and ed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A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냐면 이런 중요한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대? budding 하면 신진의, 즉 뭔가 새로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young writers 어린 작가들이나 혹은 어린 편집자들에게 이런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And we are hoping, 그리고 우리는 희망하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You will be willing to help. 기꺼이 도와주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무엇을 도와줄 거냐면, The students make it through the progr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e cost of providing first-rate education just keeps going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말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은,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비용이죠. 그래서, 진짜 이런 고급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이 just keep going up,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We've done everything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cont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올 것인가? to contain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올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얘들아, 이미 동사가 나왔지? 또 접속사 없는데 동사가 나올 수 있어? 동사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to contain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everything을 수식해 줄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tinue

Contain cost, 얘들아, contain은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뭐 없이 without compromising 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romise 저해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quality 즉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 보았습니다. One of those things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는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때 one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해본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니까 동사가 단수로 받고 있네. 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To set up a scholarship fund for stud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대요. 자, 누구를 위해서? For students with special financial nee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장학기금에 조금 기부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한대요? You would consider,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Contributing generously to our f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너그럽게 우리의 자금에 기부해 주실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자, you will get a great feeling. 당신은 엄청 좋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 뭐 하면서 기분이 좋을 거냐면요. Known일까? 혹은 knowing일까? 이거 두 개를 볼 건데 얘들아, 여기서도 뭐야? 분사 자리 물어보고 있어. 자, 분사 자리 물어보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 You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자, 얘가 정말 아는 건지 알아짐을 당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거야. 너는 엄청 기분이 좋을 거야. 무엇을 알게 되면서 You a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future leader in the prof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문 분야에 미래의 리더들을 형성하는 데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얘들아, 너가 알게 되는 거지 알아짐을 당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아니로 알게 되면서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knowing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너가 아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젊은 그런 신진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You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someone's normal patte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 일반 사람, 누군가의 normal pattern,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일반적인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notice the deviation from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행동으로부터의 deviation 하면 일탈, 뭔가 다른 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의 일반 행동, normal pattern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언제? When she or he l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패턴에서 달라지는지를 알아채려면 뭐 해야 된다? 일상적인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sometimes the variation 때때로는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is as subtly일까? As subtly as a pause일까? 이거를 지금 말하라는 건데 여기 뭐야 얘들아? 형용사 들어갈까? 부사 들어갈까?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때 뭐 파악하라고? 문장에 구조 파악해보라고. Sometimes the variation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비동사 나왔다. 여기 무슨 자리야? 보어가 들어갈 자리야. 자, 보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 부사는 들어갈 수 없을 테니 형용사 넣어줄 겁니다. 쉽게 풀렸죠? 자, 때때로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할 수도 있대요. 뭐인 것처럼 마치 pause라고 하니까 침묵처럼 아주 미묘할 수도 있고요. Other times, 다른 때는요. It is obvious, 굉장히 명백할 수도 있고 혹은 an abrupt, 급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굉장히 미묘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I recently saw a news interview with an acquaint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최근에 나의 지인이 뉴스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who일까, whom일까? 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who는 무슨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whom은 무슨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즉,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어?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I was going to lie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was certain, was 이라고 하는 동사가 뭔가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하지 말고 이때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묶어보면 여기는 삽입되어진 겁니다. 삽입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확신했는데 무엇을 확신했냐면 그 지인이 was going to lie, 분명히 거짓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라고 해서 이때 문장이 안에 삽입되어진 거야. 그럼 얘들아, 문장 구조가 좀 쉬워졌지?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was going to li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자리가 비어있어? 뒤에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있잖아. 그러면 who로 가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내가 아주 확신을 했는데 그 지인이 분명히 거짓말을 할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히나 예민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짓말할 것을 확신한 그 지인이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lie she did. 그녀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얘들아, 이 문장도 조금 보니까 이상해. 어디가 이상해? lie she did.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lie,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하는 그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she lied 라고 하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lie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부분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결국에는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일상 행동과는 약간 다른 행동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랬을 때 during most of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 대부분 동안은요, she was calm and dir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굉장히 차분했고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when she started lying, 그녀가 거짓말을 시작하자마자 her manner changed dramatically. 그녀의 태도는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She threw her head back. 그녀는 그녀의 막 고개를 뒤로 젖히기 시작했고요. Laughed in disbelief. 불신의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요. And shook her head back and forth. 그녀의 머리를 앞뒤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랬을 때 it is true that 그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면 the question 그 질문들 자체가 dealt일까 dealing일까 지금 여기 뭘 물어보고 있어? 분사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제 입도 아파. 분사 물어보면 뭐 찾아봐야 돼? 얘 주체를 찾아봐야 돼. 앞에 주체 있네. questions라고 하는 거네. 자, 질문들이 스스로 다룰까 혹은 다루어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얘들아, 질문이 스스로를 다룰 수 있니? 다룰 수 없어요. 그쵸? 그 말인 즉슨 다루어진이라고 하는 분사, 과거 분사를 써주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자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그 질문이 다루고 있었던 건 사실이래. 무엇을? With very personal issues.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ut I have found that 나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어? In general, 일반적으로 no matter how touchy the question, 그 질문이 얼마나 까다롭든지 간에 if a person is telling the truth, 만약에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his or her manner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or abrupt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의 그런 태도는요 절대 상당히 혹은 급작스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준동사와 뭔가 수식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바로 다음으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짠!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Unit 4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어의 활용인데 역시나 앞에서 말했듯이 연결어의 활용 매우 중요합니다. 왜?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디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짚어볼 건데 얘들아, 대명사라고 되어 있어. 어? 대명사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만 한번 볼까? Every day has its own meaning. 여러분 아마 교재에 이 예문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하는 문장이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it's를 한번 주목해볼까? 자, 이때 it's는 누구를 받아준 거야? 앞에 나오는 everyday라고 하는 그 단수 명사를 받아준 거지. 자, 단수 명사를 대신해서 소유격으로 받아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 받아준 거면 it's로 받아주는 게 맞구나. 그래서 everyday has its own meaning.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이요. The trees in the park are shedding their lea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얘들아, 주어 누구야? 나무들이잖아. 자,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요, are shedding, 나뭇잎을 떨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나뭇잎들을 떨구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그들의 나뭇잎에 그들 누굴까?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trees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같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re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줄 수 있구나.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적절한 대명사를 써야 한다라고 아마 여러분의 위에 설명이 써 있을 거야. 그치? 자, 쌤은 어떻게 갈 거냐면 예문을 먼저 많이 읽어주고 그 예문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할 거거든. 오케이? 잘 따라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대명사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얘들아, 쌤이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 이 문제가 맞는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 Each student must bring their own lapto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은 그 각각의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ir와 each student라고 하는 주어의 수일치가 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수일치가 되고 있어? Each student 하면 얘들아, 무슨 표현이야? 단수 표현이잖아. 각각의 학생들은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들 자신의 랩톱, 노트북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나오는 주어는 단수야. 근데 뒤에 나오는 소유격은 뭐야? 복수형이야. 그럼 안 되지. 그럼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각각의 학생들은 his or her 이라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의 혹은 그녀의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받아줘야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명사, 즉 단수 대명사, 복수 대명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했고요. 자, 두 번째, he used his position to enrich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지위를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한 거, 스스로 부자를 만든 행위 자체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he가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뭘 쓸 수 있다? him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 우리 문제에서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 그치?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제기대명사가 쓰이면 우리 뭐를 확인해보라 그랬어? 빨리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보라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himself라고 하는 목적어에 제기대명사가 쓰이고 있으니 앞에 주어를 싹 보고 주어 히면 여기 him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구나를 파악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A scientific theory does not necessarily prove itself to be absolute tru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대. 무엇을?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오고 있는데 얘 주어랑 같은 애 맞아?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a scientific theory라고 하는 이 주어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주어 부분과 목적어 부분이 같으므로 얘는 제규대명사 itself.

어플을 쓰는 것이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설명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목적어를 제귀대명사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국말 표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쌤이 밑에 연습 문제 하나 더 가져왔지. 얘 한번 풀어볼까? 이때 themselves가 오는 게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맞을까? 한번 재빠르게 주어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In a highly competitive society, 매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요, individuals may lose sight of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시야를 잃을 수 있다. 결국에는요, find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거냐면, conforming to social expectation rather than their own val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자신의 가치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에 순응하는 그들 스스로를 보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이때 목적어 자리에 이런 제귀대명사 오는 거 맞아?를 확인하려면 누굴 파악해야 된다? 주어를 파악해야 된다. 자, 주어 누구예요? Individual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지금 해석했잖아. 그럼 얘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제귀대명사 들어갈 수 있지.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얘들아 쫄지 말고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를 파악하자? 앞에 있는 주어를 파악하자. 주어만 파악하면 얘랑 같은 인물인지만 살펴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관계사 부분입니다. 자, 관계사 어떤 것을 관계사라고 부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Mom bought me a suitcase that folds out four sh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이 예문이 쓰여져 있겠죠? 어머니는 나한테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 여행 가방은 여행 가방인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지. 자, that folds out four shelves. 네 부분으로 접을 수 있는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치? suitcase라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falls out,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구나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believe what you told me. 나는 너가 나한테 말해준 거, 그거, 난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고, you told me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잘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준비한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We must focus on.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Thing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지금 해석했지. 자, 그럼 우리 재빠르게 살펴볼 거뭐 있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일단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은 못 오겠네.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어. 그럼 얘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아,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얘들아. 주어 부분이 빠져 있지? 주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것. 새 추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에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이때 관계대명사 that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 which 또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I reached the point where 혹은 at which I could enjoy the scen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enjoy the scenery 그 경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치? The point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I could enjoy the scenery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서 관계 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수 있는 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얘들아 비슷하게 생긴 문장이야. 비슷하게 생긴 문장인데 다른 문장 한번 보면요. I reached a point. 나는 어떤 지점에 도착을 했어. 일단 선행사는 있네. 어떤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which I described earlier 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일전에 describe 묘사했던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뭐야, 얘들아? 관계대명사지. 내가 일전에 무엇무엇을 묘사했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문장을 쌤이 문제를 지금 준비해 봤죠? 한번 같이 풀어볼 거야. W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환경 다음에 어떤 표현이 올지는 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다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환경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모든 직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지. 자, 그러면 이때 빈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관계 부사가 들어올지, 관계 대명사가 들어올지,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뒤에 문장 볼까? Every employee, 모든 직원은 실현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자리엔 뭐가 올수 있다?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나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겠지. 뭐, in which, 그 환경에서 그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볼까? W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자, 조금 비슷한 문장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쌤이 가져와 봤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올까는 뭐에 달려 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달려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human activities have severely damaged over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활동이 수십 년 동안 파괴해 온그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human activities, 인간의 활동은 have severely damage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 얘들아.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어떻다는 말이야? 불완전하다는 말이잖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므로 우리는 이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which 관계 대명사 which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혹은 관계 대명사 that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돼?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떤 환경을 보호해야 하냐면요.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극심하게 파괴해 온 그런 환경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화면에서 뭐를 알수 있을까? 뭐를 정리할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맞죠? 관계 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자리 온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 안에 넣고 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출 문제 풀면서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다뤘을 거거든. 그러니까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꿍 찍자는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까지 해서 오늘은 관계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개념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거부터 할 거야? 아, 연결어부터 할 거야.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개념마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기는 공주신관초등학교.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빨리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고마워, 공주야. 또 만났네. 선생님, 그리고 신관초 친구들. 오늘 백제 역사 이야기 재밌게 해봐요.
1: 네, 반가워요. 천봉이가 공주에 있는 유적지를 다녀왔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공주에 살고 있으니까 아마 알 것 같은데 혹시 송산리 고분군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2: 네. 무덤 아닌가요?
1: 아, 맞아요. 송산리 고분군은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천봉이가 송산리 고분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가져왔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0: 그럼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답사 간 곳은 송산리 고분군. 날씨는 매우 화창했습니다.
3: 천봉이가 올 때가 됐는데.
0: 선생님! 저 여기 왔습니다.
3: 천봉이 오래간만이에요.
0: 네, 선생님.
3: 우리 이제 답사를 시작할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네, 좋아요.
4: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하나로 잘 보존된 유적지인데요. 웅진시기 백제 왕과 왕족들의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0: 와, 여기 풍경들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3: 원래는 수십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곱 개만 정비가 되어 있어요.
4: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은 무령왕릉 하나뿐입니다.
0: 다른 무덤은 왜 주인을 알 수 없는 거죠?
3: 무덤 안에 있는 유물을 훔쳐가거나 또 무덤을 망가뜨리는 거를 도굴이라고 하는데
4: 백제 멸망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지나면서 많은 도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죠.
0: 아니, 이런 백제의 유산을 마구 파헤치다니 정말 화가 나요.
4: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덤의 형태는 남아있어서 이름 대신 이렇게 숫자를 붙여 보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덤을 직접 체험해 볼 겁니다.
3: 여기가 우리가 살펴볼 바로 5분... 천봉아! 천봉아!
0: 너무 궁금해서 저 먼저 왔어요.
3: 천봉아,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요?
0: 선생님, 여기가 무덤이랑 똑같이 만든 모형관 맞죠?
3: 맞아요. 여기가 송산리 고분군 5호분인데요. 들어올 때 보면은 입구가 이렇게 굴처럼 되어 있고 여기를 안에 좀 이렇게 돌로 방을 만들었죠? 이런 무덤을 굴식 돌방 무덤이

0: 라 그러는데 1호분부터 5호분까지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1: 당시 사람들은 무덤을 죽은 사람들의 안식처라고 생각해서 이 무덤 안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같이 묻었다고 해요.
0: 여기. 먼저 들어갈 테니까 첨봉이 따라와요.
1: 네. 자, 6호분 무덤 속은 어떤 모습일까? 아이고. 나 어떻게 들어가지? 와, 들어와 보니 정말 놀라운데요? 선생님, 여긴 아까 봤던 5호분과 많이 달라 보여요.
0: 그쵸, 모양이 독특해요. 그래서 들어올 때도 보면은 무지개 모양의 문을 지났고 천장도 보면은 무지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1: 네, 정말 예뻐요.
0: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이 벽돌로 벽을 만들었다는 것. 이런 무덤은 중국 남쪽에 있던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신기한 건 그 벽에다가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사신의 그림도 그려놓았어요.
1: 벽돌을 쌓아 아름답게 만든 6호분. 백제는 무덤도 예술적인 것 같아요. 다음은 송산리 고분군의 하이라이트, 무령왕릉으로 갈 차례예요. 오, 그런데 전 왜 무령왕릉이 안 보이는 거죠?
0: 무령왕릉이 보이지가 않죠.
1: 네.
0: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이제 5분, 6호분을 지나면 저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무령왕릉 입구예요.
1: 여기요?
0: 5호분하고 6호분 사이에 숨겨져 있어서 그 입구를 찾지 못했었죠. 무령왕릉이 발견된 건 1971년인데요. 공사 도중에 우연히 무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이 무덤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고 덕분에 도굴도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발견 당시에 모두가 크게 기뻐했어요. 1500년 전 무덤의 형태와 함께 묻힌 껴묵거리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중엔 돈도 있었는데요. 돈이 놓여있는 지석에 토지신에게 무덤 땅을 샀으니 돈을 지불한다 라고 적혀있었죠. 그리고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어요.
1: 그게 바로 무령왕이었군요.
0: 네, 맞아요.
1: 그럼 빨리 무덤으로 가봐요. 야, 도착!
0: 천봉아, 이제 우리 무령왕릉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령왕릉 어때요?
1: 오, 6호분과 비슷한데 뭔가 더 화려해 보여요.
0: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연꽃 모양의 이렇게 벽돌도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연꽃은 불교에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꽃이거든요. 당시 백제에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죠.
1: 오,
0: 이렇게 창살 모양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금잔을 놓을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비춰주는 듯한 느낌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1: 무령왕릉은 백제와 신라에서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무덤.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2: 실제로 잘 보존된 무덤 형태와 화려한 유물들이 발견된 후 백제 역사는 새롭게 알려졌어요. 국제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글로벌한 나라로 말이죠.
0: 와, 오늘 천봉이 송산리 고분군 답사 어땠어요?
1: 정말 신기했고요.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도 더 궁금해졌어요.
0: 맞아요. 다음에는 무령왕릉에 나온 유물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 겁니다.
1: 그럼 다음 답사도 함께 가요.

0: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는 오늘의 주인공 양시연 군. 그에게 공부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고등학교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전공 관련 공부에 할애하고 있다는데 어렵고 복잡한 전공 공부를 하나씩 정복해가는 시연 군. 틀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데
1: 저는 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목표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틀릴 때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절대 오답이 없도록 하자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0: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것에 대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는 시영군. 오답을 줄이기 위해 자기만의 실수노트까지 만들며 실수의 원인과 패턴을 파악하고 보완했다. 그 결과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 시영군은 어떤 방법으로 실수를 보완해 나갔을까? 수학의 왕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주인공의 집. 이곳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있는 시영군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학기 초반까지만 해도 어렵고 생소했던 전공 과목들. 개념을 공부하고 난 이후부터 재미있게 느껴졌고 자신감이 붙었다는데
1: 저는 정말 제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정말 개념을 끝까지 봤습니다.
0: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념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하지만 수학에서의 개념은 다른 과목에 비해 더 중요하다. 수학 개념 공부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는 시영군. 모교 후배들 중에서 멘티를 선발, 자신의 공부법을 알려주기 위해 나섰다.
1: 1, 2학년 때는 개념을 먼저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까지 개념을 먼저 쌓아서 고난도 문제 대비할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0: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 후배들. 진짜 그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시영군은 후배들을 대상으로 수학의 개념에 대한 백지 테스트를 실시했다. 후배들의 실력을 알아볼 수도 있고 후배들 스스로가 자신의 실력을 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시영군은 어떤 멘트를 뽑게 될까?
1: 개념이 조금 부족한데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학생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뽑으려고 해요.
0: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 이미지화된 수학에 익숙해진 오늘의 멘티.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2학년 이기훈 군이다.
2: 제가 수학 점수가 되게 낮았는데 그 수학 점수가 낮을 때 아예 그때 공부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고 공부하는 법을 일단 한번 습관을 들이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0: 무뚝뚝한 남자들의 어색한 만남.
3: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형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아직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는지 개념 공부했던 책이라든지 너가 개념 정리했던 노트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가져와주고 우리 앞으로 수학 열심히 좀 공부해보자.
0: 멘토 시영군은 멘토링을 준비하고 멘티 기훈군은 자신의 공부법을 점검. 각각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다. 멘티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왔는지 궁금했던 시영군. 만나자마자 멘티의 문제집을 살펴보는데
1: 너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내가 알고 싶은데
2: 약간 이런 문제
1: 지금 보면은 이거는 함수 fx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네.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껴?
2: 여기에서 약간 개념이 조금 부실하고 좀 응용하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1: 그러면 개념 정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줄래?
2: 개념 정리요? 제가 개념 정리는 딱히 안 하는.

0: 죄송.
1: 나는 문제를 풀 때 항상 베이스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2: 시험문의 개념 공부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교과서나 개념서를 눈으로 빠르게 읽으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했다. 이후 개념서를 다시 꼼꼼히 보며 공식이나 증명 등 중요한 개념 위주로 암기를 했다. 이렇게 암기가 끝나면 백지 테스트를 통해 개념을 정확히 암기했는지 확인했는데 암기하지 못하거나 잘못 암기한 부분은 추가로 공부해 완벽히 이해하고 백지 테스트를 반복해서 진행했다. 이후 완성된 개념 정리는 개념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 중간중간 복습할 수 있게 만들었다.
1: 내가 개념 노트를 정리한 걸 보면 이게 내가 정리한 노트야.
2: 멘토 시영군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들을 복습용으로 정리해둔 개념 노트. 단원별 핵심 내용을 두기적지에 정리해뒀는데 이 노트를 정리하는 데에도 특별한 비법이 숨어있진 않을까? 멘티는 멘토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
0: 근데 이 그 색깔을 다른 걸로 하셨잖아요. 이거는 각각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예를 들어 여기 까만색은 그냥 기본 공식들 그런 걸 했고 빨간색은 일단 단원 이름을 쓸 때도 썼고 정의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쓸 때 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냥 여기 개념책을 보고 베낀 게 아니라 내가 썼다고 해도 될 정도로 나만의 언어로 내가 이해한 대로 쓴 거거든? 네.
3: 근데 그러면 이런 개념을 계속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1: 만약에 개념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네. 뭐 선생님한테 질문해봐도 좋고 네.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봐도 되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이 책을 여러 번 보고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려운 단원 같은 경우는 그 이틀 동안 개념 공부 했던 적도 있어.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증명이라든지 좀 중요한 정리 같은 거 있잖아. 공식도 포함되고 그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 또는 참고서에 있는 그 내용을 아예 다 외웠어. 그래야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돼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 너가 개념이 몰라서 틀리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겠지. 네.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한 이후에야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 이게 처음에는 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익숙해지다 보면 아 내가 어느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어느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개념 공부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4: 일단은 그 개념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매우 좋아요. 사실은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개념을 공부할 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는 빨리빨리 외워야 될 것들 공식만 딱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급급하게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득하게 그 개념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 사실은 내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학교 공부할 때는 더더욱 세부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 연습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든 친구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내심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그 개념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뭐 증명 과정 같은 것을 완벽하게 외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차근차근 열심히를 한다면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현재 고3이고 막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 좌절하기가 쉬워요. 그 부분에서 그냥 보완을 조금 하자면 개념 그 증명 내용을 너무나 그 완벽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흐름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지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3: 근데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것보다 그 좋은 개념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개념서 보는 게 더 빠르고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요?
1: 정리가 잘 된 책들도

0: 많지만 이거를 하는 게 개념 정리를 하다 보면 너가 나름대로 너의 언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의 기억이 될수 있을 거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번더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공부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중요한 과정이야.
1: 제가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제가 알수 있는 거예요?
0: 개념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했냐 그거는 이제 나는 100시 테스트를 하면서 정리를 한 거지. 쓰다 보면은 잘 써진 부분도 있고 안 써진 부분도 있겠지. 안 써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를 한번 또 보고 그게 또 완벽하게 이해됐다 싶으면 그걸 또 백지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백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너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수시로 반복을 해줘야 해. 오늘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줬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 너가 기말고사 부분이 어디라고 했지?
1: 저 3단원 수학적 귀납법이랑 4단원 지수화 로그가 들어.
0: 그러면 오늘 내가 설명했던 방법으로 여기 수학적 귀납법하고 지수화 로그 부분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면 될것 같아.
2: 멘토링은 끝났지만 멘티 기웅군은 교실로 돌아왔다. 시영군에게 배운 공부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해보고 싶어서다. 공식 암기가 개념의 전부인 줄만 알았다는 기웅군. 개념 공부를 하고 백지 테스트를 하면서 시영군이 그토록 개념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멘토의 숙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을까? 며칠 후, 2차 멘토링을 위해 다시 모인 두 사람. 과연 기웅군은 시웅군이 내준 숙제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느꼈을까?
1: 쉬운 문제 같은 거는 잘 풀렸는데 약간 응용하거나 좀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버벅거리고 못 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쉬운 문제처럼 개념이 하나의 개념만 적용하는 문제는 너가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복합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구나.
1: 네.
0: 숙제하면서 만든 개념 노트 좀 잠깐 볼까?
2: 수학 문제를 풀때 복합적인 개념 적용이 힘든 이유는 뭘까? 시용구는 멘티의 개념 노트에서 그 답을 찾으려나 본데. 이야, 깔끔하게 정리된 개념 노트. 이 개념 노트에 문제가 있는 걸까?
0: 이거 해보니까 느낌이 어땠어?
1: 약간 개념을 한번 써보니까 조금
0: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1: 머릿속으로 정리도 되고, 그리고 한눈에 보기 쉬우니까 다음에 모르는 거 있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이 개념 노트를 정리하고 나서 문제도 좀 풀어봤지? 채점하면서
1: 네.
0: 어느 부분을 왜 틀렸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자.
2: 개념 노트를 잘 정리한 것처럼 개념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한 것일까? 멘티가 푼 문제를 채점해 나가는데.
0: 너가 틀린 문제들을 보니까 제곱근하고 지수법칙 부분에서 좀 틀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 다음 수 제곱근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지?
1: 네.
0: 그러면 너가 제곱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알수 있겠니?
1: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된다는 부분을 깜빡한 것 같아요.
0: 그렇지? 너는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아직 개념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개념이 완벽해질 때 그때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1: 개념 정리를 완벽히 하고 문제를 풀때그 문제가 약간 응용돼갖고 다른 개념이랑 섞이면 그 문제도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0: 개념이 여러 개 섞여 있는 문제일수록 난이도가 상승한단 말이야?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그 문제들을 풀지 않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씩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풀었어.
2: 자신감을 높이면서 실력을 쌓는 시험군의 문제풀이법. 처음에는 개념 공부를 한 단원의 기본 문제나 별한개 이하 난이도의 기초 문제들만 풀었다. 채점을 하고 난 후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틀린 이유를 적고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공부했다.

0: 이 과정을 통해 별 한 개 이하의 기초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별 두 개 난이도의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면서 공부했다. 이후에 별 세 개에서부터 다섯 개까지 난도를 높여가며 자신감을 높이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능력치를 향상시켰다.
1: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 때 번호순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별이 하나 있는 거는 모아서 풀고
2: 그렇지.
1: 두 개 있는 것도 그렇게 풀어야
2: 그렇지. 번호순으로 푸는 것보다는 네. 난이도 순으로. 난이도별로 푸는 게 중요한 이유는 너가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에서 틀리면 내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쉬운 난이도부터 차근차근 난이도 올려가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1: 그러면 별 한 개짜리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별 두 개짜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2: 별 두 개짜리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한 문제를 틀렸더라도 그 한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걸 먼저 분석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방법이야.
3: 요 방법에다가는 그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푸는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분명히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특별히 또 시간 낭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양한 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내가 뭐 100분 동안 수능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따른 것도 자기가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 시기가 다가올수록 모의고사 형태, 전체적인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걸 다양하게 풀어보는 연습도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 만약에 자기가 틀렸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봐도 모르겠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 나는 그때는 해설지를 먼저 봤어. 그리고 네. 해설지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틀렸던 부분에서 해설을 확인해서 아, 내가 이 단원에 요 부분을 부족해서 틀렸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지.
1: 그럼 만약에 교과서에는 없고 문제집이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데에서 추가로 있는 개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만들었던 개념 노트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걸 사용해서 추가로 거기다 해당되는 부분에 추가로 정리를 해놨어. 예를 들어 해설에서 뭐 자주 사용되는 공식은 아닌데 이런 방법이 있다를 알아두면 좋겠다고 해설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을 다시 개념 노트에다 옮겨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학습을 했어. 그리고 나는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오답 정리를 했냐면 예를 들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할 때 이 문제를 내가 몰라서 틀렸다. 그럼 옆에다가 모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썼고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옆에다가 실수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었던 거지.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다른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어.

0: 멘티가 보기에는 별다를 바 없는 노트. 수학문제 풀이법이 적혀있는 것이 나눌 필요도 나눌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것일까?
1: 형, 그럼 이거는 그냥 오답문제 아니에요?
2: 다른 친구들이 정리했던 것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옆에다가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해설을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 오답문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생각했던 거를 여기 옆에다가 정리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지. 그래서 이건 일반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나만의 오답 해설지를 내가 만든 거야.
0: 시영군의 오답 해설지. 틀린 문제의 쪽수와 번호만 적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써둔 노트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나만의 풀이법을 적어둔다는 것이다. 수학의 경우 다양한 풀이법이 존재하는 문제도 있기 마련. 기존의 해설지를 참고해 다양한 풀이법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나만의 풀이법을 알아내고 문제 유형별 대처 방안도 함께 적어뒀다.
1: 그럼 이 빨간 글씨는 자기가 어디에서 틀렸는지에 대한 개념이랑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그거 두 개만 적어놓은 거야.
2: 나 같은 경우는 그거 두 개를 기본으로 적었는데 혹시라도 너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다음에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혹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든지 적어도 좋아. 해설지 풀이가 나 풀이보다 월등히 좋을 때는 나는 두 개를 같이 정리해놓고 내 풀이와 해설지 풀이를 비교한 다음에 왜 이게 더 좋은지,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했어.
0: 오답 해설지가 몰라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용도라면 실수 노트의 용도는 아는 문제에 대한 실수를 최소화시키려는 것.
2: 이 해설지를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지만 내가 틀렸던 게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왜 틀렸나를 고민해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몰라서 틀렸던 게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실수했던 것만 따로 정리해놓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야.
0: 시영군의 실수 노트. 정리는 오답 해설지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실수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필기. 단순한 계산 실수부터 부호 실수, 반복되는 실수까지 모든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갔다.
1: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 일반 사람들은 아마 오답 해설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실수 노트가 더 중요하다고 봐.
1: 근데 실수를 해서 틀리면 그것도 오답인 거잖아요.
2: 내가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던 거랑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랑은 또 차이가 있지. 만약에 너가 정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몰라서 틀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하지만 실수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겠지. 네. 나는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극복해야 할 대상은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실수 노트가 오답 해설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1: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라도 너무 빨리 풀거나 약간 그래서 실수를 하면 여기에 실수 노트에 적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2: 그렇지. 나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에서 앞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은데 정말 눈으로 풀다가 틀렸다 이런 것도 그냥 왜 실수했는지 이것만이라도 적어놨어. 예를 들어 너무 급하게 풀었다 아니면 암산하지 말자 이렇게 짧은 코멘트라도 꼭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나중에 그런 실수를 또 예방할 수 있겠지.
1: 그럼 여기 실수 옆에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번호는 왜 쓰신 거예요?
2: 실수로 틀린 문제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했던 실수들을 옆에다가 특별히 번호를 매겨놓은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빗변 곱하기 높이 해놓고 2분의 1을 안 곱하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 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 과정에서 삼각함수 부호를 착각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흔한 실수여서 이런 실수들에는 옆에다가 실수 넘버 1, 실수 넘버 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이런 실수는 특별히 더 조심할 수 있게 더 신경 쓸 수 있게 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장 많이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번호를 매긴 다음에 실수 노트 맨 앞에다가 이렇게 실수 탑 1, 탑 2, 탑 3를 따로 정리해놨어. 이 표지만 보고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단계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이거를 더 확실하게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다가 표지로 남겼어.
3: 사실 실수하는 포인트는 반복되거든요. 새로운 실수를 하지 않아요. 보통 하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실수야. 그러고서 그냥 맞았다고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실수가 반복되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게 많은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미리 알고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죠. 그래서 그 실수 노트도 너무 좋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맨날 까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적어놓고 그리고 중요한 시험 전에 그걸 한번 싹 보는 거죠. 그럼 내가 나한테 해줄 잔소리와 내가 맨날 까먹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대비하고 딱 시험을 볼 수 있겠죠.
1: 형, 그럼 이거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 일이 가까워졌을 때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은데 그러면 그럴 때는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없을까요?
2: 너 말대로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공부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적돼서 더 챙겨야 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서 전 과목의 진도를 나간 다음에 난 다시 한번 개념 트리를 정리를 해봤어. 예를 들어 미적분 2라는 과목을 예를 들면 미적분 2에는 1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과목이 있어.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수와 로그와 함수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지.
1: 네.
2: 지수와 로그는 어디서 배우지? 우리 수2에서 배우지.
1: 네.
2: 그러면 얘는 아랫단계에서 수2인 수학2에서 4단원 지수와 로그가 연결될 거야.
0: 하나의 문제 안에 다양한 개념이 섞여있는 고난도 수학 문제. 시영구는 수학 개념도를 만들어 단원별로 연결,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습관을 들였다.

0: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트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야.
1: 내가 이런 식으로 개념 트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만들었지만 나중에 전문 과목에 대해서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나오게 될 거야. 3학년이 되면 미적분 2하고 기하 벡터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걸 보고 아 내가 이 부분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찾아갈 때 훨씬 더 유용하겠지. 예를 들어 너가 미적분 2에 있는 사단원 적분법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적분법에 대한 내용만을 개념노트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아래 단원인 수학2의 지수할 루그분부터 시작해서 미적분 1의 다항함수 적분법 이런 개념노트까지 찾아가서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 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전 단원부터 천천히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념 트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2: 이거를 일일이 만들려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랑 뭐가 연결되는지를 몰라서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할까봐 그 흐름이 보이는 것들만 일단 제대로 잘 정리를 해놓고 내가 이거랑 뭐가 연결되는지 잘 모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확실한 흐름이 보이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부제들. 그것들만 잘 연결해놓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다시 찾아서 개념도를 만든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내가 너한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듣고 나서 뭐 혹시 느끼는 점이 있니?
3: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방법이랑 좀 많이 달라갖고 신기한 점도 있었는데 되게 유용한 것들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1: 내 방법이 조금 익숙하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답답한 방법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건 마치 게임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은 게임을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해. 튜토리얼을 완전히 정복해야 그 다음에 본 게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이 방법이 익숙해지다 보면 성적도 나름 잘 나올 거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꼭 거둘 수 있길 바랄게.
4: 이 공부법을 통해 큰 성과를 맛봤던 시영군. 하지만 멘티에게 멘토의 공부법을 강요한 건 아니다.
1: 지금까지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기웅이한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내 방법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할 것만 아니라 본인만의 또 새로운 공부법, 좋은 공부 방법을 또 개발해내서 다른 후배들한테 본인의 좋은 공부 방법을 또 전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 지금 시영군은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1: 최근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특성을 갖는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소재를 발명하는 데 도움을 줘서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4: 미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 시영군. 그의 꿈을 응원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여러분들, 2강입니다. 저희 1강에서 우리 첫 단원의 내용들을 살짝 쿵 살펴봤는데, 봉습하고 오셨어요. 다시 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때그때 거 놓치지 않고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의 넌센스 한번 봐볼게요. 오늘따라 기상 예측이 더 어려운 확률은 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우리 이제 기상 예보를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강수, 비가 올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 예보에서 말해주잖아. 오늘 이따 저녁에 비가 올 가능성이 50%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깊은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것을 우산을 챙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나는 분명히 예보를 확인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50%다 라고 하면 우산을 챙기시나요 안 챙기시나요? 여기서 이제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산을 안 챙깁니다. 예, 저는 한 그래도 80%까지는 올라가야 이제 우산을 챙기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에 대한 그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그쵸? 어떤 친구들은 이제 30일 때부터도 아 오늘은 비가 올 수도 있어 하는 생각으로 막 챙기기도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거의 화층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냥 간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상 예측에 사용되는 게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그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 이론들이 들어갈 거라고. 이러한 확통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수학적 이론들이 제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한 이러한 정보들을 주는데, 여전히 우리는 애매해요. 모호하지. 이게 확통이 가진 모호성이라는 특별한 이제 성질이에요. 최선을 다해주지만 아직도 모호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판단을 더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판단이 또한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확통에 대한 매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확통의 성격, 특성을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다. 여러분들 비 오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빗소리 듣기 좋다 하는데, 뭐 그도 맞지만 걸어 다닐 때 바지가 너무 젖기 때문에 비 오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에 눈이 오는 거를 좋아해요. 이제 팡팡 겨울이면 눈이 아주 그냥 팡팡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겨울 느낌이 팍팍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지난 1강에서 다뤘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하나에 대한 성질에서도 유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치? 우리가 수특에 있는 유형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여튼간 뭐, 셀수 있어요. 그치? 충분히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내신 점수 따기엔 당연히 좋습니다. 가볼게요. 1번. 아니,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집합에 대한 표현이 등장해져 있는데 조건 가를 봐볼까요? 그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서로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A, B를 이렇게 겹치는 부분 없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다. 좋아요. 이럴 때그둘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총 5개래요. 지금 1부터 6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1, 2를 이렇게 적고 3, 4, 5 이렇게 5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전체를 휘감는 어우. 다시 이렇게 전체를 휘감는 전체 집합 U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원소인 지금의 U은 이렇게 AB가 아닌 바깥에 이렇게 적혀줘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좋아. 이러한 상황인데, 이럴 때 집합 AB에 대한 그 순서쌍이 몇 개나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어디부터 생각해주면 좋을까? 제가 개수를 이제 세워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특징이 되는 곳, 가장 눈에 띄는 곳, 가장 조건이 강력한 곳, 부터 바라보면 좋아요. 지금은 누가 눈에 띄어요? 숫자 중에서 말이야. 아주 그냥 단독으로 있는 이 6이라는 숫자가 눈에 띌 거야. 즉, 바깥에 놓이는 그 수에 대한 것부터 바라보자라는 거지. 6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서 이 바깥의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라는 나머지 다른 숫자들이 이제 남겠죠. 그러면 각각에 적을까요? 예를 들어서 6을 넣었다 치면 이 1은요, 갈수 있는 방향이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거나. 그치? 그리고 원소 2도 마찬가지로 집합 A에 들어가거나 집합 B에 들어가거나 각각 이렇게 두 가지씩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뒤는 곱하기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계산하게 되면 6 곱하기 32가 되어가지고 192라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세 가지의 개념 중에 어떤 내용을 쓴 걸까요? 거듭제곱이 등장했으니 우리가 문추를 채고 여기서, 아, 2π5라는 중복순열을 쓴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왜 중복순열에 대한 개념일까? 이를 다섯 개의 자리에다가 A, B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나열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지. 왜냐하면 첫 번째 나열되는 게 1이 들어갈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중복되게 나열한다면 우리가 지금 2의 다섯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좋아. 그래서 지금은 집합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시작하는 포인트는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조건이 강력한 부분부터 생각하면 풀기 좋다.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빨간 공이 3개 적어 볼까요? 레드, 옐로우 2개, 화이트 하나. 이렇게 총 6개의 공이 있어 가지고 일렬로 나열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열을 할 건데 이때 양 끝에 공의 색이 같도록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끝에 공이 같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빨간 공이 2개 이상이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양 끝에 올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R 2개를 이미 뺐으니까 남는 것은 R 하나에 Y 2개, W 하나, 이러한 네 개의 공이 남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아, 우리는 결국은 이 둘은 자리에 고정시켰다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네 자리를

자리에 이네 개의 문자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지. 총네 개를 나열할 건데요. 그 중에서 y라는 두 개의 문자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팩토리얼로 나눠서 4, 3, 12, 12가지다라고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첫 번째 케이스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양 끝이 같게 되는 게 이제 빨간 공이 올 수도 있으나, 이제 노란 공도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양 끝이 노란 공, 이렇게 오는 경우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좋아요. 그러면 노란 공두 개를 양 끝에 뺐으니까, 이제 가운데 놓일 공들은 빨간 공세 개에다가 하얀 공 하나,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생각해 준다고 하면 총 4개인데요. 이때는 같은 게 R이 3개라 우리는 3팩토리얼로 나눠서 4가지가 나오겠다. 지금 양 위아래의 경우를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해 주게 되면 총 16가지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죠?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 푼다라면 시작을 어떻게 할까 싶지만, 사실 빨간 공이 양쪽에 설 때, 그리고 노란 공이 양쪽에 놓일 때만 생각해주면 그 다음은 우리가 흐름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몇 번이 나오게요? 하이, 7번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1, 2, 3, 4, 그리고 5가 3개. 5, 3개를 이제 적힌 7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이때의 조건은 재밌죠? 1과 2는 말이야, 3보다는, 줄이 기네. 3보다는 모두 왼쪽에 있도록 나열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뭐, 4, 2, 5, 1, 3, 5, 5. 총 7개. 이것처럼 우리가 3을 기준으로 1과 2는, 2와 1은 다 왼쪽에 놓여지게끔 이렇게 카드를 배치하겠다, 숫자를 나열하겠다라는 게 되고, 이러한 경우가 지금 총몇 가지가 나오니? 라고 묻고 있단 말이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아니, 3 왼쪽에 총몇 개가 올지도 감이 안 잡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 문제의 그 발상, 그 방향은 우리가 또한 어떠한 포인트를 둘 수가 있냐면, 봐봐. 1과 2는 3보다는 왼쪽이야? 어떠한 규칙을 던져줬어요? 1과 2와 3에 대해서 나열에 대한 규칙을 문제에서 조금 줬어. 제가 아예 줬다라고 동그라미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둘은 3보다 왼쪽이야 라고 줬는데, 둘에 대한 사실 규칙은 주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이 있다라고 이제 적어볼게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들을 나열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해줄 그 고려는 조금 줄여도 된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이미 좀 해줬기 때문에. 규칙이 조금 드러났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해줄 필요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나열에 대해서 고려를 없애버린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이 1과 2와 3이라는 서로 다른 숫자를 같은 문자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 뭐 어떻게 나열할 거야? 생각을 좀 줄여지는 거잖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XXX라는 같은 문자를 주게 되면 우리가 총 X3개에다가 4555 이러한 7개의 문자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예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예를 들어, 45XOXOX.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다고 치자. 근데 위에서 조건 하나가 있었잖아. 3이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X가 일단은 3이 딱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두 X가 1과 2 이렇게 나눠서 배치가 되면 될 텐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만 나중에 해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이에 대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적용하자라는 거고요. 우리는 총 지금

지금 7개의 문자에서 X가 3개, O가 3개이기 때문에 3팩토리얼, 그리고 3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때 고려해야 될게 뭐다? 이둘 중에서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인지 생각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곱하기 2를 추가로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계산할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에, 아래, 응응, 우리 3, 2, 1, 위에 3, 2, 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7, 6, 5, 4가 남고요. 아래는 3팩토리 하나만 남깁시다. 곱하기 2 이렇게 데려올게요. 그렇게 되면 3팩토리얼은 6이니까요. 한번더 6을 날려주시고, 그렇게 되면 위에가 이제 140에다가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280. 이렇게 최종 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좋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다? 어떠한 나열에 대한 규칙이 주어졌다. 그런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한 고려를 조금 더 줄여줘도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자로 바라보면서 시작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괜찮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겠느냐? 하이. 레벨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아주 글이 길고, 그림도 뭔가 대칭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원순열에 대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의 동그라미에다가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각각 하나씩 적을 건데, 이때 이오탄 두원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적는 경우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이웃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선분에 대해서 연결이 되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더해서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수에서 2, 6 이렇게 들어가면 연결되고 더해서 8이기 때문에 아, 나머지 숫자가 적히면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 그러면 우리가 2에 대한 경우를 다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더해서 8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8이 되는 짝꿍부터 생각을 해줘야겠네. 어떤 경우가 8이 될까요? 방금처럼 2와 6이 만약에 이웃해서 딱 들어간다라면 더해서 8이 될 테고, 그치? 또 다른 경우는 3과 5가 이웃해서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해서 8이 되니까 OK가 될 거예요. OK. 8이 되는 짝짝꿍들은 찾았고, 그러면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주고 싶은데, 그대들, 어디 동그라미부터 우리가 생각해주면 좋을까요? 선택을 할 때에는 가장 눈에 띄는 곳부터, 가장 왠지 나의 시선을 끄는 곳, 내 마음이 가는 곳, 바로 그곳. 여기죠? 이 중앙에 대한 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저 가운데에다가 만약에 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운데에 여기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2 더하기 6이나 3 더하기 5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웃하게끔 이 짝꿍이 하나는 들어가야 돼. 자, 이럴 때 그러면 가운데 1일 때의 2와 6이 이웃해서 들어가 있는 그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 있을 때 2, 6이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경우를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이 6개 수들 중에서 1, 2, 6 되고 남는 게 지금 3, 4, 5가 남을 텐데 이들에 대한 배치를 마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2와 6은 각각 일단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 셋은 3팩토리얼로 계산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사실 2와 6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빼먹지 말아야겠지. 해서 지금 가운데의 1이 들어가면서 2와 6이 반드시 이웃한

거기에 곱해주는 거지. 남은 세수에 대한 그 나열 생각해줘야 되는 거니까 3 팩토리얼이 곱해지면서 이때도 지금 1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이 연결될 때 구했으니까 우리는 아하, 이두 숫자를 더해주면 되겠구나라고 넘어간다면 띠띠 오류가 생기죠. 왜? 그대들. 이럴 때 우리가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2와 6도 연결돼 있고 3과 5도 연결돼 있는 지금과 같은 2, 6 이러한 경우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집합에 들어간 이 경우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카운팅을 해봅시다. 이 친구도 이웃하고 이 친구도 이웃하는 이 경우. 그럼 남는 숫자는 일단 4밖에 없고요. 어딘가에 4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얘를 고정으로 해서 이 둘이 일단 이 팀과 이 팀이 양쪽에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와 6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 그 다음에 3과 5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그두 가지까지 곱해줘서 우리는 4, 8이라는 경우의 수를 지금 24에서 빼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게 되면 24에서요, 8을 해주니까 16이라는 경우의 수가 지금 별이 1일 때일 때의 경우의 수이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아니, 아직 중간까지밖에 안 왔는데 너무 생각할 게 많네요. 걱정 마세요. 이 다음 부분은 이제 쑥쑥 나가요. 왜냐면 확동은 어떠한 케이스에 대해서 감을 잡으면 그 다음은 이제 착착 이어집니다.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별이 1일 때를 생각했으니까 한번 4일 때를 생각해 볼까요? 짝꿍이 되지 못한 이 4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생각할 게 있을까? 왜냐면 지금의 1과 4에 대한 역할은 똑같아요. 그치? 4가 만약에 이 심장 안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결국은 돌아가는 그 상황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16가지가 똑같이 구해질 겁니다. 해서 가운데가 4일 때도 16가지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별이 이 짝꿍 중에 한 친구,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의 이 심장,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2를 한번 두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웃하는 이 8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와 6이 무조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2가 딱 들어가 버리면 6이 어딘가 들어가든 하여튼간 더해서 8이 되는 경우가 무조건 존재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 모든 경우를 다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6이 어딘가 들어가서 딱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면 생각할 것은 1, 3, 4, 5라는 4개의 숫자가 남는데 이 4개의 숫자를 그냥 나열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4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2는 4, 3, 2, 1 곱해주니까 24가지구나 라고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별이 2인 경우는 또한 해결이 됐고, 달은 6이거나 3이거나 5인 경우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이들을 아예 세트로 잡아버렸네. 왜일까? 이번에 다른 이 수들은 결국은 2와 그 역할이 같아요. 어떠한 짝꿍이 존재해가지고 그둘 중에 하나는 거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가 6이든 3이든 5든 결과적으로 8이 되어지는 그 짝이 무조건 존재할 거기 때문에 다른 4개의 숫자만 나열하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때도 각각이 지금 4팩토리얼이라는 경우를 갖는데 총 3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3을 이어서 곱해주고요. 따라서 24 곱하기 3이라는 값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6이 두 개. 16이 두 개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별이 2일 때는 24인데 사실은 이렇게 24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총 숫자 4개에 대해서니까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32이고요. 뒤에는 96이네요.

해서 128이라는 총 경위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지금 저 전체적인 저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해보는 건데, 저처럼 저 중앙부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흐름을 잡기에 좋을 겁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지금처럼 또한 풀때 같은 역할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구하는 값이 같을 거야 하고 곱하기 2 해버릴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야죠. 중간에 어떠한 부분은 탁 맥락상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레벨 2의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박스 조건이죠. 박스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괜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 둘에 대한 함수 값을 더했더니 4가 된대. 가부터 보자. 가는 어느 값들을 더해서 4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함수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지금 1, 2, 3, 4, 5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4가 되는 그 순서상을 일단 생각해 줘야 될것 같아. 그치? 누가 올 수가 있을까? 더해서 4가 되는 거. 1 더하기 3. 그리고 3 더하기 1. 그리고 2 더하기 2도 가능하겠죠? 지금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되는 값이 와도 괜찮습니다. 좋아. 이렇게 올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나를 쳐다볼까요? 가에서는 뭐저 정도가 다인 것 같아. 이제 나에서는 그 치역에 대한 모두 원소를 더했더니 값이 9래요. 제가 F가 받는 그 함수값들의 집합, 즉 치역을 Y라고 한번 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Y에 대한 원소가 그 함수값들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최대 몇 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역에 대한 원소가 지금 4개죠. 4개의 값이 최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원소가, 아, 최대 4개가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야. 제가 여기서 최대라는 말을 썼지, 4개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소가 각각, 아니, 함수값이 각각 1, 1, 1, 2다라고 하면 우리는 각각을 치역의 원소로 생각하지 않지. 중복하는 것 빼고 치역의 원소가 1과 2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최대 4개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 그 말이야. 좋아. 그래서 Y는 저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그 Y가 일단 1과 3이라는 원소는 들어가겠죠. 왜냐면 FA랑 FB니까. 1과 3은 들어갈 테고, 또한 어떠한 원소들이 지금 더해져가지고 그 값이 9가 돼야 된대요. 아하, 오케이. 누가 더해질 수 있을까? 그럼 앞에가 더했을 때 4니까 5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1과 4. 이렇게 들어가면 더해서 5겠네. 아이. 근데 이때는 1이 중복되니까 얘를 생각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더해서 8이 되어지니까, 아, 이 경우는 탈락. 생각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여기다 만약에 2, 3 이렇게 넣어줘도 더해서 9가 되긴 하나, 3이 중복되니까 이 경우도 생각해줄 수가 없겠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더해서 9가 되려면 여기 5라는 이러한 원소가 들어가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5가 들어갔어. 그럼 제가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FA, FP, FC, FD를 생각할 때, 지금의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가 1, 3인데, 이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5라는 함수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도 되겠죠? 그럼 치역이 1, 3, 5가 되겠지.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1, 5일 때도 될까요? 되겠죠. 이때도 이제 치역이 원소들 뽑아보면 1, 3, 5가 되잖아요. 그럼 가능한 경우들을 제가 다 써보면 3, 5도 될 테고, 또 이쪽이 5가 존재해서 5, 1, 5, 3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따라서 지금 첫 번째에 대한 경우는 총 5가지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이어가 볼게요. 지금은 제가 FA와 FB에 대한 값이 각각 1, 3인 경우를 바라본

보고 두 번째 케이스 3과 1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찬가지겠지. 왜냐면 이두 번째 경우도 치역에 대한 원소가 지금 3과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와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때도 5가 들어가는 이러한 치역인 경우에만 OK가 되고 있어. 즉, 5가 존재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두 번째 경우에서도 각각 3, FP는 1, 그리고 FC와 D 사이에서 5가 존재만 하면 돼. 그치? 그러면 위의 경우와 똑같아지면서 아, 이 경우도 지금 다섯 가지구나. 우리가 카운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다섯 가지. 다시 쓸게요. 다섯 가지. 좋아.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세 번째 경우에는 각각 값이 2와 2예요. 그러면 y의 원소는 일단 2만 들어가 있어. 어떤 원소들을 더해서 그러면 더해서 9가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3개가 더 들어가려니 2랑 계속 중복이 돼 버려 가지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중복이 돼 버려 가지고 가능한 경우는 3과 4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러면 더하면 딱 9가 또 되거든요. 좋아. 그럼 이러한 치역을 두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 경우에서는 각각 FA와 FB가 2랑 2죠. 그리고 치역에 원소가 3이랑 4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3, 4가 되건 4, 3이 되건 이두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세 번째 동그라미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세워진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해서 총 다섯 개, 다섯 개, 두 개가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12. 의 경우의 수가 최종 답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좋아.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경우에서 우리가 앞에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는데 어떠한 개념이 들어가고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두 번째 케이스랑 똑같았으니까 5의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다 써서 찾아준 거예요. 사실 몇 개가 안 됐거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막 보이거든. 그래서 다섯 개를 그냥 세워줬는데, 사실은 봐봐. 이 1번에 대한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치역에 대한 원소가 1, 3, 5여야 돼. 그치? 그러면 FC와 FD가 1, 3, 5 중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되는데, 둘 중에서 하나는 적어도 5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얘가 우리가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 3, 5 중에서 각각의 값을 가지니까 쟤도 세 가지가 가능하고 FD도 세 가지가 가능한데 이때 5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여집합을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5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1, 3둘 중에서 원소를 갖는 즉2 곱하기 2에 대한 경우를 빼주게 되면 우리는 다섯 가지라고 똑같은 값으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2는 결과적으로 3파이 2에다가 2파이 2 빼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중복 순열에 대한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의 뜻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몇개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줬지만 5가 존재하는 경우는 5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라는 방향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제가 그러면 이 문제 확실히 레벨 2에다가 좀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번 그대들을 연습시켜 보고 싶었어. 해서 신나죠? 변형을 시켜 보았습니다. 네, 한번 봐 볼게요. 문제의 조건은 굉장히 비슷한데, 숫자만 살짝 바꿨어요. 가에서는 그 함수 값들을 더했을 때 본래 4였는데 5로 바꿨고요. 이 뒤는 9였던 합을 10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그대들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어떠한 길이 변형이 되는지 한번 지금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지시키고 풀어보라는 말이야. 지금 이 순간 딱 정지시키고 한번 풀고 오세요. 푸셨나요? 안 풀었으면 이제 완전 뭐지? 보면 지금 일단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어디가 바뀌는지 한번 잘 봐봐. 그러면 FA와 FB를 더했더니 5가 된대.
그러면 각각 가능한 게 1, 4, 4, 1, 2, 3, 3, 2라는 이번에는 총 4가지에 대한 경우가 나옵니다. 어우, 케이스가 많아지는데요. 한번 이어가 봅시다. 이럴 때 이번에는 나에서 그 치적을 똑같이 제가 Y라고 해볼게. 이 Y에 대한 원수 합이 10이래. 오케이. 그럼 이번엔 바로 가보자. 1번. Y가 일단 1과 4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다른 원소 최대 2개를 더 더했더니 그 합이 10이 되려면, 이번에는 2와 3을 넣었더니 합이 10이 되네. 이 경우가 가능하겠구나. 그러네요. 그런데 이 경우만 있을까요? 1번 동그라미 케이스에서 또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1, 4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여기 5만 들어가도 지금 더해서 10이 된다라는 거지. 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왔고 이들을 다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지? 넘어가 볼게. 그럼 두 번째일 때는 치역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친구. 4, 1이네. 이 둘이 순서 바꿔져 있는 거니까 상황이 똑같이 나타나겠네.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이 2번은 결국은 1번이랑 같을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단순화가 되고 있어요. 좋아.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나머지 뒷부분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이때 그러면 아까처럼 FA, FB, FC, FC, FD. 에 대한 그 함수 값을 생각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고정되는 거는 이 값이 1과 4예요. 그치? 그런데 이첫 번째에 대한 거는 2와 3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 3이거나, 3, 2거나 하는 두 가지가 정해질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 아래 치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과 4는 고정이 되되, 아까와 똑같은 둘 중에서 하나만 5가 되면 돼. 즉, 이두 개에 대한 함수 값에다가 5가 존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위에서는 두 가지, 일단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었고, 아래에서는 아까의 방법, 그 중복 순열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 이 FC와 FD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은 각각 세 개씩, 그래서 3 곱하기 3인데, 빼기 5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각해보면, 둘다1 또는 4에서 원소를 받을 그 경우의 수, 즉, 두 가지를 곱해서 2의 제곱. 괜찮니? 그럼 아까처럼 5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해서 총 7가지 경우가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경우가 돼요. 괜찮니? 이때는 지금 총 7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어가 볼게. 동그라미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결국은 그 값이 전부 같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값을 4랑 1만 바꿔도 아까처럼 이 순서만 바꿔서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동그라미 3번 한번 볼래? 동그라미 3번 보면 이 값이 지금 Y에 대한 치역의 원소가 이 3으로 우선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10을 더해서 1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1, 4가 되거나, 아까처럼 y는 2, 3, 5가 되거나, 위에 동그라미 1처럼 경우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건데, 결국은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이때도 7가지라는 경우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경우에서 생각했던 그 7가지가 똑같이 4번 반복돼서 곱하기 4를 한 28이라는 최종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숫자를 바꿨더니 여기서부터 방향이 틀려졌지만 결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똑같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변형하면서 생각해 볼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 깊이를 끝까지 이해해 주면 다르게 변형한 문제들도 잘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때, 풀어봤고, 오케이! 된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말고 정말 그 풀이 과정 하나를 다
아주 곱씹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하이.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제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하나 건너뛰었는데 지금 소개하려고요. 바로 최단 거리에 대한 그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 자주 보는 이 그림이죠. 지금은 대각선이라는 다른 선물들도 이제 그려져 있지만, 우리 최단 거리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많이 등장하는 그림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이러한 방향을 둬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한번 세어보라라고 이제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즉 화살표가 3개가 필요하고요. 위로 가는 화살표는 2개가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오른쪽, 위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2개, 위 하나, 오른 하나, 위 하나, 이런 식으로 최단 거리로 도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따라서 지금 오른쪽 3개, 위쪽 2개에 대한 화살표를 나열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총 5개니까 5팩토리얼, 화살표가 5개. 그럴 때 중복되어지는 오른쪽 3개, 3팩토리얼. 그리고 위쪽 방향 2개, 2팩토리얼.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총 10가지다라고 값을 내어준다라는 거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단 거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이제 또한 이제 변화를 주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이제 유제 6번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래의 길이 하나 있고요. 위로 올라갈 때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보면 이렇게 길이 완성돼야 되는데 여기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B 이렇게 존재하는 그림이 있다는 거죠. 이때 마찬가지로 이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곳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해보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미 그림을 그리면서 힌트를 줬어요. 그림에서 뭘 했길래? 제가 지우는 동작을 했죠. 이 길을 타는 그 길을 삭제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중앙 지점을 제가 P라는 점으로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A에서 P로 가고 P를 거쳐서 지금 B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한 총 개수를 일단 먼저 세어볼게요. 그럼 앞에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쪽 두 개, 위 하나이니까 3팩토리얼, 총 화살표가 3개. 그 다음에 2팩토리얼로 나누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에다가, 괜찮니? 곱하기 P에서 B까지 가는 거를 일단 다 생각해 보면, 제가 이때 이 세워준다라는 거를 여기 나머지 칸이 있는 경우로 생각해서 세워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지금 화살표가 오른쪽 3개, 위 2개인 거니까 위가 5팩토리얼에다가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이니까 총 30개가 일단은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아까 말했던 게 뭐라고? 이때 하필이면 여기 이 점을 제가 Q라고 한다면 A에서 P를 갔다가 우리가 Q를 찍고 B로 가는 경우를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앞에서 우리가 A에서 P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일 건데, 이 P에서 Q 찍고 가는 거는 딱한 경우밖에 안 나오거든, 최단 거리는. 그래서 1을 곱해서 3이 되고, 이 30에서 3을 빼준 27가지로 우리가 여기가 없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뒤틀림이 생기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에 대해서 이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변형이 되었는가.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 대각선에 대한 길이 추가가 되었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이 이 대각선 길에 대한 존재야. 특히나 이 친구는 없을 수 있고요. 즉 0개로 등장할 수가 있고 하나 등장할 수도 있어요. 최단으로 가는 그 거리에서. 그리고

속도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A에서 B로 간다고 했을 때 하나, 두 개, 대각선이 두개 등장하면 더 이상 대각선이 등장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 지금 두 개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고,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자. 대각선이 만약에 0개라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건 결국은 오른쪽으로 5개, 위로 2개인 화살표만 생각하면 돼요. 그쵸? 즉, 오른쪽 5개, 윗 방향 2개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총 7개에 대한 그 화살표에서, 즉, 7팩토리얼에서 중복되어 있는 그 5개, 5팩토리얼, 이쪽은 두 개로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고 있는 거죠. 계산할게요. 그렇게 되면 아래 5팩토리얼로 위에 나눠주니까 7 곱하기 6만 남고 여기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우리는 21가지구나. 그럼 두 번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화살표가 하나 등장했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하나 등장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하나를 그어줍시다. 이 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점에서 이제 B까지 마저 가면 되는 거니까 필요한 화살표는요? 오른쪽으로 4개, 위로 하나네. 그치? 그럼 이때는 추가적으로 오른쪽으로 4개, 그리고 위로 하나. 이러한 화살표만 더 있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들을 나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총 화살표는 6개예요. 여섯 개인데 지금 같은 것으로 오른쪽으로 네 개가 있죠. 그래서 4팩토리얼 해서 6, 5, 30개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괜찮니? 그럼 마지막 이번에는 화살표가 대각선으로 두개 등장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대각선으로 하나 더 이렇게 나타났대. 찻. 그러면 이 위치에서 B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른쪽으로 세 개가 더 필요하죠. 세 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이 화살표가 3개가 더 필요해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화살표가 총 5개입니다. 이때 같은 것으로 각각 2개, 2팩토리얼, 3개,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 계산하면요. 1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3개의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40을 더해주면 총 6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이 있으니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시작이 막히는 부분을 가장 특징이 되는, 지금 화살표 중에서 가장 특징이 되는 건 누구였어요? 대각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대각선이 몇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케이스를 나누면서 시작하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두 강의로 우리가 1단원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한 정리를 마쳤어요. 맨 처음에 등장한 거는 이제 원순열이었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것이 이제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등장하고 정리한 것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그 기본적인 공식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그건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거고, 다시 정리해 주시고, 왜 그렇게 공식이 진행되는지 그 아이디어도 생각해 주시고, 왜냐면 그 흐름이 결국은 문제에 적용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도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넣어서 이제 소개했던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그치? 그리고 그러한 뭐 여집합을 사용한 방향이라던가 그 대표적인 유형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놔야 다른 데에 계속 적용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좋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계속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원에서 그대들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수고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2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다와 진로 선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이해와 진로에 대한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나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 나의 특성을 안다라는 겁니다. 나의 적성, 그 다음에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적성, 성격, 가치관을 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실 여건, 가정 환경이 어떤지, 나의 신체적 조건은 어떤지를 스스로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성공하는데 더 빠른 성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깊은 성찰과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주변 사람들이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통해서 나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먼저 흥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라는 건 어떤 활동이나 사물에 대해 특별히 본인이 관심을 가지거나 좋아하는 개인의 일반화된 행동 경향을 우리가 흥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흥미라는 건 다시 쉽게 얘기해서 좋아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흥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선호하거나 하고 싶은 일로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교육,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흥미는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하나에만 흥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교육을 받아보므로써 알게 되는 흥미가 있을 거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흥미를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 게 흥미다. 자, 흥미 있는 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때, 즉 흥미 있는 분야의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거나 또는 하고 싶은 일이 되겠죠. 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때 업무 적응력과 수행력,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자, 흥미를 검사하는 객관적인 검사 도구가 홀랜드 검사, 리아색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흥미를 탐색하는 방법인데, 저 검사 후에 해당 유형별로 원점수 표준점수 산정 및 그다음에 흥미 육각형 모양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자, 리아색이라는 것은 R, I, A, S, E, C를 모아서 리아색이라고 이렇게 검사 명칭을 부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육각형이 클수록 흥미도가 높고 안에 본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육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육각형이 클수록 흥미도가 높고 형태가 정육각형에 멀수록, 정육각형에 만약 이게 정육각형이라는 거는 모든 분야에 흥미가 있다라는 거죠. 정육각형

그래서 멀수록 자신의 흥미 이해도가 높다. 내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육각형일수록 자신의 흥미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저기 검사 결과를 보면 자, 현장형 R과 R이 높죠. 그다음에 사무형, 진취형에서는 높은 흥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탐구형까지 예술형이라든지 또는 사회형에서는 낮은 흥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그러니까 육각형이 찌그러질수록 한쪽으로 높을수록 자신의 흥미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홀랜드 흥미 유형 분류에 따라서 흥미에 따른 유형 분류에 따른 재능과 관련 직업을 연관시켜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실형, 실제형, R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형, 실제형을 R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실 감각, 신체 능력, 그 다음에 구체성, 자연 친화성, 손재능이 좋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 조종사, 농부, 조련사, 군인, 요리사,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에 적합한 그런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탐구형의 흥미가 높은 거 우리가 I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성, 합리성, 비판적 호기심, 탐구성, 분석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생물학자, 로봇 경제, 사회학 연구원, 언어학자, 심리학자가 관련 직업에 적합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술형의 흥미가 높은 사람은 예술성, 창의성, 감성, 직감, 표현 능력, 상상력, 독창성에 흥미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가수, 화가, 방송 작가, 연기자, 영화 감독, 작곡가, 음악가, 배우, 소설가가 예술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술형은 A로 표시하고요. 사회형은 S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사회형의 흥미가 높은 사람은 초중등 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사, 언어치료사가 여기에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진취형, 기업형은 E라고 표시한다. E. 자, 그래서 리더십, 설득력, 도전정신, 목표지향성, 경쟁식, 영향력과 협상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 임원이라든지 외교관, 국회의원, 외환 딜러, 경영인, 정치인, 판사, 판매원이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관습형은 C라고 표시하는데요. C. 그래서 책임감, 계획성, 성실성, 순응성, 안정지향성, 조직적, 규칙성에 흥미가 높게 나타난 사람인데,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비서, 사서,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은행원, 감사원이 관습형의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관습형, 즉, 우리 흥미와 관련돼서, 흥미와 관련 직업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성이란, 아까 흥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했었죠. 하고 싶은 게,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에 흥미라고 얘기한다면, 적성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능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능, 즉,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이다라는 것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의 성공 가능성, 예측 가능한 잠재적 능력이나 재능을 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적성 유형에 따른 재능과 관련 직업을 보면, 자, 신체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 당연히 뭐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또는 무용가, 운동선수, 경찰관 등이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동작을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얘기라고요. 자, 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 손재능이 있는 사람은 용접원, 제가 제빵사, 디자이너, 미용사, 공예사가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사람, 즉, 머릿속으로 3차원 공간과 추상적인 사물을 형상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적합한 직업으로, 관련 직업으로 건축가, 산업 디자이너, 설계 엔지니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감상하는 능력이 뛰어난, 즉, 음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가수, 악기 제조원, 작곡가, 조율사 등이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이거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얘기하죠. 창의력이 높은 사람은 개그맨, 영화감독, 소설가 등이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말과 글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이해하는 능력, 즉,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기자, 변호사, 작사가, 시인 등이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리 논리력이 높은 사람은 생물학자, 의사, 회계사, 과학자가,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다스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회복지사라든지 성직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조직 속에서 구성원들과 협조적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즉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경영 컨설턴트라든지 영업사원, 교사, 승무원 등이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과 자연관계를 이해하고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 보호하는 능력, 자연 친화적인 사람은 농업기술자, 동물조련사, 작물재배가가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선, 색, 공간, 영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화롭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예술 시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진 작가라든지 조각가, 시각 디자이너가 여기에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적성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성격과,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라는 건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독특한 방식을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대인관계라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적 특징을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적응성을 좌우한다, 성격이. 그래서 직업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성격이 있다. 각 직업마다 필요한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유명한 성격 유형 검사는 우리 MBTI 검사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고, 우리 방송이라든지 그다음 매체에 많이 소개되는 게 MBTI 성격 유형 검사죠. 그래서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네 가지의 선호 지표를 근거로 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자, 네 가지의 MBTI 선호 지표별 특성은 주의 초점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그래서 외향형인 사람은 E, 내향형인 사람은 I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E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는 사람을 외향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내향형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가치를 두고 에너지를 내부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얻는 것을 내향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나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기능이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에 따라서 감각형은 S, 직관형은 N이라고 표시하는데요. 감각형은 오감에 의존해 실제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인식하면 감각형. 그다음에 영감에 의존해 직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면 직관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능이 사고형이냐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고형은 T, 감정형을 F라고 얘기하죠. 자, 사고형은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사고형.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정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생활 양식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판단형은 J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식형은 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단형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 절차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을 J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며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식형. 그래서
제이 형은

사람은 거의 계획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사람을 인식형, P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 보면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성격 유형, MBTI 성격 유형 검사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 시 기준이 되는 일관된 가치와 신념을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 신념, 체계를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치관 유형에 따라서 지향점이 다 틀려지죠. 가치관 유형에 따른 지향점. 안정 지향형이냐, 의미 지향형이냐, 변화 지향형이냐, 성취 지향형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안정 지향형은 안정성, 보수, 일가,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하죠. 가치관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안정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게 보수, 즉 안정 지향형의 가치관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일과 개인의 생활에서 균형을 이루는 걸 일과 삶의 균형에 맞춘 안정 지향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의미 지향형은 가치관을 즐거움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자기 개발에 두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일에서 느끼는 흥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는, 즉 소속감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통해 얻는 자신의 능력 발전과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개발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변화 지향형은 도전성과 영향력,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의 가치관을 크게 두는 거죠. 그래서 도전성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끄는, 즉, 영향력의 가치관이 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는 타인이나 공동체 기여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가치관을 둔 사람은 성취에 대한 가치관이 높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 가치관을 둔 사람은 사회적 인정에, 내가 인정받는 것에 더 가치관을 크게 두는 거고요. 일의 내용과 환경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의 가치관이 큰 사람은 자율성의 가치관이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유형에 따른 지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나의 특성과 진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이 나의 특성이죠. 그다음 특성 등 자아를 결정하는 독특한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직업 흥미 검사,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나의 특성을 알고 직업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도 요즘에 최근 많이 배포가 되고 쉽게 접해서 자신의 특성을 쉽게 검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특성과 진로 선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산 분야의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마지막 단원에, 마지막 강의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제시문에 어떤 수산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요. 그 직업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제시문만 잘 읽어보더라도, 수산해운 분야의 생소한 직업이 답지로 구성되더라도, 제시문 안에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직업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비록 생소한 직업이 제시문에 나오더라도, 그 제시문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수산해운 분야의 이유와 직업 선택인데요. 자, 수산해운 산업의 특성을 보면 산업의 현장이 육지가 아니고 해상이거나 바다에 접해 있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 그러니까 해상이나 뭐 연안에서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이 많다라는 거죠. 자, 영토 보존 또는 국방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수산해운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개발의 여지가 많은 인류 최후의 보고이다. 자, 이러한 수산해운 산업의 종사자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각각의 직업에 잘 적응하고 그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자, 미래의 수산해운 산업은 개방화, 다양화, 다원화 등 급속한 변화에 적응 가능한 인재 개발 요구가 필요하다. 인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수산업은 미래 식량 문제 해결할 미래의 생명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해운업은 크게 수산업, 해운항만 조선업, 그 다음에 해양과학연구 분야, 해양교육 분야,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 수산해양행정 분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수산업 분야는 선주 어선원, 양식을 하는 양식 경영자, 그 다음에 양식원, 그 다음에 어업 관련 종사자, 그 다음에 어부, 해녀, 수산질병 관리사, 그 다음에 수산물 중도매인, 수산물 경매사, 그 다음에 어장정화, 정비업 경영인 및 종자식, 어, 종자, 어, 경영인 및 종사자, 그 다음에 식품가공기능 종사자가 수산업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해운항만 조선업 분야의 직업은 검수사라든지 검량사, 그 다음에 감정사, 그 다음에 항해사, 기관사, 선장, 선박무선 통신사, 도선사, 선박운항 관리자, 선박조립 및 검사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 설계사, 선박금융 종사자, 그다음에 항만물류 종사, 관세사, 선박보험 전문가 등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출제됐던 것은 항해사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관사, 그다음에 도선사 정도가 시험에 출제됐던 해운항만 조선업에 종사한 조선업에 관련 직업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해양과학 연구 분야의 직업은 해양과학 연구자, 그다음에 물리 연구자, 화학 연구자, 생물 연구자, 지질 연구자, 물리, 그다음에 지구 물리 연구자, 그다음에 해양공학 연구자, 해양공학 기술자 등이 해양과학 연구 분야의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선생님처럼 수산해운 교육에 담당하는 사람은 해양교육 분야의 직업의 종사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레저 잠수 지도사, 그 다음에 산업 잠수사, 그 다음에 레저 포트 면허 교사, 그러니까 동력상 레저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가르쳐 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낚싯배 선장이라든지 해양 환경 교육 지도자, 아쿠아리스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지 공무원이라든지 해양경찰, 해군 장교, 관공서 승무원, 기타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수산해양 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많은 분야의 직업이 관련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내가 세세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시문 안에서 각 직업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답 찾는 데는 제시문만 잘 읽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직업 선택을 위한 계획과 준비 및 직업 생활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취업이라고 얘기하죠. 취업. 직업, 취업이라는 것은 직업을 찾는 거죠. 직업을 찾는 거. 그래서 직업을 찾아서 자신의 직업을 갖는 걸 취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취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겠죠. 직업 선택을 위한 계획과 준비해서 취업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취업 분야와 직무 선택 및 필요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요. 관심 기업의 인재상,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인재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채용 방법을 조사 후에 취업 전략과 단계별 취업 준비를 계획해야 한다. 그 다음에 취업 후 직장 생활 적응 과정과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을 끝나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채용 방식에 따른

취업 정보 탐구 및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자, 이러한 취업 정보는 취업 희망 직업과 그에 적응하기에 필요한 지식, 그다음에 정보, 취업 정보 안내 기관과 신문 등 언론 매체, 기업체 간행문, 그다음에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취업 정보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는데, 즉, 취업하기 위한 서류 심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직접 대면에서 인성, 태도, 사고, 지식 수준,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걸 우리가 면접이라고 얘기하죠. 면접에 대한 준비도, 취업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 창업이라는 것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위해 새로운 기업 조직을 설립, 벤처기업, 설립하거나 또는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직업으로 만드는 것,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1인 기업이 됐건 다인 기업이 됐건 운영하는 사람이 돼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걸 창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창업을 위한 영역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 산업 영역을 선정하고 사업 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 그다음에 분석이 필요하고 예비적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창업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창업 정보 수집은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창업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창업의 그러면 5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걸 창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시장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체 시장의 규모라든지 경쟁은 얼마만큼 있는지 경쟁 현황, 그다음 대상 고객, 구매 채널, 상권을 분석하고 업종 경향 및 미래 사업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게 우리가 시장 조사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시장 조사 단계가 끝나게 되면, 자, 사업을 단독으로 할 건지, 동업을 할 건지, 합작, 주식회사, 프랜차이즈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또한 판매 상품을 계획해야 되겠죠. 제품 진열, 그다음에 원가, 가격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구매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처라든지 재고 정리, 물류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요. 자, 판매 루트 계획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매장 위치라든지 주요 거래처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사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 허가 사항도 계획에 포함을 해야 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금액, 돈이죠.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 그래서 자금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자금에 대한 기대 회수율이라든지 회수 기간을 계획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투자 회수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월, 연 단위 매출액의 현금 흐름표도 계획을 해야 되겠고, 융자 및 변제 계획, 즉 자금 조달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초기 운영 자금 계획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운영 및 그러면은 마케팅 어떻게 하면 잘 팔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영업 및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요 고객을 어떻게 찾느냐, 신규 고객을 찾는 방법, 고객 찾기 계획도 필요하겠고요. 자, 초기 시작했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벤트라든지 신규 고객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을 끌어들여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고정 고객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 고정 계획을 위해서는, 고정 계획이 쭉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변 경쟁 관계에서, 경쟁에서, 주변 경쟁 관계에서, 점유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즉, 우위에 설수 있는 마케팅 계획도 필요하다. 특정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표명, 가게명, 상품 홍보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안 계획 및 실행 단계가 있는데, 창업 전 실패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고 대비한 후에 창업을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해봤고요. 자, 우리가 직업 생활을 준비하는데 직업 윤리와 자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업 윤리는 근로 윤리와 공동체 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 윤리라는 건 업무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 성실, 정직하게 임하는 업무 자세를 근로 윤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윤리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 책임, 준법, 애절, 성애절을 갖춘 자세를 공동체 윤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개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반발로 직업이 전문화, 분업화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전문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 습득을 위한 평생 교육 및 훈련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생활 준비와 관련된 직업윤리와 자기개발까지 개념 정리를 해봤고요. 실전 문항, 열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로 탐색에 대한 대화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저는 수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고등어로 만든 바삭한 스낵을 먹어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자, 가 직업을 갖고 싶은 거구나. 고등어로 만든 스낵 새로운 발생했네. 놀랐구나. 그래서, 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니 요즘은 명태 대신 다른 생선을 활용해 어묵을 만드는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려면 성분 분석도 필요하대요. 생각보다 복잡해서 화학 공부도 더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생선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은데도 특유의 향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 동생도 생선을 잘안 먹는데 고등어 스낵은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 직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점에도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도전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도전성. 도전성. 그래서, 학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직업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그 다음에 도전성의 직업 가치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화의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가의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산업이죠, 수산업. 1번 문항, 굉장히 쉬운 문항이. 자, 어디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가가. 수산업 직업을 갖고 싶구나.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2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에 나타난 학생의 직업 가치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아까 우리 학생이 말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 앞으로 잠깐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점, 더 흥미롭게 느껴졌다. 자, 무언가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은 도전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가치관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학성의 직업 가치관으로 제시문에서 알수 있는 것은 도전성과 사회적 기여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학생의 희망 직업. 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진로는 결정했니? 라고 하니까, 자, 가로 정했어요. 그래서 곧 있을 4급 회계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려고 해요. 자, 회계사는 항해사와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해사 또는 기관사 둘 중에 하나겠죠. 해요. 다행히 전파전자 3급 통신사는 이미 취득했어요. 자, 요즘에 항해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항해사 취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통신사 면허입니다. 그래서 전파전자 3급 통신사 면허 여기까지 읽어보면 항해사에 더 가깝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항해사의 경력을 쌓아서 뭐가 될수 있나? 도선사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도선사라는 직업은 우리가 선박이,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항해에 들어오게 되면 외국 선박의, 선박이 마음대로 본인이 아무리 항해 능력과 조선 기술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항만의 마음대로 배를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선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예를 들면은 인천항, 외항 어디서부터 인천항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 항만을 잘 아는 도선사가 승선해서 그 선박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접안하는데 이끌어주고 감독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도선사라고 할수 있겠죠. 이 도선사는 항해사로 많은 경력을 쌓은 뒤에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그래서 3번은 항해사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나타난 학생 AB의 적성 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B형의 적성 유형. 자,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하니까 A 학생이. 저는 해양 관련 직업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평소 바다 생물이나 해운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짧은 글이나 영상 대본으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학생은 어떤 거에 더, 적성이 있느냐. 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짧은 글이나 영상 대본으로 쓰는 거, 언어 능력에 적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포장지를 개발하고 싶어요. 해변 정화 봉사 활동을 하면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바다 생물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직접 보고 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친화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 학생은 언어 능력, 그 다음에 B 학생은 자연 친화적인 적성 유형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대화에서 AB 학생의 MBTI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MBTI 검사 해봤어. 난 학생 A가 ENFP야. 자, 학생 A는, A 학생은 ENFP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B 학생은 반대로 얘기했죠. ISTJ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ISTJ야. 그래서 그런지 선박 설계나 기관 같은 기술직이 잘 맞는 것 같다.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일하는 게 편하고 실제로 기계 다루는 게 재밌더라고. 자, 그래서 내가 실습 보고서를 항상 체계적으로 정리하는구나. 나는 아이디어를 자주 바꾸는 편인데 어쩐지 지난번에 해양 환경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 기획했을 때넌 진짜 신나 보였어. 그래서 각각의 MBTI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선택지 한번 보면서 답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학생은 즉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방식을 선호한다. 자, A 학생은 아까 ENFP라고 했었죠. ENFP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즉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방식이다. 직관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A 학생은 N에 해당되죠. N. 직관형.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B 학생은 감각을 활용한 즉각적 판단을 선호한다. 자, B 학생은 ISTJ죠. B 학생은 인식형이죠. 인식형. B 학생은 감각 B 학생은 감각을 활용한

즉각적인 판단을 선호하는 것은, 즉각적 감각을 활용한 즉각적인 판단을 선호하는 것은 P형이죠, P형. 근데 A 학생이 P형이죠. 그래서 이유는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B 학생이 A 학생보다 해양 분야 기술직에 적합하다. B 학생이 A 학생보다 해양 분야의 직관성이 기술직에 적합하다. 자, B 학생은 A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죠. 실습 보고서를 항상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는 정리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B 학생이 A 학생보다 해양 분야 기술직에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A 학생과 B 학생 모두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같은 특성을 보인다. 에너지를 얻는 것은 E는 A 학생은 E죠. E 외향형이고요. 외향형이고 B 학생은 내향형이죠. 내향형 I입니다. I. 그래서 틀리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기억과 디귿이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MBTI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창업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다. 가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 시간에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니까. 자, 창업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철저한 조상을 바탕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자, 우리 사업, 창업의 첫 번째 단계는 시장조사죠. 시장조사. 시장조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에 해당하는 단계를 찾으면 되겠죠. 자, 사업구조를 확정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본다. 이거는 사업 계획 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업 계획 단계에 해당이 된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처를 탐색하고 자금 운영을 계획하는 것은 3단계입니다. 3단계. 자금 계획에 해당되죠. 자금 계획. 자, 고객의 수요와 경쟁 업체의 현황을 분석하여 창업 아이템의 가능성을 조사한다. 자, 이게 1단계죠. 1단계. 1단계 사전 조사 단계입니다. 시장 조사 단계. 그래서 3번이 시장 조사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실행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거는 마지막 5단계에 해당되죠. 5단계가 대안 계획 및 그다음에 실행의 단계죠. 자,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략과 홍보 계획을 수립한다. 자, 영업 및 마케팅 단계죠. 4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땡땡해양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발표 내용입니다. A씨 학생의 직업 흥미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흥미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A 학생은 뭐라고 했냐? A 학생은 학생 A는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서 해양 환경 관련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조작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기업형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A 학생은. 그 다음에 B 학생은 저는 해수의 성분이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해양 오염 요소를 분석하는 일이 흥미로워요. 그래서 실험이나 조사 활동을 하면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B 학생은 탐구형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저는 문서 정리나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업무가 잘 맞아요. 실습 중에 기간일지를 정리하는 걸 맡았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그래서 해양수산 행정직에 관심이 있어요.
관습형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센스평. 자, A 학생은 조직의 규칙을 중시하며 책임감 있게 계획에 따라 일하는 직업에 적합하다. A 학생, 이거 지금 기억에 대한 것은 관습형에 대한 설명이죠. A 학생은 기억형이기 때문에 틀린 형이 되겠고요. B 학생은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문제를 탐구하는 직업이 적합하다. 자, 탐구형이었죠. B 학생이 탐구형. 이유는 맞는 얘기고요. C 학생은 리더십을 발휘해 사람들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는 직업에 적합하다. C 학생은 관습형에 적합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업형에 대한 내용이죠. 기업형. 그래서 틀린 선택제가 되겠고요. 자, A 학생은 기업형, B 학생은 탐구형, C 학생은 관습형 성격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접 준비를 위한 안내에서 알수 있는 면접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면접 진행 순서, 준비물을 보면 웹캠, 마이크, 키보드, 마우스, 네트워크 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자, 기본 세팅은 장비 점검 후 얼굴 및 음성을 인식하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 질문에 제한 시간 내에 답변한다. 그다음에 문항을 읽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한다. 여기까지 읽어봐도 면접 종류가 AI 면접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웹캠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네트워크 환경을 점검해야 되는 면접은 AI 면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유출할 수 있는 B씨의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물고기가 며칠 전부터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상태를 보니까 활발하게 잘 움직였는데 요즘엔 기운이 없어 보이니까, 자, 배에 복수가 찬 증상이 보이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일 후에 다시 방문해 주시겠어요? 하고 집중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B씨의 마지막 대화로 뭘할수 있습니까? 수산질병관리사, 즉 플라워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처치를 했었죠. 다시 5일 후에 다시 방문하라고, 입원 치료하고. 그러니까 수산질병관리사가 맞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0번. 다음 건강식품 사업 창업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고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창업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고서 브랜딩 전략이 있고요. 고객과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 및 체험 기획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보고서가 이루어졌으니까 영업 및 마케팅인 4단계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4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제품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확보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 계획 단계이다. 5번. 5번이 4단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영업 및 마케팅 단계.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 우리, 바다와 진로 선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했고요. 자, 이상으로 선생님과 함께 수능 특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수능 특강뿐만이 아니고 수능 완성까지 선생님하고 함께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아마 수능 특강 플러스 수능 완성까지 선생님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 본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대뜸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이제 120번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제가 나머지를 이제 이어서 가볼 건데 마치 드라마 중간에 끝나듯이 여러분들께 딱 티저만 보인 느낌이죠?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들아. 생각을 좀 해보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숙제 검사인데, 저요, 저 펭수 선배님 만났다요? 이거, 저희 1층에서 드디어 펭수 선배님이죠. 마주하였습니다. 아, 마주한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다, 사실. 저 멀리 계시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뭐 촬영 중이셨나봐요. 그래서 정말로 멀리서 봤는데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우와 하고 이제 혼자 소리 질렀는데 뭐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머리에 뭐 뒤집어 쓰시고 생각만큼이나 이렇게 거대하셨는데 항상 보면 이제 머플러라든가 또그큰 몸에 뭔가를 이제 걸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 도둑 그런 역할이었는지 얼굴에다 시꺼먼 걸 이제 뒤집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간, 멀리서 봤는데도 너무 재밌었는데, 언젠가 좀 만나서 악수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탁,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해서, 저희 이곳에는 두 아주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없는 큰 선배님들이 계시죠. 펭수 선배님. 그리고 더 오래되신 이제 뽀로로 선배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만날 순 없겠죠? 하여튼간 굉장하다. 그 아이와 성인을 아우르는 굉장한 예 보이시고 있고 활약을 보이시고 있고 요새까지도 굉장하시다. 네, 괜히 선배님들이 아니다. 명언들도 다들 많으시다. 아시잖아요, 특히나.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대박이잖아요, 그쵸? 우리, 노는 게 제일 좋아도 지금 이거 하고 놀자, 이거 아닙니까?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다시 한번 거기까지 이어가 볼게요. A는 0이었으니까 우리는 위의 규칙 따라서 A2를 이렇게 데려왔다고. 근데 K는 자연수니까 이때는 0보다 커가지고 A3이 이제는 A2에서 K분의 1을 뺐다. 그랬더니 이 빼는 친구가 더 값이 커서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때 A4는요, 이번에는 위의 규칙을 따라가지고 여기 분자가 하나 업이 된다. 해서 2에다가 1을 빼주니, 아하, 이거 크기 비교가 바로 안 보인다. 그래서, 아니, 뭐, 너 사실 여기다가 1 넣으면 느낌이 바로 오긴 해요. 자연수니까. 그래도 우리가 더잘 보이기 위해서 통분을 딱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가 K-1이 되어지면서 0이 되거나 양수가 되어지거나 하는 순간으로 나뉘게 된다. 해서 K가 만약에 1일 때에는 A4라는 값이 0이 되고, 그치? 그리고 또는 이제 K가 자연수니까 2 이상의 자연수일 때에는 이 값이 이제 양수로 받아지게 돼서 각각 위의 규칙, 아래 규칙으로 이제 길이 탁 나뉜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줘야 될 부분이 여기였죠. 왜냐? 여기서 똑같이 한번 다시 가볼게. 우리가 0이었는데, 그러면 위의 규칙을 따라가는 거니까 K 플러스 1분의 1이

더해질 거라니까. 그럼 더하면 이 값이 그 다음 항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양수라. 이번에는 아래 규칙 따라서 이러한 값이 빠지니까 다 더하면 결국은 A6항이 될 거야. 이번에는 음수라. 다시 위의 값을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결국 그럼 A7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오는 과정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A1은 0. 그리고 A4는 0, A7은 0. 이렇게 이러한 주기, 반복을 딱 캐치해 주면서 이 주기에 아주 그냥 핵심을 딱 잡는 거죠. 그러면 A1이 0이고 지금 도달해야 될 곳을 바라보면 여기가 이제 항분호차가 21이니까. 그치? 그럼 그 주기가 21에 대한 약수다. 라는 거딱 크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 힌트를 드렸던 게, 지금처럼 이 주기가 항번호 3이 되어지는, 3개가 되어지는 그 수열을 일단 알려줬단 말이지. 그럼 제가 이렇게 항번호를 잡는 거는 1이라는 것부터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잡는 거고, 그럼 다른 수열까지도 찾아볼게요. 약수는 7이 있잖아. 그러면 7n-6은요, 이러한 수열 하나 더 있을 거고, 또 있겠지. 약수 21이 있으니까, 아, 주기가 21개의 항이 되면서 이렇게 항번호가 적힐 수 있는 수열이 있을 것이다. 각각의 A1은 0이고, 그 다음으로 0이 되어지는 그 항은 각각 A4, 여기는 8, 여기는 22가 될 텐데, 이때 A4를 처음으로 0을 만들었던 그 K는 앞에서 찾았듯이 1이다. 그럼 이때에 대한 K들도 찾아서 우리는 더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때를 찾아줘야 되는 건데, 아유, 이거 언제 다 22번까지 다 찾고 있어요. 규칙을 또한 찾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어가겠다. 자, 가게 되면, 우리가 아래서 이제 이 케이스죠. A4가 양수였으니까 아래 규칙을 따라요. 그러면 여기서 빼주는 거거든? A5가 말이야. K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이 위에 분자가 하나 이제 업돼가지고 아까와 비스무리하게 이 비교했던 이 형태. 그렇다 보니 여기도 이제 음수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A6이 이번에는 위에 규칙을 따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가 하나 업돼가지고 이렇게 적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한 길이 나눠주겠구나라는 게 감이 잡히고, 여기 한번 통분해주게 되면, 분모가 이렇고, 위에는 이제 K-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아, K가 2일 때 A6이라는 값이 0이 되어지는구나. 괜찮니? 봐봐. 지금 A4는 0, A6이 0이 되어지는 K가 각각 1이랑 2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아닐 때라고 잡아오는 순간에, 각각의 이번에는 이쪽이 하나가 업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분자가 하나 수가 업되었던 거야. 그럼 또 만약에 이때가 이제 0이 아니라면 또 반복적으로 하나 1, 1, 1, 1씩 올라가면서, 즉, 짝수 번호 항에서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지. 즉, 아까 A4에서 0이 되어지게 하는 그 K는 1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짝수 번호 항. 6이 0이 되어지게 하는 K가 2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짝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이 0이 되어지게 하는 K는 3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그럼 이어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 22가 0이 되어지는 그 K까지 찾아서 찾으려고 하는 4, 8, 12. 즉, 1, 3. 그리고 이 친구 이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다 왔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 규칙이 다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수열을 K라는 친구로 잠깐 표현해 주게 되면 이 번호가 지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 A2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K가 1일 때 4가 나오면서 표현이 된다고. 이렇게 찾으면 편하겠지. 그럼 마지막에 22가 되어지는 거니까 K가 10일 때겠네. 그럼 여기가 10.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이 K 값들의 합은 우리가 14다. 라고 완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꽤나 재밌죠, 이 문제. 그래서 한번 숙제로도 이제 아이디어만 한번 던져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21번으로 가볼게. 보자마자, 어라, 나치 이거. 너무 이거, 이것도 너무 이거.
왜?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앞에 116번이랑 이 박스까지가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면 같은 수능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가나만 다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조건을 볼수 있는데, 아하, 여기는 항이 두 개가 나왔다. 그래서 앞에 116번처럼 하나의 A1으로 다 표현을 해주려고 하니, 할수 있겠죠. 근데 갈 길이 좀 멀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자, 일단 제가 이번에 표현해야 될 거는 A8과 A15겠죠. 가의 규칙 따라갈게요. 그럼 A2에 A4, 마일 플러스 1, 그치? 그리고 A4, 한번 또한 이어가 볼게. 그럼 이 친구도 규칙 가 따라서 가는 거니까 2에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A2도 또 한번 해주자. 위에 따라갈게. A2에 1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이어지게 만들었으니 쫙쫙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제가 이 친구 위치에다가 아래로 정리된 이만큼에 대한 식을 넣어줘 볼게요. 그럼 더하기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배하면서 생각하면 편리할 테고, 계산해 주게 되면 A2가 제곱이고 A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1이랑 곱해지면 A2 하나에다가 뒤에 있는 플러스 1 챙겨주시고, 괜찮니? 그럼 이게 지금 A4인데 어떻게 하겠어? 한번더 여기다 너무나 넣어주고 싶지 않니? 그러면 넣어줘 볼게요. A2 3개 되고 A1 하나. 두 번째 항에다 곱해주니까 A2 2개. 그리고 A2 하나에다가 플러스 1 빼먹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난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를 하겠습니까? A15. 가져와야겠지. 느낌이 이제 와. 해주시면 이번에는 나의 규칙을 따라서 A2 7 마이너스 2. 이 친구 또한 번. A2, A3, 마이너스 2. 한번 더. 아, A3. 그러면 A2, A1, 마이너스 2. 이렇게 각각 다 나의 규칙을 따라서 데려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집어넣어 보자. 그럼 A2 두 개에다가 A1 하나 곱해져 있고요. 마이너스 A2에다가 뒤에 빼먹지 마시고 한번더이 자체를 여기 A7에다 넣어주자. 따라오세요. 그러면 3개에다가 하나 곱해져 있고 넣으시면 두 번째 항이랑 곱하는 거니까 여기가 두 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챙겨주시고 정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 마지막에 빼달래요.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달래. 이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같은 한 끼리 좀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는 똑같네, 앞에. 그치? 세개한개 곱해져 있는 건 똑같아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기 A2 제곱에 대해서는 빼주니까 세 개의 A2 제곱 정리되고, 마찬가지로 빼주니까 플러스 3, A2. 마지막에는 플러스 3. 깔끔하게 아주 삼쟁이로 정리가 된게 63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꼴로 바뀌고 데려올게요. 여기가 A2의 제곱 플러스 A2. 넘어가면, 저 지금 바로 3으로 나누고 있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0인데 나누니까 마이너스 20. 은영. 인수분해. A2 마이너스 4. A2 플러스 5는 0. 따라서 지금 A2가 4거나 또는 A2가 마이너스 5거나 이러한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다. 괜찮니? 이때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 A8이랑 A1에 대한 값이 일단 각각 필요한데, 이 친구 우리 왼쪽에 여기 바라보면 A1 구할 수가 있겠네요. 4 집어넣어 보시면 4는 4A1 플러스 1이야. 그치? 그럼 이때는 우리가 넘어가서 4로 나누는 거니까 A1이 4분의 3이 돼요. 한 값이 나왔는데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제한하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조건에서 0이랑 1 사이에 들어가야 된대요. 잘 들어가. 오케이 해주신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 일단 체크를 해보죠, 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A1 플러스 1이에요. 그치? 그러면 넘어가신 다음에 나누니까 A1이 5분의 6이 돼. 아, 1 넘어가네. 여기서 탈락이 되는구나. 그럼 이쪽이 아니라 이쪽 바라보시고 나머지를 해결하자.
지금 A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A8, 나머지 정보는

정해주면 되는 건데, 4분의 3을 여기 데려오면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A1은 4분의 3이고, A2는 4예요. 이값 데려와서 나머지 계산할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일단, 4의 세제곱, 에다가 A2는 4분의 3, 그리고 4의 제곱, 더하기 4, 플러스 1, 이 값이 지금 A8이다. 나누면, 16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48, 더하기 16, 더하기 5. 이값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21 곱하니까 69가 A8이라 최종적으로 우리 A8을 A1로 나누래요. 4분의 3으로 나누래요. 여기 하게 되면 탁탁 지워서 23 되어지면서 4랑 곱해서 우리 92가 최종 답이 되겠다. 괜찮나요? 이 친구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낯익었던 116번 이랑 문제는 정말 조건이 다 같으나 맨 뒤에 조건 빼고는 같으나 방법을 한번 다르게 진행을 해봤다. 봐주시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번으로 가볼게요.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정수야. 그대들 지금 가볼게요 하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멍 때리면 안 되고 멍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팍 해주고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첫째 항이 2. 공비가 정수다? 아, 저 정수라는 거는 꽤나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뭔가 걸러지거나 아니면 딱 뽑히는 어떠한 조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으흠, 등비 수열이니까 바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때에 대해서 뭔가 탈락이 되는 경우가 나오려나.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가조건에 대해서. 우리 A2랑 A3 그럼 바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A2부터 첫째 항에다가 지금 공비를 제가 R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곱해져 있는 게 A2. 그리고 2에다가 R 제곱 하면 이제 A3. 그치? 이 더한 값이 4와 10이 포함해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일단 이 연립부등식부터 해결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일. 왼쪽부터 이렇게 해결을 해줄게요. 그럼 왼쪽 부등식 데려올 건데 2로 나누면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r에다가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 방향 잘 챙겨주시고 그럼 r-1에다가 r 플러스 2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또는 1보다 큰 r이겠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고 또 하나 챙겨줘야죠. 이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여기의 부등식 이번에 쳐다볼게요. 마찬가지로 넘길 건데 2로 나눠주면서 데려올게. 그러면 R제곱에다가 플러스 R이고요. 넘어가서 2로 나누니까 이런 게 지금 0 이하이다. 그치? 인수분해 해주시면 R-2에다가 R 플러스 3. 이게 지금 0 이하이다. 가 되면서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공비가 되겠다. 여기서 지금 공비는 정수라고 했어요. 그치? 이범위와 이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겠니? 되는 게. 여기가 등호 있죠? 그럼 가능한 게 지금 마이너스 3과 2라는 두 정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고, 그럼 바로 케이스를 마이너스 3일 때 또는 r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가 있겠다. 이어가 볼게요. 이제 나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첫 항부터 이제 맨 마지막 M항과 제 M항까지가 합이 이제 122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등비수열의 합 바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1-공비에다가요. 지금 첫째 항 2라고 줘가지고 1-3이 M계의 항. 이 값이 지금 122가 되게 하는 자연수인 M이 있는가? 를 체크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 4라서요. 나누어 주시면 2가 되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의 m제곱은요. 여기 곱해서 즉 마이너스 아니, 그래서 2, 4, 4를 넘겨서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4, 3이 돼요. 여기 플러스 1 써가지고 그대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좋아. 그렇게 되면 이 n이라는 그 자연수는 지금 5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지. 곧 나왔네. 뭔가 그러면 계산이 이어가지지 않을까. 지금 구하려는 것은 am이에요. 제 m이 5일 때니까 이때의 제 5항을 찾아라 라는 거지. 첫째 항이 1에, 그리고 이때의 공비는 마이너스 3인 거니까 4제곱 해주시면 2 곱하기 9 곱 81, 즉 162가 최종 답이 되겠다. 최종 답이 되겠다? 왜냐? 이쪽이 탈락되니까 여기까지 잘 나온 거겠죠? 그래도 확인하러 한번 가져볼게요.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 생각할 건데, 여기 공비 마이너스 1의 첫째 항에 공비의 m 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제가 공식을 쓰는 거 보면 알수 있듯이, 그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그 공식이 1 마이너스 얼 또는 얼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순서가 두 가지로 가능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뒤에 이제 오는 그 꼴로 써주시고, 1보다 큰 경우에는 앞에 놓여지는 그 형태로 사용을 하곤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래야 각각이 이제 양수가 돼서 계산할 때좀 편하게 다가온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기 계산한 게 지금 122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 1이니까 무시하셔도 좋고, 그렇게 되면 여기 2로 나눠주시니까 여기 61이네요. 그럼 2의 m제곱이 이때는 62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자연수는 없다 해서 지금은 탈락이다 해서 아까 정리해둔 162가 최종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많이 해본 등비수열이랑 등비수열에 대한 합을 쓰는 문제니까 그전이랑 조금 느낌이 달랐던 것 같고, 123번으로 또한 가볼게요. 수열은 뭔가 지금처럼 아이디어로 풀어지는 느낌인 게좀 자주 등장을 해서, 재미를 붙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붙이자. 볼게. 제 A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B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 보면 K가 홀수일 때는 이 지수가 짝수가 돼서 앞에가 플러스야. 그치? 근데 만약에 K가 짝수일 때에는 이 지수가 홀수가 돼서 마이너스가 따라와요.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B2가 주어졌으니까 이 친구부터 생각하면 A2에 해당하는 그 친구까지 데려올 건데, 홀수인 친구는 앞에가 플러스, 짝수인 친구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A2에서 A1을 빼면 D, 공차 D잖아요. 제가 만약 공차를 D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은 반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공차가 되겠지.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다라고 하고 있으니, 아, 저 AN에 대한 공차가 2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라는 걸로 일단 캐치 하시고, 다음 B3 플러스 B7도 마찬가지로 한번 제가 쫙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B3은 그러면 A1 마, 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테고, 뒤에 나오는 B7도 마찬가지로 적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뿔마 마지막에 뿔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이럴 때 더해달라는데 너무나 나열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야. 바로 뭔가 엄청난 빠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보면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 여기 둘이 더하면 이어져 있으니까 D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 A 플러스 2D고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라고 볼수 있으니까 D가 나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뒷번호가 플러스일 때 이쪽이 D, 여기도 D, 여기도 더해주시면 공차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정리하면 A1은 몇 개가 남나요? 두 개의 첫째 항에다가 지금 네 개의 공차가 나와. 이러한 값이 지금 0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런데 지금 D를 제가 2라고 구해줬거든요. 그러면 이 값에다가 플러스 8을 한게 0인 거니까, 아, 이 조건에서는 첫째 항에 대한 값을 주고 있구나라고 찾아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지금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했어. 근데 구하려고 하는 것은
BN에 대해서, 즉, B1, B2, B3, B4, 마지막에 이제 B9까지 더한 그 합을 이제 구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 한번 가봅시다.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봐봐. B1은요, A1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치? 이 친구는 A1-A2, A1-A2 플러스 A3. 즉, 이 모든 친구는 일단 A를 다 갖고 있어. 즉, A1이 9개. 그런데 그럼 맨 앞에 이 친구 빼고 나머지 이 8친구가 마이너스 A2를 갖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8에 A2. 이런 식으로 항 번호는 1 up, 앞에 대한 절댓값은 하나 다운 하면서 우리가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부호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적어주시면 6, 오야, 헷갈려요. 5, 마이너스, 플러스, 마지막에 이 친구만 우리가 A9를 갖고 있을 테니까 A9는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괜찮죠? 자, 이렇게 이어질 건데 제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거는 A랑 D야. 여기가 A라고 해볼게, 첫째 항을. A랑 D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느낌이 오지. 왜냐면 각각의 항이 예를 들어서 A5는 A 플러스 4D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반항으로 쫙 표현해서 A끼리 D끼리 일단 모아주면 어떨까? 잘 뽑아줘야겠지. 여기서는 A가 9개.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8개. 마이너스 8개. 마이너스 8. 그리고 쭉쭉쭉 더해주게 돼서 마지막 이 순간까지 A를 일단 몰아주고, 그 다음에 D끼리 묶어줄 건데, D는 어디서 오겠어요? 일단 이 앞엔 없고, 이 뒤부터 마이너스 8이 곱해져 있는데, A2에서는 D가 하나, 1D잖아요. 이렇게 앞에, D 앞에 붙어 있는 상수를 좀 정리할게요. 여기는 7이 곱해져 있어. 그치? 근데 이 A3는 더하기 2D잖아요. 그치? 그럼 2 곱하기 2.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부호 바뀌고 앞에는 8, 7, 6, 뒤에는 1, 2, 3.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3.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한번 적어 볼까요? 마이너스 5, 4, 플러스 4, 5. 어디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3, 6, 플러스 2, 7. 헷갈려요. 마이너스 1, 8, 플러스 9. 아니냐, 여기까지가 크지네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공차. 뭐 D는 2라고 이렇게 구해놓긴 했는데, 봐봐. 이 괄호 안에 수를 쫙 보니까 우리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 여기 부호 바뀌었네요. 와, 한번 바뀌니까 쫙쫙 도미노처럼 틀려버렸어, 얘들아. 여기 풀, 여기 마, 뿔, 여기 마, 뿔. 이렇게 제대로 적어주니까 보면 지워지거든. 앞뒤가 똑같은 값으로 이제 지워져요. 이 뒤가 싹 0이 돼. 그래서 결국은 이만큼에 대한 값이 정리가 되어지면 되는 거고, 우리 이만큼에 대한 값 더하면 5거든요. 5A1에 대한 값이 지금 궁금한 거지? 이게 최종 답이네요. 근데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0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실 이제 일반항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구한 값을 집어넣는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124번. 오, 완성형 문제고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어떻게 한다? 필요한 부분을 잘 찾아가서 한번 봐보자. 일단 지금 화면에서는 맨 아랫줄 있죠? 지금의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fx가 0이거나 fx가 3이 되거나 하는 그 x를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의 범위는 지금 그 앞에 그 뒤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되겠다. 이 범위 안에서 일단 찾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온대. 괜찮니?
그런데 FX가 지금 우리

맨 위에 박스, 맨 윗줄 보시면 2차죠. fx는 우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인데 이 친구 잠깐 살펴볼까요? 제가 함수로 좀 그려주시면 0에서 4의 실근을 갖고 위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 조건 두 번째가 주기가 4인 주기 함수예요. 그치? 그렇다 보니 여기가 주기 함수잖아. 그러니까 4를 주기로 이렇게 계속 볼록볼록 이어져가는 형태이다. 그럴 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fx가 0이거나, 즉 여기 x축에 해당하는 실근이거나 또는 3, 이앞 3에 대한 그 실근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건데 우리 2에 대한 값 함수에다 넣어보시면 여기가 4라는 이러한 위로 꼭지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0에서 4까지에 대한 x좌표를 일단 찾아봅시다. 앞에 0 포함되고요. 여기 그리고 3에 해당하는 이 x좌표는 3이 나오게 하는 거는 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우리 2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여기가 3. 이라는 또 하나의 값을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범위에서 0, 1, 3이라 지금 가는 일단 1이 되어지겠지. 괜찮니? 가가 1이다. 이럴 때 그러면 지금 새 수열로 저 팀을 만들었거든요. 보면 반복이 되겠지. 0, 1, 3, 다음에 4, 여기 5, 7 이렇게 뭔가 이 그래프에서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이세 친구들씩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 친구씩 나눠가지고 팀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의 이 각각의 값들을 여기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는 0, 4, 그리고 8 이러한 친구들을 일단 제1팀 이렇게 부를게요. 제1팀 이렇게 데려오고 그 뒤에 있는 뭐 1, 5, 9 이런 친구들을 2팀, 다른 친구들을 3팀 이렇게 이제 적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지금 수열은 이렇게 뛰는 거니까 주기가 4겠죠. 그치? 왜냐면 그래프의 주기가 4니까. 따라서 지금 공차가 모두 4인 등차 수열이다가 되는 거고 지금 나에 해당하는 수는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구해야 될저 단은 A20, A21, A22에 대한 값을 구해주는 건데, 아, 이 주기 따라가지고 우리는 각각의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볼게. A20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저팀 있지? A3n-2, A3n-1, A3n. 이 꼴로 일단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3 곱하기 7 마이너스 1 이러면서 제2팀. 수열 두 번째. 제2팀에 들어가게 돼. 그러면 제2팀의 리더는 누구야? 리더라고 또 할게요. 리더가 누구야? 이 친구 아니야. 그러면 1을 시작으로 주기가 몇번 갔느냐라는 건데, 7이 곱해져 있으니까, 아, 주기 7번? 4씩 7, 아니, 더하기. 4씩 7번 하면 이제 틀리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n에다가 1 넣었을 때, a에 3n-1인데 a가 1일 때가 이 리더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7이라는 거는 6번의 주기를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4인데 6번 갔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의 값이 지금 25가 된다라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할게요. 그렇게 되면 두번 더. A21은 A3 곱하기 7이야. 얘는 제3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리더는 누구야? 3이잖아요. 그쵸? 3으로 시작해서 7이니까 한합된 6번의 주기. 4 곱하기 6.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이때는 27이다. 그럼 나머지 22도 해보는데, 저 주어진 수열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여기가 3 곱하기 8이 3 곱하기 8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줘서 제1팀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1팀의 리더는 0이고요. 0부터 이때는 주기가 7번 해서 28. 그래서 다 더해주자라는 거죠. 더하면 42 더하시는, 52 더하시는 거니까 80이 지금 다에 대한 숫자가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다 더해달라고 하였으니, 쫙 더하면,

그러면 85가 최종 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주기를 따지는데 각각의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넘어가 볼게요. 125번으로 가볼게요. 좋아. 이번에는 그것 또한 수학적 귀납법을 바라볼 건데요. 저희가 바라볼 것은 지금 이 부분이야. 잘 봐. 2번 있지. 2번에서 식이 m까지 더했을 때가 이 형태래. 우리 교재에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아랫줄 m 플러스 1일 때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까 m까지의 식이 2위 형태거든. 그러니까 즉이 플러스 뒤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a m 플러스 1에 대한 그 항에 대한 값이 이 뒤에 오는 이 식이 된다. 그 하나의 항을 더 추가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ANA라는 그 일반항은 문제 맨 윗줄에 주어져 있거든요. 거기 N 위치에다가 N 플러스 1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딱 맞아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야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를 생각해 보니까 2의 N, N-1제곱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는 거라. 괜찮니? 한 번만. 여기. 이 위치에다가 여기를 지금 바꿔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는 거라 가는, 그러면 넣어보세요. 2에 m 플러스 1, 그리고 m, 2에 대한 이제 지수 표현이 가능하다. 괜찮니? 좋아. 그래서 가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를 찾으러 갈게요. 나를 바라보니까 일단 가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제가 m을 먼저 써줄게요. 왜냐면 지금 위의 등식을 바라보니까 이 부분 여기가 2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이 친구랑 이 다항식 이 공통으로 이 부분을 가를 가지고 있어서 묶어주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곱하기 1이라 마이너스 1이랑 상쇄가 되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식이 나와요. 바로 나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나는 2에 2m 플러스 2제곱이 된다라는 거고, 괜찮니? 나는 2에 2m 플러스 2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끝나버려요. 좋아. 그럼 이게 각각의 F와 G래요. 이럴 때, 위에는 3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2에 4 곱하기 3, 즉 12제곱. 위에는 G에다가 7을 넣어달래. 그러면 16제곱. 그러면 12 빼주시는 거니까 4제곱인 16이 되겠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마지막에 그냥 AN 플러스 1. 이 더해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이 굉장히 길게 많이 나온다고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완성형 문항에서는 말이야. 126번으로 가볼게요. 그대들, 어때? 126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를 위해 쳐다봐야 될 곳이 뭐냐면, 여기, 가, 위에, 가.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오른쪽이 m이고 위에가 이제 여기는 왼쪽은 m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럼 뒤에 식의 형태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시그마 뒤에 식에다가 k 자리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었을 때가 이 가가 해당이 되겠다. 괜찮니? 그럼 k 위치에다가 우리가 m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분모는 이제 m 플러스 1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위에가 k 위치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1에 m제곱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조합의 수에다가 n 플러스 1 넣게 되면 앞에 뒤가 이제 같아지면서 값이 1이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다. 따라서 지금의 가에 대한 식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럴 때 이제 여기가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다음과 같은 식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러한 식으로 또한 뽑히냐라는 거야. 한번 봐볼게. 여기가 보면

A, C 컴비네이션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보자마자 그러면 앞이 M이니까 여기가 M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네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같이 경외수를 정리할 수 없지만, 잘 다시 보고 와주시고, 따라서 나는 M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아, 그럼 위에 있는 가는, 본래 이제 여기가 M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M제곱, 이었는데 이 친구 어디로 간 걸까요? 아, 이 친구 사실 보면 이식이 그대로 오면서 여기는 n 플러스 1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게 이제 m까지였잖아.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중괄호에다가 n 플러스 1다 k 위치에 넣어 보시면 이렇게 또한 정리가 될 겁니다. 해서 궁금하신 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밑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다를 어떻게 찾겠느냐? 중괄호 안에서만 좀 변형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일단, 이 K가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곱해지면서 K 팩토리얼이 됐어. 보여요? 그리고, N 팩토리얼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됐어.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다는 거잖아, 분자에. 그럼 우리도 분모에 N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서 상쇄를 해줘야 다시 N 팩토리얼이 되겠죠? 따라서 다에 해당하는 식은 n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수를 이제 넣을게요. f에다가 4 넣고요. 그러면 5분의 1이네요. 그리고 위에다가 g에다가 3 넣으시고 3 팩토리얼. 그리고 더하기 3 넣으시면 4. 오케이. 그러면 5 곱하기 여기 6이고 4여가지고 10 해주시면 52 최종 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괜찮아. 괜찮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번으로 가볼게요. 자,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저렇게 an을 말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볼까요? 제가 당연히 필요해서 다시 올 건데, 일단 뚫려져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그럼 뒤에 나오는 게 AK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뚫려져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가볼게. 앞으로 가서 AK를 이제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3 이상의 자연수 n이 있어가지고, 즉 나열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1, 2, 3, 4막 있어서 n까지의 그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순서쌍을 두 수를 뽑아서 순서쌍을 만들 거래요. P,Q라는. 그럴 때 그대들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저걸로 우리가 그 순열과 조합의 길이 나뉘잖아요. 그치? 이 중에서 두 개의 숫자만 초이스만 해주면, 아, 큰 것이 Q다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나열할 필요 없이 택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N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그 원소의 개수는 결국은 NC2가 되겠지. 조합의 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NC2가 지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를 바라보지. 이럴 때 AK 플러스 1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AK가 누구냐라고 다시 앞을 가볼게. 안 갈게. 여기서 볼게. 자, 그러면 이때 AK는 그두 순서쌍에서 P,Q를 만들 때이 Q들의 평균 값이래요. 괜찮니? 평균 값들을 말하는 건데, 그럼 보면 그 개수로 나눴어. 그렇다라는 것은 그때 그 Q들을 일단 다 더해놓은 총합이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가 지금 NC2가 들어가면서 이 더하기 기준의 이 왼쪽은 우리가 앞에서 집합 AK까지의 K까지에 대한 그큰 수들의 합이에요. Q들의 합이야. 그럼 이 더해진 이 나는 K 플러스 1로 추가가 되는 이 집합의 순서쌍 안에서 최댓값들의 합이라는 거지. 괜찮아요. 이때 최댓값들은 지금 다 K 플러스 1로 동일하고요. 다 더하라. 총 K개라. 우리는 K를 곱해준 저 식이 나가 되겠다. 따라서 이때의 나는 지금 K 플러스 1 이렇게 데려와 주면 되는 거고, 지금의 여기 K예요. 문자만 바꿀게요. 지금 AK였으니까. 그래서 남은 지금 FK, GK라고 할때 각각에다가 10 그리고 9를 넣어달라라고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10 넣고

그러면 10C에다가 냐 더하기 여기다 9 넣으시면 9 곱하기 10이죠. 계산할게요. 여기 10C니까 10, 9, 2로 나눠주시고 여기는 90이 되어서 45 더해주시는 거니까 135. 이렇게 끝을 내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마지막 완성형에 126번, 127번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1학년 때그 경우의 수 파트에 등장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등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컴비네이션 나오면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그러한 단순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식을 다루는 건 어려워한다고. 하지만 대비해놔야 지금과 같은 같이 융합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럼 앞에서 우리 잠깐 그 부분 있잖아요. N, C, R에 대한 그 표현만 잠깐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이 친구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니? n 팩토리얼 그리고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라는 거잘 정리하고 계신지 이것 때문에 지금 126번이 풀린 거거든요. 왜요? npr이라는 값을 n 팩토리얼에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조합의 수는 사실 npr이라는 것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NPR 대신에 다음과 같은 식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이와 같은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우리 NPR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주시고 얘를 R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N팩토리얼로 나눠지는 그 이유가 상황적으로 어떻게 돼요? 말했듯이 이 친구는 나열을 하는 거고 이 친구는 나열하지 않아. 그지? 앞에서처럼 택하기만 하면 그 경우가 끝이 나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친구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는 얘에 대한 그 모든 경우의 수에서 나열이 되는, 즉그 중복되어지는 거를 다 빼버리자라는 거야. AB 쓴 거랑 갑자기 확통이 돼버리는데 AB 쓴 거랑 BA 쓴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중복되어지는 경우를 없애자고요. 그게 바로 중복되어지는 이 친구로 지금 나눠져서 그 수를 줄인다라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지. 괜찮나요? 짜잔! 잠깐 동안에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 특히나 이제 그대들이 헷갈려해서 잠깐 봤고요. 이거 문제 풀어보는 겸 다시 정리해 주시고, 괜찮나요? 좋아! 지금처럼 우리 숙임위에 등장하는 완성형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보면 알수 있다시피 굉장히 길지만 생각보다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풀이를 제가 짧게 했죠. 그래서 완성형 문제가 나올 때는 좋았어! 라면서 잡기 위해 여러분들이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다시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1등급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민 불복종을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약속했었던 대로 만점으로 가는 개념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과 자료실에 여러분들 링크를 하나 올릴 거예요. 이제 어떤 드라이브 링크인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 EBS에서 강의를 찍으면서 만들었던 판서들, 심화 자료들, 비교 포인트들, 다양한 내용들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늦지 않게 올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받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홍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공부할 때좀 흥미를 유발하고 싶거나 내가 놀고 싶은데 좀 그래도 좀 공부하는 느낌으로 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제 SNS 계정 하나에 제가 윤리 관련된 영상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말 많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 진짜 만든 것만 한 2, 300개 되고 그중에 추려 가지고 올렸는데 한번 나중에 심심할 때 보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2027 수능 준비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만점으로 가는 개념 되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핵심 구조에 대한 판서를 진행을 할 때는 소로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로에 따르면 양심의 근거에서 시민 불복종을 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설명드렸고요. 이 비교 판서의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에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롤스와 싱어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말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 꾸겨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롤스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포인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완전히 정의로운 혹은 매우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이후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 거의 정의로운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정의의 원칙을 그냥도 아니야.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특히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 등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이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아니면 최근에 또 기출되고 있는 뭐 공공적인 정의관, 뭐 아니면 공적인 정의관 등등을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진행합니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이 전제들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체제를 변혁하겠다, 뒤엎겠다, 이게 아니라 정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정의로운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이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합니다. 그쵸? 우리 지난번에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때 오답으로 나왔던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네. 이렇게 한계 내에서 하니까 그때가 오답이었지, 그치? 네, 됐죠? 다음으로 여러분들,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 정치적인 행위이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의 경우에도 예전 기출들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복습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어 여러분 경우에는 공리주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제 불복종을 합니다. 그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불복종을 하고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복원하는 시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가 전제한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 공리주의 관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가져오게 될 이익과 이 손해, 손실을 비교해서 불복종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복종이 가져올 사회적인 이익이 더 컸을 때 불복종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적, 뭐 비폭력적, 처벌 감수 행위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내려가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끝으로 합법적인 수단을 먼저 하고 나서 불복종을 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들 여러분들 이번에 풀게 될 기출 문제 거의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제가 문제 풀이를 하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행위야.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에 대한 의미 차이가 사상가마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다 정의로운 행위라고 말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복종이 가져올 결과 또한 신중히, 효과 또한

하신 중에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로이스에 따르면 불복 중에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서 체제가 막 붕괴될 위험, 혼란에 빠질 위험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싱어의 경우에는 불복 중이 갖고 오게 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가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막 어떻게 저렇게 긴걸막다 말로 막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많이 보면 돼요. 네. 거의 뭐 노래 가사 외우듯이 막 나중에 기억이 날 겁니다. 그쵸? 갈게요, 여러분들. 네. 이제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한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가의 가브리엘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줄 거예요. 네. 펜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펜을. 오케이. 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나왔다. 그러면 롤스일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전체 문맥을 다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앞에서는 롤스인 척 했다가 뒤에서 롤스를 비판했던 싱어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친구들이 앞에서 바로 그냥 롤스구나 해서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문제는 충분히 다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 원칙의 심각한, 그쵸? 위배나 공정한 기획윤 등의 원칙에 현저한 위배에 국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왜 국한되지? 롤스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정의의 원칙, 우리가 세 개가 있었어, 그치? 제가 이거 외울 때 그냥 쉽게 재채기에서 자차기라고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고, 아니면 자기 차못 뽑았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기 차라고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개 문제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공정한 기획균 등의 원칙. 세 번째, 차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위에 두 개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할 수 있대. 근데 차 등의 원칙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롤스는 그 법이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획균 등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차 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는지 판단할 만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거 차 등의 원칙 어겼으니까 불복종해야 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롤스는 차 등의 원칙이 아닌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획균 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에 한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뒤에 여러분들 나오는 선지를 보게 되면 제가 방금 말했던 걸 오묘하게 꼬아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했던 선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내용을 복습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됐죠, 여러분들? 갑은 롤스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문장 하나하나에 배울 개념들이 참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한번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끝났네. 공리주의 관점. 싱어가 나오겠네. 우리는 우리의 불복종 행위가 실패해서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 신중히 불복종해야 돼. 잘못했다가는 다른 걸로 했을 때 성공했을 텐데 이거를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실패해서 반작용을 일으켜서 다른 수단이었으면 성공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위험을 가져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싱어는 얘기합니다. 싱어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계속 결과를 고려하는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제 내려갈게요. 여기는 지금 롤이었고요. 네. 롤스, 여긴 지금 싱어였습니다. 일단은 A의 경우에는 롤스, 예스, 싱어, 노고요. B의 경우에는 롤스, 예스가 나오면 되고 C의 경우에는 싱어가 예스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고! 기억! A.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있죠. 그쵸? 위치를 좀더 뒤로 할게요, 여러분들. 있죠, 그쵸? 네. 시민 불복종을 떠올리면서 그냥 기억은 간단하게 A, 여러분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롤스에게 예스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기억은 정답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뒤에 있는 싱어도 확인해야 돼. 싱어는 예스라고 할까, 노라고 할까? 여러분, 싱어 또한 시민 불복종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스라고 할수 있겠죠.

합법적인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 신명불복종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싱어 또한 얘기합니다. 따라서 둘다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은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스와 노를 찾고 있던 거니까. 니은입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롤스가 여러분 얘기하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그 사회 속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네. 조금 낯선 표현이었지만,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선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은 별표치고 롤스에게 예스다라고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네. 다음, 디귿입니다. 시민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행위인가? 이제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 양심이 나왔어? 양심은 소로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습. 아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여러분들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별표. 그러니까 이제 디귿 또한 동그라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니은 디귿이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거 체크가 가능하겠죠.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실력을 먼저 키우면 됩니다. 시간은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게 될 거예요. 리얼입니다. 씁니다. 싱어에게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노. 불가능하지 않아. 왜?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이라 해도 그것이 공리를 증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떨어뜨린다면 불복종 가능하지, 그치? 사회적인 이익과 손실 고려해서 불복종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노라고 하시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 다시 체크. 네, 됐죠? 이제 넘어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징 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공적인 정의관, 뭐 공유된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이 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체제의 정치적인 원리들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죄의 벨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나가 동의할 만한 정의의 원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죠? 평등한 원칙 입장에서 이 정의의 원칙을 탄생시켰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가 이제 운영이 될 거예요. 사회 구조가 정해질 거고 사회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정의 원칙 하에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헌법 하에서 일부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정의 원칙을 함께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롤스가 말하는 표현,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그냥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면 안 돼? 왜 굳이 거의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롤스에 따르면, 롤스가 분명히 알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류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정의 원칙에 반하는 법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어떠한 입법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정의의 원칙은 완전하고 완벽하겠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법률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그 사회 속에서 그런 일부 부정의한 법들과 정책을 변혁하기 위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그런 경우도 없겠지. 다 완전한 법들이 만들어질 테니까. 근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들이 생겼을 때 그때는 불복종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야, 너 어디야? 너 언제쯤 올 거야? 야, 거의 다 왔어. 거의. 그 말을 여러분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혼자 웃고 막침 튀기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화면 속에서 안 튀었죠? 오케이. 네. 네, 여러분 누구? 롤스. 네.
롤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문제 여러분들 오답률이 무려 80%였습니다. 네, 10명 중에 8명이 틀렸습니다. 네. 1번.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이 뭘까?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할 원칙이 뭐야? 롤스에게. 정의의 원칙, 그치? 정의의 원칙에 대한 불복 중에 허용될 수는 없다. 허용될 수 없지, 그치? 네. 뭐야? 정답 1번. 끝났는데? 뭐지? 네. 이게 오답률이 그렇게 높다고? 네. 높을 수 있지, 그치? 아마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했던 선지가 있겠지, 그치? 네. 근데 이제 1번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이 정의 원칙의 근거에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야. 그 일부 법과 정책이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불복종을 정의 원칙에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적어드리면 이 롤스에게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근거이지 대상은 아닙니다. 정의의 원칙에 불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네. 1번 여러분들, 별표 치고 요 내용 다시 복습. 네. 이제 뭐가 그럼 어려웠을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 2번이 많이 헷갈렸겠구나, 그치? 네. 봐봐. 일단 여러분들, 시민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의한 사회. 아마 이걸 여러분들 기억했던 친구들은, 아, 그렇지.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지.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해서 2번을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서 오답으로 빠졌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정말 잘하는 거야. 헷갈린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확실하게 더 하나를 더 알아야 되겠지, 그치?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부정의한 체제, 부패한 체제, 이런 경우에 불복종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롤스에 따르면 뭐 혁명적인 방법까지 얘기합니다. 불복종은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완전히 정의로운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질서 있는 경우. 완전히 그냥 우리가 좀 우리끼리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불복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미 정의의 원칙하에 완벽하게 헌법이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법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인 경우에도 불복종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은 틀렸죠. 이 2번 선지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한번 이것도 정리하길 바랄게요. 이게 괜히 1등급 도전 문제가 아닙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불복종이 벌어져서 체제가 여러분들 막 위험, 막 붕괴 위험에 빠지거나 막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혼란이 발생할 경우도 이 롤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너무나 막 무질서해지는 그런 상황 또한 우리가 생각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한 가능합니다. 4번입니다.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은 여러분 달리 말하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면 무조건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니죠. 네. 두 가지 설명할게요. 첫 번째, 롤스라는 관점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거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자유가 상충할 때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분배 정의 때 얘기했습니다. 그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법.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치?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치?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겨야 돼요. 단순히 제한한다고 무조건 불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평등한 자유를 심각하게 어겨 혹은 공정한 기회 균등을 현저하게 어겼을 때
그럴 때 불복종이 일어난다. 그 내용들 두 가지를 여러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5번입니다.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 될수 있죠. 그렇죠? 네. 5번은 문제없이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여기저기 중요한 개념이 잔뜩 나왔던 좋은 문제. 그런 의미에서 별표. 네. 됐죠?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누군지 확인해 봅시다.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게 제시가 됩니다. 나아가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이 일부 법과 정책이 너무나 부정의합니다. 이거 좀 알아주세요. 이거 우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거 함께 지키기로 했던, 약속했던, 우리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게 바로 롤스가 얘기하는 시민불복종이에요. 시민불복종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고요. 빨간 펜, 네. 그것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유된 정의관, 공공적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 롤스가 되겠죠. 바로 한번 기억부터. 네.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약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네. 만약에 무질서가 일어나서 막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지러워지는 것들, 여러분들 그런 효율성을 침해하게 되면 이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그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침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X라고 치고 지워주면 돼요. 네. 이건 뒤에 또 제대로 또 설명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막 효율성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네. 롤스에게도 효율성이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 니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시민불복종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분명히 법을 어긴 행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일부 법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행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별표 치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을 통해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요구를 숙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민불복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소수자의 욕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일부 법과 정책들이 우리 소수의 자유를, 소수의 권리를 너무 심각하게 어겼습니다. 좀 봐주세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시민불복종. 됐죠? 네. 디귿 X.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법에 대한 충실성이 표현될 수 있다. 이제 원문 표현에 근거해서 낸 선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롤슨 여러분 얘기합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 행위가 공공적이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비폭력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행위의 법적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법에 대한 충실성이 표현됩니다. 특히 세 번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충실성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리을 정답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체제 내에서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체제라는 게 정의롭다는 걸 알고 있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불복종을 하면서도 나 법에 대한 충실성은 지키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공적, 비폭력적, 그리고 처벌 감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내용과 연결해서 리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바로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의 몇 번? 4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07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선지예요. 네, 좋아하는 지문, 선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별표 치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책에서는 여러분들, 네, 제가 이거 예전 책이라서 좀, 네, 아버지가 또 윤리교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께 물려받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도 여러분들 불복종이 뒤에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고로 포스트잇은 제가 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네. 뒤에 보게 되면, 불복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막, 뿔뿔이 여러분들 흩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의 챕터로 구성되어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출제가 되고 있는 선지들, 문장들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막 보겠다고 막 책을 사서 읽고 막 보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효율성 혹은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도 괜찮고 내가 정말 막 정치 관련된 뭐 학과나 아니면은 윤리 관련된 학과를 갈 거라서 이 정의론을 꼭볼 거야 라고 하면은 봐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 때 추천드리는 지문들을 보면서 아 이게 책 속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걸 파악하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롤스가 말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뭐죠? 공유된 정의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 정의의 원칙 바로 연결을 쫙 하시면 돼요.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원칙을 정당화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교설, 그것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하면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 정의의 원칙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롤스님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공적인 정의관, 공공적 정의관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관없이 별거 아니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맥락이야. 불복종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적인 교설이 되면 안 되고 도덕 원칙이 되면 안 돼.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하면 안 돼. 그것은 공적인 정의관에 기초해야 돼.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롤스라는 거 확인해 보고 문제를 풀 건데요. 참고로 이 지문은 다음 문제들을 풀 때도 또 활용이 된다라는 걸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네, 1번 보겠습니다.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수 없다. 뭔 소리야? 될수 있어. 네. 사회에 여러 번 존재하는 소수자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닌 정의관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에만 기초해 있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지, 그치? 소수자들 여러분 또한 공유된 정의관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공공적인 정의관을 바탕으로 이 일부 법과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1번, 근거될 수 있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괜히 막 읽으면서 이거 소수의 정의관을 말하는 건가? 일부 사람들만 생각하는 정의관을 말하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해서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 소수자들 또한 분명히 공유된 정의관에, 공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 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2번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을 정말 헷갈리게 했던 선지예요. 상권쌤,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할 수 없다면서요. 차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해서 그거 불복종할 수 없다면서요.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2번이랑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2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교묘하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야. 봐봐, 여러분들. 봐봐.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야. 어떤 법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사회구조를 편성하도록 하자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야.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 법이 만약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공정한 계획인데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죠. 네. 정답 여러분들, 2번이죠. 신기하지, 그치? 오답이니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계속 세밀화 시켜야 돼. 계속 조금 더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해석을 하고 계속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문제 풀이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다시 정리.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계획인데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 성립합니다. 차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다고 불복종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등의 원칙에 근거

어떠한 법이라고 해도, 그쵸? 법은 여러분들, 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평등한 자유와 심각한 공정한, 다시, 굉장히 말이 길어지니까 좀 꼬이네, 그쵸? 차등 원칙에 근거한 법은 여러분들, 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평등한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그때는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별표, 체크, 됐죠? 별표, 그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인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있죠, 그쵸?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내 자유를 지킬 권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4번,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된다. 아니지,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잖아. 두 가지. 그것은 평등한 자유에 심각하게 어긋나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네. 그때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불복종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돼.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양심적 거부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국가의 규제예요. 국가가 만약에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평등한 자유를, 공정한 기회균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불복종 될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 2번인 거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맥락 속에서 시민 불복종의 근거나 어떤 경우에 불복종을 할수 있느냐가 질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던 문제. 네. 다음 이제 10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인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네. 우리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정의한 일부 법과 정책들을 계속 불복종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함을 인식해야 된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재밌는 포인트. 여러분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는 뒤에 또 지문에 계속 나오지만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람들이 일부 법과 정책이 매우 부정의해요. 이거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어요라고 사람들한테 그 정의감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바꿔야 돼요. 우리 달라져야 돼요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또 문제를 풀때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이라는 거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뜻한다. 네. 108번에 누구? 롤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기억입니다. 국가의 처벌이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아니, 있죠, 그쵸? 언제? 국가의 처벌이 만약에 평등한 자유를 심각하게 어겼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죠. 앞에 나왔던 국가의 규제라는 것과 여러분들 맥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X. 방금 제가 여러분들 피식 웃었던 이유는 나오는 게 진짜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했으면 시민 불복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위반한 게 아니라면, 부정의한 정도가 여러분들, 이게 얕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부정의한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그럴 때는 부정의한 법도 롤스는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롤스의 자연적 의무. 부정의한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일단 따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롤스의 맥락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합니다. 그쵸? 앞서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별표 치고 보겠습니다.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어기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유된 정의관의 근거에서 생각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리을.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함으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회의 소수자가 자신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때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사람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리을. 틀렸기 때문에 정답 바로 니은 디귿의 3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수자 또한 주체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참고 별표. 네. 10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62.0% 여러분들, 10명 중에 6명 틀렸다 보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 원칙에 대한 심각한, 공정한 기획윤 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된다. 갑은 여러분들, 롤스, 그쵸? 아니, 지금 롤스 싱어 나오면 2명인데 왜 3명이지? 아까 얘기했었던? 소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공리의 관점에서, 네, 끝났네요. 공리의 여러분 관점. 네, 싱어가 되겠죠. 시민불복종이 중단시켜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비교해봐야 돼. 결과 고려해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민불복종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냐, 손해가 크냐, 비교해서 불복종하자. 바로 을은 싱어가 되겠죠. 다음 병입니다.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이기보다 먼저 인간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정의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법이 부정의하다면 그것을 어길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여러분들 병은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오랜만에 소로가 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로에게 중요한 포인트. 양심에 따라 시민 불복종해야 된다. 네. 이 소로의 여러분 책 굉장히 얇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봐도 부담이 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과나 윤리과, 사회과 등등등 희망하는 친구들은 보고 나중에 교과 세트에다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에 맞는 쌤들의 말씀을 잘 듣고 독서 활동이 있다면 알겠죠? 오케이. 이제 한번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의 경우에는 룰스 예스, 싱어랑 소로는 노. B의 경우에는 싱어 예스 소로 노. C의 경우에는 싱어만 예스가 나오면 되고요. D의 경우에는 소로만 예스가 나오면 됩니다.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A입니다.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가?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셋다 마찬가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A에 yes, no가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다 no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 지워주시면 돼요. 이미 두 개가 다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기억 선지는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는 재밌는 선지입니다. 셋이 지금 공통적으로 no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 달리 말하면 셋다 다수사를 반영한 법이라 할지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통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또 공통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뒤집어서 볼수 있습니다. 네. 니은 보겠습니다. 양심에서 비롯된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싱어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적어볼까 여기다가 롤, 싱, 소, 됐죠? B는 여러분들 싱어 예스 소로 노가 나와야 됩니다. 양심에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다면. 네,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싱어에 따르면 상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네. 시민불복종이 만약에 실패 가능성이 커, 결과를 고려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커, 그럼 여러분들, 싱어에 따르면 정당성 상실하겠죠. 그 시민불복종 고려해 봐야 되겠지.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치? 따라서 싱어에게 예스입니다. 반면 여러분들, 소로에게 중요한 건 양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실패 가능성이 크든, 아니면 높든, 아, 다시. 크든 여러분들 적든, 이 소로의 관점에 따르면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죠. 따라서 소로에게는 노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다시 정리. 싱어는 결과를 고려했다. 나아가서 다음 여러분들. 오케이. 다시. 싱어는 결과를 고려했고 여러분들. 플러스, 소로의 경우에는 양심에서 비롯되었다면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니은 동그라미.
이제 정답은 이렇게 3번과 4번 중에 하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디귿 씹어보겠습니다. 네, 별표 치겠습니다. 싱어가 특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싱어는 시민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우리가 깊게 내용을 볼 건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지금 제가 예고편으로 읽어드리고 뒤에 가서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싱어는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이 배이면 배일수록 불복종은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네, 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디귿처럼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싱어에 따르면 법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더 강한 사회일수록 불복종이 옹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뒤에 가서 조금 더 제가 깊게 설명드리고 지금은 예스라고 하고만 넘어갈게요. 네, 리을 보겠습니다. 딥니다. 불복종은 개인적인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된다. 소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건 양심입니다. 사회적 승인이 아닙니다. 소로에게 노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 바로 여기 니은과 디귿이다라는 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들 1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군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복종은 정치적인 원칙, 즉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란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롤스를 지금 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딱 문장이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해왔지만 그 호소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최후의 대책으로 시민 불복종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도 또 원문을 또 보게 되면 또 심화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고 지금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번 주인공 바로 롤스다. 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권자 다수가 공개적으로 참여해야만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분명히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공공적 행위가 돼야 됩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걸잘 보여주기 위해서 공공적, 비폭력적 처벌을 감수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때마다 늘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만입니다, 만.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정당화되기 위해선 유권자 다수가 공개적으로 참여해야만 되나요? 소수일 순 없나요? 소수여도 괜찮지, 그치? 분명히 사회의 소수인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어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불복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다수일 필요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네. 소수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소수여도 가능. 여러분들이 아마 롤스의 불복종을 보게 되면 계속 소수, 다수 막 이런 표현들이 왔다 갔다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강의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분명히 소수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공유된 정의관, 그쵸? 공적인 정의관, 즉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정의관의 근거에서 이거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서 법률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부정의한 정치 체제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의한 정치 체제. 부패한 정치 체제. 부정의한 정치 체제. 시민 불복종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로운 체제 아래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성립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 선지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별표를 치고 보시길 바라고요. 롤스에 따르면 요 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이뤄진다. 내에서만 이뤄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위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

될수 있다. 네?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겠다고요?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3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할때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지 못하는 정책.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것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쵸?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근거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죠? 그쵸? 오케이. 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평등한 자유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언제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정당한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언제? 심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자연적인 의무에 의해서 일단 따르고 보자라고 얘기했죠. 정답 5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심각하지 않을 땐 이런 경우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10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번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협동체의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인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에 은밀히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스가 말하고 있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함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기억부터 볼게요. 시민 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할 때만 정당화된다. 기억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간접적 시민 불복종. 따라서 X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성건쌤, 시민 불복종은 분명히 그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어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롤스는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의 경우 또한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어겼을 때 너무나 큰, 막, 피해가 있거나 그럴 때, 아니면은, 뭐, 국가 간에 관련된 법들일 때, 그건 내가 불복종도 할수 없는 상황이야, 그치? 그럴 때,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교통법규나 다른 정당한 법들을 어김으로써, 나이 법에 대해서 부정의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법을 내가 직접 어기지 못하니까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그 마음을 보여줄 거야 라고 롤스가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다른 법을 오히려 어김으로써 해당하는 법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기억 여러분들 간접적 시민 불복종을 떠올리면서 X 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또한 뒤에서 지문에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선지도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롤스의 여러분 따르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때로는 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예를 들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불복종이 발생했을 때 체제의 무질서, 혼란이 일어나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 또한 우리가 생각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에, 즉 산발적으로 불복종이 발생할 경우에,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제를

하면 위에 앞에 나왔던 질문이야.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인 교설이 우리의 주장에 일치하고 이를 지지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되게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온갖 여러분 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정리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듣고 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리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현저하게 여러분들 침해한 정책은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그쵸? 네, 확실하게 되죠. 그쵸? 심각하게 현저하게 어겼으면 그때는 된다. 다시 복습.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으면 시민불복종이 성립한다. 네. 리을 따라서 정답 바로 3번 체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원문도 막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면서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때로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은 반복하면서 듣고, 보고, 공부하다 보면 해결됩니다. 처음엔 어려웠던 부분이 오히려 공부하다 보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 듣고, 보고 하면서 익숙해지길 바라고요. 공부할 때 너무 힘들면 가끔은 좀 쉬었다가 바람 좀 쐬고 와서 공부해도 된다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표현이 재밌습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난 법을 존중합니다. 이 체제를 존중합니다.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위법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법행위다라는 말을 룰스는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제 이 표현도 이후에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그쵸? 이 사람들, 여러분들,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이거 정의의 원칙 심각하게 어긴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시민불복종. 네, 바로 룰스가 되겠죠. 이 아래에는 여러분들 지문도 이 소수자와 관련돼서 불복종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별표 치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부터 볼게요.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네,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혹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 행위입니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입니다. 네, 롤스가 말하고 있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니은 잠깐 별표를 치고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니은 여러분 옆에다가 별표.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일단 정치적인 행위인 건 맞습니다. 우리 앞선 지문들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경계선 내에서 행해진다가 틀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분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룰슨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복종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비폭력적이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즉, 법을 어기는 거예요. 따라서 요 부분 내에서가 아니다. X라고 과감하게 쳐야 됩니다. 네. 뭐라고 여러분들?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다.

각각경계선에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디귿.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여러분들 시민불복종의 목적입니다. 네. 목적이에요, 목적. 아, 이게 또 이거 웬만하면 또잘 써주고 싶어가지고 또 이게 신경 쓰이네.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다. 여기 선까지 여러분들 넣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디귿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롤슨 여러분 얘기합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혁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한다. 즉,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불복종의 목적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X치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번 여러분들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이세 개짜리가 나오면 대부분의 친구들의 경우에 좀 약간 얕잡아 봅니다. 이건 뭐 별거, 에이 그냥 세 개밖에 없네, 네개볼 필요 없겠네, 좀 쉽겠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세 개짜리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오히려 확실합니다. 너희들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 이거 뭐가 틀린지 알겠어? 이거 진짜 너 O 할 거야, X 할 거야 라는 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좋은 문제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세 개짜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 지표들을 계속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확인의 용도로 되게 좋은 문제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네, 제가 아까 확인했었던 요 니은 경계선 내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요걸 한번 다시 보시면서 다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 불복종 계속 롤스 싱어 나아가서 소로까지 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롤스가 헷갈린다, 혹은 싱어가 헷갈린다, 혹은 소로 내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다, 뭐 알겠다, 등등등. 다양한 여러분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기출을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기출만 계속 보는 것보다 오히려 개념 강의 돌아가서, 오히려 특강 강의 돌아가서 모르는 것들을 다시 파악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의 생활과윤리 개념 강의의 경우에는 이제 2025학년도,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개념 강의가 있고요. 나아가서 특강과 완성 또한 그 당시에 다 찍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의 수업 방식에 맞게, 극적인 윤리에 맞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그 내용들 참고해서 복습하길 바라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후기를 통해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 내부구조도 하고 대도시권도 나가거든요. 대도시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시. 나와 있는 지표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나왔고 사업체 수가 나왔습니다. 500인 이상의 사업체 수만 표현했네요. 꽤 규모가 있는 사업체 수만 표현한 모양입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치? B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럼 B는 보니까요. 초등학교 학생 수는 많은데 사업체 수 자체가 좀 A에 비해서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초등학교 학생 수 뭐라고 바꿔야 돼요? 이거 상주 인구라고 바꿔야 되겠죠? 상주 인구 대비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서울 내에서도 좀 주거를 담당하는 주변 지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는 매우 적은 데 비해서 사업체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니까 A 같은 경우는 아, 도심 아니면 부도심이겠구나. 그럼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을 좀 담당하는 지역이겠구나. 특히 도심 지역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훨씬 더 적으니까요. 자, 그렇게 비교했을 때요. 우리는 결국 도심하고 주변 지역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주변 지역에 특징을 찾으면 되겠죠.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요. 유출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를 찾아서 주간에 낮 동안에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지. 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을. 정답이죠. 주거 기능이 우세해요. 요것만 보고서도 사실은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학생 수는 상주 인구를 물어보는 거니까.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해요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인 A가 더 많을 거고요. 평균 집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요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생산자 서비스업 하면은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서울 중에서도 도심과 부도심에 몰려 있어요 라고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을이었어요. 자,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2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대구광역시의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고 계속 오는 것은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등장한 지역이에요. 대구입니다. 보통 물어보면은 부산하고 서울에 많이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부해야 되나요?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하고 부산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주 나와서도 있지만 지역별로 그 특색이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문제 낼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에 기반해가지고 적용할 내용들도 많고. 반면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막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현재의 지금 대구 모습도 아니죠. 대구, 현재 대구 모습은 이렇게 여기 위쪽에 있는 모습인데. 그치? 그래서 다른 대도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약간 가운데쯤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 여기가 중심지가 될 거고 주변 지역은 좀 외곽 지역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좀 파악하면 돼요. 참고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은 가운데 있는 지역은 중구가 됩니다. 중심에 있다라는 거야. 반면에 여기 주변 지역은요, 주변 지역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 달성군이라는 지역입니다. 뭐 지역까지는 사실 이렇게 기억을 할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요. 뭐 기억해두면 아무래도 좋긴 하죠. 근데 주변 지역이구나. 여기는 그럼 주거를 담당하겠구나. 중구는 상업을 담당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주어졌고요. 상주 인구가 주어졌어요. 항상 주간 인구 지수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100을 기준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딱 긋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주간인구하고 상주인구가 딱 주어졌을 때 주간인구 지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을 만들었던 것도 우리가 많이 해봤던 내용이기도 하죠. 어쨌든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상주인구 대비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100이 안 된다는 것은 상주인구 대비 일자리가 좀 적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주인구 비율이 더 많다 보니까 낮 동안에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 지역이죠. 주거를 담당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나가 뭐가 되는 거야? 달성군이 되는 거고요. 가는 중구가 되는 겁니다. 그쵸?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결국 물어보는 내용도요. 앞에서 서울, 부산 했던 거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제조업체가 이제 잘 등장하기 어렵다라는 거겠지. 그치?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가 많을 수가 많죠. 당연히 많죠. 이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도시 중심인 도심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맞는 말이고요. 가는 나보다 전체 면적 중 논밭의 비율이 높다. 논밭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아직 도시화가 좀덜 진행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렇지? 그리고 도시 외곽 지역까지 물어봤다면은 도시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논밭 비율이 높겠죠. 아무래도 면적 자체가 넓기도 하고 중구보다도, 그렇지? 그리고 외곽에 위치하니까 논밭 비율이 당연히 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크게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좀 생각할 만한 내용이긴 하죠. 항상 비율이나 그런 면적 자체가 나올 때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율이나 면적 자체나 나가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많거나. 디귿입니다. 나는 가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 초등학생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상주 인구가 많을수록 높겠죠. 상주 인구만 봐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는 말이고요. 리을. 라는 가보다 통근통학의 유출 인구가 적다. 결국 통근통학을 물어본다는 것은요, 주간 인구 지수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가보다 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해야 돼요. 유출 인구가 많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된다는 거야. 100이 안 된다는 거는 낮 동안에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간다는, 유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입 인구 대비 유출, 순유출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오히려 서울하고 부산이 안 나오면 더 쉽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27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결국 또 나오는 지역이 또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수능 때도 마찬가지였지. 나오는 지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쪽은 중구가 될 거고요. 노원구죠. 그래서 강남구입니다. 우리는 중구하고 강남구가 같이 나왔을 때, 그치? 도심하고 부도심이 같이 나왔을 때만 좀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었어요, 여기. 노원구는 쉽지. 그냥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치?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또 뭐도 담당해요?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강남구의 인구 어느 정도라고 했어? 한 50만 정도. 예. 노원구 한 50만 정도. 그러니까 외곽에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냥 40만에서 50만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구는 한 12만 정도, 10만 정도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그치?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자체는 중구가 높고 일자리 자체는 강남구가 더 많은 거예요. 알겠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표도 살펴보니까요. 상주 인구 주어졌네요. 금융기관 수 주어졌습니다. 금융기관 수는 우리가 다르게 바꿔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지. 어떻게 바꾸면 돼? 이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구나.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항상 생산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들을 도와주는 서비스업이야. 그럼 대기업이 몰려있는 곳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금융, 보험, 뭐 광고, 회계, 세무. 그치, 법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근데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금융보험. 이게 뚜렷하다 보니까 좀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구분을 합시다. 상주 인구는 나하고 다가 많아요. 가는 상주 인구 자체가 적어요. 아니, 찾았다 보였어. 가가 뭐가 돼? 중구. 그치? 그럼 나하고 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상주 인구 자체는 비슷한데요. 금융기관 수인 생산자 서비스업은 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럼 나가 강남구가 되는 거고요. 다가 주거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노원구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중구하고 강남구는 구분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하고 뭐 서초구를 비교하든, 중구하고 영등포구를 비교하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가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이거는 사실 상주 인구를 가지고 추론할 수도 있었어요.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상주 인구는 나가 더 많네. 그럼 초등학교 학생 수도 나가 더 많을 수밖에. 그쵸? 그래프를 보고서 볼수 있으면 항상 그래프가 우선되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항상.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나 보면은 사실 인구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니까 둘다 상업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같다고 쳐도 주간 인구 지수는 중구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상주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주 인구 대비 결국 주간 인구잖아. 낮 동안의 인구가 이미 많이 들어오지만 조금만 많이 들어와도 뻥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고는 주간인구 지수가 몇을 넘어? 300을 넘어가. 300 정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강남구는 200이 살짝 안 돼요. 200 정도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그냥 여기는 인구가 상주 인구가 50만인데 그럼 낮 동안의 인구는 몇 만이야? 100만 정도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한 12만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 주간이 낮 동안의 인구 몇 만이야? 12 곱하기 3 하면은 한 36만. 뭐 실제로 한 38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좀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꼭꼭꼭 기억을 해두세요. 너무 자주 나왔잖아.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원군 당연히 100 미만이겠지. 100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 유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럼 니은은 옳은 말이 되겠죠? 네.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별 표시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티귿 가는 다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하고 달을 비교했을 때 중심 업무 기능은 아무래도 상업 업무 기능이 중심이 되는 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는 좀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하고 나인 중구하고 강남구는 막 상업 기능 뭐 중심 업무 기능의 수, 뭐 사업체 수 이렇게 비교를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이제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자체, 사업체 수 자체는 이제 강남구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50만 명 살아가지만 주간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니까 5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 최소한.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30만 명 언저리가 들어오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거지. 그치? 일자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업체 수도 이제는 비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표를 통해서 유추하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리을입니다. 다는 나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입니다. 다하고 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부도심이 당연히 외곽 지역보다는 평균 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접근할 수 있었어요.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알아둬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 더 물어보든지 아니면 더 복잡하게 물어보든지 하지 않을까? 왜 너무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그치? 자,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고요. 28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구의 용도별 전력 사용량.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추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안 알려줘요. 그치? 여러분들 모르는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구간, 통근, 통학, 인구. 이거는 사실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치?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역이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여기는 중구. 이쪽은 강남구죠. 너무 많이 나오지? 중구, 강남구는. 여기는 금천구. 그리고 이쪽은요, 은평구가 되겠다. 선생님, 은평구도 알아야 돼요? 주변 지역이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노원이라든지 도봉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외곽 지역이구나. 그래서 주거를 담당하고 있구나. 그 정도. 그리고 제조업체, 부도심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서비스업, 제조업, 가정용. 자, 여러분들, 항상 도시 내부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조업체부터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큰 힌트가 되거든. 제조업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항상 금천구는 진짜 큰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제조업 발달 주요 지역인 거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용도별 전력 사용량을 보니까요, 가도 제조업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다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주로 서비스업이 많고 가정용은 적은 반면에 다는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정용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지. 외곽 지역이면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으면은 다가 금천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다루긴 했지만요. 중구가 전통적인 공업 발달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과거에 서울이 한 요만큼밖에 안 됐을 때는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우리 그거 배웠잖아. 뭐 배웠어? 도심 있고 그리고 주변 지역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이쪽 중간 지역이잖아. 중간 지역. 점유지대가 나타나는. 공업도 섞여 있고, 주거도 섞여 있고, 상업도 섞여 있는 이 지역. 과거에는 그쪽이 중구하고 성동구하고 섞여 있는 이 사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업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성동구에는 좀 제조업이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중구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서는 성동구도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아무래도. 네. 나온 적은 없지만 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가가 뭐가 되는 거야? 서비스업 중심지면서 가정용은 거의 없어. 그런데 제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있네. 그게 바로 중구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가 중구고요. 그럼 나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둘다 가정용을 쓰는 경우는 많겠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거도 담당하면서 상업 업무 기능도 담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전력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예. 나보다는. 그치. 강남구가 라가 되는 거고요. 주로 가정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가 은평구가 되겠죠. 요 정도 좀 추측하시면, 추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인구 이동, 통근통합 인구를 봤을 때도요, 중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을 것이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겠지.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빠져나가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고요. 가하고 라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인구가 되게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나가는 인구 대비. 그치? 그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추론하셨어도 되게 잘한 거예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수록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1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학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가에 살면요. 여기서 바로 산지 직송으로 일하러 갈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가까워. 그냥 집 앞으로 갈수 있어. 지하철 안 타도 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은평구에 살면은, 일하러 통근통학하러 좀 지하철 타고 어느 정도 가야 된단 말이야. 통근통학 거리가 은평구가 더멀 수밖에 없죠. 특히 통근 거리가. 그렇지? 그래서 가는 나보다 가깝다라고 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살면 얼마나 편리하겠어. 근데 여기 살고 싶은데 비싸니까 못 사는 거잖아, 보통. 그래서 외곽 지역에 사는 거잖아요. 지대가 높으니까. 그렇지? 나는 라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지대, 지가. 높은 곳은 어디겠어? 도심, 도시 중심지일수록 높겠죠. 그치? 근데 여기는 도심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도심과 주변 지역을 비교하면 되겠지. 부도심의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어야죠. 그치? 다는 가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 금융기관 수는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어디가 더 많아요? 도심이나 부도심일수록 많겠죠? 도심, 부도심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는 다보다 통근통학의 순유입인구. 순유입인구라고 한다면은 유입 빼기 유출이에요. 그게 플러스가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순유입이 많다라는 거야. 들어온 인구가 더 많다는 거야. 나가는 인구 대비. 그럼 라는 다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서 훨씬 더 인구가 많이 들어와요. 라는 그런 말인데 그게 바로 정답이죠. 그게 바로 부도심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에서 라중 주간인구 지수는 나가 제일 높지 않고요. 가가 제일 높죠. 이제는 좀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기 300 넘어갑니다. 알겠죠? 강남구 한200좀안 돼요.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게 편리하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100이 안 되겠지. 금천구 같은 경우는 뭐 100에 가깝겠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지? 100이 안 되긴 합니다만 100에 가깝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도 여기 제조업 발달했다면서요. 그러면은 여기 일하러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대 어디가 더 비싸? 아니, 강남구가 더 비싸요. 일자리도 어디가 더 많냐면 강남구가 더 많아요. 그치? 근데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금천구에서 살아도 돼. 여기는 그렇게 안 비싼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곽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외곽에서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결국 이것도 주간인구 지수를 물어보는 거기도 합니다. 주간인구 지수 어디가 더 높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정답 4번이었고요. 자, 29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심벌, 마크와 주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그래프의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세 지역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기역, 니은, 느로 들어간 초성인데요. 상업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함께 발달이고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강남이 되겠죠.
도봉산의 선인봉, 자운봉, 만장봉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도봉산 하자마자 사실 그냥 뭐예요? 도봉구. 그렇지? 도봉구는요, 외곽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다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보신각 종이 있어요. 종. 뭐예요? 종로구. 그렇죠? 도봉구, 강남구.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주거하고 상업 기능이 같이 있고요. 도봉구는 주로 주거 기능만 담당하고, 종로구는 도심이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중구만 기억하는데, 종로구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치? 여기도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도심, 상업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위치를 보니까요, 사실은 여기가 뭐가 되고, 도봉구가 되죠. 그치? 그리고 이쪽은 종로구가 되고요. 뭐 이거 가지고 바로 못 찾았어도 사실 밑에 가지고 찾으면 되지. 여기가 강남구가 되겠죠. 지도 나오면 지도부터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렇게 봤으면 더 쉽게 추론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자, 주어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상주 인구 주어졌고요. 통근 통합 순 유입 인구가 주어졌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통근 통합 순 유입 인구가 0에 가깝다라는 것은요. 사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라는 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순 유입이 0이다 이런 거는 그냥 상주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유출되고 유입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0이다 이러는 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세 그냥 0이라는 거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럼 B는 100보다 안 되는 거고 여기는 100보다 넘어가는 거죠. 100 이상 되고 100이 안 되는구나를 봤을 때 사실은 도봉구가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상주 인구 대비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 유입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도심하고요, 부도심을 비교하면 되는데, 결국은 제가 말했죠. 강남구와 그리고 이 도심, 종로구, 중구의 상주 인구를 비교했을 때는, 강남구는 애초에 개발할 때 주거 목적으로 개발했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도심이 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C가 더 상주 인구가 많고, A는 상주 인구가 되게 적은 모습을 보이죠. 그럼 A가 종로구고, C가 강남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순 유입 인구는 또 어디가 더 많아요? 강남구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 그만큼 나가고 들어오는 인구를 더하고 뺐을 때 상주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고 한 40만 명 이상이 추가로 또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낮 동안 인구가 거의 한 90만 명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200 살짝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을 훨씬 더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종로구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게 여기도 주간 인구 지수가 한250 정도 됩니다. 중구는 300 넘어가고 굉장히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죠. 200 넘어가는 지역은 두 지역밖에 없거든. 이렇게 서울 내에서는요. 어쨌든 좀 주요 개념들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 그리고 상주 인구가 몇 만인지 정도도 이제는 확실히 좀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치? 아니 했을 때 유리하면은 그냥 하는 게 낫잖아. 굳이 안 하는 것보다는.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인데 지역군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똑같이 물어보는 거는. 자, 여기는요, 종로구하고 중구예요. 결국 도심을 물어보는 거죠. 도심은요, 상업 업무 기능이 중심입니다. 자, 여기는 서초하고 강남 지역인데요, 부도심이죠. 근데 부도심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낫다고요?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이 있으면서도 어떤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요? 주거 기능도 담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들어오는, 낮 동안은 들어오는 인구도 정말 많겠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자, 이쪽은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이긴 하나, 제조업이 발달한 구로구,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특히 이제 구로구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이제 IT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요. 중소기업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여전히 좀 제조업도 많습니다. 소규모로.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상주 인구 줄었고요. 통근 통합 순 유입 인구 줄었습니다. 통근 통합 순 유입 인구가 0에 가깝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0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게 주간인구지수가 10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셋다 100을 넘어간다라고 볼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 나, 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는 100에 가까워요. 그치?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다르게도 한번 구분해보자. 일단 통근통화 순유입 인구가 가, 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자리가 진짜 많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은 도심하고 부도심이겠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좀 외곽 지역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나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발달한 구로구 금천구입니다. 제조업은 아니고 구로구 금천구죠, 정확히는. 그쵸? 제조업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치, 제조업은 아니지, 여기 지역이. 그치? 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자, 하고 다 같은 경우는요. 상주 인구로 찾으면 되겠죠. 상주 인구는 가가 더 적어요. 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는 다가 바로 부도심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가 도심 지역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미 수능에서도 좀몇번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하고 부도심 구분하는 거는 진짜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볼게요.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제조업 지역을 비교해야지 제조업 종사자 수를 비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 나를 잘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 나중에 내가 찾은 지역은 이렇게 도심하고 부도심 찾았는데 이걸 물어보지 않는데? 근데 여기선 또 이걸 물어보네? 그럼 내가 뭔가 좀 잘못 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꿀팁이에요. 이게 주가 되면 안 돼. 그냥 부가 되는 꿀팁일 거예요. 부가 되는 꿀팁. 어쨌든요, 제조업 종사자 수는 나가 더 많지 아닙니다. 가는 다보다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직 상업만 있느냐, 아니면 주거도 같이 겸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가는 상업 업무 기능이 주죠.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기능이 있으면서 주거 기능도 겸하니까 누가 더 상업 기능의 비율이 높겠어? 가가 더 높겠죠. 정답 2번입니다. 예전부터 사실 강조되었던 문제고요. 지금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도심은, 서울 내의 부도심은 상업과 주거 기능이 같이 있다. 사람도 많이 살고 주간 인구 지수도 높다라는 거예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도심과 부도심일수록 당연히 높겠죠. 제일 낮겠죠. 그치, 비교했을 때. 사업체 수만 비교하면은 다가 더 많을 겁니다. 그치. 그리고 그 다음 가, 그 다음 이순이겠죠. 나순이겠죠. 나는 다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이것도 결국 3번, 4번 같은 문제야. 생산자 서비스업 물어보는 거거든. 나하고 가를 비교하나? 나하고 다를 비교하나? 나가 제일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주간인구 지수 다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 오직 상업만 담당하니까 상주 인구가 적으면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개 합해도 주간인구 지수가 200을 그냥 넘어가는 지역이고 여기는 200이 안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 한250 정도,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 한300 정도, 이제는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상주 인구는 적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들어오는 인구 자체는 여기가 더 많은 거지. 그치? 상주 인구도 많다 보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거지. 그치? 자, 2번인 거 찾을 수 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시의 세 구의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타 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결국 부산도 나오는 지역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외의 지역은 물어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냥 교과서에 막 상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막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 결국 자주 묻는 지역 중구가 되겠고요. 도심이죠, 도심. 그냥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구나. 자, 이쪽. 북구, 금정구죠, 금정구. 금정구. 자, 금정구 같은 경우는요, 주거를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쪽은 강서구가 되겠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발달한 지역 부산에서 하면은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 더 하면 이제 기장군까지. 근데 기장군 좀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 지역을 맞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뭐가 나왔나 보니까 주거용 나왔고, 주거용 나왔고, 상업용 나왔고, 공업용 나왔습니다. 그럼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제조업부터 찾으라고, 공업부터 찾으라고. 공업의 비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높아요라는 게 뭐겠어? 공업용 이거죠. 높아요, 뭐가 되겠어? 강서구가 되겠지. 이게 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상업용이고 여기는 주거용이 많겠지? 상대적으로 주거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금정구가 됩니다. 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상업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나가 됩니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